0: 다음엔 함께 놀러 가자. 우리 먼저 가볼게. 재밌게 놀고 와.
1: 안녕.
0: 도착했습니다.
2: 자, 한 명씩 천천히 내리세요.
0: 안녕.
3: 어서 와, 얘들아. 사파리에 온 걸 환영한다.
0: 그럼 다 같이 신나는 사파리 모험을 떠나볼까?
1: 좋아. 우와.
0: 함께 떠나요. 동물들은 어디 있지?
4: 여기
0: 원숭이다.
4: 우와.
0: 꼭 우리 집 고양이 같다.
5: 겁내지 말고 내 손이 잡아요. 친한 친구 좀 환상해.
3: 모두 즐거운 시간 보냈나요?
1: 네.
4: 좀 더 놀고 싶었는데
6: 아쉬워요.
0: 저기 봐.
4: 저건
0: 원숭이들이잖아. 또 놀러 올 테니 그때까지 잘 지내.

0: 사파리는 어땠어?
1: 엄청 재밌었어.
2: 얼룩말들이랑 달리기도 하고
0: 코끼리 가족이 목욕하는 것도 구경했어. 우와, 재밌었겠다.
1: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어떻게 된 거야?
2: 다음 구역이 끝인가? 순찰도 쉬운 건 아니구나.
3: 그래도 처음치곤 잘하고 있어. 어?
4: 제시, 시내 동물들이 뛰어다닌다는 신고가 들어왔어.
3: 동물들이요? 얘들아, 어서 가보자.
5: 다시 데리고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겠니?
3: 물론이죠. 출동하자.
2: 얘들아, 미안. 이제 돌아갈 시간이야.
1: 자, 천천히.
3: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이, 어이. 먹고 싶지? 어서 따라오라고. 어디? 준비됐죠? 출발!
2: 이제 한 마리만 남은 건가?
3: 저렇게 큰 녀석을 어떻게 데리고 가?
1: 코끼리가 들어갈 수송차도 없는데
2: 어떡하면 좋지? 간지러워. 그만, 그만하라고.
3: 노아, 그대로 출발해봐.
1: 뭐?
3: 코끼리는 노아가 마음에 들었나 봐.
2: 왠지 부러운걸.
1: 뭐?
0: 이걸로 모두 끝난 건가?
3: 아니,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게 사건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해.
1: 아무래도 이 문이 열려 있었던 것 같아.
5: 여긴 보안이 철저해서 침입자가 있었다면 경보가 울렸을 텐데.
3: 혹시 동물들이 열었을 가능성은요?
6: 에이, 비밀번호까지 눌러야 하는데?
2: 이건 출입문과 가장 가까이 사는 동물이 누구죠?
1: 원숭이들이야.
7: 우리 배웅해줘서 똑똑히 기억해.
2: 원숭이들이라.
0: 범인을 찾은 것 같아.
1: 뭐?
0: 사육사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5: 타요, 네가 부탁한 대로 원숭이들을 모두 불렀어.
0: 감사합니다. 그럼 준비됐지?
1: 그렇긴 한데.
3: 우리 타요 말을 한번 믿어보자.
1: 아, 알겠어. 그럼 갓.
0: 모두 이리 와. 외출하고 왔으니 목욕은 해야겠지.
6: 우리 애들이 물을 좋아하긴 하는데
8: 범인이랑은 무슨 상관인 거지?
5: 저 녀석은 물이 싫은가 본데?
0: 찾았다! 저 원숭이를 따라 물을 뿌려줘!
1: 아, 알았어! 아,
0: 지울 수가!
5: 설마... 원숭이처럼 생긴 로봇이었어?
2: 역시! 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0: 그건... 나도 처음엔 범인은 외부에서 온 침입자일 거라 생각했어. 그러다 발자국들을 보게 됐지.
7: 이건...
0: 두 발자국은 사육사님들의 것이 분명하고 문제는 원숭이 발자국들인데 원숭이 발자국 같지만 유난히 깊게 파인 수상한 발자국이 하나 보이더라고. 게다가 출입문의 숫자판도 이상했어.
3: 숫자판이?
0: 자세히 보면 비밀번호의 숫자만 길게 패여 있어. 마치 단단한 쇠로 찍어 누른 것처럼 말이야.
3: 쇠라면 로봇이나 기계 같은?
0: 로봇은 기계니까 물이 닿으면 고장날 테니 물을 뿌리자고 한 거야.
2: 아유, 추리 실력이 대단한데? 꼭 명탐정 같아.
0: 운이 좋았던 것뿐이야. 그런데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2: 저 녀석이 또 나를 방해했겠다. 듣고 보자.

0: 이어서 로보카 폴리가 방송됩니다.
1: 아, 불이 났어요.
2: 그랬대.
3: 무슨 소리지?
1: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3: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1: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1: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1: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1: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버스들 출발 시간이에요. 라니 출발, 가니 출발, 루기 출발, 가요. 차고 문이 열리면 슝. 꼬마 버스 타요, 중앙 차고지 놀이. 타요와 친구들.

0: 너는 누구니? 태풍이 해변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
1: 정리하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 표지판도 쓰러져버렸네.
2: 얘들아, 여기 누군가 있어.
1: 뭐?
0: 가보자.
2: 정신을 잃은 것 같아.
0: 일단 본부로 데려가는 게 좋겠어.
2: 괜찮을까?
1: 큰 이상은 없어 보여. 곧 깨어날 거야. 도대체 어디서 온 친구지?
3: 글쎄. 정신이 드나 봐.
1: 너희들은 누구야? 여긴 또 어디고?
0: 우린 브룸스타운 구조대원이야.
1: 여긴 구조본부 정비실이고.
0: 난 폴리라고 해.
1: 난 진이야.
2: 난 로이야.
3: 반가워. 난 엠버야.
1: 난 헨리. 여기 루이가 해변에 쓰러져 있는 널 발견했어.
4: 해변에서?
2: 어젯밤 바다 쪽에서 큰 회오리 바람이 불어닥쳤거든. 넌 그 바람에 휘말려서 온 것 같아.
1: 정말? 멋진데? 회오리를 타고 여기까지 왔다니.
4: 기억나지 않는 게 아쉽지만.
0: 기억이 안 난다고?
1: 전혀.
0: 네 이름은? 이름은 기억나겠지?
1: 물론이지. 내 이름이 뭐더라?
3: 설마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거야?
4: 그러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1: 아마 사고의 충격 때문일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금방 회복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어쨌든 날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5: 천만에.
1: 그럼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널 어떻게 불러야 할까?
4: 너희들이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줘.
2: 네 모자에 D라고 쓰여 있는데 디디는 어때?
1: 디디? 좋아! 마음에 들어! 내 이름은 디디!
4: 그런데 루이, 괜찮다면 날 처음 발견한 그곳으로 데려다 줄래?
2: 거긴 왜?

0: 일 가보면 뭔가 기억이 날지도 모르잖아. 빨리 기억을 찾고 싶어서.
1: 그래, 가보자. 이쯤에서 정신을 잃고 모래에 파묻혀 있었어.
0: 모래라, 모래, 모래.
1: 뭔가 생각이 나는 거야?
0: 아니, 전혀 생각나지 않아.
1: 그럼 마을 친구들을 좀 만나보는 건 어때? 이웃 마을을 오가는 친구들 중에 널 알아보는 친구가 있을지도 몰라.
0: 좋아, 그럼 가보자.
2: 난 본 적이 없는 얼굴인데. 리프티, 넌 어때?
3: 나도 마찬가지야. 미안해서 어쩌지?
0: 괜찮아, 도와줘서 고마워.
1: 고마워.
4: 충전소엔 여기저기에서 다양한 친구들이 오곤 하지만 널 본 적은 없었어.
5: 그래?
6: 도대체 넌 뭘 하던 친구였을까? 나처럼 우편 배달을 했을 것 같지도 않고.
7: 내가 보기엔 넌 선풍기가 아니었을까?
6: 네?
7: 그 커다란 날개로 친구들을 시원하게 해줬을 것 같아.
0: 정말? 이렇게 말이지? 미안.
7: 날아갈 뻔했네.
1: 디디, 넌 대체 어디서 온 걸까?
0: 글쎄. 하지만 오늘 너와 함께 다니면서 꽤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어.
1: 중요한 사실?
0: 응. 이 마을에서 날 알아보는 친구들이 없다는 건 내가 생각보다 먼 데서 왔다는 걸지도 모르잖아. 마을 친구들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 말이야.
1: 그럴지도 모르겠다. 진, 무슨 일이야?
8: 로이, 지하 전기 터널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지금 그쪽으로 좀 가줄래?
1: 알았어. 잠시 전기 터널에 들러야겠어.
0: 좋아, 같이 가보자.
1: 디디, 여기서 잠깐 기다려줘.
0: 알았어, 다녀와.

0: 시구역에 문제가 있는 모양이네.
1: 어? 화재 경보입니다. 화재 경보입니다.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세요. 화재 경보입니다.
0: 당장 불을 꺼야 돼.
1: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세요. 방화벽이 작동됩니다. 방화벽이 작동됩니다.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세요.
0: 안 되겠어. 서둘러 나가야겠어.
2: 어? 무슨 소리지?
1: 화재 경보입니다. 서둘러 밖으로 대피해 주세요.
2: 로이가 위험해! 로이! 로이! 어딨어?
3: 짐?
4: 얘들아, 방금 지하 전기 터널에 불이 났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로이와 디디가 그 안에서 사고를 당한 것 같아.
3: 뭐라고?
4: 여기 보안 카메라 영상을 좀 봐줘. 조금 전 로이가 지하 전기 터널을 점검하러 들어갔는데 잠시 후 화재가 발생했어. 그 뒤에 디디도 따라 들어갔고. 그런데 아직까지 둘 다 나오지도 않고 로이에겐 연락도 되지 않아.
5: 걱정 마, 진. 우리가 지금 당장 출동할게.

0: 혹시 로이는 못 봤어?
1: 사실 나도 로이를 찾으러 들어왔다가 사고로 잠시 정신을 잃었었거든.
0: 그랬구나.
2: 디디, 그럼 로이를 찾는 건 우리에게 맡기고 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줘.
1: 나도 너희를 도울게. 나 기억이 돌아왔거든. 난 수색 전문 구조대원 드론이라고 해.
3: 뭐? 네가 구조대원이라고?
1: 응. 지금 당장 로이의 위치를 확인해볼게. 수색 시스템 가동. 찾았어. 모두 날 따라와.
4: 응.
1: 여기야. 이 너머에 로이가 있는 것 같아.
5: 로이!
6: 로이! 거기 있으면 대답해!
5: 디디? 디디! 여긴 위험해! 어서 나가!
1: 난 괜찮아!
7: 로이! 우리가 널 구하러 왔어!
5: 폴리, 엠버!
2: 로이, 다친 데는 없어?
5: 팔을 좀 다치긴 했지만 괜찮아. 너희들이 와서 안심이야.
0: 조금만 참아. 금방 구해줄게.
1: 천장이 곧 무너질 것 같아.
0: 서두르자.
1: 응.
0: 로이.
5: 얘들아.
0: 로이.
2: 일어날 수 있겠어? 내 손을 잡아.
5: 고마워.
1: 로이. 무사해서 다행이야.
5: 디디, 너?
1: 여긴 위험해. 자세한 얘긴 나가서 하자.
5: 정말 깜짝 놀랐어. 디디, 아니 드론이가 구조대원이었다니.
3: 맞아.
5: 어쨌든 네가 날 찾아준 덕분에 내가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1: 전만해.
8: 그런데 드론이, 기억은 정말 다 돌아온 거야?
1: 응. 그럼 날 정식으로 소개할게. 자, 난 사막에서 온 구조대 드론이라고 해. 모두 만나서 반가워.
3: 반가워 드론이.
0: 사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드론이의 기억도 돌아오고 로이도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3: 맞아.
2: 친구가 되자마자 헤어져야 한다니 너무 아쉽다.
9: 드론이, 돌아가서도 브룸스타운에 너의 친구들이 있다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돼.
1: 물론이지. 너희들이 항상 보고 싶을 거야.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3: 정말해.
5: 드론이,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조심해서 가.
1: 응, 그럼 이제 가볼게. 다시 만날 때까지 또 안녕.
3: 잘가 드론이.

이어서 기가 빌더가 방송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 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운전자도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0: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1: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3: 사건 발생. 변신 경찰차 출동.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경찰 본부로 변신. 월드컵 출동하라. 범인 검거 완료. 월드컵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4: 새로운 고향 테라시티.
5: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전 붉은 행성 화성에서 라이브 중입니다. 믿음직한 로봇 보아 함께요.
6: 안녕 제이, 무슨 일 있어? 더 활기차 보이네.
5: 그럼요, 오늘은 모래폭풍이 안 부니까 밖에서 실컷 뛰어놀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요. 가자 보. 여긴 임시 거주지인데 이주민들이 쉬면서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보, 같이 가! 여긴 테라시티 식물구역인데 식물 전문가들이 화성에서 어떤 식물을 키울 수 있나 연구하고 있어요. 식물구역에선 어떤 일을 하세요?
7: 전 지구 식물이 화성 흙에서도 잘 자라게 하는 일을 한답니다. 감자처럼요.
5: 우와, 다들 들으셨어요? 지구에서처럼 감자칩을 먹을 수 있대요. 맞다, 으깬 감자, 구운 감자, 치즈 감자고요.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봐요. 빨리 확인해 볼게요. 시장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발전기에 무슨 일이 있어요?
8: 나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장비들을 돌려야 해서 전기를 좀 썼더니 발전기가 고장 난다.

0: 이런, 우린 전기가 나가면 큰일 나는데.
1: 아, 자자, 다들 진정하세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절 뽑아주신 거잖아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발전소만 폭파되지 않고 멀쩡히 남아있다면.
2: 안돼, 우리 집
0: 짐이 안에 있는데.
3: 시장님, 이제 어떡하죠?
1: 아, 걱정하지 마. 누구보다 건물을 잘 짓는 친구들을 불렀거든. 기가 빌더, 곧 도착할 거야. 다들 잘 오고 있나요?
4: 네, 곧 화성에 도착해요.
2: 저 사람들이에요.
0: 어서 빨리 보고 싶어.
2: 다들 덩치도 크고 거대할걸. 엄청 커요.
0: 농사를 더 열심히 지어야겠는데.
1: 아, 어서 와요. 난 K예요. 테라시티의 시장입니다. 내 얘긴 들어봤겠죠?
4: 안녕, 우리가 기가 빌더예요.
3: 저기 봐, 우리 보고 기뻐서 할 말을 잃었어.
5: 탐험할 게 진짜 많겠다. 벌써 좋아지는데.
3: 행성 전체가 붉은 먼지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5: 너무 신나. 청소할 게 잔뜩 있겠는데.
4: 여기는 엄청난 기회의 땅이야.
6: 새로운 친구들을 얼른 만나서 꼭 안아주고 싶어.
1: 그래, 너희들은 기가 빌더의 조수구나. 착각할 뻔했네.
0: 너무 귀여워.
1: 그럼 진짜 기가 빌더는 언제 오는데?
4: 우리가 진짜 기가 빌더예요. 그리고 전 조수가 아니라 팀 리더예요. 우린 한 팀이에요.
0: 귀여운 꼬맹이들에게 화성을 맡긴다고?
1: 아, 자자자자, 다들 진정하세요. 분명 뭔가 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3: 아, 발전소가 고장났나요?
5: 우리가 딱 맞춰서 잘 도착했네. 정확히는 도착 예정 시간보다 83초 빨리 왔어. 아니, 82초, 81초, 80초.
3: 아니, 그것보다 더 일찍 와야 했는데.
4: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자. 기가 빌더 출동!
3: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4: 수학 천재 루루.
5: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4: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3: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4: 블록사키 챔피언 마티.
6: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4: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5: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7: 기가 빌더 출동.
2: 저 커다란 장비 좀 봐.
0: 진짜 멋있다.
4: 좋아, 얘들아. 우리가 할 일이야. 화성에 진짜 멋진 도시를 만들어보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도 짓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길도 만들고, 전기를 만들어줄 발전소까지 지어야 해.

0: 대체 어떻게 한 거지?
1: 우리가 잘못 봤나 봐요.
0: 말도 안 돼.
2: 뭐, 대단하구나. 근데 아직 도시로 보낼 전기가 전혀 없어.
3: 아,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발전소가 잘 돌아갈 거예요.
4: 전기가 다시 들어왔다!
1: 세상에! 멋진데!

0: 규모 변신 완료!
1: 마이 규모 변신 완료!
0: 레이브 변신 완료!
2: 괜찮아? 안 다쳤어?
3: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하마터면 우산을 타고 우주로 날아갈 뻔했어.
4: 우산? 그래! 이거 좀 써도 돼?
3: 더 이상 나 혼자서 못 버티겠어!
5: 바람이 너무 세!
2: 얘들아! 우산으로 모래바람

0: 기가빌드가 구해줬어.
1: 우와, 저것 좀 봐요. 너희 정말 대단해.
2: 잘했어, 기가빌드. 너희 화성을 구한 영웅들이야. 그거 봐요. 내가 최고의 건설 전문가를 불렀다고 했죠?
3: 세상에, 돔 내부의 환경이 지구와 똑같아요.
2: 그럼 이제 이 무거운 우주복을 벗어도 되겠군요.
1: 상쾌해.
0: 우리들만의 집이 생겼어.
1: 그것도 화성에.
0: 고마워요, 기가빌더.
4: 다들 우릴 좋아할 줄 알았어.
2: 테라시티의 시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기가빌더는 화성 최고 건설팀입니다.

0: 마음껏 기뻐해 두거라. 꽃 행성과 모든 비밀은 내 것이 될 테니까.
1: 화성에서 물놀이를 즐겨요.
2: 화성은 원래 날씨가 선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은 왜 이렇게 덥지?
3: 테라시티에서 라이브로 인사 전합니다. 오늘은 가장 특별한 날이에요. 일점의 날이거든요. 화성이 태양과 가장 가까워지는 날이죠.
4: 행복한 근일점의 날 보내세요. 기념하기 위해 식품공학팀이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으니까 마음껏 드세요.

0: 자, 여기. 녹아버렸네.
1: 난 지금 뭐가 당기는지 알아?
2: 지구로 돌아가는 항공편?
1: 아니, 시원한 물속에서 수영하고 싶어.
0: 그거예요. 지금 테라시티에 필요한 건 수영장이에요. 일에 딱 맞는 팀이 있어요.
3: 시장님, 무슨 일 있나요?
4: 기가 빌더. 찜통 같은 더위에 다들 고생 중이야. 은하계에서 가장 멋진 수영장을 만들어줄 수 있니?
3: 수영장이요? 진짜 재밌겠다. 너무너무 신나. 빨리 수영장을 만들어서 놀자.
5: 왜? 나는 빼줘. 물이라면 질색이니까.
3: 물론이죠, 시장님. 다들 출동 준비됐어? 아! 그럼 기가 빌더 출동! 땅파기 대장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6: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3: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기가 빌더 출동!
7: 좋아, 얘들아. 이러면 어떨까? 화성 이주민들은 지금 너무 더워. 그래서 새로운 수영장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해주는 거야. 엄청 높은 미끄럼틀도 있고 아찔한 다이빙대랑 물이 쏟아지는 폭포까지 만드는 거야. 그럼 수영하러 가볼까?

0: 이제 새로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해볼까? 우와!
1: 시장님 안 돼요! 아직 수영장에 물이 없어요.
0: 아, 맞다. 수영장에 물이 있어야지. 깜빡하고 물을 안 채웠네. 걱정하지 마.
2: 시장님!
0: 바로 물을 채우긴 힘들겠어. 다들 좀 쉬다가 돌아오는 건 어때요? 한 30년쯤 후에?
1: 화성에는 생각보다 물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화성의 남극과 북극에는 물이 많지만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 사람이 버티기 너무 힘든 환경이거든.
3: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만 있다면 수영장을 물로 금방 채울 텐데.
0: 용암! 극지방까지 연결된 용암 동굴이 있어. 아빈, 동쪽 언덕 지도를 띄워줄래? 저기, 동굴 보이니? 극지방의 환경은 매우 가혹하지만 그 밑으로 연결된 용암 동굴에 거대한 빙하가 있다고 했어.
1: 우린 빙하는 필요 없어요. 물이 필요하지.
4: 포키, 빙하가 물이잖아. 꽁꽁 언 물, 녹이기만 하면 돼.
3: 자, 그럼 어서 가볼까? 기가 들던 출동!

0: 또 상쾌하겠는데?
1: 위험할 수도 있어! 포키, 조심해! 안 돼!
0: 너무 멋져!
2: 마이티, 온도를 좀 더 올려줘!
0: 적외선 난방기 한 대 준비 완료!

0: 우리가 드디어 도착했군.
1: 어? 뭐야? 이게 아닌데.
0: 기, 차 돌려! 엉뚱한 곳으로 왔잖아.
2: 이 정도 물이면 수영장을 채우고도 남을 거야.
3: 수영장 파티를 시작해볼까나.
4: 아무도 우릴 막을 수 없어. 아까 내가 말했잖아. 난 수영하기 싫다니까.
2: 이상하다. 이건 계산에 없던 일인데.
4: 어쨌든 물이 더 생겼잖아. 그럼 좋은 거 아니야?
0: 바로 여기야. 내가 화성에서 제일 먼저 찾은 빙하야. 여기 있는 건 다 내 거야. 다 가져가서 실험에 써야겠어. 다들 뭘 꿈을 대고 있어? 빨리 실어!
4: 어이, 멈춰! 그 빙하는 우리가 써야 해.
0: 너희가 누군데?
3: 우린 기가빌더야.
5: 기가빌더! 건물을 지으러 왔어.
4: 너희 누군데?
0: 우리는 포모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4: 지금 농담하는 거지?
0: 농담 따윈 안 해. 그러니 방해하지 말라고. 너희 상관없는 일이니까 빠져. 얘들아, 가자. 동굴이 떠나가라. 놀아볼까?

0: 변신 완료! 마이티보 변신 완료! 레이브 변신 완료! 스케이번 변신 완료! 하! 따라와!
1: 하하! 그 기가 애성인지 뭔지는 안 보이는군. 내가 과학적 업적 쌓는 걸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아무도.
0: 호부, 거기서! 네? 이제 도망 못 가, 호부!
1: 이건 말이야, 흔히 볼 수 있는 물이 아니야. 아주 소중한 물이지. 잘 봐! 화성의 모든 차원은 오직 내 연구를 위해 존재한다. 비행 모드 작동!
0: 도망치고 있잖아! 날아가지 못하게 빨리 막아야 해!
2: 멀리까지 한번 뻗어볼게. 준비, 조준, 발사!
3: 야! 이거 뭐야?
1: 아니, 누구 마음대로!
2: 힘이 더 필요해!
0: 빙하가! 수평선에서 90도 오프셋 빅뱅을 파이로 나누면 어디 떨어질지 알겠어!
4: 아, 기가 밀더는 안 돌아올 것 같지? 아, 어쩔 수 없지. 선풍기 앞에나 있어야겠다.
0: 어, 저기 좀 봐요!
4: 거대한 빙하잖아? 바로 우리 쪽으로 떨어지고 있어!

0: 많이 사양할게. 난 수영장 만드는 건 좋지만 수영하는 건 안 좋아. 몸이 젖는 건 별로거든.
1: 누가 물에 젖는 걸 싫어한다고?

0: 이어서 어린 철학자가 방송됩니다.
1: 짜잔! 특별한 정 통통 치즈 카드를 두 장이나.
2: 어? 냠냠 시티 외곽에서 레시피 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 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탄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3: 이제 레시피 스톤만 있으면 악당이 왕이 될 수 있다.
1: 안돼.
3: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 스톤 내놔!
1: 메카탄탄! 레시피 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 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4: 비상! 비상! 마음이 위험해!
5: 짜증나고 막 화나려고 해.
6: 혜민이랑 바꾸기 싫은데.
7: 엄마 내 마음도 모르면서.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2: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3: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4: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2: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3: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자꾸자꾸 하고 싶어.
1: 오늘은 뭐 볼까? 짧은 영상부터 봐야지.
0: 오, 뭘 좀 아는구나. 1분 만에 자극이 팡팡 터지는데.
2: 아, 밖에서 햇빛 받으면서 놀면 좋은데.
1: 카운터장을 들어가고요. 완전 나 혼자 캐리죠. 와우.
0: 역시 게임하는 나 노파린 노파이라면 게임이지.
3: 아, 좋아. 이번엔 악플달기.
0: 다음엔 먹방보기. 그 다음에.
2: 예, 예, 예야. 그럴 시간에 잠을 제대로 자야지.
0: 싫어. 이게 더 재밌죠? 자꾸자꾸 하고 싶죠?
2: 정신없어, 정말. 계속 그러면 나중에 점점 더 불안해진다고.
0: 그게 뭐 어때서? 인간은 원래 보상이 더 중요하지.
2: 얘가 뭘 모르네. 릴렉스한 상태로도 얼마든지 좋을 수 있어.
0: 릴렉스 좋아하시네.
2: 뭘 한다고 떠들어?
0: 인간은 왜 자꾸 자극을 추구할까?
4: 이게 인생이란 게 쾌락을 위해 만들어진 기계는 아니니까 나는 약간 더 세로토닌 편에 서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
5: 세로토닌.
4: 세로토닌. 세로토닌 편이긴 한데 잠깐의 도파민도 난 괜찮다고 생각해.
5: 나도 세로토닌 편이긴 한데 너무 도파민이 없으면은 또 행복을 좀 잘 못 느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
6: 어차피 인생은 한 번뿐이지 여러 번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죽을 수도 있고 나중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냥 놀려면은 그냥 지금 많이 놀고 후회 없이 죽는 게 낫지 않을까?
4: 근데 그렇게 너무 자신의 행복만 추구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해가 끼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재작년에 그 청소년 디지털 금지법이 시행되려다 말았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좀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5: 그치. 막 선 넘게 막 악플 달기,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는 짓만 안 하고 적당히 놀면은 뭐 도파민 좀 느끼는 것도 괜찮은 편이지.
7: 게임 말고 먹방 같은 거 보거나.
4: 근데 먹는 걸 왜 봐? 아니 남이 먹는 걸 왜 봐? 내가 먹어야지.
6: 아니면은 궁금증 때문이 아닐까? 예를 들면은 어떤 음식이 유명해졌어. 근데 유명해져서 그거를 사먹기가 어려워. 그 상황에서 그것을 먹는 방송을 보면은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를 대충 알 수 있으니까.
4: 뒷정크 같은 거?
5: 인터넷은 막 사진으로 찍어서 막 움직여서 뒷정크 이렇게 먹지는 않잖아. 근데 이제 먹방 안까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아무 이렇게 먹고 마지막까지 제대로 해주잖아. 그러니까 이제 먹방을 보는 거지.
4: 나는 다른 사람이 내가 못하는 걸 대신 해주는 거에서 도파민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나는 잘 못 느낄 것 같다고 생각해.
6: 나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게임에 중독돼가지고 도파민을 느낄 수도 있고 공부에서 도파민을 느끼는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전 세계에서.
4: 너희 이 중에 공부하는데 희열 느끼는 사람 있어?
5: 나.
4: 공부 재밌어서 계속 공부 밤새도록 막 공부 안 하면은 미치겠고 그런 사람이 있어?
5: 그러진 않는데 좋긴 해.
4: 근데 그런 게 바로 중독이잖아. 근데 공부에서는 도파민이 안 나오니까 그 공부 중독인 사람은 잘 없지. 지금 우리 봐봐. 공부를 쉬는 날에도 애들이 쉬는 날에 놀자고 하면은 나 쉬는 날에 학원 가 이러는 친구들 꼭 한 명은 있단 말이야. 그렇게 엄마 시키는 대로 공부를 했을 때 지금 우리는 공부가 강제라는 틀에 박혀 있는 거잖아. 그래서 공부가 게임과 다르게 좀 즐겁지 않은 것 같아.
6: 나는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닐까? 예를 들면 신발.

0: 움직이기 같은 거를 몇천 번씩 반복을 했으면은 그게 암만 재밌더라도 너무 똑같은 행동만 반복하니까 재미가 없어질 수 있잖아.
1: 내 생각에는 그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전부 정리하면 제대로 할수 없던 것들 중에서도 할때 행복함을 느끼는 것들에서 도파민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0: 네, 지금까지 그냥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보상을 한 번에 받는다는 느낌으로 하는 걸 아니까?
2: 뭔가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잖아. 그래서 그거를 뭔가 하면은 뿌듯하고 도파민도 조금씩 느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는 목표를 정해서 그걸 이루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해.
1: 노력을 하면 성취감이 느껴지는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성취감이라는 도파민을 얻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까지 갔을 때 우와! 할수 있게 되는 거지.
3: 일단 처음에는 누군가 해보라 하니까 일단 해. 근데 그게 재밌잖아. 이제부터 그게 도파민에 절여지는 거야. 그걸 계속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4: 근데 그게 나는 본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인간은 뭔가 처음부터 재미를 추구하고.
2: 뭔가 동물들만의 그 도파민이 있을 것 같아. 따로.
1: 그런데 인간도 동물이잖아. 그러면 모든 종이 각각 다른 종류의 도파민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인 거야?
2: 살짝 나는 그래도 그런 쪽에 가까운 것 같아.
0: 원숭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서로 간에 싸우면서 이겼다든지 이런 것에서 도파민을 느낄 것 같고 동물들도 인간과는 조금 다른 면이지만 도파민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
3: 근데 이제 너무 도파민에만 절여지다 보면 너무 자극적인 걸 찾게 되고 채울 수 없는 상태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
0: 근데 나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이 쉬었으면은 그 상황에서는 게임 같은 거를 하면서 도파민을 충족시키고 싶을 수도 있고 만약에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눈이 피곤하고 정신이 해로울 때는 세라토닌이 필요하다고도 생각해.
3: 사실 그냥 도파민은 조금 뛰어놀고 막 뭔가 하고 싶어. 그냥 뭔가 가만히 있으면 안될것 같아. 그런 사람이 느끼는 행복이고 그냥 세라토닌은 너무 피곤해서 뭐 쉬고 싶다 그렇게 그 느긋함을 느끼는 사람한테 주는 행복인 것 같아.
1: BC 1세기의 고대 철학자들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소박한 걸로만 인생을 행복하게 채울 수 있어야 한다. 큰 것만 추구하다 보면 이렇게 작은 것에 만족을 할수 없게 되고.
4: 나는 내 생각에는 내 행복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은 내가 도파민이 나오는 행동이 뭔지는 알고 있겠지? 그리고 그 행동을 하면은 도파민이 나오는 것도 알고 있을 거 아니야. 호르몬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조절하고 있는 것 같아.
3: 나는 나를 조종할 수 있고, 나만 내 행복을 알수 있고, 내가 제대로 나를 통제할 수 있다.
0: 나도 동의를 하는데, 내가 지금 손가락을 움직이고 발가락을 움직이는 것도 내 의지 때문에 움직이는 거잖아.
1: 일반인들이 느낄 때 그런 도파민을 많이 느끼는 것들이.
5: 너희도 같이 할래?
6: 네.
5: 나만 할 거지요. 나만 할 거지요.
3: 우리는 지금 요구르트를 먹는 이 순간에도 도파민을 즐기고 있어.
7: 근데 나는 그러면은 도파민을 아예 못 느낄 것 같아.
3: 그러니까
7: 그렇게 되면 오히려 공부를 해야 도파민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0: 음식은 둘째치고 눈도 안 좋아지고 귀도 안 좋아지고 또 자극적인 음식만 먹으면 건강도 안 좋아지니까 빨리 죽지 않을까?
2: 뭔가 처음에는 되게 좋고 행복하고 맨날 그것만 할것 같은데 나중에는 오히려 공부같이 지루해질 것 같아.
3: 그러면은 삶의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
2: 도파민도 떨어지고
3: 삶의 가치가 없어지고 나는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도파민을 찾으러 갈 거야.
8: 이어서 세계 극한 직업 추성훈의 밥값은 해야지가 방송됩니다.

0: 호랑이가 들어오시는 것 같은 기운을.
1: 뭐 천재 소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리고 개시하지도 못한 그네 한수.
2: 정말 말도 안 되게 강하고 빨리 두면서도 정확하고 또래들이 다 목표로 하는.
3: 이세돌 구단 대 알파고의 대결 일곱 펼쳐지고 있습니다.
2: 인공지능에게 인간이 지는 순간 충격에 휩싸였죠. 하지만 신에게 균열을 일으켰죠.
4: 인간 대표 이세돌의 첫승.
5: 인류사적으로 큰일을 하지 않았나.
6: AI라는 걸 너무 지금 사실 좀 두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중에서 제가 가장 즐거운 순간이 한참 또 내다본 상황입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탁 변하면서 우리와 같이 찾아가는 재미. 너무 좋지 않아요?
7: 신비의 세계가 펼쳐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이제야 야크를 만나네요. 신호등 대신 수신호로 차량을 통제하고 있어요. 활 하나 쏘는데 이렇게 신날 일인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스님을 만났어요. 사람들의 터전과 신들의 영역이 잘 어우러져 있어서 아주 멋진 풍광을 보여줍니다. 오랫동안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8: 우물을 찾는 여정을 같이 출발해 보시죠. 가시죠.
9: 울림으로 그래, 울림으로.
10: 이 비행기 최상급이라 한무생 뭐 한 150만 원이니까.
9: 150만 원이요?
10: 네. 이거 아주 소중한 거죠, 여기. 어떻게 보면 봉으로 가야죠, 이게.
9: 당근장, 당근장. 이게 내 인생 보물입니다. 이게 위로 오르죠. 유나는 나한테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11: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도리온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12: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3: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14: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15: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면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0: 있다.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1: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그러니까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2: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3: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형들 떡볶이 먹자.
1: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2: 와,
1: 떡볶이에 닭고기가? 진짜 맛있겠지.
0: 대박, 너무 맛있는데?
2: 떡이랑 같이 먹어봐.
0: 나도. 닭고기가 킥이다.
3: 와, 쫄깃쫄깃하네.
4: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2: 먹었어.
1: 잘 어울려.
4: 스테라 떡볶이.
5: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6: 오늘 그러면 스테이크 먹나요?
7: 버터 넣으면 훨씬 더.
8: 우리 17,000원으로 이 맛을 낸 거야, 우리가.
6: 섬유 공장 알바생.
8: 근데 왜 모집이는 두 명밖에 안 돼?
6: 아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5: 아, 가자! 또 가자!
6: 여기 좀, 스파르탄데요, 형님?
9: 진짜 뜨겁다, 여기.
10: 파이팅! 어우, 아유, 감사합니다.
8: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슬리핑 트레인 티켓 오피스. 직원분께서 모니터를 돌리시며 서버 다운.
10: 바이바이.
8: 땡큐.
10: 바이바이.
9: 여기야?
6: 둘이 갔어.
9: 아, 이거 2인이야? 네. 죽었다. 이게 침대야?
6: 나름 세면대도 있네. 근데 진짜 거짓말 아니고 평가 아니, 꽤 괜찮은 편이에요, 이 정도.
9: 갈 수는 있겠지, 어떻게든. 자, 간다.
6: 우와.
9: 출발했다.
6: 야, 이거 진짜 비포 선라이즈네.
9: 약간 그 포테토 냄새 안 나나? 감자튀김.
6: 맞네.
9: 감자튀김 냄새 나지?
8: 고구마 냄새가 안 나.
9: 그지?
6: 저녁밥이 감자튀김인가 보다.
8: 저녁밥을 뭘 주나 봐. 아. 네.
9: 아, 밥 먹었다. 밥.
6: 오, 웰컴.
11: 2
6: please.
11: 2 people.
6: 지금 이렇게 보니까 살짝 죄수 같다, 지금. 미국 껴둬서.
9: 뭐 이상한 고기랑.
8: 이상한 고기.
9: 이상한 밥이.
8: 이상한
9: 와,
8: 밥이.
9: 이거 양고기 냄새야, 아마.
2: 이거 양고기야, 무조건 양고기구나. 양고기 먹어, 너.
9: 아이고.
6: 응? 양고기 아니에요.
9: 아, 그래?
6: 소고기.
9: 거짓말.
6: 진짜로. 아니, 진짜. 진짜 소고기. 밥에서 난 냄새. 나 맛있는 소고기는 아닌데. 아, 근데 진짜 뭐 방송에서 이런 말 잘 안 하지만 진짜 맛없다.
9: 와, 진짜 맛이 없네.
8: 너가 말한 대로 감자가 있긴 하다.
9: 그지?
8: 아니, 오빠가 말한 거.
9: 와, 감자 대박이네. 야, 이거 감자튀김 먹어봤어? 대박이다. 한번 먹어봐봐.
6: 뭐가 대박이야?
9: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먹어봤는 맛이야.
8: 이게 감자튀김 맞아?
6: 감자튀김 아니고. 튀김은 아니고 감자채 느낌? 오히려? 오히려 한국에서 먹어본 맛이야.
8: 진짜 이상한 맛이다.
9: 너무 부드럽지 않아?
8: 튀김이 아니라 찐감자 같다.
6: 아, 찐감자네.
9: 야, 근데 왜 이렇게 천천히 가?

0: 아니, 봐봐. 아니, 30km밖에 안 나갔어, 이거.
1: 근데 잘 때 흔들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게 맛이 막, 맛 없다 이게 아니라 맛이 없어. 그러니까 맛이 안 나요. 그냥 아무 맛이 안 나.
2: 자자!
0: 이제 자자.
3: 여기 섰는데 나가서 잠깐 사와도 될 것 같아.
4: 뭐를요?
3: 뭐 드시고 콜라 같은 거 팔거든요. 진짜 매점 팔아.
2: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4: 내릴게요.
1: 아, 못 내려, 못 내린대.
4: 못 내려.
1: 그러면 여기, 야 여기서 그거 달라고 하면
4: 자린 굽이 자 이렇게.
1: 아무리 안 돼.
4: 나 파란 색깔 감자칩 먹고 싶은데.
0: 이게 열을 수 없나?
4: 아니,
1: 이거
4: 깨면
1: 안 돼요. 아, 이거 해줄 것 같아요.
0: 아니, 열면은 이게 뭐 얘기할 수 있잖아, 저쪽이. 아,
5: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귀엽다.
6: Hello.
5: Hello.
6: Do you have opened that now?
5: Yeah. Can you?
6: Yes, oh. Yes, come
0: on. Oh, yeah.
5: Oh, 지금 침대 만들어주나 봐요.
0: Oh.
5: 오, 우와! 한 방에.
6: Good?
5: Yeah. Ah,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sir. Thank you, sir.
1: 오, 이제 빨라진다, 빨라진다.
5: 가득해요?
6: 똑같아.
1: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세 명이서 딱 누워가지고 갈 일이 없겠죠, 이제?
6: 앞으로?
1: 아, 그러니까 낭만이 엄청 있는 거죠, 되게.
6: 그렇지, 그렇지.
1: 셋이서 이렇게.
6: 아, 그렇지.
1: 열차 타고.
6: 아, 그렇지, 맞아.
1: 나중에 이런 거 가족끼리 타볼 생각 이런 거 없어요?
0: 어, 있으면 좋지. 내 애기들이 이런 거 좋아하잖아.
1: 그니까.
0: 어. 은재야!
7: 네!
0: 잤어?
1: 쳐다보고 있어?
4: 아, 진짜 웃기네 이거.
7: 와, 미치겠다 진짜. 준빈아, 예비 신부 안 보고 싶니?
0: 그게 뭐야 그거?
1: 결혼할 사람.
7: 결혼할 사람.
0: 오, 안 보고 싶지.
1: 아니요, 아직은 이제 결혼할 사람이라 보고 싶을 시기죠.
0: 몇 살이야, 여자친구가?
1: 저보다 5살 어려요.
4: 아, 야, 어리다.
1: 서른 내기 전에 결혼하는 게 꿈이래.
4: 이런데.
0: 너 그 와이프, 뭐가 여자친구 어디가 좋아해서 그런 거야?
1: 아, 일단은 외모가 이상형이고요.
0: 아, 그래?
1: 네.
0: 오, 그러면 뭐.
1: 그리고 얘가 말이 없어요. 말이 제가 많아가지고. 근데 얘는 내 얘기를 너무 좋아해요.
0: 그러니까 아, 그래?
1: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사람인 줄 알아요.
0: 오.
1: 맨날 그 소리 해요.
0: 아이고, 그러면 잘 됐다.
1: 네, 그래서 좀 같이 있으면 자존감이 좀 올라가긴 해요.
0: 오.
1: 그런 게 있죠.
0: 오, 그럼 좋지.
1: 신혼 꿀팁 없어요, 형님?
0: 꿀팁?
1: 형님은 이제 결혼한 지 오래됐잖아요.
0: 어.
1: 근데 뭐, 유명한 부부니까 어쨌든 인코 부부잖아요.
0: 없지. 사실 네가 좋아하는 거로 최고지.
4: 진짜로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하면 난 그게 사랑인 것 같아.
0: 같이 살고 있었어? 조금이라도.
1: 아니요, 아니요.
0: 한 번 더? 많이 싸운다.
1: 형님도 그랬어요?
0: 아니, 우리는 그거 알고 있어서 이게 미리 그 둘이서 살고 있었지. 그거 해야 진짜 성격이 나오거든. 애가 나면 같이. 사실은 여자는 좀 성격이 바꿔. 아. 바뀌어, 바뀌어. 어쩔 수 없어. 그게, 우리는, 그, 남자는 그게 몰라. 이해가 못 해. 남자는 좀 버텨줘야 돼. 생각해줘야 돼. 근데 그게.
4: 남자가 생각해줘야 된대.
1: 기둥이 돼야 되구나.
4: 난 아직 결혼 생각 없어.
1: 그래? 그 전에 연애할 때도 결혼 생각 안 했어. 그 남자들이랑.
4: 안 했던 것 같아.
1: 아, 그래?

0: 집에 일어났나? 어땠어 어제?
1: 아, 또 진짜 많이 흔들리긴 하네요.
0: 와 진짜 아,
1: 내가 타본 기차 중에 제일 많이 흔들린 것 같아.
0: 와 진짜 많이 흔들리고. 나는 자는지 안 자는지 잘 모르겠더라. 아,
1: 힘들다 지금.
0: 그치? 네. 소리도 시끄럽고. 아, 나는 4시부터 일어나고 있었거든.
1: 난 이게 내가 지금 잤나 싶어 지금.
0: 와.
1: 현지야! 일어났어? 일어났니?
2: 일어난 것 같아.
1: 우리 이제 20분 뒤에 도착이래.
0: 오케이.
1: 아침밥 리뷰하겠습니다.

0: 너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뭐 화장실 그런 가나?
1: 잘 안 가요, 화장실.
0: 아, 잘 안 가?
2: 어, 잠깐만. 이게 유산균 하나 있는데 내가 맨날 먹는 건데 외국에 오면 네. 변비 나오는 사람들도 있잖아. 네. 이게 모비한테 좋고 이게 손이 막 엄청 많이 나오거든.
0: 엄청 많이 나요?
2: 엄청 많이 나.
0: 진짜. 어. 돈 많이 써야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잖아.
1: 아, 오늘 좀 일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3: 와, 형님 이거 야, 안 먹은 것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야, 이거 지금 여기 화장실 막혔겠는데요.
1: 야, 오케이. 오케이,
4: let's go.
1: 오케이. 부탁했대.
4: 오케이, 땡큐.
1: 땡큐. 땡큐. 웰컴. 와.

0: 기차에서 잘 주무셨어요?
1: 아니요.
2: 너무 불편하죠.
3: 불편해요.
4: 아니 근데 저도 진짜 침대 열차 여기가 세요. 유독.
1: 그러니까 자는지 안 자는지 잘 모르겠더라.
4: 오늘 그냥 나눌까요? 아니면 오늘 한번 할까요?
0: 물론 이동일이긴 한데 원래 저희가 일을 하루에 하나씩 했잖아요. 보라사하고 하루 쉬고 싶지 않으세요? 내일 가셔서 일을 두 탕을
4: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
1: 지금 결정하기가 솔직히 이게 우리도 처음에 타본 거라서 만약에 그런데 괜찮으면 두 번 할게요.
0: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럼.
1: 예, 그렇게 하자.
3: 네.
1: 너는 어떻게 생각해?
4: 한 번에 하고 내일 푹 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 너는?
3: 좋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1: 하루 푹 쉬자고.
3: 야, 오케이.
4: 투잡은 처음이네요.
1: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가겠습니다. 네, 네.
3: 렛츠고!
1: 가자!
4: 와, 야. 야, 여기 육수는 더 높다.
1: 아니, 아니 진짜. 이때급이야, 이때급. 와, 이게 이때급. 오, 지금 몇 도야? 이게 알 수 있나?
3: 와, 진짜.
5: 지금 여기 몇 도니? 39도.
3: 39도.
1: 와, 근데 40이네.
3: 야, 이거는.
1: 근데 여기, 와, 큰 배가 있고. 오.
5: 헬로.
3: 헬로.
1: 아, 우리가 감사합니다. 물건 파는 거잖아, 이거.
3: 물건 파는 거. 와우.
4: 저 크루즈에다 파나 보다.

0: 살라말랄꼬.
1: 와우. 네가 저쪽 가고 나는 저쪽 갈게. 네.
2: 오케이.
1: 너는 저쪽.
2: 네. 오케이.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트라이앵글. 야, 트라이앵글.
0: 그대로 있으라고 했어요.
1: 오케이. 야, 여기서 연습하자.
2: 우! 쏘리 쏘리. I'm sorry. 아, 어려운데?

0: 소리. 야, 우리 똑바로 하자.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이게.
1: 연기를 좀 빼고서. 돌돌 말아서. 어? 야구처럼, 야구처럼. 내가 오빠한테 던져볼게요.
0: 어, 조심, 조심.
2: 이제
0: 멀리, 멀리, 멀리. 멀리.

0: 여기 너무 가깝잖아. 저 멀리 떨어져.
1: 와,
0: 확실히 다르다.
2: 와, 확실히 이게 이렇게 하니까.
3: 오케이!
0: 갑니다!
4: 클래식!
1: 와!
4: 미안!
1: 아깝다.
2: 브랍스.
4: 나이스!
1: 역시!
4: 너무 시원하다.
0: 오늘 다 파실 것 같은데, 형님이?
4: 그치?
0: 예.
4: 네.
2: 아니, 너무 더워서.
5: 야발.
1: 오, 잘 어울려. 오, 잘 어울린다. 오, 오빠 잘 어울리는데요?
2: 아따, 렐레니야. 와, 근데 이게 하니까 훨씬, 와, 좋다.
1: 확실히 두피고.
2: 저기.
0: 아이돌 왔다, 아이돌.
1: 그래.
6: 아이언 맘으로 해. 마음으로 그분
1: 마이 카드.
6: 마이 카드 다시 하나 하는
1: 거. 땡큐 마이 티처.
4: 달려야 딱.
2: 찍고 있는 거야 이거. 오케이 가자.
1: 아사발레이크.
2: 야사브. 우리가 이거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4: 아,
2: 이거
4: 이거
2: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
1: 크루즈 따라가.
6: 야, 크루즈 따라가.
1: 크루즈를 따라가.
2: 여기서 이제 자사, 아, 여기 다 있구나, 이렇게. 아, 물건이 있는 거를 여기서 파는 거구나. 아, 야.
0: 준비.
4: 영배.
0: 와전해.

0: Sham.
1: Sham.
0: Sí.
1: Nice to meet you.
0: Nice to meet you.
1: 장사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 안에 위에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No guest. No guest.
0: Yes, come inside, guest.
1: No customer.
0: Yes. Hello. Hello.
2: Hasta la vista.
3: Hasta la vista.
2: Ah.
3: Ah.
2: Naarif.
3: Naarif.
2: Hola. Hello.
0: Bonjour.
1: Konnichiwa. Ni hao, ni hao. 안녕하세요. 아, 목 쉬겠는데? 벌써부터 힘든데.
0: 아니, 하래. 사드디 왁신 후끈데 아니.
1: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Come come. Guess guess. Hello.
0: 와. Hey.
4: Everybody. 들라 아슬람 해.
1: 아. 우리나라 사람 있으면 좋겠다. 그지.
4: Forma. Local. Everybody. I throw.
1: 오. 오. 오. 오. 오.
3: 방이라
2: 질라,
3: 방이라 방이
1: 질라.
4: 방이
1: 던진다.
5: 근데 이거를 던지면 돈을 언제 어떻게 받는 거야? 이걸 던지고 돈을 어떻게 받는 거야?
6: 무엇이 궁금한가요?
7: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6: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8: 10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9: 형들, 떡볶이 먹자.
10: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9: 진짜 대박이네.
10: 진짜 맛있겠지?
9: 대박, 너무 맛있는데?
11: 쫄깃쫄깃하네.
9: 너무 배
12: 쫄깃한 닭다리살이 다르단 닭떡볶이.

0: 어떻게 떨어졌어 선배님? 선배님 떨어졌어. 저를들 어떻게 선배님?
1: No problem.
0: No problem.
1: No problem.
0: Why?
1: Plastic.
0: Plastic. 아, 알아서 온다. 아, 오케이 오케이.
1: Be careful. Be careful.
0: Coming. Coming. Coming. Coming. Coming. Coming.
2: 너나 다음에 가면 저거 해봐야겠다. 물건을 팔아보려고 내가.
3: 쟤는 쟤는 I have no power. No power.

0: 와, 어렵다.
1: 야, 잠시만, 팬. 오케이.
2: 오케이.
1: 오케이.

0: 팔았어?
1: 우리 하나.
0: 하나 팔았어. 나도 한. 얼마 받았어?
1: 몰라. 몇 달러인지 몰라.
2: Show me this one. Show me.
1: Oh!
2: And this one. Excuse me for my friend. Nice, good.
0: 거의 빌었어. 사달라고. 제발 사달라고. 가자 가자 팔아야 돼 우리도.
2: 와 쉽지가 않다 이거 진짜.
3: 코리아
4: no child. Yeah. 피 하자 바도레 오도임 카트 나타니.
2: 야, 나한테 팔면 어떻게 해?
4: 히어 노 마니.
2: 야, 노 마니. I'm right now. 아니, 나 손님이 아니라니까.
4: 빨리 스파니아.
1: 프리리.
4: 코리아 빨리 스파니아.
1: 코리아?
4: No, no, Spanish.
1: Korea.
4: China. China.
1: China.
4: China.
1: Japan. Japan. Japan. 여기 일본 사람이죠. 여기 일본 분 계세요.
2: 일본 사람 있다고? 일본 친구 있어? Go, go, go, go, go, go, go, bro.
1: 건니치와, 건니치와.
5: Yeah, friends. Yeah.
1: 추. 야노시오, husband.
2: 건니치와. 일본から ですか? どこから来られたんですか? 저래데 こういうの いりませんか? いりませんか? そっかそっか エジプトに住んでるんですね 良い旅を
4: バイバイ
2: バイバイ
4: 야, 화났나?
2: 와, 엄청 덥네.
1: Amigo! Señor, hola, hola!
0: Hola, ¿cómo estás?
6: Ah,
0: wow. 이제 막 복수라 나온다. We just won, it's okay?
6: Not a problem.
0: Why no problem?
6: Why not a problem?
0: Big problem, big problem.
6: No, big problem.
0: I want to sell more.
6: I don't have inside for the people, no, I have money.
1: Yeah. Yeah. 우와, 겁나 무겁다, 이거. 어떻게 했어요?
2: 바보!
4: 아, 피쉬 하자, 맞아, 푸쉬, 앰루하.
2: 오이 오이 아 덥다
1: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2: 근데 날씨가 아. 사실 엄청 덥더라고
1: 오늘 아, 와. 장난 아니더라고요
0: 손님이 없어
1: 손님이 없어
0: 아. 진짜 빌어서 아. 팔았어요 모은 게 나 저 저는 하나 팔았어요
1: 나도 하나 팔았어
0: 저 3,000원 벌었어요
1: 3,000원? 나는 확인을 못했어. 와. 근데 우리 저기 티처가 말하기를 20불 들어있다는데요?
0: 오. 20파운드겠지.
1: 20파운드인가?
0: 20불?
2: 20불이라면 우리 3만?
1: 20불? 20불이 들어있어.
2: 와, 진짜?
1: 응. 팀 느낌으로 주신 건가 봐?
0: 한 건 없는데, 크게 받았구나.
1: 그냥 장기자랑하면 용돈 주는 엄마 아빠들이 용돈 주는 느낌이야.
0: 이것도 50불 처음 줘가지고 빌어가지고 좀만 더 달라고 그래서 받았는데.
1: 그럼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일해갖고 사장님이 그래도 또 임금을 주시나요?
7: 네. 오. 아, 저희가 사장님 반 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1: 아, 오늘의 일을? 네. 사장님.
8: 아, 감사합니다.
1: 네.
8: It's very good, Zamani.
1: Thank you, thank you.
8: Okay. Thank you very much.
1: Thank you, 슈크란.
8: Get one?
1: Uh-huh. 오. 오,
2: 한명씩.
1: 오, 한명씩.
2: 오, 나는 좀, 내거 많은데.
0: 아니, 성훈이 형 판 게 없는데?
8: That's for you.
0: 아, 아.
1: 오빠는?
0: 노전감. 너 제일 많이 잡았어. 좀 많이 받았는데?
1: 좋다, 좋다. 오케이, 땡큐. 슈크란. 마루크는 제일 많이 받았다.
0: 슈크란.
2: 오케이, 아우. 와, 너무 많이 받았다.
1: 우리 오늘 일 두 개 하기로 했으니까 그치. 다음 일은 뭐 들은 거 있으세요?
2: 나도 안 들었어.

0: 나 못 들었어.
1: 북소르가의 농사로도 유명한 지역이거든요.
2: 아, 우리 지금 뭔지 알죠? 기차 타고 내리자마자 여기 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하고 다시 농사로 간다고요?
0: 야, 내일 딱 하루 쉴 수 있잖아.
2: 내일 안 쉬는 게 나을 것 같아.
0: 그러니까, 그래도 나도 아니, 그 생각 했는데.
2: 이거 이렇게 힘들, 그러니까 너무도 진짜.
3: 아, 가보자.
0: 아, 가자, 그래도 알았어. 가자, 가자. 가자.
3: 그러네.
2: 진짜 나 원래 했어.
3: 그러네.
2: 하도 많이 나.
3: 우리 이겨버렸구나.
4: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5: 내리는 거야?
0: 아, 자, 야. 와, 룩소르 여기가, 우
2: 여긴 또 뭐야?
0: 아, 여기.

0: 네. 오.
1: 사장님이신가 봐요.
0: 아이고, 네. 농촌 사장님입니다.
2: 아.
1: 아. 살라말라이코. 코리아 맞아요.
3: 아, 전도 마셔라.
0: 이거, 그거. 또. 아, 여기 마을을 찾았네, 저기.
3: 나 이거 해야지. 전도.
0: 이거 타고 실어서 농장 가나 봐.
3: 한번 띄우면 떨어진다, 저기.
1: 옷가게?
3: 옷가게?
1: 아, 오, 사장님 최고다. 오, 사장님 최고. 작업복도 사주신대. 우와. 입장도 주셔도 되는데, 우리는 또 새 걸로 주신다네?
0: 작업복을 사줄 정도면 얼마나 빡센 걸 시키려고.
1: 너가 운전하는 거 아니지?
0: 앞에 타는 거.
4: 애기 어떻게 해?
0: 걱정돼가지고.
2: 오, 가자!
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진이 한국말 잘하신다.
3: 예, 자자. 그러니까, 듣니깐 고려 운전하면 엄마 그랬으면.
2: 오!
5: 거짓말.
3: 월드 가라이비 골룸 좋은 게 아니지. 내가 이수 아직 모르겠어.
2: 아직 모니?
0: 와, 여기 진짜 시골이네.
2: 완전 시골이다. 아.
0: 와.
5: 리얼 동키.
0: 어, 리얼 동키다.
2: 아, 완전 시골이다. 아.
1: 아. 와.
2: 아.
0: 아, 여기에요?
3: 네.
2: 예?
3: 예.
1: 여자 옷가게인가 봐요.
2: 와, 여기 옷가게야?
1: 어, 헬로.
2: 와, 와.
1: 근데 이거 옷 한 벌에 비쌀 텐데 괜찮아요? 저 사주셔도?
3: لا ما فيش مشاكل يعني الحالة الاقتصادية يعني متوسطة.
2: واو جامد.
0: يعني بتسيني.
3: لا كويس يعني حالتنا برضو مقاربة الكوري يعني احنا.
1: 중상층이시라고 본인이 직접.
3: ما تقولش كده.
1: 자기 중상.
3: رخيص كده.
0: 본인이 분홍이라고 직접.
3: 좀 무겁다.
1: 아, 나 가난하다고. 아.
0: 옷 좀 비워 입지 그랬어.
3: 어,
1: 안녕하세요, 사장님.
3: 아, 좀 잘 하셨는데?
1: 이거랑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이것도 이쁜데, 화려하니?
3: 이거 자메이카 같지?
1: 어, 자메이카 느낌 난다. 어, 이것도 이쁘고요, 사장님. 사장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3: 야니, 근데 재미를 짓대.
1: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오! 이거 신상인가 봐요, 근데 신상.
2: 그거 원단도 좋은 것 같아. 이거 내구나.
1: 오.
2: 야, 이거 봐봐.
1: 한번 입고 입어볼까요? 헬로.
2: 여기 마을에서 태어나셨어요?
3: 나.
2: 어.
3: Yes.
2: Yes. 지금 몇 살이세요?
3: 안디 감사시 틴산.
2: 오.
3: 저멜리야.
2: 멜리야. 와. 너무 젊으네.
3: 말 앞고 고포.
2: 와.
1: 추.
3: 말 앞고 고포.
1: 추. 나 나갈게요.
2: 오, 좋은데? 좋은데? 오, 근데 색깔은 딱 맞는데?
1: 괜찮아요?
3: 안 하려고.
0: 여기 마을 사람들이 이제 뭐, 할로 할로 안 하겠다.
2: 오, 괜찮은데?
1: 괜찮아요, 사장님?
3: 예. 마을 사람들.
1: 이걸로 살까요?
3: 아, 쉐리.
1: 알겠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오케이.
2: 잘 어울려.
3: 뭐 하고요? 회복 가리요.
1: 사장님이 사오셨으니까 이거 입고 열심히 일해볼게요.
3: 아, 다만.
2: 근데 이거 얼마예요? 하나에 얼마예요?
3: 250.
0: 250파운드.
3: 돌아.
0: 8,000원 정도.
2: 8,000원.
1: 8,000원.
2: 우와. 그래도 조금 여기 마을에서 좀 센 거 같아.
1: 비싼 거 같아.
2: 어, 비싼 거 같아. 너무 비싼데.

0: 괜찮으세요 선물?
1: 알함둘라 وانا ادفعها وانا حجيبها لك عشان تبعي.
2: 감사합니다. 슈크란 슈크란.
1: انت في ضيافتي. 와.
3: 남자 오빠.
0: 남자 여기에.
3: 와, 장인이시다. 딱 봐도 장인이시다. 들어가 볼까? 와, 대박이다.
0: 여기는 만드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뭐야?
2: 여기 가게가 아닌데?
0: 물건 먹고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
3: 남자 옷은 판매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어요?
2: 이런 사이즈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정도 사이즈?
4: 비, 비, 비. 잉글테라, 잉글리스, 프랑스.
2: 프랑스, 잉글랜드 많이 왔대요.
4: 아원 마라.
5: 저는 이거.
2: 오케이.
0: 예쁘다.
2: 이게 더 얇은 것 같아.
0: 나는 이거. 오늘 부탁하겠습니다.
3: 잘 부탁합니다.
2: 우리도 옷이 빨리 나오면 좋을 텐데. 한 시간만 걸리니까. 그러니까.
0: 나는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좀 냄새 나는데. 나일 냄새가 나.
2: 나일 냄새.
3: 나일 스멜, 나일 스멜.
2: 가져가면 되게 나중에 추억할 수 있겠다.
0: 추억, 그러니까.
2: 마을이 근데 진짜 정겹네요. 제 옛날 집 같다. 뭐야, 이거 언제 얘기를 다 붙어.
0: 다 따라왔어.
2: 다 따라왔어. 여기 외국인들 잘 안 오죠, 사장님?
1: 라, 글레이 카르스야. 아시안, 뭐, 야테플 위쿵, 버하님비쿵.
0: 그랬겠지. 어떻게 와, 여기.
3: 외국인들이 많이 안 와서 그런지 엄청 신기해 하시는 것 같아.
0: 이런 얼굴 어딨어, 우리.
3: 그러니까. 지금 이 행색이.
1: 오늘 캐비를 딱 한 마가 사업.
3: 제일 중요한 사람. 아, 사장님이 이 마을의 이장님이세요? 제일 높으신 분이세요?
2: 기본적으로 자와타타 스타일이시네.
3: 나보고 가난하다 그러셨잖아.
0: 그러니까.
2: 사장님 이제 일하러 가요, 우리?
3: 여기가 네. 사장님의 농장인가요?
1: 예스.
3: 연다! 오!
2: 야, 여기 아마존 같은데?
3: 엄청 큰데?
0: 오!

0: 어이구, 어이구,
1: 어이구. 이거 완전 두바이인데?
2: 두바이야.
1: 아, 여기, 여기 동사무소네.
2: 어, 그러네.
3: 와하다 피콤 하트로 흘리자 말라몬. 아시안은 비오. 네인 하이로 흘리 자리바. 올 자리바?
1: 어, 오케이. 올 자리바.
3: 자리바.
2: 한번 가보시죠.
4: 오케이, 가자. 고고고.
1: 자리바.
2: 오, 다 조심해. 땡큐 사장님. 우와, 짜짜짜. 바나나, 뭐 이런 거 다 파시네. 어우, 와, 와, 이게 옥수수구나. 와, 와, 와.
3: 미야 또리.
2: 아, 사장님이 지금 보여주시나 보다. 예. 네. 아, 오. 해서 여기다 투. 아, 그러면 여기 있는 거.
3: 예스. 예스. 햄새끼디.
2: 오케이. 이거 사장님이 이거 들, 사장님이 이거 들어요.
1: 예스.
2: 나 찍어요. 이걸로 나 찍어요. 어, 와, 그렇지, 그렇지.
3: 햄새끼디. 햄새끼디
2: 크대? 어? 나 찍어요? 나 찍고 있어요?
3: 예스.
2: 오케이.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3: 아이와.
2: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차. 차. 나 이쁘게 나와요?
3: 재밌네. 맞게 이렇게 맞게 넣다 하.
2: 사장님 나 찍으라고요.
3: 나오라. 오면 할줄 아시면 하세요.
2: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3: 야면. 에이, 브라보.
2: 나는 왜 사장님처럼 한 번에 안 되는 거예요?
3: 나는 그때 일상을 다른 뜻이 있으면 하다가 뒤에서는 우리는 아예 하나도 달라면 그래.
2: 그럼 1년 동안 저 여기서 일하라는 거예요?
3: 아이고, 하소가 되는 하죠. 사람 자신 지탄이 그려지는 왜 하는 거야?
2: 이스트 분이랑 같이
3: 하는 거야? 아, 너라 그만 좀 해야지.
2: 고마워요. 고마워요.
3: 야, 한 번.

0: What's your name?
1: My name is Muhammad.
2: Muhammad.
1: 아이고.
0: True.
1: Fuck.
3: 와, 소 진짜 크다.
4: 이게 물소야, 물소.
3: 말소리 저렇게 처음 들어봐.
1: 아자, 아자, 한번. 이 피스나 사다 줘.
0: 뭐지?
2: 똥. 이게 다 똥이야, 똥.
3: 소똥이야?
2: 응. 독똥 안에 뭐가 있는 거 찾는 거 같은데?
3: 아, 우리 또 분류하는 거야? 우리 밥 주는 거 아니야, 소밥?
1: 에.
3: 사장님, 우리 뭐 하면 돼요?
1: 사장님,
2: 우리 먹어.
3: 똥 먹으라고요?
2: 네. 이게 소 똥인데?
3: 장갑을 왜 줄까요? 그건 안 돼요. 장갑을 주고. 옷이랑 장갑을 왜 줄까요? 똥 아니야?
2: 아니, 똥 맞아. 이거 똥, 똥인가?
1: 아, 맵다, 깨다.
2: 어?
3: 뭐야? 설마? 지금 벽에 똥 칠하라고요, 지금? 아.
2: 이거는 뭐고, 뭘 하는 거예요?
1: 아, 잔, 내밀, 레이쉬. 아, 왼샵, 운행, 훈파름.
3: 그럼 이거 진짜 그냥 생소똥, 생똥이에요, 이거?
1: 아, 뭐라 좀 봤다. 예.
3: 방금 산 똥이에요?
1: 아, 요래쉬. 레이쉬.
3: 따뜻하겠네요.
1: 요로 그냥 하세요.
3: 따뜻해.
2: 야, 진짜 별거 더. 이거 하면 모든 게 다 할 수 있겠다. 자, 하자.
1: 야, 이거 시작해.
2: 아, 물 집어넣으니까 또 이게 냄새가.
1: 야!
3: 아, 냄새. 아. 야, 진짜 너무하잖아.
1: 와, 자.
3: 어, 씨. 이래서 옷 준다고 한 거구나. 이래서 옷 준다고 했구나. 나 이거 옷 새로 산 건데.
2: 우와. 아, 오케이. 옷 잘 붙여야 돼. 떨어진다.
3: 아하, 진짜 나, 씨.
1: 야, 맨, 야, 맨, 야.
2: 어, 또 나왔어. 아, 씨. 야. 이게 역대급이야, 또. 야,
3: 어떻게 뭐 맨날 역대급이야.
2: 그렇지. 자, 우리 더 도와주자. 오케이, 오케이. 우리 할게요. 우리 할게요. 오케이, 오우. 오케이.
3: 또 팔.
1: 하마니. 미마니.
2: 와, 그렇지. 오랜만에 했어.
3: 야, 아니 지금.
1: 메이야. 아이고.
2: 어, 메이야.
3: 알겠어.
2: 야, 이렇게 해가지고 시원을 안 나오면 진짜 죽인다, 다.
3: 오히려 들어오다 안 보시지 않을까요?
1: 아, 예, 예.
2: 그럴 수도 있겠다.
3: 진짜. 하지 마요. 아, 좀 던지지 마요.
2: 자, 가자. 빨리 가.
3: 아, 똥이 계속 생겨. 똥 무한리필이에요?
1: 에이, 에이. 아, 우지야, 대 어때요, 살아?
2: 우와, 냄새 죽인다, 진짜.
1: 오케이.
3: 똥아, 잘 붙어라.
2: 오케이. 자, 오. 야, 우리 마지막. 와, 벌써 다 왔어.
1: 야, 이거 네가 가져가.
3: 아주 오해가 굉장하네.
1: 아우씨,
3: 내가 TV에서 보던 추성훈 선수랑 똥 말고 싶지 내가 몰랐네.
2: 아, 나도
3: 진짜.
2: 마지막 그거 붙여버려. 조심해, 떨어진다.
1: 잘라.

0: خلاص
1: اوكي اوه اوكي اوكي اوكي اوكي مية
0: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진짜 힘드네요 이거
1: 진짜 우리 열심히 하고 있다 그거는 웃겨
0: 밥값은
1: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
0: 중국이 제일 쉬웠구나
1: 아 엄청 쉬웠어
0: 중국 때 나 막 올라가서 무섭다 그랬던 게 아예
1: 아무것도 안 해요
0: 그 냉장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1: 아무것도 안 해요
0: 똥 치울 줄은 몰랐어 나 진짜로 결혼할 때 어르신들이 그러거든요 벽에 똥 칠할 때까지 열심히 살라고
1: 아 그래?
0: 결혼 전에 벌써 해버렸어요
1: 와 그럼 잘 되는 거 아니야?
0: 그러니까
2: 야, 베베,

0: 좀 요령이 좀 생긴다. 아! 옥수수 하나 딸 뿐인데 이렇게 나를 도와주세요. 와우 와우 스트롱 스트롱 스트롱. 와 에이 나 옥수수 하나 따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구경하고 있어? 애기들이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엽고 약간 옛날에 우리 소독차 지나가면 막 뒤따라가던 거 기억나요? 우리 출연진들이 약간 소독차가 된 느낌? 근데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너무 낯선 이방인이 내가 맨날 있는 마을에 놀러 온 거잖아요. 계속 사진 찍자 그래갖고 사진도 찍고 코리아 하트 많이 알려줬어요.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1: 촉감이 처지지 않는다.
0: 어휴! 다녀왔습니다.
2: 아, 수고하셨습니다.
3: 네, 잘했어?
0: 예, 고생하셨습니다.
1: 아이고. 우리한테 가까이 오면 안 돼.
0: 왜?
1: 똥 냄새가 거든.
0: 어? 뭐 했어?
1: 초가 싼 똥, 따끈따끈한 똥을 그대로 아. 손으로 잡아서 벽에 칠했어.
3: 그거 벽에다가 붙여서
1: 말려 똥을.
3: 말려.
1: 뜨끈함을.
0: 뜨끈함을. 아우, 너무 고생했다.
3: 그래, 뭐 우리 그래도 많이 주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0: 그러니까.
3: 되지 않았네. 어.
0: 사장님!
2: 아이고.
1: 아이고 아버지.
0: 슈크란.
1: 아이고.
0: 슈크란.
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3: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3: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1: 우리 제일 많이 받았겠다.
3: 아, 그러니까. 이때가 제일 많이. 몇 년 후에 올게, 한 번.
0: 몇 년 후에
3: 네, 있을 거잖아.
4: 나도 뭐 국민 들어. 나도 뭐 국민. 이제 뭐 코리아 원하면 더.
3: 근데 처음에 하는 일이라서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옛날에부터 있는 역사니까 이게 저는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면 옷은 어떻게 할까요? 옷.
1: 아까 만든 거.
3: 그게 만든 거.
4: 다이 칼로스 뭐 라지로 가지고 보면 손도 커, 라켓.
1: 식사요, 식사. 아, 식사는
3: 어, 식사도 와. 그래도 근데 우리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이게 옷을 기대하고 기다리자. 가자. 감사합니다. 축하, 축하, 축하.
0: 오셨어요.
5: 어, 그래, 그래, 그래.
0: 아, 안녕하세요.
5: 야, 왔어, 왔어, 왔어.
0: 예.
5: 왔어,
0: 왔어, 왔어, 왔어, 왔어. 갖고 오셨구나. 일로 나오세요. 일로 테라스로.
1: 오, 테라스까지?
5: 아니, 야, 우리 빨리 틀리네. 나는 테라스까지 있어. 아.
0: 앉으셔요, 앉으셔요. 대박 사건. 와.
5: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비둘기.
0: 우와. 근데 나 비둘기 처음 먹어. 비둘기 먹어본 사람.
3: 아니, 난. 너만 먹었어?
1: 저 한 3번 먹어봤어요.
0: 3번 정도?
1: 두바이에서도 먹어보고.
5: 어, 그래. 아. 그거 빼고, 그거야.

0: 이거를 이제 하맘이라고 하거든요.
1: 하맘.
2: 하맘.
0: 비둘기를 여기서 안에 아마 우리나라 그 뭐냐 삼계탕처럼
1: 찹쌀이 있니?
0: 안에 찹쌀을 비슷한 게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

0: 느낌 나온 것
1: 같아. 아우, 난 모르겠다, 중이나
0: 이거. 같은 느낌이야.
2: 갑자기 나 이거 쓰레기 처리장 비둘기가 생각이 나는데?
0: 성훈이 형 비둘기 먹여줬잖아.
3: 그렇지. 나는 거기서 좀 청소하고 했거든. 너 예쁘다.

0: 이거 비둘기라고 생각 안 하고 치킨을 생각하면 또
1: 틀려?
0: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2: 느낌이 달라? 전기통닭 느낌 난다. 조금 뻑뻑해.
3: 아, 그 가슴살 약간, 그런 느낌이야?
0: 손님한테 대접하는 일이라고.
2: 그러니까 사장님이 우리를 알바생이라고 생각 안 하고 손님이라고 생각.
0: 며느리, 국민 며느리.
3: 아, 근데 비둘기 뭐 쌀이 괜찮은 것 같아요.
2: 괜찮은 것 같아.
0: 우리는 진짜 인도지.
2: 맛있네.
1: 쌀은.
0: 아니, 난 비둘기를 이렇게까지 잘하는 건 처음 먹어봐.
2: 그래?
3: 와, 이건 맛있다. 진짜 맛있다.
0: 진짜 맛있다. 형님 비둘기 안 먹는다 그랬잖아요.
3: 진짜 맛있다. 근데 이거는 껍데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비둘기 쌀이.
2: 쌀이 별로 없다?
3: 없어. 거의 다 밥이야.
0: 그러니까 비둘기가 살이 얇아요.
3: 얇아지?
0: 작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대신 넣은 거지.
2: 밥이 약간 간이 돼 있고.
0: 간이, 소금간이랑 후추간이 딱 돼 있는데, 그게
2: 맞아.
3: 정확하게 돼 있어, 이게. 아,
0: 완벽해.
3: 중국에서 볶음밥 같은 거 있잖아. 그런 맛이 확실해.
2: 그래, 볶음밥의 표현이 맞다, 볶음밥 느낌.
0: 비둘기 맛있는데?
3: 아, 여기서 진짜 뭐, 매출 하나 딱 있으면 좋은데, 그지?
2: 맥주.
3: 야, 근데 치킨인데.
0: 진짜 맥주랑 잘 어울리는데.
2: 그치, 그치? 딱이지, 딱이지.
3: 치킨도 맥주 잘 한다. 근데 나는 치킨인데 그런데? 괜찮나? 나는 치킨 광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0: 이거는 그냥
3: 괜찮나?
0: 치킨이랑 전혀 관련 없어요.
3: 아, 그래?
2: 그래.
3: 네가 왜 알아? 네가 왜 알아? 아니, 네 치킨 사람이야?
0: 치킨 자주 먹어서 알아.
3: 아, 그래? 아니야, 그래.
2: 이집트에 있으니까 오히려 좀 손으로 먹게 돼, 자꾸.
0: 이게 적응됐지. 맨날 빵만 먹어가지고.
2: 근데 나 궁금한 게, 준민아. 너 이집트 처음이야?
0: 두 번째요.
2: 이집트도 눈이 오니?
3: 응?
0: 안 오지.
2: 궁금했어. 여기도 눈이 오나? 왜냐면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난 눈이 오나 좀 궁금하더라고.
4: 어떻게 봤는데 이집트에 100년 만에 눈 온 적 있어요. 2013년.
2: 13년도에? 그럼 13년도 이후에 눈이 안 왔대요?
3: 그러니까 이집트가 바다였다니까?
2: 바다, 그래, 바다였다니까?
3: 어째 모른다니까, 진짜.
0: 13년에는 저기 UFO가 내려줬나 보다, 그러니까. 눈을.
3: 다 바다야.
2: 바다요? 보세요,
3: 일단이니까. 일단 지구는 일단 바다야.
2: 일단 바다.
3: 바다부터 시작.
2: 뭐예요, 오빠?
3: 이게, 그리고 만들었잖아.
0: 옷, 와,
3: 자, 와, 네 거.
0: 와, 하루 만에 만들었네.
3: 내 거.
2: 색깔이 근데 딱 찰떡이다.
5: 야, 이런 데에서 옷 맞추기가 언제 하겠어.
0: 가슴이 37이다, 우와. 난 배가 37인데. 내 배보다 크네요. 나 왜 키를 재지? 145 아닌데? 알아봐야겠어.
2: 아, 긴팔로 제작해 줬구나.

0: 맞춤 제작이야, 커스텀이야.
1: 아니 근데
0: 커스텀.
1: 소재가 진짜 얇다 이거.
2: 오,
1: 와.
2: 어, 엄청 편하다.
1: 아니, 잘 어울린다. 진짜. 네. 호주머니 됐어요.
2: 대충 그 회는 딱 맞아.
1: 사이즈 어떻게, 딱, 딱 맞아.
0: 너무 잘 어울린다. 와.
2: 와, 이거 좋다.
0: 좋다. 너무 좋다.
1: 아, 이거 잘 어울린대요.
0: 너무 편안하다, 오빠. 오. 너무 잘했다.
2: 또 여기 이집트 와서 며칠 됐잖아. 또 신기한 것도 없었나?
1: 일단 사람들 문화가 제일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적극적이잖아요. 지나갈 때마다. 그러니까 되게 호의적이고 친절하고.
0: 맞아.
2: 나는 엄청 많이 느낀 게 사실 하나 이번에 그 아까 거기 마을 갔는데 웃음이 얼굴이 너무 좋았어.
0: 해 눈물 막혀.
2: 깜짝 놀랐어. 나. 와, 원래 인간에서 태어나면 그런 웃음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 없었어. 없어졌어.
0: 맞아.
2: 일하면서 맞아. 사람들이 만나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애들이 보면 놈의 웃음이 너무
0: 순수해,
2: 좋아.
0: 순수해.
2: 그 웃음이 너무 좋은 거야.
0: 맞아요.
2: 그래서 나는 계속 이것저것 찍고 있었거든.
0: 때묻지 않은 웃음.
2: 어, 와, 그거 보니까 애기도 그렇고, 애기도 막.
1: 어른도 그래, 맞아.
2: 어, 그래서, 아, 인간으로서 좀, 나는 좀 배웠어요. 어, 나는 여기 와서 좀 배웠어. 어. 그리고 뭐 마지막에 우리 다음에 가는 게 마지막에 그게라서 열심히 뭐 웃으면서
0: 웃으면서
2: 네, 우리가 이래 하면 되겠다.
0: 그래 웃으면서 해보자.
2: 웃으면서 해야지. 어.
1: 아, 파이팅하고 마무리할까요?
0: 아, 박카슨 아, 하자. 박카슨
3: 해야지.
2: 냄새 장난이다.
4: 컴온 컴온 컴온하게.
2: 오케이.
0: I miss you, my mom.
5: You are fired, and you also fired.
0: Ah, no fire. This is what I
6: say. 이어서 자이언트 팬 TV가 방송됩니다.

0: 호랑이가 들어오시는 것 같은 기운을.
1: 천재 소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리고 제시하지도 못한.
2: 신의 한 수. 정말 말도 안 되게 강하고, 빨리 들면서도 정확하고, 또래들이 다 목표로 하는.
3: 이세돌 구단 대 알파고의 대결 일곱 펼쳐지고 있습니다.
2: 인공지능에게 인간이 지는 순간 충격에 휩싸였죠. 하지만 신에게 균열을 일으켰죠.
4: 인간 대표 이세돌의 첫승.
5: 인류사적으로 큰 일을 하지 않았나.
6: 이해하는 걸 너무 지금 사실 좀 두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중에서 제가 가장 즐거운 순간이 한참도 못 내다본 상황입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탁 변하면서 우리가 같이 찾아가는 재미 너무 좋지 않나요?

0: 집을 사고 나서 확인했더니 이 집이 1905년도에 지어진 집이었고.
1: 특이하다. 얘를 그때 내가 키운 딸이 맞나?
2: 7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인데 지금은 너무 당연한 것처럼
0: 가족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아요.
1: 처음에는 약간 해가 느낌이 좀 났어요.
3: 1년 만에 은우가 생겨가지고
4: 아이고야.
3: 가족을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뿌듯할 것 같아요.
5: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온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6: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7: 뭐야, 짐 이게 다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8: 그런 거 없어도 돼.
6: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 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7: 너 로밍은 했냐?
8: 당연하지.
7: 아, 야, 이걸 차단하면 어떡해?
6: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 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9: I'm injured. I'm injured.
7: 너 뭐해?
6: 도와주세요, 불이야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8: 어, 저 파스인가? 아, 이것 봐, 이것 봐,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라고. 어?
6: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제외 공간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8: 어! 버스 온다!
10: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뭐야 번호?
1: 번호냐?
2: 네네
1: 8
2: 9
1: 7
2: 8 9
1: 7 8 9 7
0: 한 명 어디 있어?

0: 거야 지금. 다들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
1: 왜 기다려요?
0: 너 때문에 운동이 안 되니까.
1: 그게 아니고 다들 저보다 일찍 온 거죠. 제가 늦은 게 아니고 저는 시간 맞춰 왔어요.
0: 너 왜 자꾸 말 대답을 왜 하는 거야? 예 아니오만 해. 알겠어? 예는 해야지.
1: 예.
0: 그래. 좀 늦었지만 운동 시작하자. 이사방들 몸 풀고 1학년들은 공 줍고. 오케이?
1: 예? 저희 왜 공 주워요? 그럼 2학년, 3학년 안 주워요?
0: 너 2학년, 3학년 되면 안 줄게 해줄게. 1학년이니까 주서.
1: 저는 2학년 때 죽고 싶어요.
0: 그때도 그러면 줄게 해줄게. 지금도 주서 그러면은.
1: 그러면 3학년 때는?
0: 그때도 죽게 해줄게. 또 주서. 빨리 가.
1: 예. 1학년 주우러 가자.
2: 그래. 가자.
1: 와 진짜 많아. 이거 언제 다 주워?
3: 야, 펭수 빨리 주소.
0: 3 스텝, 고!
3: 야, 펭수야. 어? 너 왜 늦었어?
1: 나 안 늦은 거라니까?
3: 너 늦어서 우리 다 같이 혼났잖아.
1: 아니, 나는 맞기도 않는데 다들 빨리 온 거야. 그러면은. 야,
3: 너도 앞으로 10분 일찍 와.
1: 그래? 너네는 어떤 선배가 제일 무서워?
3: 아, 이거.
1: 얘들아, 우리는 하나야.
3: 3학년, 2학년 선배님들은 다 멋있고.
1: 아?
3: 딴짓 하지 마.
1: 아니 빨리 듣고 다 같이 몸 풀면 좋은 건데 이거. 근데 너네 솔직히 구호 다 외웠어?
4: 당연히 다 외웠어.
5: 당연히 다 알고 있지.
1: 뻥치네. 아직 못 외웠잖아.
6: 솔! 솔! 솔! 솔! 솔! 솔!
0: 솔! 솔! 솔! 솔! 솔! 솔! 솔! 야 너희들 꿀 안 먹고 뭐해? 내일까지 먹을래?
1: 아 빨리 죽겠습니다.
0: 빨리 모아.
3: 빨리 모자.
4: 빨리 모자.
1: 빨리 모자. 빨리 모자. 파이팅 있게 공 주우려고 한 건데. 봐라, 나는 아무래도 농구에도 소질이 있어. 슛! 아, 노.
3: 다시.
1: 뽀뽀뽀뽀뽀뽀뽀뽀뽀.
3: 야, 장난 치지 마.
7: 뽀뽀뽀. 인사, 안녕하십니까.
1: 어디가? 오,
8: 야, 펭수, 너 나 좀 잠깐 봐. 빨리 따라와.
1: 어? 지금 보고 있는데?
8: 빨리 따라와.
1: 아, 따로 보자고요? 와, 대박이다. 와, 나 스카웃 당한다. 와! 조금. 감독님 어디까지 가요?
8: 빨리 들어와. 여기 앉아.
1: 예.
8: 아, 여기 있는 내 자리야. 아. 여기 앉아야 돼. 아. 그래. 펭수, 너 요즘에 고민 있어?
1: 아, 과연 이 프로 구단에서 단체로 저를 스카우트하려고 그러면 저는 어디로 가야 하나?
8: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알아?
1: 뭡니까?
8: 인성이야. 근데 아까 보니까
1: 네.
8: 훈련 그 집합하는 데도 듣고 공 줬는데도 다른 친구들이 열심히 주는데 너는 줍지도 않고 우리 서울고 야구 부원들은 전부 인성이 너무 좋아. 네가 들어와가지고 만약에 물을 흐린다든지 그러면 서울고 야구부가 전체 욕을 먹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1: 네.
8: 그러니까 앞으로 야구보다는 첫 번째 인성이 돼 있어야 돼.
1: 저 그래. 궁금한 게 있습니다.
8: 어, 뭔데?
1: 감독님 인성은 어떻습니까?
8: 김동수 하면 원래 인성이었어. 너무 웃는 것 같은데? 펭수?
1: 감독님, 그럼 저 질문 있습니다.
8: 질문 또 하는 거야?
1: 네.
8: 그래.
1: 야구란 무엇입니까?
8: 야구, 그렇지. 야구는 인생이야. 이 인생에 세 번의 찬스가 온다는 거 알아볼라. 9이닝을 하면 3번 정도는 온단 말이야. 3번 중에 한 번 내지 두 번만 살리면 이길 수 있어. 그만큼 야구는 재미있고 그렇다는 거.
1: 와, 인생 그 자체군요.
8: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1: 알겠습니다.
8: 그래, 가서 이제 또 훈련해, 알았지?
1: 예!
8: 아니, 이거 봐. 이게 인성이 잘못되어 있는 거야.

0: 끝까지 봐야 돼. 아, 야, 펭수야, 맞히지 말고 휘둘러야 돼.
1: 아, 휘둘러!
0: 그렇지.
2: 휘둘러야지, 휘둘러.
0: 반말하지 말고. 야, 지우야, 네가 가서 한번 봐줘.
3: 이렇게 돼서, 여기 공이 오는데 이렇게 쳐서.
1: 아, 이렇게 안쪽으로!
3: 네, 그렇지.
1: 오케이,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2: 오케이.
1: 안쪽으로 그냥! 안쪽으로 그냥! 안쪽으로! 야. 안쪽으로!
0: 야, 역시. 아! 이, 펭수야.
1: 네.
0: 일단 첫 번째는 공을 끝까지 봐야 되는 거야.
1: 공을 끝까지 봐.
0: 어. 이 눈이 이렇게 되면 나올 정도로 그냥 눈을, 이걸 딱 봐야 되는 거야. 네. 잘 맞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탁 보고 치는데, 네. 안 맞을 때는

0: 돌린단 말이야. 아. 강하게 치려고 그러니까 그래.
1: 공을 끝까지 그렇지? 보고 쳐라.
0: 그렇지. 이쪽으로 나와봐. 내가 치는 거 한번 보여줄게. 오. 오. 자, 한번 넣어봐.
1: 뭐 하세요?
0: 아, 일단 한번 본 거야. 아, 아. 아, 일단 한번 본 거야. 아, 아. 공을 끝까지 보고.
1: 오, 오, 뭐야?
0: 잘 맞을 때 끝. 오, 알았지?
1: 알겠습니다.
0: 오, 다시 한번 공을 끝까지 봐야 돼.
1: 공을 끝까지 보는 게 중요하구나. 공을 끝까지 보고 쳐라. 끝까지? 끝까지?
0: 휘둘러야지.
1: 아, 왜 안 돼요?
0: 야, 공을.
1: 아이.
0: 에이, 너 펭수, 야, 나 안 되겠다. 너 타자는 그만하고 포수를 좀 열심히 한번 해봐.
1: 역시. 제 재능은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아, 일단 포수도 일단 한번 해보는 거야.
1: 저 포수가 맞는 것 같습니다.
0: 아니야, 일단 가보자.
1: 왜냐면 제가 펭수 아닙니까?
2: 펭수 빨리 와, 펭수야.
1: 예. 역시 나 포수야.
2: 빨리빨리 가야지, 빨리빨리.
1: 예, 뻘!
3: 펭수.
1: 저 포수하러 왔습니다. 이걸로 공 다 잡겠습니다, 제가.
4: 너무 큰 거 아니야, 글러브가?
1: 이거 모든 공 다 받을 수 있어요.
4: 자세부터 한번 볼까?
1: 자세요!
4: 너무 어정쩡한데? 포스 일로 와봐. 우리 형들이 한번 시범 한번 보여주자.
0: 하나, 둘,
1: 뭐야, 저게?
0: 네.
4: 2번 해보자, 2번.
0: 하나, 둘, 셋.
1: 뭐야?
5: 샹하이. 초이스 추면서 엉덩이를 졸음 잡았던.
4: 자, 선배들 하는 거 잘 봤지?
1: 저 포수 안 할래요.
3: 똑바로 해, 똑바로. 구에 맞춰서 하는 거야, 구에.
1: 예.
3: 2번.
1: 아, 샹하이, 샹하이.
3: 샹하이, 샹하이.
1: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아우씨. 아! 아우! 아! 어, 다리 후글거려. 아니, 공 잡는 거에 이게 왜 해야 돼요?
4: 이건 포수한테 가장 필요한 훈련이고, 그러면 이 훈련을 왜 하는지 알려줄게.
1: 예.
4: 막내야, 화철이 공 한번 받아볼래?
1: 오! 화철 선배님 공, 예, 좋아요!
4: 화철아.
6: 예.
1: 어! 어! 어! 아우, 내 눈! 아우! 오호! 오, 코치님, 제 눈 괜찮아요?
4: 아주 멀쩡하던데.
1: 오, 쉬어. 선배님, 선배님 너무 좀 무셔요. 아! 반갑습니다.
6: 네.
1: 선배님, 아버님께서 홍성원 선수님이시죠?
6: 아, 맞아. 잘 알고 있네.
1: 제가 아버님 같은 멋있는 포수가 되겠습니다.
6: 아, 좋다. 세게 던져 되는 거잖아, 그럼.
1: 당연하죠.
6: 아, 전력으로 던져줄게, 오늘.
1: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6: 오케이, 오케이.
7: 펭수는 큰일 났어.
1: 높아! 높아!
6: 이건 너 잘못이지.
1: 볼이야, 볼!
6: 이건 너 잘못이야.
1: 제 잘못이라고요?
6: 너 글러브가 얼마나 한데 그걸 못
1: 잡았어. 자스민! 짚고, 짚고! 와우!
6: 이거 너, 못 잡네, 근데. 가운데 왼쪽으로.
1: 아우, 너무 느려! 저희 내일도 잡겠어요, 내일.
6: 느리다 했다.
1: 아, 진짜로!
6: 좀만 올려줄게, 그러면.
1: 진짜로! 와우! 아우!

0: 양선자.
1: 받아본 김에 이번 지우공도 한번 받아볼까?
2: 오, 지우 선배님은 공 빠릅니까?
1: 한 154까지 나오는데 펭수 받을 수 있겠어?
2: 154요?
1: 지우야.
3: 예.
2: 선배님, 전력 투구 해주십시오. 저 한 200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4: 진짜로?
2: 네.
4: 알았어요. 형이 던져줄게.
2: 예, 감사합니다. 가자! 와우! 야, 이거 맞으면 죽겠는데! 강하게! 우와! 가라!
3: 끝이야!
2: 아! 나이스!
4: 좀 잡아봐.
2: 컴온! 우와! 우와! 어디 갔어?
3: 저기 글러브.

0: 있잖아.
1: 형이 왔어. 어, 형 있어? 형님, 저 잘하죠? 어,
0: 너가 잡은 거 맞아?
1: 제가 잘하는 거죠. 아, 뭐, 이 정도면은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거기 던져줄게.
1: 검은!

0: 행수야, 원래 그렇게 어려운 거야.
1: 아, 이거 왜 안 잡히는 거예요?
0: 그래도 내가 봤을 땐 좀 잘한 것 같아.
1: 그래요?
0: 다음 훈련하러 갈까?
1: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역시 154kg는 빠르긴 빠르구나.
2: 빨리 와, 형수, 빨리 와.
1: 아니, 코치님.
3: 네.
1: 도대체 웨이팅을 맨날 왜 하는 거예요?
2: 일로 와봐.
1: 아니, 야구를 하고 싶어.
2: 말릴 거야, 일로 와, 빨리.
1: 아.
2: 빨리 올라가.
1: 잘할게.
2: 이거 봐봐, 100kg 아니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빨리, 빨리, 빨리. 이거 딱 읽어봐, 강혜자 빨리 읽어봐.
1: 강혜자 하는이요? 기능성 훈련 혹은 해당 종목 훈련 위주로만 했던 운동선수들. 3개월에서 6개월만 스트렝스 훈련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음.
2: 뭐만 이해했어?
1: 못했어요.
2: 몸으로 직접 배워. 가자.
1: 아니, 못했는데.
2: 자, 지금 운동하는 거 보이지?
1: 우와.
2: 들어와봐. 열심히 해봐. 딱 잡고. 해봐, 빨리.
4: 잠깐만. 힘 주고, 힘 주고.
1: 아!
2: 그래, 약 질러봐. 아! 더 질러. 더 해봐, 더. 해봐.
1: 아! 그치?
4: 딱딱해.
2: 좋아, 좋아.
4: 그만한다고?
2: 딱 다섯 개만 와야지. 빨리 앉아.
1: 이건 뭐예요?
2: 아, 정혜야, 빨리 앉아. 쟤도 올려봐. 이 하는 신용만 해. 신용만 해. 신용만 1등이야, 1등. 어, 좋아, 좋아. 좋아. 넌 강해지는 거야. 강해져야 돼. 유야, 빨리 해. 더 해, 빨리.
1: 아! 오!
4: 너 그거밖에 안 돼? 아, 허벅지 커진다.
2: 아, 좋아.
4: 어, 좋아.
1: 아!
4: 헐크야, 헐크.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좋아, 수고했어, 수고했어.
2: 땀 닦고 빨리 물 마시고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빨리 가, 빨리 가. 다음 거 빨리 배워, 빨리 배워, 빨리.
3: 마지막 세트, 마지막 세트.
4: 죽여, 펭수! 죽여! 죽여버려, 죽여버려!
5: 펭수, 구급차 불러, 구급차!
4: 사랑하는 여자 생각해, 사랑하는 여자! 야, 사랑하는 여자!
1: 자, 나만 다시 읽게. 어, 이거 왜 하는 거야? 강한 것이 기능적인 것인 대부분 운동선수들은 충분히 강하지 못함. 이게 무슨 말이야?
2: 그냥 너가 웨이트 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아, 정혜야, 하면 돼, 그냥. 그냥
1: 알겠습니다.
2: 해. 알겠지? 열심히 하자.
1: 어, 열심히 할게. 야구하러 왔다고. 이게 뭐야! 아, 진짜 이거 너무 힘들다. 나는 포수가 잘 맞는다고 생각했거든.
4: 그래서 네가 머리가 크니까 이 타겟이 넓어가지고 투수들이 던지기 편할 거야, 포수로 하면.
1: 아, 머리가 크면은 좋은 거야?
4: 당연하지. 너 100kg 넘잖아.
1: 응.
4: 포수야, 그러면.
1: 왠지 모르게 그 코치님 보니까.
4: 그치, 포수 코치님이잖아.
1: 어.
4: 너 밀리지 않아.
1: 어, 그니까. 아니, 코치님이 나랑 맞더라고.
4: 어, 넌 된다니까. 넌 무조건 포수야. 넌 하다 보면 다 성공할 거야.
1: 근데요, 저 궁금한 게 이제 졸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제 순서가 뭐예요?
4: 프로에 이제 지명 받는 걸 기다리고 만약에 프로에 지명을 못 받으면 이제 대학이나 뭐 다른 데 독립야구단 이런 데를 들어가는 거지.
1: 그럼 다들 어때요? 지금 심정이 좀 착잡하겠네요.
4: 그치, 불안하지.
1: 그거 언제 나와요?
4: 그건 이제 한 달 뒤에 9월 20일쯤에 나와.
1: 오! 진짜 보시네? 지호선배님 프로 가실 거 아니에요?
6: 어, 그렇지.
1: 그럼 가장 원하는 구단이 있어요, 혹시?
6: 어, 형은 프로 구단 어디든 다 좋지. 뽑히면 다 감사하게 가야지.
1: 근데 정확히 다 뽑아. 왜 말을 못해?
6: 어디든 선택받는 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펭수야.
1: 뭔가 이거 말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안 말하는 거죠? 우리끼리 있을 땐 다 말했잖아요. 자, 서울고등학교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4: 군대 준비! 군대 시작!
1: 군대 시작! 군대 시작! 이제 집에 가나요?
6: 우리 라커룸 청소하고 가야 돼.
1: 아, 청소 내일 하면 안 돼?
6: 펭수야, 비자 들고 가자.
1: 청소하겠습니다.
6: 펭수야, 청소 깔끔하게.
1: 예! 아니, 선배님! 선배님이 나오셔야 청소를 하죠.
4: 먼지 나오잖아, 먼지.
1: 아, 먼지가 나오죠. 먼지를 쓰니까. 어, 너네 1학년 아니야?

0: 아, 감사합니다. 아, 동안이시네. 어머, 주민들 너무 귀여우시잖아요.
1: 그치.
0: 이름이 뭐예요?
1: 이름은 아직 안 지었는데, 추천해봐.
0: 시바. 시바랑 시바 새끼. 지금 몇 페이지까지 읽으셨습니까?
2: 지금 20페이지.
0: 그 정도면 제가 청소하고 있는 동안 읽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냄새가 좀 난다. 선생님, 언제 치셨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열심히 하셨네요.
2: 그래. 평소 수고했다.
0: 수고하십니다. 자.
3: 나이스!
0: 와, 취한다. 와, 취해. 이 열정. 열정의 냄새. 좋아. 좋아. 좋을 땐 역시 안 가지지.

0: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이어서 기획강연 청년에게가 방송됩니다.
1: 신비의 세계가 펼쳐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이제야 야크를 만나네요. 신호등 대신 수신호로 차량을 통제하고 있어요. 활 하나 쏘는데 이렇게 신날 일인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스님을 만났어요. 사람들의 터전과 신들의 영역이 잘 어우러져 있어서 아주 멋진 풍광을 보여줍니다. 오랫동안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단순한 미술 이야기가 아니고요. 두 여성이 어떻게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알렸고 어떻게 꿈을 이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화가의 삶을 한 편의 이야기로 들려드리는 전시해설가 도슨트 정호철입니다. 오늘 이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만 살짝 해볼게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머릿속에 떠오르는 화가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누가 떠오르는지 한번 다 생각해보세요. 머릿속. 고흐? 피카소? 모네? 마티스? 아마 이 정도 떠오르실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화가들이 아마도 상당수가 남자이지 않았을까. 그러면 우린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수백 년의 미술 역사 속에서 여성 화가는 없었을까? 아니죠. 분명히 존재했고요. 아주 치열하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 여러분께 역사가 오랫동안 조용히 덮어왔던 두 명의 아주 놀라운 여성 화가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한 명은요, 430년 전 이 바로크 시대를 살았던 아르테미시아 젠틀리스키. 그리고 또 한 명은요, 19세기에 그리고 또 20세기 초반까지 활동했던 수잔 발라동 이야기예요. 단순한 미술 이야기가 아니고요. 두 여성이 어떻게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알렸고 어떻게 꿈을 이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 얘기를 좀 해볼게요. 1593년생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화가였습니다. 오라치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요, 안타깝게도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가 12살이 되던 해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아버지가요, 이 딸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림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이 아버지도 놀랬어요. 내 딸의 실력이 너무나 대단했던 걸. 자, 그리고 아버지는요, 딸의 재능을 키워주겠다고 이제 자기 친구 화가였던 타시라는 남성에게 이제 자기 딸을 소개시켜줍니다. 그림을 알려달라고. 그리고 원근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당시 화가들이 반드시 익혀야 됐던 핵심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비극이 일어나요. 집으로 드나들던 타시가 18살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를요, 성폭행했어요. 범죄를 저지른 거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제가 단순히 충격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이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이 소녀가 선택한 핵심이 있어요. 자, 이듬해 아버지는요, 타시를 법원에 고발합니다. 7개월에 걸친 긴 재판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차별을 당했습니다. 분명히 젠틀레스키는 피해자인데요. 너 괜히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너가 먼저 유혹한 거 아니냐. 법정에서 젠틀레스키는 피해자임에도 손가락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진실을 얘기했어요. 나는 진실을 말했다.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것이다. 고통받는 그 자리에서도요, 진실을 포기하지 않은 걸. 그리고 결국 타시는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나고요, 젠틀레스키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자, 그녀의 첫 번째 대표작 한번 만나볼게요. 수산나와 장로들입니다. 성폭행이 일어나기 전에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가 그린 작품이에요. 마치 자신이 겪을 공포를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렸죠. 그림 속 등장한 여성 수산나입니다. 바빌론의 유대인 귀족분이죠. 그리고 마을에서 재판을 맡고 있는 두 명의 장로가요, 오랫동안 수산나를 지켜보다가 수산나가 목욕을 하려고 하는 순간 두 장로가 뛰어들어와서 함께 오늘 밤을 보내자. 너가 거절하면 너를 간통죄로 신고하겠다. 당시의 간통죄는 여러분,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였어요. 근데 힘 있는 재판관 두 명이 직접 봤다고 증언하면요,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끔찍한 상황이었죠. 딱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남성 화가들도 이 장면을 많이 그렸어요. 다른 남성 화가들의 시선으로 보면요, 수산나를 그냥 아름답고 예쁘게 그려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의 수산나 어떠세요? 수치스러워하죠. 자신의 몸을 가리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여성의 시선으로 본 거예요. 몸을 비틀면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싫다. 하지 마라. 그죠?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장로의 자세는요, 너무

무겁고 위압적이에요. 여성으로서 처음 그려진 수산나의 진짜 진심이었던 거죠. 17살 소녀가 다른 화가들이 500년 동안 그려왔던 그 전통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두 번째 대표작 한번 봐볼게요. 사실은 이 작품이 젠틀레스키의 최고의 대표작입니다.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자르는 유디트. 여러분, 조금 그림이 끔찍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작품은요, 유디트라는 여성이 자기 민족을 침략한 적의 장군 홀로페르네스를 술에 취하게 만든 뒤에 시녀와 함께 그의 목을 잘라서 민족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이 주제도요, 다 남성들이 그렸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유디트가 힘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도 남성 화가들이 그린 걸 보면요, 예쁘게, 그냥 우아하게, 그냥 막 몸도 가냘프게 그려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젠틀레스키는 어떻게 그렸나요? 팔뚝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죠. 싸우고 있는 여성, 그죠? 유디트와 시녀 둘이와 함께 힘을 합쳐서 단호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죠. 두렵거나 망설이지도 않아요. 한 미술사 학자들은요, 유디트는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 그리고 홀로페르네스, 밑에 있는 이제 죽어가는 남자는 자신에게 폭력을 가했던 탓이다 라는 해석이 있는 거예요. 신화 속 이야기이지만 젠틀레스키는 본인의 이야기를 넣어서 그린 거죠. 물론 이게 100% 단정할 순 없지만 이 그림에서 뿜어내는 그 에너지, 젠틀레스키의 분노와 단호함은 느낄 수 있죠. 그럼 세 번째 그림도 볼까요? 회화의 알레고리로서의 자화상이에요. 이 그림은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가 45살에 그린 겁니다. 자, 그림 속의 모습을 보세요. 팔레트와 붓을 들고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죠. 소매도 걷어붙었어요. 머리카락도 약간 흐트러져 있어요. 일하고 그림을 그리는 그 자체죠. 그런데 이 그림은요, 단순한 자화상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회화, 예술의 상징, 예술 그 자체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단지 그림을 그린 사람이 아니라 나는 회화, 예술 그 자체다. 이 선언은요, 남성 화가는 절대 할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여성이라는 그 당시 불리했던 조건을 처음으로 특권으로 만들어서 예술 그 자체가 되어버렸던 순간이에요. 자, 우리가 이 젠틀레스키를 왜 기억해야 될까요?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 피렌체 아카데미아 델레 아르티 델 디세뇨라는 역사상 최초의 여성 회원으로 입회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남성들이 주류였던 그 전통적인 기관에 여성 화가로서 처음으로 당당하게 그림으로 문을 열고 들어간 거야. 젠틀레스키는 처음으로요, 그 여성 자신의 감정과 의지와 힘으로 문화 자체를 바꿔버린 거야. 그건 여러분, 시선의 혁명이었어요. 그녀는 어린 시절 폭력을 당했고요, 법정에서 고문을 당했어요. 당시 모든 제도가 여성이란 이유로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붓을 놓지 않았죠. 화가라는 직업 하나로요, 당당하게 자신의 딸도 키웠고 왕에게 초대도 받았고요, 나중에는 세계가 인정하는 화가가 됐습니다. 그 젠틀레스키가 주는 메시지를 우리는 지금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다음은요, 시간을 약 250년 정도 넘겨볼게요. 1865년에 프랑스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요, 마리 클레망틴 발라동이에요. 나중에 세상에는요, 수잔 발라동으로 이름이 알려질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어요. 가난한 세탁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당시에 파리 예술가들의 동네 몽마르트의 골목에서 자랐어요.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고요, 여러 직업들을 전전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 화가의 꿈은요, 원래부터 화가가 아니었어요. 서커스 고계단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15살 무렵에 고개를 하는 도중에 무대에서 떨어집니다. 그때 부상을 당하면서 꿈을 접어야 됐어요. 그 다음엔요, 화가들의 모델이 됩니다. 근데 또 문제가 있었어요. 아직도 시대가 다 남성들의 위주였던 거예요. 나는 되게 힘들고 고달프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화가들이 나를 그리면요, 우리 앞에 봤던 얘기랑 비슷해요. 또 나를 예쁘게

0: 수채화만 그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수잔발라동은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나를 저렇게 예쁘게만 그릴까? 그 위대한 화가들이. 그러면서 이제 수잔발라동은요 모델로 앉아 있으면서 뭘 보냐? 화가들의 손과 눈을 관찰합니다. 붓을 어떻게 잡는지, 무엇을 보고 어떻게 그리는지, 물감을 어떻게 섞는지 독학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 파리에서요, 여성이 미술 교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에꼴 데 보자르라는 위대한 이 파리 국립미술학교에 들어가요. 하지만 그것도 여러분, 배운 사람들이나 있는 집안 사람들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였죠. 귀족들이나 부르주아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정규 교육도요, 당시에 돈이 없으면 시켜주지도 않았어요. 특히 여성이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수잔발라동은 어깨 너머로 배운 거죠. 독학을 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그림을 그리던 수잔발라동은 드디어 첫 번째 자화상을 그립니다. 그녀 나이 28살이었어요. 정면을 바라보고 있죠. 그죠? 눈빛이 선명합니다. 피하지 않고 관람객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당시 이 수잔발라동의 모델명은요, 마리아였습니다. 모델은 뭘까요? 모델. 다른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존재죠.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잔발라동, 이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 진짜 모습을 그리겠다. 바라보는 사람이 되겠다는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관람객을 똑바로 보고 있죠. 이건 여러분, 이 시대를 바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녀의 말년 작품을 봐볼게요. 57살에 그린 작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잔발라동을 얘기할 때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꼽는 그림이에요. 그림 속 여성이 침대에 편하게 기대어 누워 있죠. 뭐가 다른가요? 이 그림은요, 사실 아주 오래된 전통을 정면으로 뒤집고 있어요. 자, 저 자세로 침대에 누워 있는 그림들은 보통요, 비너스 혹은 뭐 이전까지만 해도 마네의 올랭피아, 누드로 아름답게 그려진 여성들이었어요. 항상 누드였고 관람자, 남성을 향해 몸을 돌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수잔발라동의 이 파란방이라는 그림은요, 자세만 가져왔지 모든 걸 바꿔놨어요. 먼저 이 여성은 옷을 입고 있죠. 그리고 아름다운 옷도 아니에요, 여러분. 남성을 유혹한 옷도 아닙니다. 줄무늬 파자마, 그죠? 그냥 편한 옷 입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자, 담배를 피우고 있죠. 당시 여성이 담배 피운 건요, 아주 낯설고 이건 금기였어요, 금기. 근데 그걸 깨버렸죠. 그리고 잘 보세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발치를 보세요. 옛날에는요, 저기 막 고양이 같은 거 그려놔요. 검은 고양이, 성적인 상징으로. 근데 뭐가 있어요? 책들이 쌓여있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 난 여성이고 화가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는 선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초반에는 여러분,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나 여기 있다. 선언을 했죠. 하지만 지금은요, 그 후로 40년이 지났어요. 이제 누구를 보지도 않습니다. 볼 필요도 없어요. 완전히 나 자신이다. 너희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겠다. 선언이었던 거예요. 자, 수잔발라동. 프랑스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곳에서요. 전시 허가를 받은 최초의 여성 화가요. 정식 미술 교육을 단 하루도 받지 않은 사람이 정식으로 여성으로서 전시를 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당시의 그녀의 삶은요. 아버지 없이 태어났죠. 교육받지 못했죠. 하지만 수잔발라동은 여러분, 이 포인트가 있어요. 자신의 조건을 비관만 하지 않았어요. 서커스의 고개사를 하려다 실패했죠. 모델도 나중에 못하게 됐죠. 근데 여러분, 모델로 앉아있는 동안 눈은 계속 배웠고요. 손은 기억했어요. 화가들을 관찰하면서. 그리고 남성들이 절대 그릴 수 없는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 규칙을 하나하나 깨간 거예요. 자, 그녀가 그린 여성들은요, 꾸미지 않아요. 이상화시키지도 않았어요. 살아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 모습 그 자체였죠. 이것만으로 혁명이었어요. 그리고요,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 그녀의 모습을 관찰한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녀의 그림은 지금도 프랑스 파리 주요 미술관들에 걸려 있어요. 1938년 72살의 수잔발라동은요, 파리 자신의 집에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자, 우리 오늘 두 사람 만났습니다, 여러분. 430년 전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 그리고 160년 전 수잔발라동. 두 사람 모두 자화상을 그렸죠.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는요, 자기 자신을 회화 예술 그 자체로 그렸고요. 수잔발라동은 자신의 얼굴을 그리면서 세상을 당당하게 바라봤어요. 여러분, 공통점 찾으셨나요? 세상이요, 그들을 응원하지 않았어요. 항상 얘기했죠. 넌안 된다. 여자니까 안 돼. 가난하니까 안 돼. 또 집안에 백도 없지. 안 돼. 하지만 이두 사람,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붓을 들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죠. 자, 여러분,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도전이 있을 거고요. 그때 의외로 세상이 냉정하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응원보다는요,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할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꿈을 꾸고 있던 간에, 혹은 아직은 그 꿈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계속해서 스스로를 믿고 발전시켜 나가면 돼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서 언젠가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게 될 거예요. 그때 흔들릴 때마다 이두 화가 이름,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 수잔 발라동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두 사람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그림으로 말을 걸고 있습니다. 당신도 할수 있다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있으셨나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장들,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 한순간에 그렇게 된게 아니에요. 기회는 준비된 자가 잡는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미술 사조는요, 대부분은 조롱이고 욕이었어요. 새로운 시도를 한다. 새로운 걸 만든다. 의외로 사람들이 응원 안할 수도 있어요. 무시하세요. 그 비웃음을요, 자신들만의 깃발로 바꿔버린 거예요.
1: 이어서 기획 강연 청년의 계가 방송됩니다.

0: 호랑이가 들어오시는 것 같은 기운을.
1: 천재 소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리고 제시하지도 못한 그네 한 수.
2: 정말 말도 안 되게 강하고 빨리 두면서도 정확하고 또래들이 다 목표로 하는.
3: 이세돌 구단 대 알파고의 대결 일곱 펼쳐지고 있습니다.
2: 인공지능에게 인간이 지는 순간 충격에 휩싸였죠. 하지만 신에게 균열을 일으켰죠.
4: 인간 대표 이세돌의 첫승.
5: 인류사적으로 큰 일을 하지 않았나.
6: AI라는 걸 너무 지금 사실 좀 두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중에서 제가 가장 즐거운 순간이 한치 앞도 못 내다본 상황입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딱 변하면서 우리가 같이 찾아가는 재미. 너무 좋지 않나요?
7: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장들,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기회는 준비된 자가 잡는다. 새로운 시도를 한다. 새로운 걸 만든다. 의외로 사람들이 응원 안 할 수도 있어요. 이 화풍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인상주의의 리더가 됐죠. 그래서 리더인 겁니다. 안녕하세요. 화가의 삶을 한 편의 이야기로 들려드리는 전시해설가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있으셨나요? 한번 떠올려보세요. 아, 난 진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또 주변에서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될 것 같아? 라는 말을 하죠. 저도 그런 순간들이 있겠죠, 당연히.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저에게 좀 용기를 주고 저를 이렇게 세워준 화가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되는 두 명의 화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나를 바꾼 화가들. 자, 한 명은 체코에서 태어나 무명 시절을 겪고서 가장 위대한 작가가 된 알폰스 무아. 또 한 명은 아버지도 반대했던 화가의 길을 가면서 세상의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본인만의 화풍을 고집하고 결국 인상주의라는 이름을 탄생시킨 클로드 모네입니다. 자, 무화 얘기를 좀 해볼게요. 1860년 체코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무화는요, 음악과 그림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무화는요, 첫 번째 좌절을 일찍 겪습니다. 노래를 굉장히 잘했대요. 그런데 변성기가 잘못 온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약간 망가지면서 노래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재능을 택한 거예요. 그게 그림이었던 거죠. 그리고 18살 무화는요, 그림 공부를 열심히 해서 프라하 미술 아카데미에 지원서를 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요, 떨어졌어요. 그냥 떨어진 게 아니고요, 다른 직업 찾아봐라. 자, 그게 18살이었어요. 음악도 못하게 됐죠. 그림으로 바꿨는데 떨어진 거예요. 무화는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엔나로 가서요,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가서 극장 무대 배경을 그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게 여러분, 무화가 일하던 극장에 불이 나요. 그것도 못하게 된 거야. 그럼에도 무화는요, 매일매일 그렸어요. 매일매일. 하다 보면 언젠가 기회가 온다. 그리고 한 백작의 눈에 띄어서 후원을 받게 됩니다. 돈을 줘서 파리로 건너갈 수 있었어요. 또 문제가 있어요. 파리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그 백작이 갑자기 후원을 끊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화는 좌절하지 않아요. 또 어디로 가요? 디자인 공장에 들어가서요, 매일 잡지 삽화 그리고 달력도 연습하고 광고 그림 그리면서 버틴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꼭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장들,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계속 꾸준히 갈고 닦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 노력하다가 성공한 거죠. 그 성공을 그래서 전 이렇게 불러요. 기적이나 운이 아니고요, 결실을 맺었다. 결실을 맺는 순간이 옵니다. 자, 무화에게도 그 순간이 와요. 1894년이었어요.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인쇄소가 텅 비어 있었는데요. 무화는 원래 쉬는 날이었는데 쉬는 직원 친구 거 일 대신해주러 나왔대요. 그러니까 쉬지도 않고 일을 또 하러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누군가가요, 인쇄소를 찾아와요. 그 누구였냐면 당시 파리에서 제일 잘 나가는 유명한 배우 사라 베르나르였어요. 그녀가 새 연극 포스터가 급하게 필요했는데 그때 시간이 없어서 유일하게 출근해 있던 알폰스 무화를 붙잡고, 너무 급한데 너밖에 없어. 너가 좀 디자인 좀 해달라. 여러분이면 어떡하겠어요? 지금 내가 보조인 거예요, 보조. 메인 디자이너. 메인 디자이너가 했어야 되는 일을 본인이 피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남들 쉴 때 밤새우면서 자신의 인생의 첫 번째 포스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포스터가 등장했죠. 그 포스터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지스몽다 포스터입니다. 이 포스터가 알폰스 무화 정식 첫 번째 포스터예요. 너무 아름다워

받고 그죠? 시선을 사로잡죠. 사라 베르나르가 딱 그려져 있는 포스터예요. 이게 그날 새벽에 파리 곳곳에 붙습니다. 아,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아주 우아한 포스터였어. 가느다란 선, 우아한 여성, 섬세한 꽃장식, 화려하면서도 고요한 분위기. 포스터가 아니라 사람들 눈에는요, 작품으로 보였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화가 긴 세월 동안 갈고 닦았을 때 그게 쌓이고 쌓여서 터져나왔던 실력이었던 거예요. 사라 베르나르는요, 이 포스터를 보고 얘기합니다. 나를 지금까지 그린 작품 중에 가장 아름답다. 그리고 알폰소 무화와 6년 전속 계약을 맺어요. 포스터뿐만이 아니고요, 무대 의상, 무대 디자인까지 맡깁니다. 그때 만약 좌절했다면, 크리스마스 다음 날 출근을 안 했다면, 하지만 무화는 그 기회들을 다 잡았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느껴지시는 게 있나요? 기회는 준비된 자가 잡는다. 기회는요, 언제 올지 몰라요. 정말 아무 때나 오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뭐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기회가 와도 기회인지 몰라요. 그냥 지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무화의 두 번째 대표작을 봐볼게요. 너무 아름다울 겁니다. 사계절 연작이에요. 지수몽다 이후에 무화는요, 무명세월을 겪고 슈퍼스타가 됐어요. 그런 무화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판화 작업을 합니다. 포스터 작업들을 해요. 그리고 최대한 많이 사람들에게 퍼뜨리죠. 이 그림도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여성으로 표현한 장식 패널 연작이에요. 너무 아름답죠. 당시 유럽에서는요, 평범한 서민들은 그림이 비싸서 집에 그림을 못 그렸어요. 하지만 무화의 석판화, 이게 대중화가 되면서 저렴하게 대량으로 아름다운 그림들을 찍어내서 퍼뜨렸죠. 파리 서민들은요, 처음으로 예술 작품을 자기 집에 걸 수 있게 됐어요. 포스터 예술, 이 말을 만든 게 무화입니다. 폭발적이었죠, 인기가. 저도 여러분, 이 해설가라는 직업을 하면서요, 초반에 참 많은 좌절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알폰소 무화라는 화가를 공부하면서 아, 정말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기회는 오는구나 라는 걸 많이 배웠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 모네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프랑스 파리에 한 남자아이가 있었죠. 클로드 모네. 그림을 사랑한 모네는요, 특출난 재능이 있었어요. 보는 것마다 풍경이든 인물이든 보는 것마다 특징을 빠르게 포착하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청소년기일 때 풍경화가가 아니라 캐리커처 화가였어요. 자, 모네가 그린 캐리커처 한번 봐볼까요? 재능이 있었죠, 여러분. 재능이 있었습니다. 눈이 좋았거든요. 자, 15 모네. 용돈이 부족하자 직접 캐리커처를 그려서 팔았어요. 길을 연 거예요. 그게 모네의 첫 번째 수입이었죠. 모네의 아버지는요, 사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들이 화가가 되는 걸 반대했어요. 야, 무슨 예술가가 되냐? 화가? 너 밥도 못 먹고 산다. 제대로 된 직업도 아니다. 아버지부터 무시한 거야. 하지만 모네는 파리로 갔죠. 자, 당시 파리의 분위기를 보려면요, 다음 그림 한번 봐야 돼요. 앞에 보이는 게 뭐냐면요, 당시 파리의 유명한 전시, 왕립 아카데미 살롱전을 표현한 그림이었어요. 자, 살롱전. 여기가 제일 중요한 전시고요. 여기에 그림이 걸려야 화가로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걸리려면요, 아주 전통적이고 이제 오래된 규칙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걸리려면 제일 중요한 규칙이요, 아무거나 그리면 안 돼요. 뭘 그려야 되냐면 신화, 역사, 종교화만 좋은 그림으로 취급을 한 거예요. 당시 예술가들은 내가 그리고 싶은 걸 못 그리고 이 세 가지만 그려야 됐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당시에 이 살롱전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그림 하나 볼게요. 잘 그리긴 했죠. 네. 바칸테스의 춤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나오죠. 그 디오니소스를 따르는 여신도들을 바칸테스라고 합니다. 직접 본 걸 그린 게 아니고요, 작업실에서 신화를 읽으면서 상상한 풍경을 그렸어요. 완벽하고 이상화되게. 그래서 이때 그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못난 사람이 안 나와요. 그림은 고귀하니까 이상화시켜야 되죠. 예쁘게 그려야 되죠. 풍경도 가장 멋있게 상상해서 그려야 되죠. 이걸 하나라도 깨면요, 살롱전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때 젊은 예술가들, 특히 모네

테크닉적으로 뭔가 또렷한 게 없죠. 형, 그리고 이상화시키지도 않았고요. 약간 붓터치도 다 보여요. 그런데 그 전에 화가들이 해를 그린다. 항상 또렷하게, 완벽하게, 정지된 것처럼 그렸어요. 하지만 모네는요, 해가 떠오르는 순간, 우리 눈이 딱 해돋이를 보는 순간의 찰나를 그리고자 했어요. 그리고 모네는요, 살롱전에 계속 거설당하다가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과거의 살롱전은 답이 없어. 저기 계속 집착하지 말자. 시대가 바뀌었다. 우리가 새 판을 짠다. 아예 본인들이 전시 공간을 빌려서요, 전시를 열어요. 그 자리에 이 그림이 메인 작품으로 걸린 거예요. 모네의 고향, 모네가 자주 봤던 이 바닷가를 그린 거예요. 안개 속에 떠오르는 태양, 그죠? 불분명한 풍경들. 딱 이 순간을 그렸는데 한 비평가가 그 전시에 옵니다. 야, 살롱전에 떨어진 애들이 전시 열었다는데? 얼마나 볼품없나 보자. 딱 가는 거예요. 이 그림이 걸려있네? 처음에는 괜찮았답니다. 처음에는 비평가가 괜찮았대요. 왜 괜찮았냐? 오해를 한 거예요. 아, 습작이구나. 옆에 완성작이 있겠지. 하고 딱 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게 완성작이었던 거예요. 그때 뒤집어져요. 모네, 르누아르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뭐라고요? 야, 쟤 가봐라. 쟤네들은 모네 그림 제목처럼 순간의 인상만 그려놓고 완성작이라 우기는 놈들이 있다. 쟤네들은 인상주의자들이다. 라고 조롱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조롱을 당했냐면요. 모네의 그림은 도배지 밑에 있는 도배지보다 못하다. 이게 여러분 모네가 들었던 평이에요. 자, 하지만 모네의 저 그림, 인상해돋이가 사조를 만들었죠. 인상파, 인상파 하잖아요. 왜 인상파냐? 별거 아닙니다. 모네 그림 제목이 인상해돋이였기 때문에 인상파인 거예요. 미술 사조는 언제 탄생할까요? 인상파, 입체파, 야수파 많잖아요. 미술 사조 얘기가 나오면 다들 뒷걸음 쳐요. 똑똑한 사람들이 머리 싸매고 만들었을 것 같잖아요. 대부분의 미술 사조는 언제 나오냐? 욕먹을 때 생겨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미술 사조는요, 대부분은 조롱이고 욕이었어요. 인상파도 욕이었고요, 야수파도 욕이었어요. 입체파도 조롱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조가 만들어지려면 그 전에 없었던 걸 그려야 돼요. 없었던 걸 새롭게 그렸다. 사람들을 응원 안 합니다. 이게 뭐야? 조롱을 하는 거야. 그 조롱을 이겨냈을 때 사조가 생기는 거야.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도요, 새로운 시도를 한다. 새로운 걸 만든다. 의외로 사람들이 응원 안할 수도 있어요. 무시하세요. 여러분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게 또 새로운 사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네와 친구들은 얘기했죠. 그래, 우리는 인상주의자들이다. 그 비웃음을요, 자신들만의 깃발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상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참 대단한 게 여러분, 원래 이 전시 제목은요, 무명 예술가 협회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조롱을 듣고서 3회 때부터 보란 듯이 인상주의 전시 타이틀을 건 거예요. 기죽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모네는 이 화풍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인상주의의 리더가 됐죠. 그래서 리더인 겁니다. 자, 그럼 모네가 평생 그려왔던 수련도 하나 볼게요. 너무 아름다운 수련이에요. 나중에 모네는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파리 근교, 지베르니 작은 마을로 이사해서 연못도 가꾸고 정원도 가꾸고 평생 정원에 펴 있는 수련을 그리게 되죠. 그런데 1912년 천청병력 같은 일이 생깁니다. 백내장 진단을 받아요. 백내장. 당시에는 여러분 백내장 수술도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색이 흐릿하게 보이다가 점점 어두워지고요. 나중에 한쪽 눈 거의 실명했습니다. 모넨 얘기했어요. 색들이 더 이상 예전 같은 강렬함으로 보이지 않았다. 눈이 안 보이는 것만큼 무서운 게또 있어요. 계속 수술을 미루다가 마지막에 수술을 받아요. 그리고 완벽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시력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모넨 얘기해요. 이 돌아온 눈으로 최고의 수련을 그리겠다. 그리고 이 수련은 프랑스 정부에게 기증하겠다. 한번 전시되어 있는 모습 볼게요. 너무 아름답죠? 첫 번째 공간은 해가 뜰

0: 때의 수련, 또 하나의 공간 해가 질 때의 수련입니다. 그리고 이두 개의 공간이 이어져서 무한대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자연은 끊임없이 순환하죠. 끝나지 않잖아요. 이곳을 쫙 시간에 따라 걸어다니면요, 수련이 해가 뜨고 지는 시간대를 느낄 수 있어요. 모네는요, 이 그림을 기증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나를 위로해준 수련이었기 때문에 여기 오는 사람들도 이 수련을 보면서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오늘 두 화가의 대표작들 만나봤는데요. 저에게 이두 화가가 수많은 위로를 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길 위에 있든 그 길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쌓고 있는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언제 기적을 낳을지 모릅니다. 언제 꽃을 피울지 몰라요. 언젠가 여러분이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이 상황에서 하고 있는 노력이요. 알폰스 무아의 지스몽다 포스터가 될수 있고요. 수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아와 클로드 모네. 이두 이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끝까지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 미래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1: 음악은 남동생 펠릭스에게는 직업이 되겠지만 너에게는 그저 삶의 장식품일 뿐이란다. 이 여성의 유일한 직업은 좋은 아내 그리고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던 시기였죠. 이 세상 모두가 너는 안 돼, 너는 틀렸어라고 말할 때 여성 음악가들은 좌절하지 않았고요. 자기 자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3: ]입니다. 안녕하세요.
4: 피나트입니다. 4년 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근데 요즘에 행복한 노래가 별로 없어요.

0: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4: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5: 이래 최전선에 선 여성들. 무려 34kg의 갈비와 고군분투하며 5년째 정육식당을 운영하는 30대 유경씨.
6: 싫어하시는 분들도 싫어하시고. 젊고 어려운 여자애가 사실 뭐 고기 부위를 뭘 알겠냐, 뭐 믿고 맡길 수 있겠는 뭐 이런 거죠.
5: 겉보기와는 달리 상당한 내공의 그녀. 단단한 뼈판이 척척. 하지만 그만큼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6: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딱 잘못 밀려면은 손이나 뭐 손가락이나 이렇게 슝 뼈처럼 잘릴 수가 있어요.
5: 한편 도시 속 광산이라 불리는 폐자원 수집을 27년째 하고 있는 여성도 있습니다.
7: 내가 치켜서 떨어진 적은 몇 번 있었지. 허리 다쳤지. 여기 보면 이제 옷 벗으면 여기에 움푹 패인 게 있어.
5: 자칫 대형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폐자원 수집은 한순간에 보물이 흉기가 될 수 있어 항상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7: 아이들한테도 능력 없는 부모라는 그런 말 듣기 싫으니까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싶더라고요.
5: 또 다른 곳에선 하루 종일 토스트 철판에 뜨거운 열기와 싸우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6: 저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지만 점심 아예 못 먹어요, 저희는.
5: 매일 소진되는 양배추만 약 15통. 하루 종일 토스트를 굽느라 체력도 바닥납니다.
6: 쓰러져요. 쓰러져요. 점잖아요. 그래도 체력으로만 빨라요.
5: 힘든 일터에서도 꿋꿋한 그녀들을 만나봅니다. 충청남도 천안, 남다른 특별함으로 입소문이 자자한 식당이 있습니다. 영업 시작과 동시에 손님들로 가득한 매장 안. 사람들을 사로잡은 건 바로 이 음식인데요. 이름도 생소한 마구리탕이 그 주인공입니다. 보기만 해도 압도적인 비주얼. 푸짐한 양은 기본. 뼈 사이사이 붙은 살을 발라먹는 재미까지. 뼈째 푹 끓여 깊고 진한 맛을 살린 보양식인데요. 살코기의 쫄깃함과 진하게 우러난 국물이 어우러져 자꾸만 생각나는 맛이랍니다.
8: 이거는 또 갈비탕이랑 또 베개로다가 이 특유의 뼈에서 뜯어먹는 맛이 감칠맛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몸이 허약할 때, 그때 생활할 때, 그때 먹어주셔야 엄청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5: 그런데 이곳에 마구리탕보다 더 특별한 주인공이 있다네요.
6: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서 정육점이랑 식당을 같이 하고 있는 34살 김유경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게 제 정육점인데요. 여기는 제가 이렇게 작업한 고기들이 있고 이따가는 제가 갈비 작업을 할 건데요. 이제 갈비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바쁘게 시작되는 아침. 묵직한 뼈 상자를 옮기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는 유경 씨. 그런데 상자를 바닥에 거침없이 내리치는데요.
6: 우와, 다 뼈들인데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충격을 주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제 손을 찢을 순 없잖아요.
5: 이게 바로 마구리탕의 주재료인 마구리뼈인데요. 마구리뼈의 다양한 부위에 뼈를 더해 푹 구워낸 것이 바로 마구리탕입니다.

0: 있습니다. 그런데 마구리뼈는 대체 어느 부위일까요?
1: 갈비 우측 상단에 붙어있는 아주 두꺼운 뼈를 마구리라고 합니다. 갈비 하나에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0: 나오는 양이 많지 않아 더욱 귀한 대접을 받는다는데요.
1: 미리 붙는 거예요. 더울 거라서. 땀이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0: 이제 본격적으로 뼈를 손질할 차례. 먼저 절단기로 지방부터 깔끔하게 제거해줘야 하는데요. 날카로운 칼날을 다루는 작업인 만큼 한순간도 긴장을 놓칠 수 없습니다.
1: 처음 할 때는 무서워가지고 막 두께도 막 이만큼씩 썰고 이랬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는 수밖에. 그냥 집중해가지고 잘 잡고 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0: 아무리 숙련된 베테랑이라도 날카로운 칼날 앞에선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데요. 바로 그때.
1: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네, 이렇게 잘못하면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뼈에 지방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방이 있는데 이게 미끌미끌하거든요. 미끌미끌해서 딱 잘못 밀려면은 이제 손이나 뭐 손가락이나 이렇게 슝 뼈처럼 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0: 그렇다 보니 정육식당 일을 배울 때 가장 먼저 익힌 것은 안전. 날카로운 칼과 기계를 다루는 만큼 능숙한 기술보다 안전한 작업 습관이 우선입니다.
1: 제 옆에 있는데 이제 아버지 썰다가 이제 엄지가 이제 썰려서 날아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응급실 가고 그 뒤로 제가 너무 무섭죠. 이제 내 앞에서 잘려서 나가는 걸 봤는데 다행히 다 잘린 건 아니고 한 3분의 2 정도? 그래서 지금 살아계시고 어쨌든 그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한 두 달 동안은 골절기 못 쓰다가 지금은 또 이제 생각 없이 하고 있어요.
0: 세심한 손놀림이 필요한 작업. 집중에 집중을 더해야 합니다. 잘라낸 뼈는 바로 찬물에 넣어 핏물을 빼주는데요. 마구리탕 참 손이 많이 가네요.
1: 물 틀어놓고 핏물 빠지게 넣어놓고 다음날 와서 이렇게 건져요.
0: 부지런히 달려온 오전 시간. 이제야 식사를 챙기는데요. 그런데 유경 씨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선택하게 된 걸까요?
1: 원래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정육점을 하셨었잖아요. 정육점을 하셨어가지고 계속 저한테 뭐 이걸 뭐 정육점 하자, 식당 하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뭐 정육점만 하면 뭐 생각해 볼게 라고 했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가게를 계약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0: 그 후 수없이 베이고 부딪히며 기술을 익혔는데요.
1: 칼 다루다 보면은 많이 다치는데 여기가 제일 크게 다친 부분이어가지고 신경까지 잘렸어가지고 뭐지 막 부목 같은 거 되고 선생님이 이거 제대로 치료 안 하면은 평생 이렇게 접어서 살아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행히 새끼손가락이 펴지죠. 네.
0: 지난 5년간 혹독하게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이제 탕을 만들어야 할 시간. 전날 미리 핏물을 빼낸 마구리뼈를 솥에 넣고 푹 삶아내야 하는데요.
1: 한국인들은 국물 요리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갈비탕은 너무 비싸고 양도 적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가성비 있게 맛있게 탕도 많이 먹고 고기도 많이 먹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목뼈랑 여기 마구리 부위를 같이 섞어서 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0: 유경 씨의 아이디어는 사람들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답니다. 4시간 동안 푹 삶은 마구리 뼈는 건져내서 2차 손질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삶은 뼈에서 마지막 기름과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해가며 해야 하는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유경 씨 특유의 세심함이 빛을 발하는 순간.
1: 그냥 끓여도 되긴 한데 그러면은 이제 탕에 기름이 너무 많이 떠다니니까 이제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설사를 하실 수도 있고 기름 싫어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요. 보기에도 안 좋고 이렇게 기름을 이렇게 다 제거해야 됩니다.
0: 어머니는 꽃처럼 예쁜 딸이 정육이라는

0: 는 힘든 일을 선택해 늘 불안했다는데요.
1: 처음에는 이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여자다 보니까 일이 일단은 험한 일이잖아요. 네, 험한 일이다 보니까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1년 지나고 나니까 잘하더라고요, 제법. 그래서 좀 뿌듯해요. 자기 분야에서 엄청 잘하니까. 그리고 뭐 하나의 말하면 이제 뭐 기술이라면 기술이잖아요.
2: 한다고 하면은 뭐 인정받은 느낌이죠.
0: 이제 정성껏 손질한 마구리뼈를 한 번 더 푹 고아주는데요. 온갖 힘과 정성을 더해 만든 마구리탕이 완성됐습니다.
3: 뜯어 먹는 재미도 있고 맛있어서 잘 좋아요.
0: 한편 오후가 되자 또다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4: 안녕하세요.
0: 당일 손질된 싱싱한 고기를 맛보러 온 건데요.
5: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고.
0: 정육점에서 구매한 고기는 바로 식당으로 가져와 구워 먹을 수 있는데요. 신선도는 기본. 유경 씨만의 세심하고 깔끔한 고기 손질 덕분에 더욱더 맛있다네요.
6: 잘 녹네.
1: 정육점을 끼고 해가지고 가격도 좀 저렴하고 맛있어요. 그러니까 오죠. 맛없으면 안 와요.
0: 한바탕 손님을 겪은 후 또다시 저녁 장사 준비에 나선 유경 씨. 이번엔 갈비 손질. 소 한 마리를 두 부분으로 나눈 덩어리 중 갈비가 통째로 붙어있는 큼직한 부위입니다.
2: 그래도 좀 가벼워요. 34kg 정도? 왜냐면 이게 사실 무거운 무게가 아닌데 모양이 되게 잡기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들기가 엄청 어려워요. 엄청.
0: 힘과 기술이 몇 배로 필요해 더욱 고된 작업. 가장 먼저 고기를 덮고 있는 지방부터 걷어내기 시작하는데요.
2: 지방 무게는 최소 10kg 이상 됩니다. 10kg 이상이고요.
7: 그럼 지방 뼈 빼면 한 많아야 20kg는 안 되는 거예요?
2: 20kg요? 20kg 나오면 다행인데. 고기는 10kg 정도, 10kg도 안 나와요.
0: 고기를 손질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방 제거. 불필요한 지방을 꼼꼼하게 걷어내야 고기 본연의 맛을 제대로 살릴 수 있습니다.
2: 발라내는 지방에 살점이 안 붙게 제거하기. 뭐 이제 요만한 거 사시미 같은 거 한 점에 5,000원, 4,000원 이러니까 그게 한 점이 되면 5,000원, 열 점이 되면 5만원이겠죠.
0: 세심하게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2: 안 돼!
0: 찰나의 잘못된 칼질. 아이고 저런.
2: 제가 구워 먹어야겠어요. 이렇게 하면 7,800원.
0: 한 번의 칼질에 고기의 가치가 달라지는 만큼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엔 갈비와 마구리뼈를 분리해내야 하는데요.
2: 보는 거랑 직접 해보는 거랑 완전 달라요. 그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 칼이 들어가는 감각이 있거든요. 칼이 이 정도에 여기 들어가면 바로 이게 될 것이다. 그런 게 감각이 있어요. 그거는 많이 해봐야지 좀 이제 숙달돼야지 얻을 수 있는 그런 감각 같은 것 같거든요.
0: 오랜 경험으로 얻은 손끝의 감각이 있어야 가능한 작업.
2: 오돌뼈 부분인데 뭐 힘 세신 분들 한 번에 빡빡 하는데 저는 막 그렇게 힘이 세지가 않아서 여러 번 해야 돼요.
0: 힘과 기술 어느 하나도 놓쳐선 안 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칼이 들어가는 길을 찾아 거침없이 분리해내는데요. 엄청난 힘으로 마구리뼈를 단숨에 떼어냅니다.

0: 이게 마구리인데요. 대마구리, 얘는 소마구리.
1: 야무진 작업으로 소마구리와 대마구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0: 처음 했을 때는 진짜 제가 2시간 걸렸어요. 혼자 하는데 2시간. 와, 울면서 했죠. 울면서 하고 그때 마구리도 못 되니까 해도 막 1시간 잡고 해도 이게 마구리가 안 떼지니까 나중에 그냥 들고 이렇게 여기다 올려가지고 골절기에 썰어가지고 하고 막 이랬어요.
1: 온몸에 힘을 쏟았으니 잠깐의 스트레칭은 필수.
0: 아, 힘들어. 옛날에는 처음에는 이제 손목만 안 좋았는데 그때 이제 뭐지 칼 쓰는 스냅을 모르니까 손목이 안 좋았는데 손가락에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악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관절염이 오더라고요.
1: 이제 손질한 고기를 부위별로 일정하게 썰어주는데요. 수많은 고기 부위를 한눈에 구별해내는 건 역시 오랜 경험이 쌓여야 가능한 기술.
0: 여기 살치살입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싫어하시고 그렇죠.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제 무슨 젊고도 어린 여자애가 제가 좀 나이에 비해서 어려 보이는 스타일이라서 젊고 어려운 여자애가 도대체 뭐 고기 부위를 뭘 알겠냐 뭐 믿고 맡길 수 있겠니 뭐 이런 거죠.
1: 편견의 시선을 이겨내며 수많은 노력을 해왔던 지난 시절. 뭐든 열심히 하는 것만이 답이었습니다.
0: 운동을 열심히 하죠. 기본적으로 이 일 자체가 좀 근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어가지고 처지지 않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한 시간에 걸쳐 뼈와 고기를 완전히 해체했는데요. 건장한 성인 남성도 힘에 부치는 일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고된 작업을 당차게 버텨온 유경 씨. 이젠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실력과 기술을 갖췄습니다. 혼자 하는 정육식당 일이 힘들 때도 많지만 천직으로 생각하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갑니다.
0: 이거는 등심입니다. 남녀노소 좋아하는 많이들 아시는 등심이고요. 12kg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되나 봐요.
1: 좋은 고기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좀 더 깔끔하고 맛있게 판매하고 싶은 마음인데요. 오늘도 그녀는 자신의 꿈을 위해 거침없이 일터를 누빕니다.
0: 시기에 맞춰 항상 이제 들러주시는 게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더 맛있고 좋은 고기를 드릴 수 있는 거.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이제 2호점을 낸다거나 3호점을 낸다거나 좀 더 가게를 키워보는 게 저의 큰 소망입니다.
1: 한편 김포의 한 작업장. 수복히 쌓인 이 물건들의 정체는 뭘까요?
2: 안녕하세요. 김포에서 고무를 27년째 하고 있는 편은영입니다. 이 차가 열심히 고무를 실어 나르고 있는 저의 보물 4호예요. 여기가 이제 제 작업장이면서 야적장이거든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 가치를 잘 몰라요.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보물이거든요. 여기 보면 알미늄 양은이에요. 지금 한 4천 원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얘는 그냥 일반 고철이에요. 경량 고철. 그래서 한 300원, 350원. 오늘 이제 저도 보물을 실으러 갑니다.
1: 아침 일찍부터 집을 나서는 은영 씨.
2: 많이 실을 때는 하루에 한 5차, 7차 그 정도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죠.
1: 타인의 도움 없이 오로지 혼자 하는 일. 왜소한 몸으로 당차게 집게차를 운전합니다.
2: 아예 행복하죠. 돈 벌러 가는데. 저를 많이 불러줄수록 제가 은영 씨는 행복합니다.
1: 도시 곳곳 숨은 자원을 찾으러 나서는 길.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들리는 소음.
2: 차가 소리가 많이 난다. 뭐가?

0: 곧바로 차량을 살펴보는데요. 웬만한 고장은 스스로 고치는 은영씨. 본격적인 일을 하기도 전에 차가 고장이 난 건 아닐까요?
1: 아니 브레이크 오일을 오일이 없나 봐요. 삑삑대 이게. 예.
0: 단숨에 원인 해결.
1: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없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제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하죠.
0: 재활용품 수집은 시간이 금이기에 정비소 방문은 사치랍니다. 빠른 해결 뒤 수거 장소로 다시 출발. 약 40여 분이 걸려 도착한 곳.
1: 안녕하세요. 뭐부터? 이거부터?
0: 업체마다 재활용품이 쌓이는 수거 요청이 들어오는데요. 곧바로 집게차를 수거하기 좋은 장소에 다시 주차합니다.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 은영 씨가 꼭 빼놓지 않는 일.
1: 차가 혹시라도 밀릴까봐 안전장치 하는 거요.
0: 이번엔 능숙하게 집게차에 올라타는데요. 거대한 장비인 만큼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1: 남의 공장 벽 그거 무너뜨리면 안 되잖요.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혹시나 있나.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돼. 근데 내가 집게에서 떨어진 적은 몇 번 있었지. 그러니까 그게 좀 무서워요.
0: 섬세한 조작이 필요한 거대한 집게차. 작은 움직임 하나까지 신중해야 합니다. 부피가 큰 파지일수록 집게 조작에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요. 정교한 집게차 조작은 그녀의 강점이랍니다.
1: 아, 얘가 나하고 일심동체가 돼야지 따로 놀면은 대형사고가 나지.
0: 그런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는 은영씨.
1: 요 밑에는 잘 안 보여요. 앉아버리면.
0: 몸을 아끼지 않고 수거 작업에 온 힘을 쏟습니다. 뭐든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성격인 은영 씨.
1: 허리 다쳤지. 여기 보면 이제 옷 벗으면 여기에 움푹 패인 게 있어. 예전에 저 집게차 위에 난간대에서 확 떨어져 갖고 다 긁혀가지고 다쳤지.
2: 그런데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1: 아유, 그쵸. 뭐 내가 한번 목표를 정했으면 목표를 이룰 때까지 그냥 달려보는 거지 뭘. 인생 뭐 있어요?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거지.
0: 힘들고 고된 현장을 웃음과 긍정의 힘으로 이겨낸 그녀.
1: 아, 끝까지 깨끗하게 해주고 가야지. 이건 마무리를 항상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0: 수거만큼 중요한 건 깔끔한 마무리. 특히 수거 장소가 도로나 사업장일 때에는 차량의 이동이나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파지 수거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녀가 험난하고 위험하기로 손꼽히는 보물상을 직업으로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1: 좀 형편이 어려웠어요. 좀 가난했어요. 근데 이제 난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열심히 일해가지고 좀 그래도 현재보다는 좀 나은 미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그러고 아이들한테도 그냥 어쨌든 능력 없는 부모라는 그런 말 듣기 싫으니까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싶더라고요.
0: 살림이 넉넉치 않았던 시절 아이들을 잘 키워내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남들이 꺼리는 일이었지만 가족의 행복을 위해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1: 처음엔 그냥 무작정 스티커 돌리는 거죠. 고물 있으면 좀 모았다가 주시라고. 아, 이유 없이 막 나가라고 한다니까. 그리고 좋게 말해가지고, 아니 아줌마 우리는 거래하는 사람 있어 그냥 가세요 이러면 되는데 막 개무시해버려. 이 쓰레기 청소나 하고 다니는 여자로 나를 그냥 취급을 해놓은 거 함부로.
0: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게 일상이었지만 그럴 때마다 더 열심히 현장과 싸웠습니다.
1: 27년 전에는 좀 험한 일을 많이 당했지. 저기 허벌방 가서 혼자 훌쩍훌쩍 울고 있지. 아유, 그 시절 다 넘어가니까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일하는 거죠.
0: 수거한 파지는 바로 재활용업체에 가져다 주는데요.
2: 저기서 내려주시는 거죠?
1: 아니요, 내가 내려야 돼요.
2: 아, 직접 내리죠?
1: 네, 직접 내리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종이를 좀 다른 데보다 가격을 좀 더 많이 줘요.
0: 파지를 내리는 일도 은영 씨의 몫. 또다시 집중합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척척 내려놓는 그녀. 이렇게 보인 파지는 재지 공장에서 다시 새로운 종이로 태어난답니다.
2: 많이 벌었어요?
1: 여기요? 7만 3천 원. 7만 3천 원.
0: 곧바로 두 번째 수거 장소로 이동하는 은영 씨. 이번에는 보철을 수거하러 왔는데요.
1: 이거저거 다 섞여 있어.
0: 날카롭고 무거운 고철을 수거할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야, 이거는 1톤 차로 와야 돼. 이거 찍게려면 엉망진창 돼갖고.
0: 이때 나타난 구원투수. 주변 지게차의 도움으로 작업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1: 끝까지. 네, 고맙습니다. 나는 공을 많이 줄 때가 제일 좋아요.
0: 집게차로 이동하기 힘든 비닐들도 깔끔하게 차에 실었습니다.
1: 오케이. 아주 좋아요. 사장님 고마워. 고철이 됐든 수행이 됐든. 어렵고 뭐 진짜 하기 싫을 때도 간혹은 있는데 그냥 이제 또 이렇게 좋으신 분들, 이렇게 저를 불러주시는 사장님들,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일하는 거지.
0: 좋은 마음으로 살다 보니 좋은 인연도 많았답니다. 재활용품은 종류에 따라 가격도 팔리는 곳도 제각각. 이번엔 비닐 재활용 공장에 들렀는데요.
1: 조심해. 어저께 같이 땡겨보자.
0: 압축된 비닐의 무게만 해도 100kg이 훌쩍 넘는데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은영 씨.
1: 남들이 하기 싫은 거, 돈이 안 되는 거, 이거 하다 보면 어느 날 좋은 것도 나한테 돌아와요. 어려운 게 있잖아. 영원하진 않아. 조금만 지나면 좋은 날 와요.
0: 재활용 고철들은 야적장으로 돌아와 정리하는데요. 여기도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1: 폐기물 처리장으로 가야 돼요. 폐기물 빼고 나면 고물은 허봉이었던 거지.
0: 일일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그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1: 아이고. 이런 건 좋지,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좋은 고철이지. 얘는 고철이 가격이 다 달라요. 이런 거는 200원이면 얘는 300원이야.
0: 남들에겐 그저 버려진 쓰레기지만 은영 씨에겐 모두 돈입니다. 그 가치를 알아보는 것도 수없이 몸으로 부딪히며 배워온 기술 덕분인데요.
1: 저는 안 가르쳐줬어요. 막상 고물의 업에 뛰어들었는데 내가 딱 뛰어드니까 그때부터는 나 경쟁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를 안 가르쳐주는 거야.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공부하세요. 이래버려. 독학이야. 그래서 아, 저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지 하고 유심히 보면서 나 스스로 터득하고 공부해 가는 거지.
0: 쓸만한 것은 손수 분리에서 값어치가 나가는 부분을 찾아내는데요. 번거로워도 가격을 올려주는 또 하나의 노하우랍니다. 잠시 쉴 틈도 없이 또다시 운행에 나선 은영 씨.
1: 하루에 한 일곱 군데 다니죠. 그러니까 뭐 하루 다 가는 거예요.
0: 계속해서 반복되는 고된 일상이지만 힘들 때마다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는 지칠 틈도 힘들 틈도 없다는 그녀. 매 순간 자신의 일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2: 이렇게 다 데리고 나오니까 어떠세요?
1: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도전하면 된다.
0: 점심시간을 훌쩍 넘긴 시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 점심을 제때 챙겨 먹기가 힘든데요.
1: 김밥. 세찬 먹으러요.
0: 그나마 찾아온 식사도 간단하게 때우는 게 일상.
1: 얼렁 일을 하고 저녁에 맛있는 거 집에서 먹으면 되죠.
0: 지금이야 그나마 이렇게 김밥이라도 챙길 수 있지만 과거엔 이것조차 힘들었답니다.
1: 이 밥도 놓치고 그냥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몸이 많이 아프고 망가지고 또 여기저기 젊은 나이인데 내가 27살에 시작해갖고 37살이 되니까 몸에 무리가 와갖고 아프더라고.
0: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이 쉼 없이 달려온 그녀.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때마다 더 강하게 자신을 단련하며 강철처럼 단단해졌습니다.
1: 이건 이제 300원짜리 건졌다. 저는 이걸로 이 일을 28년에서 우리 삼남매를 다 키웠잖아. 그러니까 감사하고 고맙고 또 힘은 들지만 즐거워, 재밌어요.
0: 돈이 되는 것들을 찾아내는 일은 은영 씨에게 보물찾기나 다름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고철은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 아이, 고철 한 번씩 내면 기분이 좋죠. 어찌 됐든 현금 돈을 만지잖아 이게.
0: 무거운 고철을 실을 때는 집게차의 균형을 잡아 옮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한순간에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더 세심함이 필요한 작업. 매 순간 긴장과 힘듦의 연속이지만 은영 씨는 일할 수 있어 행복하답니다.
3: 주어진 일 잘 해나가고 저의 빌딩을 하나 세워보는 게 저의 이제 2차 목표입니다.
0: 그 목표를 향해 오늘도 쉬지 않습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입구부터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 시장의 명물이자 동네의 인기 메뉴인 푸짐한 토스트인데요.
4: 호란도 맛이 보여줘야지.
5: 지금 벌써부터 침도 막 돌고 저도 지금 이제 허기 져가지고.
1: 3,000원. 3,000원.
0: 단돈 3,000원에 채소와 소스를 푸짐하게 더한 추억의 옛날식 토스트입니다. 와, 정말 크기가 엄청나네요. 아는 맛이 무섭다고 하죠. 푸짐한 양과 부담 없는 가격으로 유독 오랜 단골들이 많답니다.
6: 그냥 순수한 맛.
7: 저렴하고 푸짐한 맛.
8: 푸짐하고 야채가 싱싱하고 맛있어요.
0: 한 끼 식사 대용으로도 충분. 3,000원이라고는 믿기 힘든데요.
9: 안녕하세요. 저 베트남에서 시집 와서 이제 창동에서 이 자리에서 투스트 한 지 4년 됐습니다. 저 이름은 정수연입니다. 여기는 이제 저 일하는 것이고요. 하루 종일 투스트 만드는 초반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여기 가게고요. 이 사진 안에 계신 분이 저 시어머니인데요. 저 엄마라고 불렀는데 이제 투스 가르쳐 주는 사람이에요.
0: 시부모님의 뒤를 잇는 베트남 며느리 수연 씨.

0: 아버지 이제 시작부터 지금까지 거의 40년 넘게 저희 토스터를 유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1: 시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혼자 가게를 운영 중인데요. 본격적으로 토스트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철판에 마가린을 두릅니다. 익숙한 듯 척척 재료를 소분해서 부어주는 수연 씨.
0: 저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지만 재료가 떨어지면 끝나요. 거의 점심 아예 못 먹어요, 저희는.
1: 달걀과 채소를 섞어 듬뿍 올리고 노릇노릇 구워줍니다.
0: 맛있는 거 먹다가 모짜렐라만 조금 기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때도 똑같이 모자른 것보다 남는 게 낫잖아요.
1: 이때 중요한 건 속재료를 고르게 익히는 것. 세심한 불 조절이 필수입니다.
0: 이거 조절하는 것도 저희 감, 제가 감으로 열이 올라오니까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이 온 거예요.
1: 경험에서 오는 노하우. 이번엔 잠시도 쉬지 않고 토스터를 이리저리 계속 옮겨주는데요.
0: 온도가 달라서요. 판을 보면은 구석구석 온도가 달랐거든요. 그래서 빵 굽는데도 온 철판이 다 돌아다녀요. 온도 찾아서.
1: 재료가 익어가는 속도에 따라 마가린이 떨어지지 않게 보충. 더욱 고소한 맛을 내게 하는 수연 씨만의 요령이랍니다.
0: 계속 익혀야 잘 익고요. 속이 뜨거웠고 이거 안 하면 타기도 해요. 마가린 한 번 더 맛있지 않을까요?
1: 맛을 위해 재료를 아끼지 않는 게 수연 씨의 철칙. 드디어 완성된 토스트. 갓 구운 토스트는 완성되는 동시에 순식간에 팔려나가는데요. 인기가 많아 1인당 5개까지만 구매가 가능하답니다.
2: 어디 가세요?
3: 커피 타러 가요.
1: 고향인 베트남에서 공수한 원두로 만든 특별한 커피. 토스트 굽기에 커피 제조까지. 수연 씨 몸이 10개여도 부족합니다.
0: 쓰러져요. 쓰러져요. 저도 이제 젊잖아요. 그래도 체력으로만 딸려요, 저는.
1: 베트남에서 낯선 나라로 시집을 오게 된 수연 씨. 시어머니가 노점상을 할 때부터 늘 함께 자리를 지켰는데요. 5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오랜 고민 끝에 다시 가게를 열었습니다.
0: 이건 하지 말라고 반대도 많이 했고 엄마 돌아가시면 절대로 하지 말라고 엄마까지만 고생하면 되니까 더 이상 고생하지 말라고
1: 늘 근면 성실함을 일상으로 보여줬던 시어머니.
0: 제가 이제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마음 이제 진짜 이제 접는다라고 했지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갔다가 한 몇 개월 뒤에 이제 손님들이 총수님 이제 연락 오고 어디 했냐 뭐 여는 데 어디냐 왜 이사 갔냐 그러셨거든요. 그런 이제 총중 전화 오냐 그 힘으로 제가 다시 하게 됐어요.
1: 손님들이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는 힘든 과정도 있게 해준다는데요. 수연 씨를 다시 철판 앞으로 돌아오게 한 원동력이랍니다.
3: 소중한 보물이야.
0: 볼 때마다 힘든데 물론 안 힘든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럴 때는 이거 볼 때는 아 괜찮다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게 힘이거든요.
1: 점심시간이 되자 점점 더 몰려오는 사람들. 주문이 많다 보니 메모도 필수입니다. 재료가 떨어지지 않게 틈틈이 준비해야 하는데요. 저울 없이 눈대중으로 배합합니다.
0: 저는 이거 정하지 않아요. 제가 손에 이제 만족돼 되면 이제 멈추고. 네, 딱 정하지 않아요, 저는.
1: 재료로 보여주는 넉넉한 인심은 시어머님에게 전수받은 가장 중요한 노하우랍니다. 하루 종일 유증기 앞에서 작업하다 보니 마스크 없이는 버티기 힘들 정도라는데요.
0: 여기가 연기도 올라오고 열감이 많이 높아서 이거 마스크를 안 쓰면은요 얼굴 다 익혀버려요.
1: 하루 평균 300개의 토스트를 척척 만들어내는 수연 씨. 정성을 다해 만든 만큼

0: 그 진심은 손님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1: 짱이에요.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정말 양배추랑 빵 한 조각이 반데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2: 하나 상품 4,000원 가져가야 되겠네.
3: 네.
0: 혼자 꾸려가는 가게에서 유일하게 수연 씨의 손을 덜어주는 건 바로 계산함인데요.
4: 그냥 여기다 두면 이제 바꿔 가라고 거실로 가라고 해놓으니까 가져가는 거죠.
2: 직접 놔야지 바쁜데 어떻게?
3: 배고픈데 돈이 없어서 이 방도 먹고 싶고 빵 꼭대기로 주면 안 되냐고 그런 분도 있고 그래서 분이 부담스럽지 않고 저 알고 있어도 그냥 모른 척 해드리고 먹빵 먹을 수 있게끔 그냥
0: 누군가의 배고픔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수연 씨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3: 저도 어렸을 때 좀 뭐 잘 사는 집도 아니고요. 좀 가난하였고 그 살 한 주먹을 가지고 고구마 손을 넣어서 한 가족 다섯 명 사람을 두고 이제 먹고 살린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0: 배고픈 서름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나눔의 마음도 잊지 않는데요. 잠시 후 서둘러 가게를 찾은 한 사람. 바쁜 수연 씨에게 구원투수처럼 나타났는데요. 익숙한 듯 가게에 들어와 재료를 정리합니다.
5: 지금 뒤에 오신 분은 누구세요?
3: 제 남편이에요. 쉬는 날에 충주문지 나와서 뭐 정리해줄 거 있으면 정리하고.
0: 버스 기사로 일하고 있는 남편 종민 씨. 시간이 날 때마다 가게를 찾아 아내를 돕습니다.
6: 네. 옆에서 보조를 잘해줘야 원활하게 하죠.
0: 남편 덕분에 그제야 잠시 숨을 돌리는 수연 씨. 잠시나마 제대로 된 휴식 시간을 가져봅니다.
3: 너무 덥고 땀이 많이 흘려서요.
0: 하루 종일 땀과 시름해야 하는 수연 씨에게 틈틈이 수분 보충은 필수라는데요. 야, 진짜 시원하겠네요.
3: 맞아요. 최고이죠. 더위에 잡아요. 에너지 충전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0: 달콤했던 휴식도 끝. 밀려드는 주문에 또다시 토스트를 굽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이 사람. 알바생인가 했더니 수연 씨를 도와주고 있는 이웃들이랍니다. 가게 치우는 솜씨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바빠서 미처 손이 가지 못하는 가게 곳곳을 정리해 줍니다. 각자 맡은 일이 따로 있을 만큼 손발이 척척 맞는데요. 바쁠 땐 서로 돕는 게 이웃의 정이라는데요.
7: 이웃에 사니까 소수 담는 담당 열심히 사니까 열심히 외국에서 와서 열심히 사니까 네 도와줍니다.
8: 자식 같잖아. 자식 같은 자식 같은데 이렇게 와서 하는 게 얼마나 심통해. 이렇게 다 도와주는 마음이 생기지.
3: 말하자면 이제 사람방 빵 먹는다고 아니면 커피 마신다고 여기 있는 거 아니라 이 시장이니까 이제 참가한 이제 어르신들이 가면은 다리 아프거나 힘들거나 상관들어서 쓸 수 있게.
0: 하지만 토스터를 굽는 일만큼은 사장인 수연 씨의 몫인데요. 장장 9시간 동안 이어지는 뜨거운 철판 앞에서의 고군분투. 조리 시 발생하는 유증기가 온몸에 흔적을 남깁니다.
3: 이 정도는 아무도 아니죠. 겨울에는요 완전히 할머니가 돼버려요. 뽀얗고 올라오고 올라오자마자 얼어버리니까 무게감 느낀 정도로 그렇게 붙어버린 거예요.
0: 치열했던 하루가 가고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
3: 이런 시간이 기다리는 거예요.
0: 몸은 무겁지만 마음은 가벼운 퇴근길입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수연 씨와 남편. 토스트의 맛을 위해 늘 당일 아침에 싱싱한 채소를 손질하는데요.

0: 이게 제가 안 하면은 집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손이 모자라요, 손이.
1: 재료를 미리 준비해두면 한결 수월할 텐데요. 하지만 이 작은 노력의 차이가 맛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2: 야채들 중에 이제 양배 쪽을 예매해서 이제 전날 준비하면은 맛과 색감과 떨어지면은 이제 빵 먹어야 되는 바로 알아볼 수 있어요. 싱싱해야 맛있는 빵이 되거든요.
1: 조금 더 힘들더라도 손님에게 신선한 토스트를 맛보이기 위해 힘을 쏟습니다. 2시간에 걸쳐 속재료 준비 완료. 이제 또다시 바쁜 하루가 시작됩니다. 힘들고 고된 일이지만 손님들에게 늘 친절했던 시어머니의 성품과 끈기를 이어받아 이곳을 오랫동안 묵묵히 지키고 싶습니다.
2: 그래서 저는 이제 욕심 없이 꾸준하면서 또 손님들 생각되는 대로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님들 사랑합니다.

0: 역시 진공 밀폐와 압력으로 더욱 맛있게 원터치 오픈으로 간편하게 저압 압력솥에 청골냄비까지 저압 압력솥 3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1: 저기 강식이가 또 암이래.
2: 지난번에 폐암이었잖아. 이번에는 대장암이래.
3: 요즘 암 두세 번 걸리는 사람 꽤 되더라.
2: 그러니까 암보험 들 때 암 진단금 몇 번 주는지 꼭 확인하랬잖아.
4: 맞습니다. 암보험 가입할 때 암 진단금이 딱 한 번만 보장되는지 여러 번 보장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악사는 암 진단금을 최대 8회까지 보장해드리고 전이암도 따로 보장해드립니다.
5: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뭐부터 들으실래요?
6: 좋은 소식이 뭔데요?
5: 간암 치료에 특별히 좋은 최신 항암 치료가 나왔습니다.
6: 나쁜 건요?
5: 이게 비급여라 환자가 치료비를 전부 부담해야 돼요.
4: 그래서 학사는 표적항암 방사선 같은 최신 암 치료 비용을 암에 한 번 걸리든 두 번 걸리든 계속해서 반복 보장해드리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암 주요 치료비도 암 진단 후 생활자금도 보장해드립니다.
7: 우리 저 한 번 하나 들자.
8: 우리도 나이 드는데 심장이나 뇌, 치매 같은 병원 필요하지 않을까?
7: 그것보단 암이 먼저지.
8: 하나로 다 해주면 좋을 텐데.
4: 그래서 악사는 딱 한 번 가입으로 암 보장은 물론이고요. 뇌 심장 질환을 진단금은 물론 치료비까지 보장해 드리면서 여기에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치매도 보장해 드립니다. 당뇨가 있어도 고혈압으로 약을 먹고 있어도 간편하게 전화로 가입할 수 있다니까 지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9: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0: 상담 완료 시 저압 압력솥에 청골냄비까지 저압 압력솥 3종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 저기 강식이가 또 암이래.
2: 지난번에 폐암이었잖아. 이번에는 대장암이래.
3: 요즘 암 두세 번 걸리는 사람 꽤 되더라.
2: 그러니까 암보험 들 때 암 진단금 몇 번 주는지 꼭 확인하랬잖아.
4: 맞습니다. 암보험 가입할 때 암 진단금이 딱 한 번만 보장되는지 여러 번 보장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악사는 암 진단금을 최대 8회까지 보장해드리고 전이암도 따로 보장해드립니다.
5: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뭐부터 들으실래요?
6: 좋은 소식이 뭔데요?
5: 간암 치료에 특별히 좋은 최신 항암 치료가 나왔습니다.
6: 나쁜 건요?
5: 이게 비급여라 환자가 치료비를 전부 부담해야 돼요.
4: 그래서 학사는 표적항암 방사선 같은 최신 암 치료 비용을 암에 한 번 걸리든 두 번 걸리든 계속해서 반복 보장해드리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암 주요 치료비도 암 진단 후 생활자금도 보장해드립니다.
7: 우리 저 한 번 하나 들자.
8: 우리도 나이 드는데 심장이나 뇌,

0: 보물을 찾는 여정을 같이 출발해 보시죠. 가시죠.
1: 울림으로 그래, 울림으로.
2: 이 여기 최상 품이라 한문에 뭐 한 150만 원이니까.
1: 150만 원이요?
2: 네. 와, 소중한 거는 여기. 그때 보면 보물이 나죠, 이게.
1: 당근이랑 당근밖에 안 나.
3: 이게 내 인생 보물입니다.
1: 이게 이게 위로 오는 거지. 누나는 나한테 보물 같은 존재.
4: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5: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무엇이 궁금한가요?
1: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0: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2: 10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3: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4: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5: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6: 지당하신 말씀.
5: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7: 형들, 떡볶이 먹자.
8: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7: 와, 떡볶이에 닭고기가?
9: 진짜 맛있겠지?
10: 대박, 너무 맛있는데?
8: 떡이랑 같이 먹어봐.
7: 나도.
10: 닭고기가 킥이다.
9: 와, 쫄깃쫄깃하네.
11: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8: 배고파.
11: 스테라 떡볶이.
9: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8: 와.
12: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13: 바삭함의 끝판왕.
14: 맛있는 육식의 치킨. 크크크.
15: 치킨 이름이 왜 이래?

0: When's your aiming?
1: Next week.

0: hands worth $3,000. That's my stake.
1: End of order.

0: You! Hangman! Remove your rope! That man is innocent!
1: 방문 상담할 도시 원터치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가능한 원터치 텐트. 휴대가 간편한 돗자리,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2: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3: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4: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5: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4: 네?
5: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4: 와.
5: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4: 어떻게?
5: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2: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6: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7: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6: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4: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8: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 방문 상담 완료 시 원터치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가능한 원터치 텐트. 휴대가 간편한 돗자리,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2: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3: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9: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4: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2: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4: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0: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1: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2: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3: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4: 이어서 EBS 다큐프라임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0: 호랑이가 들어오시는 것 같은 기운을.
1: 천재 소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리고 제시하지도 못한
2: 큰의 한 수.
3: 정말 말도 안 되게 강하고 빨리 들면서도 정확하고 또래들이 다 목표로 하는.
4: 이세돌 구단 대 알파고의 대결 일국 펼쳐지고 있습니다.
3: 인공지능에게 인간이 지는 순간 충격에 휩싸였죠. 하지만 신에게 균열을 일으켰죠.
5: 인간 대표 이세돌의 첫승.
6: 인류사적으로 큰일을 하지 않았나.
7: 이해하는 걸 너무 지금 사실 좀 두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중에서 제가 가장 즐거운 순간이 한참 또 내다본 상황입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탁 변하면서 우리가 같이 찾아가는 재미 너무 좋지 않아요?

신비의 세계가 펼쳐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이제야 야크를 만나네요. 신호등 대신 수신호로 차량을 통제하고 있어요. 활 하나 쏘는데 이렇게 신날 일인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스님을 만났어요. 사람들의 터전과 신들의 영역이 잘 어우러져 있어서 아주 멋진 풍광을 보여줍니다. 오랫동안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0: 수행평가 할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의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황금빛 모래가 파도처럼 너울대는 아랍의 사막. 척박한 땅에서도 생명은 태어났다. 사막을 터전으로 살아온 아랍 민족. 사냥이 생계수단인 유목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우아하고 섬세한 외모와 달리 목표물을 쫓는 강한 본능으로 신성한 사냥꾼이라 불렸다.
1: Sultans, the emperors, the rulers as their special hunting dog.
0: 아랍 민족과 함께한 특별한 개의 역사는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이집트 파라오에게 사랑받은 인류 최초의 애완견, 사막의 안내자로 사냥과 전쟁, 심지어 죽음의 길까지 함께했기에 사후 세계를 인도하는 신, 아누비스라 불린 이 개는 살루키다.

0: 척박한 사막에서 시작된 아랍의 역사. 그러나 메마른 땅의 오아시스처럼 그들이 꽃피운 문명은 아름답고 찬란했다. 이집트 문명의 발전과 함께 아랍 문학권 전역으로 터져나간 산루키. 수천 년이 흐른 지금 사막 위에 세워진 아랍 국가들은 과거를 넘어 새로운 경제 허브로 주목받고 있다. 아랍에서 가장 오래된 유목민인 베두인족의 정착지. 도시의 발전은 이들에게도 변화를 가져왔다. 한낮의 체감 온도는 섭씨 40도. 사막에서 나고 자란 마주연도 견디기 힘들 정도다. 사슴이란 뜻의 이름은 나사르가 지어준 것이다. 베두인족은 더는 사막에서 생활하지 않는다. 게다가 나사르는 꽤 부자다. 큰 농장에서 품질 좋은 여러 마리의 말을 키우고 사막에서 사냥을 해 얻던 고기는 염소를 키워 대신한다. 한때 사막을 주름잡던 낙타도 있다. 오랫동안 동고동락하다 보니 마주윤과는 꽤나 친한 사이였는데 요즘 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 모든 건 나사르 때문이다. 낙타에게 다가간 나사르가 낙타가 놀라지 않게 섬세한 손길로 젖을 짜는데 냄새를 맡은 새끼가 어느새 다가와 보채지만 안타깝게도 어미 젖의 주인은 따로 있다. 사막에서 낙타 젖을 내어주는 건 그만큼 상들을 소중히 생각한다는 의미. 마주윤의 아내 하비비는 일주일 전 살루키 다섯 마리를 낳았다. 눈도 뜨지 못한 새끼들이 앞다투어 어미 젖을 찾는 바람에 몸을 일으킬 수조차 없는데 아직 어린 녀석들이 어미의 힘든 사정을 알 리 없다. 그런데 어린 살루키에게서 눈에 띄는 것이 있다. 이마 한가운데 하얀 털을 가지고 태어나야 순수 혈통의 살루키로 인정받는다. 새끼들이 실컷 배를 채우고 나서야 서둘러 낙타 젖을 마시는 하비비. 낙타 젖은 지방 성분이 적고 영양가가 풍부해 원기 회복에 도움이 된다. 알라의 키스는 생후 한 달이 됐을 때 가장 또렷해진다. 베두인족은 살루키를 알라신의 선물이라 여겼다. 하얀 털은 살루키가 크면서 점차 사라진다. 대신 이때부터 빠른 속도의 성장이 시작된다. 나사르는 여러 마리의 살루키를 키우고 있는데 체격만으론 나이를 짐작하기 힘들다. 엄청난 활동량을 자랑하다 보니 넓은 우리가 좁게 느껴질 정도다.
1: يعني نحن مثلا ندربهم مثل ما يكون دخلنا ست شهور نبدأ نعلمهم على الصيد وعلى التأديب على الطاعة يعني. يعني عشان شو اللي نحن نطلبه منهم هم ينفذوه.
0: 훈련을 마친 살루키는 특별한 외출에 나서게 된다. 모두가 기다렸던 순간. 하지만 외출을 위해선 먼저 준비해야 할 게 있다.
2: يعني اذا ما خفينا الهواء
3: ما بيصير شيء يعني السياره قويه لكن الافضل عشان نحن نسوق مريحيه يعني
0: 바퀴가 모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기압을 조절한다. 쿠피아는 뜨거운 열기와 모래바람을 막는 데 필수. 무엇을 하러 가려는 걸까?
1: نضبي الغزال ونطبخه في الرملة.
0: 시대가 변해도 베두인족에게 사막은 고향이다.
4: هذا الصيد نحن تعلمناه وراثة من الأهل ومن الجد سبحان الله يعني وراثة من الوالد تعلمنا من الوالد هذا الشيء تعلمنا على الرمام والغزال هذا ورث شعبي كان الحمد لله يعني نطالع شو الوالد شو يسوي معه
0: 아버지가 가르쳐준 길을 따라가도 자칫 방심하면 모래에 빠지게 일수다. 운이 나쁘면 사막 한가운데 남겨질 수도 있다. 아무리 빠르고 편해도 사막에서 차를 타고 사냥할 수는 없다. 베두인족은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기 위해 매년 12월 어김없이 사냥에 나선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사냥은 법으로 금지됐지만 허락된 구역에선 가능하다. 나사르와 그의 친척들은 이날을 손꼽아 기다려왔다. 사냥은 짧게는 하루, 길게는 며칠씩 계속되기도 한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이제 살루키의 차례. 베두인족의 사냥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다. 사냥에서 중요한 것은 사냥감의 습성과 행동 방식에 대한 이해. 그래야 넓은 사막에서 사냥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 척박한 사막이 삶의

0: 처전이었던 베두인족에게 사냥은 생존의 문제였다. 굶지 않기 위해 무엇에든 의존해야 했던 그들은 사냥을 위해 살루키를 길들였다.
1: 쇼부셔? 주파. 아, 나 쇼.
2: رجال.
1: 아, 너무 주파.
2: 쇼. يعني كل من هذا
3: صادق صادق
1: مروح
2: طبعا هذا ماي داخل الغزال ياكل هذا والارانب هذا لان هاي كلها نسبه ماي داخل
0: 가젤의 먹이는 수분을 가득 머금은 어린 싹이나 풀 사막 식물이 자라는 곳에 있을 확률이 높다. 발자국과 흔적을 쫓아 더 깊은 사막으로 들어왔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사냥감이 보이지 않는다.
4: 아사스 마이 바드 바드 علينا وايد
1: ما بي بعده
4: نعم بس انا اقول لك لو البقع هاي ما نحفظها الحين
0: 이대로 사냥은 실패인가? 하지만 위기의 순간 살루키의 능력은 빛이 났다.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살루키의 눈엔 보이기 때문.
5: والله تقريبا مسافته محدد كم يعني من بعد كيلو تقريبا بعد له نظر قوي
6: سواء ضيف سواء عدو سواء صيد السلق مثل ما تقول يعرف ان هذا من اللي جاي ولا اللي شافه
0: 먼 사막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살루키 모래바람인가 했더니 진짜 가젤이다 목줄을 풀자 기다렸다는 듯 질주한다. 이제부터 사냥은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다. 오래 달릴 수 있는 큰 심장과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긴 다리로 순식간에 목표물을 따라잡는다. 뒤늦게 위험을 감지한 가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며 달아나 봐도 살루키는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결국 지칠 대로 지쳐 잡히고만 가젤. 살루키는 베두인족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절대 사냥감을 물고 놓지 않는다. 그제야 가젤을 놓아주는 살루키.
7: 라모스! 라모스!
8: 라모스!
7: 라모스! 라모스!
8: 라모스!
7: 라모스!
8: 라모스!
0: 사냥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욕망을 억제할 줄 알고 힘든 환경을 견디도록 훈련받는다. 베두인족에게 살루키는 훌륭한 사냥 파트너이자 힘든 유목 생활을 함께한 오랜 친구다. 사냥에서 돌아온 나사르는 곧장 방으로 향한다. 그의 소중한 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5: 하다 클래식 غير عن السلوك الكل. هذا روحه شكله كلاسيك. مميز. لازم يحس ان في حد موجود معه.
0: 나사르의 개들 중 가장 빠르고 민첩한 클래식은 얼마 전 사냥을 하다 미끄러져 부상을 당했다. 나사르는 자기 탓인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 혹시라도 예전처럼 달리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닌지 나사르는 클래식이 하루빨리 나을 수 있도록 농장 대신 자기 방을 기꺼이 내어주었다.

0: تكون ترجع صحتها نفس قبل وأحسن إن شاء الله.
1: It has a very special position. In Islam, dogs in general are regarded as unclean animals, like pigs, and not to be touched. But an exception is made for the Saluki. Quran gave the Saluki a special status.
2: 베두인 족에게 살루키는 단순한 사냥개가 아니다.
1: Needed to hunt for food. And in the Quran, it says specifically that it is lawful for the Muslim to eat what trained dogs catch. At that time in Arabia, the only type of dog that was used for hunting was the Saluki.
2: 그들은 살루키를 신성하게 여겼고 사냥할 때를 제외하고는 낙타와 말에 태우고 다녔다. 여자와 아이 곁에도 가까이 갈 수 있었다.
1: You can see until this day among the nomads, the Bedouin, only the Saluki is allowed inside the tent. Only the Saluki will be touched.
2: 또한 살루키를 묘사하는 데 있어 다른 동물에게는 하지 않는 인간적인 표현을 썼다.
1: The dog that the owner would keep by his side at night. If the dog was cold, the owner would put his cloak over the dog. The Bedouin had a great oral tradition of poetry. The poet would describe in very warm term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wner and his dog, and also sometimes describing them very close human terms.
2: 베두인족은 살루키의 뛰어난 사냥 능력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고귀한 자라는 뜻의 엘호르라고 불렀다. 살루키의 역사는 언제 시작됐을까?
1: Archaeological evidence going back at least 6,000 years. This breed of dog in this region.
2: 메소포타미아 유적의 흔적을 남긴 살루키는 이집트 문명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뾰족한 귀에 목이 긴 개, 사자를 사냥하는 모습을 그린 이 석판은 살루키가 이집트 왕의 사냥개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최초의 유물이다.
1: The Saluki. They were chosen as the special breed of the rulers. Even in ancient Egypt, these hounds being used for hunting by the pharaohs. When they went hunting, it was like a military expedition. There would be hundreds of people.
2: 파라오가 사냥을 나서는 데는 군사는 물론 왕을 보필할 대규모의 인력이 필요했다. 사냥과 맹수는 때로 적을 의미하기도 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소년왕 투탕카멘의 유물. 사냥하는 파라오와 사냥개의 모습이 자주 등장했다.
1: And the images of the Salukis are just like Salukis today.
2: 사냥엔 살루키 외에 다른 동물이 사용되기도 했다.
1: They used to hunt with falcons, Salukis, sometimes with cheetahs too.
2: 하지만 이집트 왕의 유일한 사냥개는 살루키였다.
1: There is evidence of other types of dogs, of course. Shepherd dogs, guard dogs, but for hunting they seem to have used only this dog because it was ideally suited to the terrain. A different type of dog is not adapted to hunting in that sort of terrain. It would not survive.
2: 거친 사막에 적합한 살루키는 아랍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강력한 군사국가였던 오스만 제국의 술탄 술레이만 1세의 사냥을 그린 그림에도 이란에서 출토된 페르시아 제국의 암벽화에도 살루키가 등장한다. 살루키는 이집트 파라오뿐만 아니라 이슬람 국가의 통치자들이 사랑한 개였다. 살루키가 사막에서 자유로운 이유는 뭘까? 사막의 열기를 피해 새벽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오늘 이곳에서 중요한 행사가 열린다.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개최되는 살루키 경주. 경주라고 하지만 상금도 트로피도 없다. 사막에서 빠른 길은 명예와 존경의 대상이다. 경주에 참가하는 살루키의 발에 헤나를 바르기도 하는데 발을 단단하게 굳혀서 부상을 예방한다. 다양한 연령과 성별의 개들이 레이스에 참가했다. 살루키의 외모는 우아하고 섬세하지만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긴 다리와 마른 몸에 잘 발달된 근육을 가지고 있다. 발가락 사이에 자란 털은 깊은 모래 속에서 빠르게 달리는 데 도움을 주고 거친 지형에서 발을 보호한다. 레이스가 펼쳐질 곳은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 3km를 전속력으로 달려야 한다. 살루키의 목표물이 될 토끼를 봉에 매달자 참가자들의 표정엔 긴장이 감돈다. 한 달 동안 이날을 위해서 훈련해왔다. 성별을 나누어 진행되는 경기. 이번엔 수컷 차례로 모든 개들이 출발선 앞에 섰다. 바람보다 빠른 개 라하완이 강력한 우승 후보. 나비는 지난 대회에서 우승한 라완에 맞서는 새로운 도전자다. 토끼를 매단 차량이 먼저 출발한다. 300m를 앞서 달려 거리를 확보한다. 목표물을 발견하고 흥분하는 개들. 본격적인 사막의 레이스가 시작됐다. 혼신의 힘을 다해 질주하는 경주견. 시속 65km로 달리는 살루키에게 미리 출발한 차들이 금세 따라잡히고 만다. 참가자들은 경적을 울려 살루키의 흥분을 고조시킨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목표물과의 거리. 압도적인 스피드를 지닌 전대회 우승자 라하완이 손들어 치고 나선다. 하지만 쉽게 물러설 나빌이 아니라 뛰어난 지구력으로 조금씩 선두와의 거리를 좁힌다. 장거리 경기에서 승부는 예측 불허. 갈색계 나빌이 스피드를 올리는가 싶더니 드디어 라하완에 앞섰다.

0: 하지만 선두는 곧 뒤바뀌고 만다. 엎치락뒤치락 우승을 점칠 수 없는 치열한 승부. 결국 먼저 목표물인 토끼를 문 것은 전대회 우승자인 라하완. 나빌도 뒤늦게 토끼를 노려보지만 이렇게 2분가량의 레이스는 끝이 났다. 최선을 다해 경기를 마친 개들에겐 빠르게 응급처치를 한다. 그대로 두면 사막의 열기로 인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아랍에미리트의 수도이자 경제중심지 아부다비. 이곳에선 매해 국제사냥전시회가 열립니다. 올해로 20번째를 맞는 이 행사는 최신 사냥기술과 트렌드를 소개한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살루키 미인대회. 수십 마리의 살루키가 참가해 미모를 겨룬다. 다른 개에게서 보기 힘든 귀족적이고 우아한 자태가 사람들을 매료시킨다.
1: المواصفات المميزة للكلب السلوقي هي عبارة عن شكل الرأس إنه يكون شكل رأس السلوقي خشمة طويل إذنة طويلة امتداد للرقبة تكون رقبتها طويلة طول الظهر الوقفة بشكل عام وقفة إيده وكتفه مع رجل السلوقي مع الذيل كامل يبين شكل السلوقي متكامل ويحصل على درجة كاملة.
0: 손가락 네 개 크기의 작은 엉덩이. 가늘한 털, 긴 다리와 바람의 저항을 적게 받는 날렵한 몸매가 좋은 살루키의 조건이다. 이번 전시회엔 특별한 개들도 참가했다. 외모도 남다르다.
2: These dogs are part of the collection of member of the royal family, a very important person.
0: 아랍의 왕족들은 살루키를 귀중한 유산이라 여긴다.
2: I am veterinary in the farm. We are in charge of the wildlife collection, which is including the dogs and some other animals. We are coming here to preserve the legacy and to encourage people to bring salukis for competition.
0: 많은 아랍의 왕족들이 살루키를 키운다. 사냥은 줄었지만 살루키의 가치를 보존하는 일은 여전히 중요하다.
2: The collection is conformed with over 60 dogs, Salukis. We have two types, the smooth and the feather.
0: 단모종과 장모종은 쓰임새가 다르다. 꼬리에 장식털이 달린 장모종은 성격이 온순하고 외모가 아름다워 광고 모델이 되기도 한다. 반면 털이 짧은 단모종은 바람의 저항을 적게 받아 사냥과 경주에 적합하다. 아랍뿐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자신의 개를 데리고 전시회에 참가했다. 그들은 하나같이 살루키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었다.
3: I'm from the Netherlands. I had many Salukis myself. They are very nice, very soft. For the people and for the children, they are very good dogs.
0: 살루키의 아름다운 외모는 예술적 영감이 되기도 한다. 이 우아한 개들의 주인은 오만에서 의상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레베카. 호주에서 태어난

0: 그녀는 10년 전 오만에 정착하면서 살루키를 키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품은 살루키를 모티브로 한다.
1: So guys, do you like this design? It's got deserts on it, just like you rang it running around in yesterday. Yeah, I don't care. they want a bit of attention, but mostly they just leave me to work.
0: 사냥 훈련을 받지 않은 살루키는 조용하고 온순하다. 게다가 독립적이다.
2: They're more like cat, not like dog.
1: In their home, they're very quiet.
0: 도도한 성격으로 놀아달라고 보채지 않고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일에 익숙하다. 이래봬도 사촌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장 큰 도구쇼에서 우승할 만큼 혈통 좋은 게다. 레베카는 현재 네 마리의 살루키를 키우고 있다.
1: These are my children. They are my babies. I spoil them. I do not know what my life would be like without them.
0: 뜻이 담긴 이름도 지었다.
1: This one's Farah. This is the mother of these three puppies. Farah means happiness in Arabic, and she has been my happiness for the moment I got her. Araya means power and noble, so she is of nobility. This one's Macon. This one here.
0: 살루키의 이름에 다양한 의미를 담는 건 그들을 소중한 친구로 대한다는 뜻이다.
1: These are all old Arabic names.
0: 살루키의 매력은 대형견을 키우면서도 누릴 수 있는 여유와 우아함에 있다.
1: They don't need you play with them all the time. They just need you in the same room. So it is like having a companion with you, but you are not required to do anything for it. And this is probably the thing that has most obvious in the difference of having Salukis to other breeds of dogs.
0: 개의 이름을 짓는 게 지금은 흔한 일이 됐지만 과거에는 달랐다. 개의 이름에 대한 기록은 고대 이집트 유적에서 처음 발견된다.
3: We have many images in tombs that show hunting dogs being brought with their owners, and often the name of the dog is there. So you know that these were the pet dogs of the owners. In fact, even if they had cats, the cat never has a name apart from the cat. But the dogs always have names.
0: 아직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이집트 귀족의 무덤 내부에서 발견된 벽화에는 이름을 가진 개들이 등장한다. 목줄엔 주로 빗살무늬나 이름을 새기곤 했는데 이 개의 목줄엔 긴 이름이 적혀있다. 그가 제일 좋아한 믿음직한 개. 최초의 이름은 단어보다 의미에 가깝다. 벽화의 개는 주인 아래 앉아있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충성심을 나타낸다. 주인은 헌신에 대한 보답으로 이름이 새겨진 가죽 목걸이를 선물했다.
4: 앉은 في مقبرة اللي هي برضو أسر لقينا منظر تاني للمتوفي لوحده والكلب قاعد ملتبئ. الكلاب بقى اللي تحت الكرسي دي الكلاب دي أنا أعتقد كباحثة إن هي المتوفي يرغب أولا هو ربها في حياته الدنيا.
0: 이집트인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충직한 개와 죽음조차 함께하길 원했다. 아랍의 학자들은 이집트 벽화에 그려진 개가 왕의 사냥개였던 살루키라고 말한다. 아직도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카라 지역, 인류 최초의 피라미드가 발견된 곳이다. 이집트 왕의 신하이자 사위였던 메레루카의 무덤. 왕족이 아닌 무덤 중 가장 크고 정교하다. 벽에는 목줄에 묶인 개와 원숭이가 새겨져 있다.
3: The reason that people associate Salukis with Egypt is because of the tomb paintings and many of the dogs.

0: look as if they are Saluki.
1: 고대 이집트의 왕과 귀족들이 살루키를 무덤에 새긴 이유는 뭘까?
0: What you put in your tomb is you're creating an eternal landscape. So you put into it what you want for eternity, or what is important that talks about who you are, what your identity is, and what is important to you. In when the tomb of Meruka was being carved, he said probably.
1: 독특한 장례 문화로 이어졌다. 고대 이집트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카이로 박물관. 매년 수만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는다.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 여행. 영생을 믿었던 고대 이집트인들은 시신을 매장하지 않고 미라로 만들어 지하에 안치했다. 그런데 박물관 한쪽에 인간이 아닌 개의 미라가 전시되어 있다. 기원전 3600년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미라는 왕가의 계곡에서 출토됐다.
2: 슬루키 يعتبر من من أهم فصيلة الكلاب من أهم فصائل الكلاب في مصر القديمة والحالية وهو بيأدب أعدائه وبيضرب أعدائه الكلب بيدل على الشجاعة بيدل هو المصري القديم اكتشف إن هو أمين كلب مهم جدا لاستخدامه في مع الجيش وبيستخدم حتى في مصر القديمة مع الجيش إن هو كان بيصاحب الجنود.
1: 파라오와 함께 사냥과 전쟁에 참가한 살루키. 이집트인들은 살루키가 죽음의 길까지 함께할 거라 믿었다. 검은 개의 형상을 한 죽음의 신 아누비스. 척박한 자연에 의존해 살아야 했던 생명을 상징했다.
0: And he is a person who guides you. And if you are traveling in any perilous place, Anubis will be the one to look after you.
1: 인간을 사후 세계로 인도하는 신 아누비스. 그의 머리가 개를 본따 만들어진 이유는 뭘까?
0: If you go walking in the desert even today, you get these little tracks. Which are made by foxes and dogs and jackals. And these are the animals that are comfortable and can survive. They know the routes, the paths.
1: 뛰어난 사냥개이자 사막의 길잡이였던 살루키. 고대 이집트인들은 삶과 죽음의 모든 순간 충직한 개가 자신의 곁을 지켜줄 거라 믿었다. 그리고 살루키를 단순한 애완견이 아닌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숭배했다. 길을 잃었을 때 개의 발자국을 따라가면 아무리 깊은 사막도 벗어날 수 있었다. 아랍 민족의 살루키에 대한 사랑은 유럽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0: 영국에 돌아온 후 자신이 키웠던 살루키들을 위한 추모 공간도 만들었다.
1: So this is our first Saluki Tara from Iraq, from a small Kurdish village. This is one of our puppies. When she was more grown, she became the champion coursing Saluki in Britain. She was number one.
0: 지금은 거리에서 살루키를 닮은 하운드를 구조해 키우고 있다. 살루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케 하는 일화가 있다.
2: When the last Saluki died, I said to my husband, either you take another Saluki or you keep me, because the Salukis were always on his mind and I was always second best.
1: It's a very difficult decision. I said, give me 24 hours to think it over.
0: 살루키는 50년 외교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다.
1: First of all, an attraction because of its special history. It made it different from other dogs. It was also a key to opening the doors to local society. It opened up a whole new chapter in my life.
0: 진정한 외교는 언어가 아닌 문화적 교류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열어가는 것임을 살루키를 통해 다시 한번 배웠다. 베두인족에게 사냥 훈련은 아랍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다. 나사르는 성년식을 앞둔 조카와 4개월 된 살루키를 데리고 사막으로 나왔다. 평소엔 활발하던 녀석인데 낯선 장소라 그런지 잔뜩 긴장했다.
3: طبعا هذا اليوم اول مره بيتمرن بنعلم على الارنب
0: 실제 사냥에 나서기 전까지 아직은 배워야 할 게 많다.
3: اذا متقطع ولا لا بنشيك عليه في اصابه في شيء
0: 훈련에 앞서 개의 건강 상태부터 확인한다. 이들의 첫 사냥감은 토끼다. 아직은 개도 사람도 이 상황이 어색하다. 소녀는 흥분한 개를 다루는 것이 익숙치 않다. 나사르가 먼저 시범을 보인다. 토끼가 매달린 줄을 일정한 높이와 속도로 돌려 개와의 거리를 유지하는 게 포인트. 지구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이다. 소년도 조심스럽게 따라해보지만 아직은 자신이 없다. 삼촌과 달리 개에게 금세 토끼를 잡히고 만다. 사냥에 나서기 전 준비해야 할 게 또 있다. 천연나무 헤나와 코코넛 오일을 섞어 염료를 만든다. 어린 살루키를 위한 의식이다. 정성껏 저어 고운 염료를 만들고 나면 귀와 발, 꼬리 등 다치기 쉬운 곳에 발라준다.

0: الحنة سألناها، الحنة يبرد على اليد، يبرد على الجسم، وإذا في جرح ولا شيء يرتاح، ما يحس فيه بالجرح ولا شيء. هذه فوائد الحنة.
1: 대두인족 선양에 처음과 끝에 살루키가 있다. 그래서 작은 준비 하나도 정성을 다한다. 시간이 흘러 두껍게 바른 염료가 단단하게 굳으면 물로 닦아낸다. 해나를 바른 자리가 붉게 물들었다.
2: وين احلى الحين ولا قبل؟ الحين احلى.
1: اجي 사막을 달릴 준비는 끝났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강한 본능이 깨어날 시간.
2: الحين بفكه خليه يلعب. شو رايكم؟ ليه يروح؟ يلا بفكه انا.
1: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달리기 시작한다. 모든 살루키들이 그랬듯 모클레스도 사막을 누비며 훌륭한 사냥개로 성장할 것이다.
3: 살루키 يعتبر من فصيلة الكلاب اللي هي لها تاريخ عظيم او لها تاريخ كبير عبر العصور من مصر القديمة حتى يمكن العصر الحديث.
1: 살루키는 이집트 왕의 총애를 받은 신성한 사냥꾼이었으며 대두인족 삶의 근원이었다. 사막의 안내자였으며 사후 세계의 신으로 추앙받았다.
4: I could see that this was an exceptional breed. There was nothing like it.
1: 살루키는 아랍 민족의 빛나는 유산이다.
5: 안봄, 너야? 암에 걸리면 진단금이 이렇게 많이? 대장암, 간암 다 따로따로? 다 받으면 이게 얼마야?
6: 어? 보장기신?
5: 가입하고 91일부터 보장된다고?
6: 설마, 세 달은에 안에 걸리겠어.
7: 지금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8: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소외감, 일반암 등 각종 암 진단금은 물론 암 직접 치료비와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까지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다행히 암에 걸리지 않는다면 진단금은 단계적으로 더 든든하게. 첫날부터 당신 곁을 지켜줄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9: 1566-4315.
10: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1: 진단금에 항암 치료비도 보장. 로봇 수술비에 중입자 치료비도?
12: 아, 이거 엄청 비쌀 텐데. 이걸 다 보장해 준다고?
11: 근데 가입 1년 미만은 50% 지급? 아, 절반만 준다고?
12: 1년이면 뭐 금방이네.
7: 지금 암 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100%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8: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각종 암 진단금과 최대 5년간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되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도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게다가 암에 걸리지 않는 기간이 길수록 진단금은 더 크게 보장해드립니다. 암이 더 가까워지기 전에 지금 전화주세요.
9: 1566-4315.
10: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3: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은 최 부장님. 뜻밖의 결과에 눈빛이 흔들립니다. 갑자기 뭔가를 급하게 찾는데

0: 화이팅!
1: 바로 얼마 전 아내가 들어놓은 암보험증서. 그런데
0: 계약일로부터 91일?
1: 누구에게나 암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2: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3: 91일이 아닌 가입 첫날부터 100% 보장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큰 표적 항암 치료비까지 이 모든 보장을 가입 첫날부터 즉시 100% 보장. 지금 전화 주셔서 첫날부터 보장받으세요.
4: 1566-4315
5: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60대 우 여사님. 왠지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6: 암입니다. 요즘 신약 효과가 좋아서 빨리만 치료하면 괜찮은데 이게 비용이...
1: 병원을 나와 바로 딸에게 전화하는데.
7: 작년에 내 앞으로 암보험 하나 든다 했지? 지금 암 걸리면 보험금 다 나오나? 50%? 아, 100%가 아니고?
1: 암은 치료비의 부담도 큽니다.
2: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3: 가입 첫날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50%가 아닌 100% 전액 보장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치료비, 거기에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표적 항암 치료비도 1년이나 2년 감액 기간 없이 가입 첫날부터 100% 전액 보장해드립니다. 모두가 기다려온 신개념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4: 1566-4315
5: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8: 이어서 글로벌 특선 다큐가 방송됩니다.

0: 안녕하세요.
1: 피넛입니다. 4년 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근데 요즘에 행복한 노래가 별로 없어요.

0: 조금 더, 조금 더.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분. 안심이 안 되는데?
1: 감독님, 뭐가 문제예요?
0: 위생과 청결이 빠졌잖아.
2: 식품 안심 없어.
0: 몰라?
2: 개인 위생부터 업장의 청결, 꼼꼼한 식재료 관리까지 까다롭게 감독하는 안심의 기준. 안전한 외식은 식품 안심 없어로 감독.
3: 액션!
2: 다섯 개의 별과 빛나는 위생으로 식품 안심 없어. 오케이.
1: 감독님, 이제 그 다음이.
0: 다음은 5천만의 안심으로.
2: 안심의 기준 식품 안심 없어.

0: 무엇이 궁금한가요?
1: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0: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2: 11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3: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4: 전장에서의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국방기술은 혁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 무대가 깊은 바다 밑이든 광활한 지상이든

0: 끝없이 펼쳐진 하늘이든 말이죠. 오늘날의 무기체계는 과거부터 이어져온 강력한 파괴력, 미래의 첨단 기술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장을 휩쓸고 다니는 강철 괴수들만큼 현대전을 완벽하게 상징하는 것도 없죠.
1: 기갑전의 여명기라고 할 수 있는 2차 세계대전 당시를 떠올려보면 온갖 종류의 장갑차들이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냉전 시대로 접어들면서 실전이라는 아주 혹독한 검증 과정을 거쳐 몇 가지 핵심 유형으로 압축됐죠. 바로 주력 전차와 보병 전투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병력 수송 장갑차가 바로 현대 기계화 부대를 떠받치는 세계의 기둥이죠. 2차 세계대전 이후 기계화 전투는 몇 차례 뚜렷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전차와 장갑차, 대전차 무기, 공격 헬기 등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대규모 기갑 부대를 전장에서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죠.
2: 이제 우리는 다영역 전투 교리라는 것을 갖추게 됐습니다. 전차, 보병, 포병, 그리고 공군력이 하나로 연계돼 전장을 빠르게 누비며 작전을 수행하는 개념이죠.
0: 창과 방패, 무자비한 힘겨루기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을 주력 전차, 즉 MBT만큼 완벽하게 구현해낸 무기는 없죠.
3: MBT, 즉 주력전차는 기본적으로 공격용 무기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적진 한가운데로 뚫고 들어가 실제로 그 지역을 점령하고 유지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공군력만으론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0: 현대전에서 미국의 M1 에이브럼스만큼 독보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주력전차도 드뭅니다.
1: 에이브럼스는 동급 세대에서 가장 성공적인 실전 기록을 가진 주력 전차입니다. 미군이 실전에 투입되는 빈도가 훨씬 높았고 지상군의 강력한 강철 주먹 역할을 한 것이 바로 M1 에이브럼스였기 때문이죠.

0: 길이 9.8m, 무게 69.5톤에 달하는 거대한 덩치를 자랑하는 M1A2는 적의 가장 강력한 직접 타격도 버텨내도록 설계됐습니다. 여기에 120mm 활강포는 거친 지형을 시속 67km로 질주하는 와중에도 흔들림 없이 표적을 조준하며 압도적인 화력을 뿜어내죠.
1: M1 에이브럼스 개발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방어력과 파괴력을 높이고 승무원의 전장 상황 인식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포 안정화 장치나 다양한 센서 기술, 열 화상 조준경 같은 첨단 장비들이 대거 탑재됐죠.
0: M1A2 에이브럼스는 전차 공학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토록 첨단화된 기계가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죠. 1960년대 냉전이 격화되면서 전장에서 어떤 적수보다 더 오래 버티고 더 강력한 화력을 쏟아부을 4세대 주력전차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군비 경쟁이 숨가쁘게 고조되던 시기, 나토에게 단 몇 년이 아니라 한 세대 전체를 압도할 전차가 필요했죠. 그렇게 시작된 MBT-70 프로그램은 미국과 독일이 합작해 소련의 그 어떤 전차보다 앞서가는 슈퍼 전차를 만드는 프로젝트였습니다.
2: 당시로서는 믿기 힘들 만큼 야심차고 기술적으로도 매우 정교한 계획이었습니다. 3명의 승무원이 모두 포탑 안에 탑승했고 유기압 현수 장치를 달아서 맹수가 사냥감을 노리듯 차체를 바짝 엎드리게 낮출 수가 있었죠. 하지만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152mm 건 런처를 탑재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고폭

0: 핵폭탄은 물론이고 대전차 미사일까지 발사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체계였으니까요.
1: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끊임없는 의견 충돌과 설계 난관에 부딪혔고 개발비는 예산의 5배로 폭등하고 맙니다.
2: 모든 걸 다 갖춘 슈퍼 전차의 꿈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졌죠. 결국 각자의 길을 가며 태어나자마자 헤어진 쌍둥이 형제를 만들어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2와 미국의 에이브럼스죠.
1: 크라우스 마파이가 개발한 레오파르트2는 역사상 가장 뛰어난 주력전차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1979년 실전 배치된 이후 무려 3,200대 이상이 생산돼 현재 16개국에서 운용 중이죠. 길이 7.7m, 폭 3.7m의 레오파르트2는 압도적인 위력에 라인 메탈 120mm 활강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MBT-70에 지나치게 복잡한 주포와 포탑 시스템에 실망한 나머지 독자적으로 개발해낸 무기죠.
0: 완벽한 선택이었습니다. 나토가 120mm 활강포를 표준으로 쓰고 있으니까요.
1: 1990년에 도입된 M1 에이브럼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전차 모두 MBT-70 프로그램이라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기에 성능 면에서 우열을 가리긴 쉽지 않죠. 하지만 이 쌍둥이를 확연히 갈라놓은 결정적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에이브럼스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1급 기밀의 복합 장갑이죠.
3: 초밤 장갑의 정확한 구조는 여전히 군사 기밀이라 자세히 말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무시무시한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을 막아낼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증명되면서 전차병들 사이에선 거의 신화적인 존재로 통하고 있죠.
1: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 일명 APFSDS탄은 두꺼운 장갑을 뚫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포탄입니다.
3: 원리는 간단하죠. 거대한 바늘이 장갑을 뚫고 들어간 뒤 모든 것을 불태우고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장갑의 역할은 날아오는 이 쇳덩어리를 방해하는 겁니다. 관통자가 장갑을 뚫고 들어올 때 측면에서 물리적인 힘을 가해 궤적을 틀어버리는 원리죠. 그렇게 비틀어버리면 관통자가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1: 균질 압연 강판과 여러 우라늄 패널 사이에 겹겹이 채워진 이 초밤 장갑 덕분에 M1A2는 무적의 요새가 됐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방어력에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죠. 무게가 69.5톤에 달하는 에이브럼스는 레오파르트2보다 무려 7톤 이상 무겁습니다.
3: 이 육중한 기계를 민첩하게 기동시키려면 그에 걸맞은 어마어마한 심장이 필요하지요.
1: 1500마력의 하니웰 AGT-1500 가스터빈 엔진은 이 강철 괴수를 시속 67.5km로 밀어붙입니다. 게다가 속도만 빠른 게 아니죠.
3: 가속력이 뛰어난 데다 소음까지 놀라울 정도로 적습니다. 속삭이는 죽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이유죠.
1: 이 섬뜩한 별명은 1991년 걸프전 당시 쿠웨이트의 모래바람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2: 에이브럼스 전차, 영국의 챌린저, 아파치 헬기, 브래들리와 워리어 장갑차까지 1980년대에 도입된 이 모든 무기체계들이 걸프전에서 그 위력을 증명해냈죠.
1: 1990년 8월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이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 집결했습니다. 후세인의 군대를 이라크 국경 너머로 쫓아내기 위해서였죠. 1991년 초 다국적군이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약 1900대의 에이브럼스를 포함해 3000대가 넘는 전차와 장갑차가 적진으로 진격했죠. 2.5km 밖에서도 치명적인 타격이 가능했던 M1 에이브럼스는 첨단 열화상 조준경과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활용했습니다. 비가 오듯 유정이 불타오르는 매연 속이든 칠흑 같은 밤이든

0: 그 전차를 정확하게 조준했죠.
1: 마치 뜨거운 칼로 버터를 자르는 것 같았습니다.
2: 미군 전차병들은 이라크군이 미군의 존재를 눈치채기도 전에 T-72 전차들을 일방적으로 격파해버리곤 했죠. 단 4일 만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전격전 이후 전차와 기갑부대의 가치를 이토록 완벽하게 입증한 사례는 전무했죠.
0: 타국 적군은 쿠웨이트를 해방시켰고 3,000대가 넘는 이라크 전차는 불타는 고철 덩어리가 됐습니다. 반면 에이브람스는 거의 피해를 입지 않으며 막을 수 없는 기갑 전력의 상징으로 역사에 그 이름을 새겨 넣었죠. 하지만 2003년 2차 걸프전 이후 현대전의 양상이 게릴라전 중심으로 변하면서 대규모 기갑전이 사라졌고 M1 에이브럼스도 한동안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2: 그런데 러우 전쟁이 터지면서 상황이 역전됐죠. 기갑부대가 다시 전장의 핵심으로 부활한 겁니다.
0: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최대 규모의 전쟁이 발발했죠.
2: 2022년 당시 러시아의 초기 전략은 과거의 전격전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인 형태였습니다. 공수부대를 투입하고 도로에는 전차부대를 밀어넣어 하늘과 땅 양쪽에서 키우를 짓뭉개버릴 계획이었죠.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버텨냈습니다. 결국 최정예 공수부대와 최신형 T-90 전차를 대거 잃고 엄청난 타격을 입은 러시아는 창고에 처박혀 있던 구형 전차들까지 박박 긁어모으기 시작했죠.
0: T-72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주력 전차이자 전장의 든든한 일꾼입니다. 무려 35개국에서 운용 중이며 지난 20년간 벌어진 굵직한 분쟁에 빠짐없이 얼굴을 내밀었죠.
1: 구소련의 무기 철학은 확고했습니다. 구조를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면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한 무기 체계를 만드는 것이었죠. 첨단 기술 자체보단 압도적인 물량으로 전투에서 승리하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렇게 생산된 T-72 전차만 무려 2만 5천 대에 달하죠.
0: T-72 역시 뛰어난 주력 전차지만 무게가 41톤으로 중장갑을 두른 레오파르트2나 M1 에이브럼스에 비하면 훨씬 가볍습니다. 그럼에도 최고 속도는 시속 60km로 나토의 전차들보다 눈에 띄게 느렸죠. 전차 설계의 기본 법칙에 따라 무거운 장갑을 포기한 만큼 훨씬 빨라져야 정상인데 말입니다.
3: 철의 삼각형은 주력 전차를 설계할 때 고려하는 3대 핵심 요소입니다. 바로 화력, 방호력, 기동력이죠. 이상적인 전차라면 이 세 가지가 균형을 갖춰야 합니다. 방어력에 집중하느라 꼼짝도 못하거나 주포만 커서 장갑을 두를 수 없는 전차를 원하진 않으니까요.
2: 서방 국가들은 이 문제를 거대한 자본력으로 밀어붙입니다. 고출력 엔진, 엄청난 장갑, 거대한 주포, 천문학적인 가격표가 붙은 전차를 기꺼이 구매하는 방식을 택했죠.
0: 버전과 무장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M1 에이브럼스의 평균 가격은 대당 약 1,000만 달러. 레오파르트2는 6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반면 부품을 싹 갈아끼우고 최신형으로 개조한 T-72의 가격은 고작 25만 달러에 불과하죠. 대부분의 나토 전차는 장전수를 포함해 4명의 승무원이 필요합니다. 반면 T-72는 캐로젤 방식의 자동 장전 장치를 도입해 승무원을 3명으로 줄였죠.
1: 포탄을 밀어넣는 장전수를 없애면 전차의 높이를 낮출 수 있습니다.

0: 피탄 면적을 줄여 생존성을 높이는 데는 아주 훌륭한 접근법이죠.
1: 높이가 낮아지면 표적의 크기도 작아집니다. 포탑을 포함한 T-72의 높이는 2.19m로 2.38m인 M1 에이브럼스나 2.64m의 레오파르트2보다 눈에 띄게 낮죠. 하지만 이 자동 장전 장치에 치명적인 결함이 숨어 있습니다.
2: 이 시스템은 전차 바닥에 모든 포탄을 둥글게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즉, 승무원들의 발밑에 엄청난 양의 폭발물이 깔려있다는 뜻이죠.
0: 가장 큰 문제는 포탄의 장약에 불이 붙었을 때 순식간에 팽창하는 내부 압력을 밖으로 빼낼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한번 불이 붙으면 무조건 터진다고 봐야죠.
2: 포탑이 통째로 뜯겨 날아가 버립니다. 무거운 쇳덩어리가 확 뒤집히는 거죠.
0: 이런 상황에서 승무원의 생존 시간은 1000분의 1초도 안 됩니다. 한번 유폭이 시작되면 절대 멈출 수 없죠.
1: 에이브럼스나 레오파르트2 같은 전차들은 탄약을 승무원 탑승 구역과 분리해 포탑 뒤쪽에 버슬이란 공간에 따로 보관합니다.
0: 완전히 격리된 구조입니다. 방폭문이 설치돼 있어 포탄이 유폭되더라도 그 폭발 압력이 승무원이 있는 포탑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죠.
1: T-72의 이 치명적인 약점은 후속 모델인 T-80과 T-90에도 그대로 이어졌고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그 참혹한 결과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개전 후 2년 동안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최소 2,600대의 전차를 잃은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구형 러시아제 전차를 대거 운용했던 우크라이나 역시 700대 가까운 손실을 입었죠. 양측 모두 피해가 컸기 때문에 창고에 잠들어 있던 구형 모델들을 대거 끌어내 수리하고 개조해야만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레오파르트2 85대와 M1 에이브럼스 80대를 포함해 총 819대의 서방제 주력 전차를 지원받거나 주문하긴 했지만 러시아는 전쟁 전부터 수천 대의 T-72와 구형 전차들을 비축해둔 덕분에 손실된 전력을 훨씬 쉽게 메우고 있죠. 예를 들어 독일은 1년에 신형 레오파르트2를 50대 생산하고 구형 70대를 개조할 수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 전차들은 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덕분에 개조 중인 T-72를 제외하고도 같은 기간 동안 무려 200대의 신형 전차를 찍어낼 수 있죠. 하지만 러시아가 승무원의 생존성을 높인 더 비싸고 진보된 차세대 전차의 승부수를 띄우면서 이 판도 역시 바뀔지 모릅니다. T-14 아르마타는 2015년에 처음 공개됐죠.
3: T-14는 러시아가 구상한 차세대 주력 전차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무인 포탑을 도입하고 3명의 승무원 모두를 차체 내부로 이동시켰다는 점이죠.
0: 그렇게 설계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승무원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으면 그 좁은 구역에만 장갑을 집중시켜 방어력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1: T-14와 마찬가지로 레오파르트2 역시 새로운 세대의 전장 환경에 맞춰 진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공개된 레오파르트2 ARC-3 시제형입니다. 첨단 센서와 모듈식 장갑을 갖추고 아르마타처럼 무인 포탑을 채택한 미래형 배수죠. 하지만 이것은 레오파르트2를 완전히 대체할 혁신적인 4세대 전차가 등장하기 전까지의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그 진짜 주인공은 바로 차세대 지상 전투 체계 MGCS죠. 2040년대 중반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는 MGCS는 독일과 프랑스가 기존 주력 전차를 대체하기 위해 공동으로 진행 중인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4: 레오파르트3나 차세대 르클레르 전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복합 전투 체계를 구축하는 거죠. 하나의 기본 차체에 다양한 모듈을 끼워 맞추는 개념입니다. 주포를 달 수도 있고 첨단 센서나 드론 발사기를 얹

0: 수도 있죠. 유인이든 무인이든 여러 무기 체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전투력을 끌어올리는 시스템입니다. 전장에서 더 강력한 타격을 주고 더 많은 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게 핵심이죠.
1: 레오파르트 2 ARC-3와 T-14 아르마타는 현대 기갑전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군비 경쟁을 상징합니다. 가장 치명적이고 생존성이 뛰어나며 기동성이 우수한 장갑차를 만들기 위해 철의 삼각형을 완벽하게 구현하려는 끝없는 집념이죠. 하지만 이들이 아무리 기갑전력의 정점이라 해도 과거의 뼈아픈 교훈들은 주력전차 역시 결코 무적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2: 전차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기병대이자 돌격부대입니다. 반드시 보병의 지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의 가장 큰 숙제는 어떻게 하면 보병이 전차의 진격 속도를 따라가며 하나의 팀으로 싸우게 만들 것인가였죠.
1: 2차 세계대전 이후 다양한 형태의 병력 수송 차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장갑과 화력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면서 단순한 전장의 택시에 불과했던 차량이 기갑전력의 새로운 클래스, 즉 보병 전투 차량으로 진화하게 된 거죠.
3: 보병 전투 차량의 개발 경쟁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핀 건 1967년경 혜성처럼 등장한 소련의 BMP 장갑차였습니다.
2: 최초의 보병 전투 장갑차였죠. 즉, 병력을 전장으로 실어 나르고 내려준 뒤 손 흔들며 집에 가는 단순한 수송 차량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체 포탑에 저하포와 대전차 미사일을 갖추고 있어서 전투에 돌입하는 보병들에게 지속적인 화력 지원을 제공하도록 설계됐죠.
0: BMP는 방어력을 갖춘 기동 차량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세대가 거듭되면서 다양한 수준의 방어력이 제공됐죠. 구소련의 철학은 항상 차체를 낮게 만드는 것이었고 BMP는 그 조건을 완벽히 충족했습니다.
1: 속도, 화력, 그리고 대량 생산이라는 소련의 군사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설계된 현대화 모델 BMP-1AM은 분당 약 375발을 쏟아내는 30mm 2A-72 원격 조종 기관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최대 1.5km 거리의 장갑차를 무력화할 수 있는 위력이죠. 또한 PKTM 7.62mm 동축 기관총과 메티스 대전차 유도미사일까지 탑재하고 있습니다. 최고속도는 시속 65km로 함께 진격하도록 설계된 T-72 전차와 맞먹습니다. 어머사격을 퍼부으며 8명의 보병을 최전선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죠. 1960년대에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BMP-1은 오늘날 무려 42개국에서 여전히 운용되고 있습니다. 구소련 기갑전 교리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죠.
2: 러시아, 즉 과거 소련의 군사 교리는 철저하게 공격에 맞춰져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동성을 최우선으로 여겼죠. 장갑차의 방어력은 전면부에 집중됐습니다. 적이 뒤로 돌아왔다면 상황은 이미 끝난 것이고 그 시점엔 무엇으로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으니까요.
1: 전체를 강철 용접으로 제작한 BMP-1은 소형 화기와 파편으로부터 전방위 방어력을 제공합니다. 자체 전면부는 12.7mm 중기관총의 철갑판을 완벽히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인데 이는 경사 장갑의 채택 덕분이죠.
0: 기본적인 삼각함수의 원리만 알아도 장갑판의 경사각을 키울수록 포탄이 뚫고 지나가야 하는 철판의 유효 두께가 훨씬 두꺼워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교과서적인 예가 바로 BMP죠.
1: BMP의 전면 장갑은 실제 두께가 7mm에 불과하지만 이 경사각 덕분에 포탄이 뚫어야 하는 유효 두께는 무려 46mm로 늘어납니다. 날아오는 포탄을 향해 정면으로 돌진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책이었죠. 하지만 1차 체첸 전쟁 때처럼 적에게 전면 장갑을 들이밀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바로 죽음의 터치 될 수도 있습니다.
2: 1995년 러시아군은 카카스 지역의 분리 독립을 막기 위해 체첸에 투입됐습니다. 러시아군은 수도 그로즈니를 포위하고 대대적인 시가전을 감행했죠.
1: 중무장한 러시아군이었지만 시가전엔 전혀 대비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제 무기로 똑같이 무장한 체첸 반군을 상대로 훈련이 부족한 러시아군이 도심에 투입되면서 대참사가 벌어졌죠.
0: 시가전 환경에서 장갑차가 겪는 가장 큰 위협은 매복 상황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고층 아파트가 즐비하고 상대는 콘크리트 벽 뒤에 숨어 있죠. 그들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순식간에 기습해 파괴할 수 있습니다.
2: 시내의 좁은 길로 들어서는 순간 사방에서 매복 공격이 쏟아졌죠.
1: 경사 장갑이 전면만 보호해 주었기에 BMP는 도관에 든 쥐신세였습니다. 대전차 소총과 RPG는 측면과 후면 장갑을 너무도 쉽게 뚫어버렸고 연료 탱크를 겸하고 있던 후방 출입문 역시 속수무책으로 뚫렸죠.
2: 러시아군은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백 대의 차량이 파괴됐고 수천 명의 사상자가 나왔죠. 결국 그들은 시내에서 굴욕적으로 퇴각해야 했고 폭격으로 도시 전체를 무력화시킨 뒤에야 다시 진격할 수 있었습니다.
1: 그로부터 8년 뒤 미군은 바그다드에서 비슷한 시가전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2003년 3월 20일 13만 명의 미군을 주축으로 4만 5천 명의 영국군 그리고 호주 폴란드 파병군이 합류한 다국적군이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미군은 러시아가 겪었던 끔찍한 시가전의 악몽을 피하고 싶었죠. 그래서 썬더런이란 작전을 고안해냈습니다. 기갑부대를 바그다드 중심으로 고속으로 밀어넣어 이라크군의 사기를 꺾고 순식간에 붕괴시키는 대담한 기습작전이었죠.
2: 그로즈니와 바그다드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들이 있었죠. 단순히 화력 차이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분쟁 후반부의 이라크군은 사기가 떨어져 있었고 조직력도 와해된 상태였죠. 대부분은 후세인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싶어 하지 않는 아주 이성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4: 미군은 막강한 공군력과 포병의 지원을 받고 있었고 문제가 생기면 즉각 대처할 능력이 있었죠. 덕분에 미군 병력은 별다른 저항 없이 아주 빠르게 진격할 수 있었습니다.
2: 하지만 이런 상황을 배제하더라도 기갑 차량 자체의 성능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1: 미군의 속도와 장갑 방어력은 워낙 압도적이어서 시가전 특유의 골목길 전투엔 말려들지 않았죠.
2: 미군의 M1 에이브럼스 전차와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차에 적용된 장갑의 두께, 방호력, 그리고 승무원의 생존을 위한 안전장치의 수준은 소련제 무기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다른 차량이었다면 기동 불능에 빠졌을 타격도 미군 전차들은 가볍게 튕겨낼 수 있었죠.
1: 25mm 부시마스터 기관포로 무장한 브래들리는 분당 최대 500발의 화력을 공처럼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레이시온의 토우 대전차 미사일 시스템은 가벼운 요새나 적의 차량은 물론 최대 3.75km 떨어진 주력 전차까지 치명적인 정확도로 파괴할 수 있죠. 빠르고 민첩한 브래들리는 정밀하게 기동합니다. 675마력의 엔진은 36.2톤의 육중한 차체를 이끌고 거친 지형을 시속 66km로 질주할 수 있죠.
2: 미국의 브래들리 장갑차는 1970년대 중부 유럽에서 벌어질 대규모 기갑전을 대비해 M1 에이브럼스 전차의 파트너로 개발됐습니다. 무엇보다 승무원의 방호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에이브럼스에 버금가는 수준의 중장갑을 채택했고 어떤 험지에서도 에이브럼스와 동일한 속도로 작전을 수행하며 진격하도록 설계됐죠.
1: 하지만 구상 단계에서 실제 전장에 투입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소련의 BMP-1이 미국의 M113 병력 수송 장갑차를 화력 면에서 압도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지면서 시작됐죠.
0: 보병에게도 어느 정도 방어력을 갖춘 기동수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미국에선 M113을 시작으로 그 논의가 본격화됐죠. M113 차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파생형 차량들이 나왔습니다. M113은 사실 꽤 가벼운 차량이거든요.
4: 알루미늄 차체에 비교적 얇은 장갑을 두른 이 차량은 중기관총 공격이나 포탄 파편 정도는 막아낼 수 있었지만 그 이상은 무리였습니다. 그래도 한 개 분대 병력을 실어나를 수는 있었죠.
1: 하지만 베트남 전쟁을 거치며 치명적인 약점들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기관총 사수는 적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됐고 장갑은 중기관총이나 RPG, 지뢰를 견뎌내지 못했죠. 근접전 상황에서 미군 병사들은 교전 중 차량 안에 갇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아예 장갑차 지붕 위에 올라타는 쪽을 택하곤 했습니다. 브래들리의 개발은 1960년대에 시작됐지만 1981년 실전 배치되기까지 무려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고 그 사이에도 막대한 비용이 드는 개조와 재설계가 반복됐죠.
4: 기간이 길었던 이유는 차량의 도입을 책임진 사람들이 차량의 핵심 기능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총안구를 뚫어야 하나, 어떤 종류의 포를 달아야 하나, 대전차 미사일도 탑재할까 등 온갖 구상들이 쏟아졌죠.
2: 화력은 충분했지만 정작 반격을 받았을 때 보호할 장갑은 부족했습니다. 보병전의 판도를 바꿀 만큼 충분한 병력을 태울 수도 없었고요. 결국 모양새는 좀 빠지지만 효과적인 타협의 산물이 탄생한 셈이죠.
1: 사막의 폭풍 작전 당시 2200여 대가 실전에 투입됐고 적의 화력에 파괴된 것은 단 3대뿐이었습니다.
0: 하지만 2003년 이라크 전쟁에 돌입하자 브래들리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출고 당시 기본 장갑만으론 대전차 로켓이나 급조 폭발물 같은 위협으로부터 충분한 방어력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1: 2차 걸프전 당시 반군의 대전차 로켓과 급조 폭발물은 브래들리에게 끔찍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무려 150대가 파괴된 것으로 추정되죠. 대대적인 업그레이드가 절실했습니다.
0: 그래서 차체 측면에 가벼우면서도 방탄 성능이 뛰어난 복합 장갑을 덧대어 승무원의 생존성을 끌어올렸고 날아오는 대전차 로켓 등을 밖에서 터뜨려 튕겨내기 위해 겉면에 폭발 반응 장갑도 빼곡히 장착했습니다.
1: 그 결과 브래들리는 세계에서 가장 두꺼운 장갑을 두른 보병 전투차 중 하나로 거듭났죠.
2: 브래들리 역시 다른 미군 전투 차량들과 마찬가지로 이라크전을 거치며 체중이 불어났습니다. 초기 모델은 25톤 수준이었지만 장갑을 최대로 덧댄 모델은 35톤에 육박했죠.
1: 막대한 비용과 계속된 업그레이드 덕분에 브래들리는 현대전에서도 여전히 그 가치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브래들리조차도 보병 전투 차량이 진화해 나가는 기나긴 여정의 한 단계일 뿐이죠. 그렇게 CV-90이 등장합니다. CV-90 보병 전투 차량은 첨단 현수장치와 강력한 엔진을 통해 하해 추종을 불허하는 기동성을 자랑하죠. 승무원 3명이 탑승하고 8명의

0: 포병을 수송할 수 있으며 30mm, 35mm 또는 40mm 자동기관포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스파이크 LR 대전차 유도미사일 두 기도 탑재할 수 있죠. CV-90은 강력한 화력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맷집 또한 훌륭합니다. 35톤에 달하는 이 장갑차의 전면 경사 장갑은 30mm 기관포탄도 거뜬히 막아내죠. 하지만 CV-90은 단순히 적의 포화에 버티는 것뿐만 아니라 험준한 스칸디나비아의 지형을 돌파할 수 있도록 튼튼하게 설계됐습니다.
1: CV-90은 눈 덮인 북극 환경에서 작전을 수행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길이 없는 험지나 아주 거친 지형에서도 기동할 수 있어야 했죠.
0: 이 최신형 IFV에게 기동성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이 차량은 궤도 폭이 넓습니다.
1: 덕분에 단위 면적당 접지압이 매우 낮아서 브래들리라면 푹푹 빠져버릴 눈밭 위를 달려도 깊이 가라앉지 않죠.
2: 눈밭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무른 땅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정말 민첩한 차량이죠. 현대 보병 전투 차량의 결정체라 할 수 있습니다.
0: 덩치가 크고 몸값이 비싼 무기 체계이긴 하지만 유럽 전역에 1300대 이상 인도된 CV-90 계열은 나토 기갑 전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날의 전장에서는 화력과 방어력을 제공하는 기갑 전력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그게 주력 전차든 보병 전투 차량이든 말이죠. 하지만 갈수록 더 가볍고 신속하게 반응하며 기동성이 한층 뛰어난 새로운 체급의 차량에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 육군의 스트라이커 여단에서 시작됐죠.
3: 미군의 역할 분담은 명확해졌습니다. 가장 무거운 무기와 장갑을 갖추고 가장 까다로운 표적을 상대하는 궤도형 중무장 부대가 한 축을 담당한 거죠. 그리고 다른 한 축은 엄청난 장거리 기동성을 갖춘 스트라이커 부대, 즉 현대판 기병대가 맡게 된 겁니다.
0: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 시스템즈가 제작한 스트라이커 계열은 다목적 차량 편대입니다. 무장은 강력하지만 장갑을 가볍게 덜어냈고 다양한 파생형과 무장 옵션을 통해 신속한 전개가 가능하죠.
3: 스트라이커는 여러모로 픽업트럭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짐칸에 정말 많은 것을 얹을 수 있거든요. 튼튼한 트럭형 현가장치 위에 다목적 장갑 상자를 얹은 형태라서 병력 수송용으로 쓸 수도 있고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해 쏘고 달아나도록 개조할 수도 있습니다. 공병 장비를 싣고 다닐 수도 있고 이동식 지휘소나 심지어 이동식 야전병원으로도 운영할 수 있죠. 합리적인 비용으로 다양하게 개조할 수 있는 그야말로 진정한 다목적 차량입니다. 비용 역시 중요한 요소니까요.
0: 이러한 작전의 유연성 덕분에 스트라이커는 현대 미육군 교리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무게가 약 16.5톤인 스트라이커는 가벼운 덕분에 수송기로 운송할 수 있고 착륙 후 단 몇 분 만에 작전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전개하기 전에 엄청난 준비 과정이 필요한 브래들리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속도 또한 빠릅니다. 스트라이커가 시속 100km까지 낼 수 있는 반면 브래들리는 시속 66km에 불과하죠. 최초의 스트라이커 여단은 2차 걸프전 당시 첫 실전을 치렀습니다.
3: 미군이 이라크에서 스트라이커를 운용한 방식은 일종의 소방수, 즉
1: 급한 불을 끄는 신속 대응 부대 역할이

0: 되었죠. 스트라이커는 전차나 브래들리 장갑차만큼 중무장하거나 두꺼운 장갑을 두르지 않았고 궤도 대신 바퀴로 움직이기 때문에 고속도로에 올라타 그대로 질주할 수 있었습니다.
1: 한 개 여단 전체가 쿠웨이트에 도착한 뒤 단 한 번의 기동으로 모술까지 내달렸죠. 800km 거리를 72시간 만에 주파한 겁니다.
0: 수송 차량에 실려갈 필요도 없었고 궤도가 벗겨지거나 복잡한 현가장치가 고장날 위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보병까지 태울 수 있었죠.
1: 이라크 반군들은 미군의 엄청난 대응 속도에 완전히 허를 찔렸습니다. 8륜 구동의 중형 차륜형 장갑차를 도입하기로 한 결정이 완벽하게 입증된 순간이었죠.
2: 이라크전 초기 정규전 단계에서 스트라이커 여단이 거둔 성공은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이후 여러 국가가 차륜형 보병 전투 차량의 전력을 강화하는 데 막대한 돈을 쏟아붓게 됐죠.
0: 스트라이커는 20세기의 고전적인 차량들보다 훨씬 무겁고 방어력이 뛰어나며 더 강력하고 당연히 더 비싼 유럽의 차세대 차륜형 장갑차들의 롤모델이 됐습니다.
2: 그렇게 박서가 등장합니다. 스트라이커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방어력과 다목적성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린 차량이죠. 8륜구동 차륜형 보병 전투 차량인 박서는 동급 차량 중 가장 진보된 무기 체계 중 하나입니다. 무게가 최대 35톤에 달하지만 600kW 엔진을 탑재해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죠.
3: 박서는 말 그대로 다목적 장갑차입니다. 차륜형 차량이면서 덩치도 아주 크죠. 구소련에서 생산된 2세대나 3세대 주력 전차들과 맞먹을 정도로 무겁습니다.
2: 모듈식 장갑과 첨단 승무원 생존 시스템을 포함한 뛰어난 방어력 덕분에 스트라이커보다 훨씬 더 튼튼한 맷집을 자랑하죠. 독일, 네덜란드, 리투아니아 등 유럽 전역에서 천여 대 이상 운용 중인 박사는 현대 나토군의 핵심 자산입니다. 박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모듈화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기 때문이죠.
1: 박서가 개발될 당시 군은 과거보다 훨씬 더 유연해져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정규전뿐만 아니라 대게릴라전도 수행할 수 있어야 했죠. 따라서 다양한 시나리오는 물론 그 시나리오 안에 각기 다른 임무에도 효과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만능 전투 차량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듈화 개념이 탄생한 거죠. 말 그대로 레고 블록처럼 굴러가는 구동 모듈 위에 필요한 임무 모듈을 끼워 맞추는 방식이었습니다.
2: 단 30분 만에 모듈을 교체해 차량의 용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1: 이 방식의 장점은 전투 차량의 기본 뼈대만 개발해두면 새로운 임무 모듈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량을 개발할 필요가 없죠. 덕분에 현재 실전 배치됐거나 개발 중인 박서의 파생형만 무려 20가지에 달합니다.
2: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능력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새 차량을 구매하는 것보다 비용도 훨씬 저렴하죠.
0: 모듈형 장갑차의 진짜 매력은 바로 군수 지원에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도 훨씬 더 많은 차량을 수리할 수 있고 장비 가동률도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죠. 한마디로 고장나서 퍼져있는 차 없이 더 많은 전력이 전장에 나가 싸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여러 국가가 노후화된 장갑차를 교체하는 가운데 박서는 방호력, 화력, 기동성의 균형을 완벽하게 맞춘 튼튼하고 유연한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전의 모든 무기가 그렇듯 박서 혼자서 모든 걸 해낼 순 없죠.
1: 현재 우리는 센서와 위성 기술을 통해 적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륜형 차량이 더욱 중요해졌죠. 궤도형 차량보다 훨씬 빠르게 목표 지점에

전쟁을 거치며 다듬어진 장갑차들은 이제 단순한 강철과 화력의 결합 그 이상이 됐습니다. 세계 각국이 화력, 방어력, 기동성의 조화를 완벽하게 이뤄내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지만 진짜 시험대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내일의 전장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호구의 크기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어떤 타격에도 버텨내는 생존성과 끊임없는 혁신, 그리고 전장을 지배하는 기갑전력의 압도적인 위용입니다.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 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1: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만 5천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쿠쿠하세요. 쿠쿠.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 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만 5천 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프리드라이프 쿠쿠하세요. 쿠쿠.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 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1: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만 5천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쿠쿠하세요. 쿠쿠.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 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만 5천 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온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4: 유쾌 상쾌
3: 통쾌 변비엔 메이킨.
5: 형들 떡볶이 먹자.
6: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7: 와, 떡볶이에 닭고기가?
6: 진짜 맛있겠지?
8: 대박, 너무 맛있는데?
7: 떡이랑 같이 먹어봐.
5: 나도.
8: 닭고기가 희귀다.
6: 와, 쫄깃쫄깃하네.
9: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7: 배고파.
9: 새로 떡볶이.
6: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10: 바다와 함께 걷는 길.

0: 시선이 머무는 풍경. 그 모든 순간을 걷고 보고 느끼는 화성 황금의 안길.
1: 와.
2: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3: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2: 치킨 이름이 왜 이래?
4: 지금까지 제가 봤었던 지구의 오수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0: 브레임이 빚어낸 땅 아이슬란드. 신비로운 근원을 찾아 나섭니다.
1: 걸어서 5분이면 간헐천을 갈 수 있어가지고요. 오! 오! 지금 저기 뭐야.
0: 그리고 이 땅을 조각해온 자연의 힘.
1: 와, 이쪽이 지금 쌍무지개 떴네요.
0: 물의 길을 따라갑니다.
1: 터널처럼 들려있네요. 와.
0: 북대서양 한가운데 유럽과 북아메리카 사이에 자리한 섬나라 아이슬란드. 여행작가로 25년 동안 100개가 넘는 나라를 여행했지만 저도 아이슬란드는 처음이라 무척 설렜습니다. 땅 아래에선 뜨거운 마그마가 끓고 위로는 빙하를 품고 있는 신비로운 땅. 이곳에서 저는 어떤 풍경들을 만나게 될까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첫 발을 내디딘 도시,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캬비크입니다. 도심 한가운데에는 주상절리를 본따 지은 할그림스키르캬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1: 할그림스키르캬 교회 앞으로 큰 대로가 이어지는데요. 이 대로를 따라 걷다 보면은 신의 번화가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0: 초여름에 접어들었지만 옷차림이 다들 두텁습니다. 북극권에 맞닿은 나라에 왔다는 걸 새삼 실감하게 되는데요. 거리를 따라 걷다 보니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게 있습니다.
1: 또 아이슬란드가 고래 보는 그 투어로 유명하거든요. 엄청 큰 고래가 있어요. 와.
0: 저마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벽화들.
1: 그러니까 이 레이캬비크 시내를 걷다 보니까 구석구석, 뭐 골목골목이 모두 캔버스예요. 지금 벽이다. 스케치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기는 지금 엄청 크게 바이킹 벽화 그려져 있어요.
0: 9세기 후반 노르웨이에서 건너온 바이킹이 처음 터를 잡은 곳 레이캬비크. 그 오랜 역사도 만날 수 있습니다.
1: 모든 건물이 다 예술 작품이에요. 와, 재밌다.
0: 거리를 수놓은 그림들 사이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아이슬란드의 자연. 그 중에서도 화산을 빠뜨릴 수 없죠.
1: 레이캬비크의 특별한 쇼를 보러 왔는데요. 와, 용암쇼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 채집한 용암을 가지고 진행된다고 하는데 아이슬란드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볼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0: 용암의 뜨거운 열기와 움직임을 눈앞에서 보고 생생히 느낄 수 있는 쇼라고 하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1: 네, 이제 본격적으로 쇼가 시작될 것 같고요. 와.
0: 100여 년 전 카틀라 화산 분화 때 나온 화산암을 1100도에 달하는 고온으로 녹여 용암이 흐르는 모습을 재현합니다.
1: 와.

0: 와, 지금 제 눈앞에 용암이 진짜 있어요. 와.
1: Have you heard about Thales hairs? It is thin filament of lava.
2: 붉게 녹은 용암이 흘러내리며 내는 소리와 열기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0: 와, 지금 얼음을 넣는데 순식간에 녹아요.
1: Yes, the lava is cooling down, but it's not. Some of the steam is going up, but some of it is being pushed and forced inside the lava and make it blow like a balloon. But that's what you can see a little bit here. It's just the steam trying to escape. At the same time, lava on top is getting more solid, so it's kind of trapped there.
2: 빠르게 식어가는 표면과 달리 아래쪽은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 뜨거운 액체 상태가 유지됩니다.
0: 와, 밑에 무슨 엿가락처럼 쭉 늘어지네요. 이야.
1: I can't flip it completely because the surface is already too viscous, too solidified. So here I'm going to try to break the channel. Here, let's make it smaller. Oh, that's nice actually. It's actually not completely, it was still a bit molten when I broke it. But you can see it's still very hot inside. So use it.
2: 단단하게 굳은 암석처럼 보이지만 안쪽은 여전히 열기를 머금고 있는데요. 물을 붓자 순식간에 수증기가 피어오릅니다.
0: 쇼는 다 끝났고요. 이제 살짝 가까이 가서 더 살펴볼 수가 있네요.
2: 머릿속으로만 상상했던 용암의 실체를 마주한 시간. 아이슬란드가 왜 불의 땅이라고 불리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0: 와, 이제 캠핑을 좀 길게 하려고 하는데 아시안 마켓이 레이캬비크 한가운데 있습니다.
2: 이번 여행은 조금 특별합니다. 정해진 숙소 대신 캠핑을 할 예정이기 때문이죠.
0: 어? 김치 보입니다. 김치 저기. 와.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유명한 김치가 있네요. 5km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네.
2: 이만하면 한국 음식 걱정은 없겠죠?
0: 와, 일단 뭐 이 정도면 충분할 듯하고요. 고기나 채소 같은 것도 마트 가면 되니까 이 정도면 캠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2: 와. 이제 본격적으로 길을 나섭니다. 도심을 벗어나 야생의 땅으로 향하는 여정.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트리우누 카규기르입니다. 레이캬비크에서 남동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용암 대지 위에 자리한 휴화산인데요.
0: 와, 진짜 주변에 자연 말고는 아무것도 없네요.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2: 130여 개에 이르는 아이슬란드의 화산들 중 이곳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화산의 심장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0: 앞에 그 분화구가 보여요. 저 위에 그 엘리베이터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게 보이거든요.
2: 그런데 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0: 와, 이제 정말 꼭대기에 왔는데 바람이 심각한 정도입니다. 지금 다 왔습니다. 와, 지금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요.
2: 일반적으로 분화가 끝나면 남은 마그마가 굳으며 통로를 메우는데요. 이곳은 마그마가 빠져나가면서 그 자리가 거대한 빈 공간으로 남았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화산 내부로 직접 내려갈 수 있게 된 거죠.
0: 이야. 진짜 압도적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곳입니다.
2: 4천 년 전 마그마가 자리했던 곳으로 내려갑니다.

0: 지금 제가 밟고 있는 이 지금 이 땅이 화산 아니에요. 화산 마그마 챔버안. 와, 그리고 지금 앞에 보이는 이 막 기암들도 일반적인 뭐 암석 바위가 아니고요. 실제로 그 마그마 뭐 용암들이 굳은 흔적이라고 하거든요.
1: 아이슬란드를 빚어낸 화산의 비밀을 품은 공간. 마그마와 화산가스가 지나가며 남긴 흔적을 마주합니다. 철 성분이 산화하며 만들어진 붉은빛부터 다양한 광물과 가스가 그려낸 여러 빛깔까지 인간의 세모는 가늠하기 힘든 아득한 세월 앞에 잠시 멈춰봅니다.
0: 안내문 봤을 때 여기에 자유의 여신상이 들어올 정도로 이 공간이 깊고 넓다고 했거든요. 높이가 120m 정도 되고 폭이 150m여서 지금 감도 안 잡을 정도로 거대한 공간이 또 펼쳐집니다. 이게 말이 되나?

0: 한 걸음 걷고 쳐다보고 또 몇 걸음 걷고 또 조금 풍경이 달라지니까 그 장면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보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이건 일생일대의 어떤 풍경이거든요. Once in a lifetime이라고 하죠. 일생일대의 탐험이자 풍경이자 경험입니다. 최고.
1: 마그마의 길을 따라 내려온 땅속 깊은 곳에서 이 땅을 만들고 변화시킨 지구의 오랜 기억을 만났습니다. 어디를 향하든 경이로운 자연을 보여주는 섬 아이슬란드. 그 중에서도 여행의 백미로 꼽히는 코스가 있습니다. 바로 골든서클입니다.
0: 이제 골든서클의 활용 점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굴포스 폭포에 왔습니다. 지금 아직 폭포에 다가가지 않았는데도 대지를 적시는 이 폭포의 갱음이 막 들려요.
1: 멀리서도 폭포에 물보라가 보이는데요.
0: 와, 이제 지금 전망대에서 폭포 전경이 펼쳐졌거든요. 웅장한 그 자체입니다. 아.
1: 굴포스의 거센 물줄기는 아이슬란드에서 두 번째로 큰 빙하 랑에키들에서 시작되는데요. 여름엔 초당 약 130톤의 물이 흐릅니다.
0: 이야, 여기는 무슨 멋지다는 표현보다 무섭다라는 표현이 먼저 떠오르네요.
1: 굴포스는 크게 두 단으로 이루어진 폭포입니다. 첫 번째 낙차는 약 11m, 그리고 다시 약 20m 아래로 거대한 물줄기가 쏟아집니다.
0: 물과 돌과 풀의 멋진 조화가 지금 우리를 압도하고 있잖아요.
1: 황금 폭포라는 이름을 가진 굴포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0: 지금 폭포하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다가가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물보라가 발견들어요. 근데 지금 가장 강렬한 포인트에 도착을 했어요. 와.
1: 아이슬란드를 탄생시킨 게 불이라면 이 땅을 조각한 건 물이었습니다.
0: 폭포가 떨어지는데 그 물줄기가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물줄기가 지구 안쪽으로 막 쏟아져 버리는 그런 막 상상을 하게 되네요.

0: Ah, really? And how was it?
1: It's great.
0: Uh-huh.
2: I like it pretty much.
0: Uh-huh.
2: You are the first time?
0: Also here. Yeah, first time. Uh-huh.
2: Where you come from?
0: From South Korea. South Korea.
2: South Korea.
0: And you're from?
2: Italy.
0: Italy. Grazie. Nice to meet you.
3: Okay. 오랜 세월 안반을 깎아낸 물줄기는 이토록 아름다운 폭포를 완성했습니다. 골든서클의 또 다른 명소 게이시로로 향하기 전 먼저 들를 곳이 있습니다.
4: 지금 오늘 여정 마치고 캠핑장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이번 여정은 거의 자연 속에서 제가 좀 캠핑장에서 숙박을 계속 좀 이어가면서 해볼 생각이거든요.
3: 여름은 아이슬란드를 찾는 여행객이 늘어나는 시기.
4: 자리는 넉넉해 보여요.
3: 서둘러 자리부터 확인합니다.
5: So, but do you have a space for three people to camp?
6: Yes.
5: Yeah, we got two tents.
6: Okay.
5: Yeah.
6: Three people and one car.
5: Uh-huh.
6: Okay.
7: The electricity is in this side.
5: This side.
7: Of the camp.
5: Uh-huh.
7: But first, you check the grass, because it's very wet now, for not stuck.
5: Yeah, yeah. I saw a truck stuck there.
7: Yeah.
5: Okay, thank you.
7: Welcome.
4: 지금 이틀 동안 샤워하고 전기도 이제 따로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해서 21,600크로나, 25만 원 정도인데 제가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여기 호텔도 주변 하나 있어가지고 혹시 알아봤었거든요. 근데 거기 1박에 우리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 했어요. 1박에. 그리고 이제 2인실이. 근데 저희는 3명이서 이틀 동안 캠핑을 하는데 25만 원이니까 가성비는 정말 좋죠.
3: 오늘 제가 머물 자리는 여기입니다.
4: 저희가 전기까지 써야 돼가지고 전기를 부탁했는데 여기 지금 전기 꽂는 콘센트가 있어가지고요. 텐트 여기다 치면 되겠는데요. 여기 테이블도 있고. 와. 그리고 딱 일어났을 때 저 풍경이 보이겠네요. 야.
3: 이게 바로 캠핑의 묘미죠.
4: 좀 가져온 텐트는 복잡한 구조는 아니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딱 저 한 명 들어갈 정도의 간단한 이렇게 칠 수 있는 텐트여가지고요. 뭐 한.
3: 폴대를 세우고 천막을 펼치면 대자연 속에서 하룻밤을 책임져줄 안락한 보금자리가 완성됩니다.
4: 여기 제가 아무래도 비가 오면은 바닥에 축축해서 습기가 올라오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실제로 쓰던 야전 침대를 야심차게 가져왔습니다.
3: 텐트를 세웠다고 끝이 아닙니다. 편히 쉬려면 잠자리도 마련해야겠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손수 챙기는 것도 캠핑의 소소한 재미입니다.
4: 이제 얼추 캠핑장에서 준비는 다 마쳤고요. 바로 옆에 걸어서 5분이면 간헐천을 갈 수 있어가지고요. 특별히 이 캠핑장을 구한 이유거든요.
3: 아이슬란드 캠핑의 장점 중 하나는 주요 관광 명소 주변에 캠핑장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것. 덕분에 이동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여유롭게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4: 아이슬란드의 대자연 하면은 또 떠오르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 공중으로 솟구치는 간헐천이거든요. 스트루크루라고 해서 가장 큰 물줄기, 그러니까 간헐천 빡 솟아오르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그곳까지 가야지 진짜를 만날 수 있는 거죠. 오! 오! 지금 저기 뭐 터졌어요. 아, 여긴가 보다. 오!
3: 게이시를 지열지대엔 여러 간헐천이 모여 있는데요.
4: 여기가 메인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이 여기 모여 있고요. 한 5분, 10분 간격으로 터진다고 하니까 조금 기다리면은 또 솟아오를 듯해요.
3: 현재 가장 규칙적으로 분출하는 간헐천은 스트로크루입니다.
4: 모두 기본 자세가 똑같습니다.
3: 모두 숨을 죽인 채 물줄기가 솟구치길 기다립니다.
4: 아우, 이게 애간장을 녹이네. 빨리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3: 긴장되는 순간.
4: 마치 지구가
0: 또 쏘았어, 또 쏘네요.
4: 우와, 두 번 연속으로. 마치 지구가 나 살아있어 막 외치는 듯.
3: 좁은 지하 통로에 갇힌 물이 지열에 뜨겁게 달궈지다 압력이 변하는 순간 수증기와 함께 솟아오른 곳이 바로 간헐천입니다.
4: 간헐천을 게이시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영어로 간헐천이 가이저입니다. 근데 그 가이저가 바로 여기 게이시르에서 유래됐대요.
3: 간헐천이라고 모두 물을 뿜는 건 아닙니다. 열과 지하수 그리고 좁은 통로라는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하죠. 지진이나 지하 물길의 변화에 따라 잠들기도 다시 깨어나기도 합니다.
0: From Germany.
4: Yeah, Guten Tag, right?
0: Yeah.
4: Danke schön. 아, 독일에서 오셨구나. Have you ever seen geyser before?
1: No, I haven't.
4: First time.
1: Yeah, first time.
4: How was it?
1: Cool. Yeah, like the explosion, especially at the start, like uh-huh. when comes this like bright blue ball, just uh-huh. really nice. Yeah.
3: 불과 물이 만나 지구의 뜨거운 숨결을 뿜어내는 곳 게이시르를 만났습니다.

0: 보고 즐기느라 바빴던 하루. 하지만 오늘 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 일단 국회라고.
0: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2: 아, 일단은 또 맛있는 서산쌀을 샀으니까 여행하다 보면 냄비밥은 참 많이 해먹습니다. 웬만해서 캠핑장에 이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편의시설은 거의 다 갖추고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뭐 화장실하고 뭐 사무실이 있는데 바로 옆에 개수대가 있어서.
0: 아이슬란드는 오래전부터 지열을 생활 곳곳에서 활용해왔습니다. 대부분의 캠핑장에서도 따뜻한 물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죠.
2: 오늘의 솔직히 최고의 반찬은 어떤 음식을 하든지 최고의 반찬은 이 앞에 있습니다. 와.
0: 멋진 풍경 반찬이 기다리고 있으니 서둘러 저녁을 만들어 볼까요? 오늘의 메인 메뉴는 스테이크. 우리 돈으로 만 원 정도에 구입했습니다.
2: 냄새가.
0: 아이슬란드는 세계적으로도 물가가 높은 나라로 손꼽히는데요. 특히 외식비가 비싼 편이라 이렇게 직접 장을 보고 요리하면 여행 경비를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2: 짠. 와, 밥 진짜 잘 됐죠. 잘 익은 밥과 그 다음에 국, 김치, 그 다음에 스테이크까지 있는데 뭐 더 바랄 게 있을까요? 그리고 제 앞에 이렇게 멋진 풍경까지 있어가지고, 와, 고기가 예술로 미디엄으로 제가 딱 익혔습니다. 와, 김치도 진짜 우리나라에서 바로 수입된 김치라서 집에서 먹던 김치 그 맛 그대로예요.
3: 많은 분들이 그러시거든요. 왜 고생하면서 캠핑하고 다니냐 했는데 진짜 이 맛에 캠핑을 하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무언가를 먹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인간의 즐거움이거든요. 이렇게 그 자연 안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고 그 순간이 저에게는 참 소중해서 이 캠핑의 중독성에서 저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0: 평범한 순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 그게 캠핑의 매력 아닐까요?
2: 우리나라는 캠핑장에 아예 샤워장이 없거나 샤워장이 있으면 그냥 따로 돈을 받진 않거든요. 아이슬란드 캠핑장의 특징이 샤워는 따로 돈

0: 돈을 지불해야 돼요.
1: 아, 우리 샤워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8시부터 10시 45분, 오후 시간은 5시부터 8시 45분인데 지금 8시 한 8시 10분이거든요. 얼른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못 돌아오십니다.
2: 캠핑 여행에서 은근히 걱정되는 것중 하나가 씻는 문제인데요. 아이슬란드엔 온수 샤워 시설을 갖춘 캠핑장이 많아 이런 걱정을 한결 덜 수 있습니다.
1: 아이고, 아주 시원하게.
0: 뭐냐, 이게 또 상반신 탈의 모습을 보여드렸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이캬비크가 그린티치 표준시랑 똑같아서 9시를 향해 가고 있죠. 지금 보시죠. 날씨를. 밤 9시를 앞두고 있는 시간대입니다.
2: 밤이 찾아와도 좀처럼 어두워지지 않는 아이슬란드의 여름. 긴 하루의 끝을 백야와 함께 맞이합니다.

0: 남서부 내륙을 떠나 남부 여행의 주요 거점이 되는 마을 비크로 향합니다. 여름으로 접어든 아이슬란드의 들판이 보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1: 우리가 보통 덕담 주고받을 때 꽃길만 걸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근사한 꽃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슬란드 어딜 가든지 이 보라색 루빈꽃이 여기저기 지천에 널려 있는데요. 아, 지금 운이 좋은 게 보통 6월에서 7월 한 달 사이에 반짝 피고 진다고 하거든요.
0: 척박한 대지 위에 뿌리를 내리고 짧은 계절을 아름답게 수놓는 루핀.
1: 그렇게 향은 강하지 않은데 빛이 발색이 워낙 좋아가지고요. 보랏빛이 진짜 진하게, 예, 때로는 막 눈앞에 계속 보랏빛이 아른거릴 만큼 지금 어딜 가나 많이 피어 있습니다.
0: 이맘때 아이슬란드를 찾은 이들에게 선물처럼 주어지는 풍경입니다. 자연만 펼쳐진 듯한 이 길에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1: 여기는 양떼들이 돌아다녀가지고 이렇게 막아놓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내리고 있는데 여기 내려서 직접 문을 열고 나가야 됩니다. 보시면은 지금 차에서 제가 내렸는데 여기 지금 문이 막혀있죠. 이 문을 열고 차가 지나간 다음에 양떼들이 지금 통과할 수가 있어가지고 다시 닫아야 된대요. 일단 차가 지나가고 저는 다시 닫도록 하겠습니다.
0: 대지가 푸른 융단으로 뒤덮이면 양들의 차지가 되는데요. 이 작은 문 하나가 자유로운 방목의 경계가 됩니다.
1: 야, and close the door, please.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 멋진 풍경도 보고 이런 소소한 재미도 있습니다. 와, 뒤에 지금 하늘 파란 거 보이시죠? 와.
0: 곳곳에서 마주치는 여름 풍경 덕분에 길 위의 시간도 즐거운 여행이 됩니다. 비크로 향하는 길. 꼭 들러야 하는 명소가 있어 잠시 차를 세웠습니다.
1: 와, 여기는 제가 아이슬란드 여정 준비하면서 가장 기대했던 곳 중에 하나인데요. 스코가포스 폭포고 아이슬란드 남부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대지 아닙니다.
0: 깎아지는 절벽 위에서 거침없이 쏟아지는 폭포수. 그 웅장한 물소리가 푸른 초원에 고요를 깨웁니다.
1: 아, 이제 폭포 앞에 다다랐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훨씬 크네요.
0: 거대한 물줄기에 이끌리듯 발걸음이 자연스레 폭포로 향합니다.
1: 와, 이쪽에 지금 쌍무지개 떴네요.
0: 쉴 새 없이 피어오른 물보라에 햇빛이 닿는 순간 마법처럼 무지개가 피어납니다.
1: 폭포에 가까이 왔는데 높이가 60m 정도 되고 폭이 25m 정도 돼서 응축된 힘이 돼서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강렬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끼하고 원시 대자연 속에서 쏟아져 내리다 보니까 마치 아이슬란드 신화 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저기 막 트롤이라든지 아니면 막 엘프들이 뛰어나올 것 같은 또 그런 느낌도 듭니다.
0: 폭포가 뿌리는 물방울을 맞으며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봅니다.
1: 멍하니 보고 있으면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와, 물불어.
0: 휘몰아치는 폭포의 숨결에 몸을 맡기는 사람들.
1: 진짜 제가 지금까지 봤던 폭포 중에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는 폭포 중에서는 위용이 가장 압도적으로 느껴지네요. 와, 이 무지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0: 저도 기꺼이 그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1: 와, 여기 지금 쨍하게 무지개 지금 떠 있거든요. 와, 그리고 이곳에 다들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0: 온몸으로 폭포를 마주하며 잠시 거대한 자연 속에 스며들어 봅니다.
1: 다 젖었습니다. 젖었는데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0: 거대한 물줄기가 그려낸 장관. 또 하나의 아이슬란드를 눈에 담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주요 도로인 링로드를 따라 자리한 마을 비크. 독특한 화산 지역을 품고 있을 뿐 아니라 여행자들에게 필요한 숙소와 상점, 식당이 모여 있어 남부를 여행하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1: 용암수프가 있대요. 예, 라바수프라고 뭐 상상이 안 되는데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레드 핫 라바스 해가지고 뭐 붉은빛 매운 용암 수프거든요. Two red hot lava soup.
2: Okay. Regular bowl or bread bowl?
1: Bread bowl.
0: 검은 화산암을 연상시키는 입방이 그릇으로 쓰인답니다. 붉은 용암의 정체는 소고기와 채소를 푹 끓여 만든 수프. 뜨끈하고 든든한 맛 덕분에 긴 여정의 피로를 풀기에 제격이랍니다.
3: Got this thread like a lava and it's spicy. And then we have like this black red bowl because it also looks like a lava rock here. 아.
0: 호기심을 자극하는 비주얼인데요. 과연 맛이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3: Lava soup.
1: 진짜 보시면은 검은 빵에 담아주는데 누가 봐도 화산처럼 생겼죠. 그리고 옆에도 빵을 하나 담아주는데 화산재처럼 생겼습니다. 아, 지금 화산이 부글부글 끓어서 안에 용암이 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용암을 한번 들켜 보겠습니다. 펄펄 끓는 용암을 한 스푼 떠가지고요. 고기하고 채소가 많이 어우러져 있네요. 입이 녹아내리고 있어요. 콩하고 고기가 어우러져가지고 지금 뭔가 엄청나게 매콤한 소스를 지금 넣거든요. 이럴 때는 용암 화산재 빵을 뜯어다가 크림을 찍어서 같이 먹으면 되겠죠. 용암이 진화됐어요. 뜯어서
0: 맛있는

0: 음식에 색다른 재미까지 여행에 또 하나의 추억을 더합니다. 많은 여행자가 찾는 만큼 캠핑장도 제법 규모가 큰데요. 샤워와 세탁, 취사 등 필요한 시설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1: 비크 캠핑장에 왔고요. 여기 리셉션이라서 자리 있나 한번 봐야겠네요.
0: 선착순 캠핑장에선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2: Hi, guys.
1: Hi.
2: So, where are you from?
1: So, we have a dad. Yeah, we are from South Korea.
2: Oh, from South Korea? Yeah. I don't have a picture of people from South Korea.
1: Oh, really?
2: I will have a picture with you.
1: Okay.
2: Okay. Two people?
1: Actually, three people, two tents.
2: Three people, two tents.
1: Two tents. 샤워하는데 한 4,000원 정도 받고요. 그 다음에 1인당 우리 돈으로 2만원 조금 넘는 금액에 캠프할 수 있습니다.
0: 새로운 장소로 이동해 머물 곳을 다시 준비하는 과정이 때론 번거롭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매일 다른 자연의 품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건 캠핑 여행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즐거움입니다.

0: 아침을 여는 눈부신 햇살에 캠핑장에도 활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른 식사를 하는 사람부터 다시 길을 떠날 채비를 하는 이들까지.
1: 아이고.
0: 저마다의 방식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2: 예, 뒤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또 텐트들이 지금 쭉 늘어서 있고요. 아, 오늘은 또 햇살이 강하네요.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아이슬란드 오고 나서 백야라서 달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희미하게 멀리 달이 떴어요. 아, 어이구, 요 위에도 텐트를 쳤네. 아, 바다 보인다.
0: 걸음을 멈춰야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 멀리 자리한 바다처럼 말이죠. 어디론가 향해야 한다는 생각도 잠시 내려놓은 채 불어오는 바람과 따스한 햇살에 마음 가는 만큼 머물러 봅니다. 여유로운 아침을 뒤로하고 이제 새로운 모험을 떠나볼까요?
2: 아, 지금 이제 투어 차량 왔고 투어 가이드도 만났고요. 지금 막 빙하 쪽 막 얼음을 달려야 되고 검은 모래 그 자갈을 달려야 돼서 보면은 바퀴가 엄청 크죠. 지금 타이어가 딱 봐도 튼튼해 보여요.
0: 목적지는 거대한 빙하 아래 숨겨진 카틀라 얼음 동굴. 마을을 벗어나자마자 차창밖 풍경이 점점 거칠어집니다.

0: 그렇게 검은 돼지를 달린 지 한 시간 남짓. 마침내 빙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1: 지금 이 앞에도 빙하인데 빙하에 화산재가 덮여서 검은 산처럼 보입니다.
0: 검은 화산재와 새하얀 얼음이 뒤섞인 낯설고도 신비한 풍경입니다.

0: Vou ter fora.
1: Graças a um world where the water, where the temperature increases, waterfall gets frozen, but here there is no rocks behind, it's just ice, nothing else.
2: Uh-huh. 기온이 오르면서 녹아내린 빙하가 절벽에 작은 폭포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랜 시간 얼었던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계절. 빙하에도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얼음 동굴을 향해 본격적인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지금 걷고 있는 곳은 쾨틀루 웨키들 빙하로 동쪽으로 흘러내린 미르달 스웨키들 빙하의 한 갈래입니다. 아이슬란드에서도 손꼽히는 규모를 자랑하는 이 거대한 빙하 아래엔 카틀라 활화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3: 여기는 빙하가 좀 살짝 잘 보이네요. 화산재가 덜 쌓여서.
2: 여름철엔 빙하의 상태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트레킹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아, 이제 빙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보이시죠? 빙하 안에 들어왔습니다.
4: When you see white, that means there are a lot of air bubbles trapped in the ice. And the blue is the most compact one. So most of the spectrum of light while crossing the compact ice.
2: 사람의 손길이 아닌 빙하가 녹아 흐르는 물이 얼음을 깎아 만든 그야말로 자연 얼음 동굴입니다.

0: 와, 빙하에 또 들어갑니다. 두 번째 빙하 터널 동굴이고요. 와, 여기는 물이 많이 흐르네.
1: 겨울에만 탐험할 수 있는 대부분의 얼음 동굴과 달리 카틀라는 여름에도 내부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0: 지금 신기한 게 빙하 안쪽에도 화산재가 함께 들어가서 얼어있는 게 참 독특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 푸른 얼음 사이를 가르는 검은 화산재. 불과 얼음이 번갈아 지나간 시간이 동굴 곳곳에 무늬처럼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0: 와, 여기는 빙하 굉장히 깊숙한 곳이라서 어둡습니다. 지금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와, 지금 완전 빙하에 제가 뒤덮였습니다. 와.
1: 깊숙이 숨겨진 빙하의 속살. 동굴 안을 가득 채운 짙은 푸른빛은 까마득한 과거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0: 여기 앞에는 또 빙하가 계속 녹아서 흐르고 있습니다.
1: 단단한 얼음 사이로 빙하수가 흘러내립니다. 멈춰있는 듯 보이지만 빙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변하고 있죠.
2: It's about a cave like this. You know, after summer season, it can turn into a cave like this size, where you can go in and out comfortably. So, and most of the cave that you saw, all the way to the entry, it's gonna be gone in about 7 months.
1: 계절이 바뀌면 이 동굴은 이내 사라지겠지만 빙하의 시간은 또 다른 모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0: 화산하고 빙하는 어울릴 수가 없는 조합이잖아요. 마치 무슨 뭐 트로트 가수랑 막 래퍼랑 막 함께 배틀을 뜨듯이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한편으로 또 예, 또 어울릴 수도 있는 그런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붉은 용암에서 푸른

캠핑화까지 서로 다른 자연이 하나의 땅 위에서 공존하는 곳 아이슬란드. 앞으로 또 어떤 극적인 장면을 만나게 될까요? 벌써부터 가슴이 뜁니다.

0: 먹고 즐기고.
1: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이 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2: 먹는 즐거움.
1: 이가탄탄, 이가탄.
3: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4: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5: 형들, 떡볶이 먹자.
6: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7: 진짜 맛있겠지?
8: 와, 진짜 맛있다.
9: 쫄깃해.
10: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11: 밥 비벼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12: 아이슬란드의 거친 야생이 살아 숨쉬는 땅 하일랜드로 향합니다.
13: 우와!
12: 태초의 모습을 간직한 지열지대와 다채로운 온천지대.
14: 사람들이 막 몰려있어가지고, 이야!
12: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대자연의 맨 얼굴을 만날 수 있는 곳. 지금 출발합니다. 검은 용암지대와 푸른 빙하, 뜨거운 온천과 차가운 폭포가 어우러져 극적인 풍경을 만들어내는 나라 아이슬란드. 섬 중앙부로 들어갈수록 자연은 더 거칠고 원초적인 얼굴을 드러냅니다. 아이슬란드 내륙고원 하일랜드입니다. 도시를 벗어나 섬의 중앙부 하일랜드로 들어가는 길. 먼저 들러야 할 곳이 있습니다.
15: 오우.
16: 이제 아이슬란드 내륙 안쪽인 하일랜드 지역으로 갔는데요. 그 지역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초원하고 오지 지역이라서 주유소가 나오면 미리미리 주유를 좀 해야 됩니다. 뭐 렌트하시면 유종 확인하시는 건 뭐 워낙 기본이고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우리나라는 경유가 초록색인 경우가 있거든요. 휘발유가 노란색이고. 근데 제가 지금까지 갔었던 주유소에서는 아이슬란드는 다 초록색이 휘발유였어요.
12: 언제 다시 주유소를 만날지 모르니 연료를 가득 채웁니다.
16: 예, 21리터에 6만원이니까 거의 뭐 1리터에 3천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네요.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비싸죠.
12: 하일랜드 도로는 대부분 포장되지 않은 자갈길입니다. 노면이 울퉁불퉁하고 돌과 웅덩이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특히 F로드로 지정된 도로는 사륜구동 차량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16: 와, 지금 여기 캠프사이트 도착했는데 여기 워낙 오지 지역이어가지고 리셉션이 없대요. 그래서 여기 지금 쉘터, 그러니까 쉼터가 있는데 이 지역에 그냥 원하는 곳에 텐트를 치고서 그냥 자면 된다고 합니다.
17: 예, 지금 벌써 좀 여행객들이 들어와 있어요. 어, 추워. 잠깐 이제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12: 아이슬란드 캠핑장은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곳도 많지만 하일랜드 일부 캠핑장은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운영 방식이 제각각이라 출발 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죠. 오늘 머물 곳은 해발 약 700m. 캐롤린 가르페의 틀 산악지대에 자리한 캠핑장입니다.
16: 제가 도착한 지역이 켈링 가르 피올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켈링이 노파란 뜻, 그 다음에 피올이 산이란 뜻이어가지고 산군을 중심으로 뭐 화산이라든지 빙하, 그리고 지열지대까지

0: 날씨의 변화를 더욱 거세게 체감하게 됩니다. 흐베라 달리르로 향하는 길은 여러 산등성이를 오르내리는 중급 난이도의 트레킹 코스. 고도가 높아지자 미처 녹지 않은 눈밭이 나타나는데요. 미끄러운 길 위로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습니다.
1: 지금 저도 전대 저 앞에 지금 제작진분들도 지금 고생을 하십니다. 와, 무지개 떴다! 진짜 멀리 무지개 보여요. 이렇게. 이야. 와, 그렇지. 여기 지금 해가 떠가지고요. 반대편에 무지개 떴어요, 무지개.
0: 눈길을 지나오니 고된 여정을 위로하듯 무지개가 떴습니다. 긴 겨울 동안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하일랜드. 이곳으로 향하는 길은 짧은 여름에만 열립니다.
1: 무엇보다 딱 여름에만 볼 수 있는 풍경이거든요. 지금이 7월인데도 이 정도 눈이 덮여 있다면은 겨울에는 여기 완전히 막혀버리겠죠.
0: 1년 중 허락된 시간은 불과 몇 달뿐. 그래서 모든 풍경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1: 아, 올라갈수록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요. 와, 근데 여기 오, 빙하가 녹아서 지금 푸른 호수가 됐어요. 와, 맞나?
0: 하늘을 담은 듯 푸르게 빛나는 호수.
1: 그리고 다 오니까 거짓말처럼 하늘이 파랗게 맑아졌어요.
0: 어느덧 거짓말처럼 날이 갰습니다.
1: 기가 막히다. 기대하십시오. 우와.
0: 언덕에 올라서자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1: 지금 제 입이 얼 정도로 엄청나게 춥고 높은 지대에 지열이 막 솟고 있어요.
0: 뜨거운 땅과 차가운 얼음의 기묘한 공존. 낯설고도 경이로운 하일랜드의 첫 얼굴을 마주합니다.

0: 모르긴 몰라도 한 공간에서 화산 활동하고 빙하 활동하고 지열 활동을 동시에 볼수 있는 곳이 또 있을까요? 아무리 봐도 신기하네요. 여기는 마치 무지개처럼 엄청나게 다채로운 빛깔이 쫙 이어집니다. 막 초록빛, 노란빛, 약간 분홍빛, 멀리 빨간빛.
1: 온천의 계곡들이란 뜻의 흐베라달리르. 이름처럼 땅속 깊은 곳의 열기가 수많은 틈을 따라 지표를 뚫고 나오고, 분기공에서는 뜨거운 수증기가 끊임없이 피어오릅니다.
0: 지금 이 풍경이 지금까지 제가 봤었던 지구의 모습이라고 할순 없거든요. 너무 독특하고 기묘한 풍광이어가지고 정말 입이 다물어지질 않습니다.
1: 단단한 암석을 물은 점토로 바꾸는 고온의 증기와 화산가스. 지구의 뜨거운 숨결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곡의 표정을 새롭게 빚고 있습니다.
0: 와,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빙바람을 뚫고 거의 3시간 가까이 걸렸거든요. 막 몸이 달달 떨릴 정도로 막 춥기도 했고 입이 얼기도 했는데 지금 이 풍광을 보는 순간 모든 고생을 다 보상받는 기분이 드네요.

0: 거센 비바람 속에서 대여섯 시간 이어진 트레킹을 마치고 베이스 캠프로 돌아왔습니다.
1: 이제 또 캠프사이트에 텐트 쳐야 되는데 아까 지금 좀 말려놨어요. 어제 캠핑하고서 좀 비가 캠핑장에 많이 내려가지고 지금 젖어 있어가지고 말리고 있고, 말리는 동안 밥을 먼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0: 궂은 날씨에 떨었던 탓인지 따뜻한 음식이 간절해지는데요. 허기진 배를 어서 채워야겠습니다. 북적이는 식당의 따뜻한 온기와 맛있는 냄새에 얼었던 몸도 조금씩 풀리는 것 같습니다.
1: 이번 여행에 캠핑 경험이 정말 많은 촬영 감독님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좋습니다. 네.
0: 오늘 저녁 메뉴는 다름 아닌 부대찌개. 한국에서처럼 재료를 완벽하게 갖추진 못했지만 베이컨과 김치, 각종 채소에 두부까지 푸짐하게 넣으니 제법 그럴듯해 보이죠?
1: 짠! 아이고.
0: 오늘따라 냄비밥도 아주 잘 됐습니다.
1: 와, 그래도 지금 아이슬란드 진짜 오지에서 이 정도 먹는 거는 진수성찬이죠. 우리가 여행을 떠나면 뭐 일상의 편리함을 모두 끌어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0: 드디어 저녁이 완성됐습니다.
2: 매일 이리 먹으면은
3: 찌개가 진짜 완전 진국입니다. 그리고 뭐 맛도 특별하지만 일단은 이 여름에만 잠깐 열리는 아이슬란드의 오지에서 먹는 그 특별함이 있는 거죠.
0: 지친 몸과 마음에 온기를 채워준 최고의 밥상이었습니다. 비바람 속 트레킹에 저녁 준비까지. 몸은 이미 녹초가 됐지만 아직 쉴 수 없습니다. 오늘 밤을 보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나서야 길었던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0: 다음날 아침 거친 도로 위를 다시 달립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황량한 대지를 가로질러 하일랜드의 또 다른 비경을 만나러 갑니다. 척박한 땅 위로 흐베라 베틀리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곳곳에서 쉼없이 피어오르는 수증기. 바람이 불 때마다 모습을 드러냈다 감추는 비밀스러운 세계로 걸음을 옮겨봅니다.
1: 와, 지금 여기 막 물이 끓고 있는데요. 이런 온천들이 여기저기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살펴봤더니 각각의 이름이 있대요. 뭐 포효하는 언덕이라든지 뭐 푸른 온천, 뭐 붉은 온천 이런 식으로.
0: 이 온천은 어떤 이름을 가졌을까요?
1: 아, 온천 이름이 어떻게 붙어있나 했더니 여기 다 써있습니다. 지금 보면 파그리베르 온천이거든요. 요거를 한번 해석해보면은 아름다운 온천이란 뜻이래요.
0: 각기 다른 색과 모양을 지닌 온천들. 지구가 공들여 완성한 작품들을 천천히 감상해봅니다.
1: 오, 여기는 진짜 화산처럼 생겼어요, 화산. 웨스크루홀이라고 하는 이름의 온천인데 뜻이 재밌습니다. 포효하는 언덕이란 뜻이래요. 보면은 제가 화산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0: 네, 이제 언덕이라고 하면은 그 언덕 꼭대기에서 포효하듯이 빡 하고 지금 연기를 뿜어내고 있는 거죠. 나 살아있어! 하면서 포효를 하고 있습니다.
1: 물의 온도와 광물 성분의 차이는 이토록 다양한 온천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자연의 신비는 늘 우리의 상상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자갈길과 거친 산악도로를 따라 하일랜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총 이동 거리는 약 250km. 갈 길이 멀지만 차창밖 절경에 잠시 차를 세웠습니다.
0: 지금 오늘 캠핑장 가는 길에 멋진 협곡이 있다고 해서 잠깐 멈췄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막 몰려 있어가지고 일단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막 기암 사이로 물줄기 폭포가 막 쏟아져 내리는 게, 우와! 멋진데요? 아, 물색도 되게 예뻐요. 이야! 호호호.
1: 절벽을 따라 수많은 물줄기가 눈물처럼 흘러내려 눈물의 계곡이라 불리는 이곳. 목적지만 바라보고 달렸다면 놓쳤을 하일랜드가 건넨 뜻밖의 선물입니다.

0: 한참을 달렸는데도 하늘은 여전히 환하기만 합니다. 아이슬란드의 여름은 백야의 계절이기 때문이죠.
1: 그리고 역시 이 지역도 오지 지역이고 하이랜드 지역이다 보니까 여름에만 잠깐 열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8시가 넘었어요. 오후 8시가 지금 훌쩍 넘었는데 이 백야인 게 한 가지 좋은 점은 이렇게 늦게 도착해도 풍경을 감상하면서 갈 수 있다는 점이죠.
0: 아이슬란드 중앙부에 펼쳐진 광대연구원 하일랜드. 해발 고도가 높고 기후는 거친 데다 토양마저 척박해 사람의 흔적이 드문 곳입니다. 그만큼 날 것 그대로의 지구를 간직한 쉽게 곁을 내주지 않는 땅이기도 합니다. 장장 8시간을 달려 도착한 캠핑장.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1: 지금 캠핑장에 도착했는데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여기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캠핑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강물로 막혀 있어요.
0: 하일랜드 역시 쉽지 않습니다.
1: 저기 안에 들어가 있는 차가 보이긴 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이 강의 수위가 조금씩 달라져서 수위가 낮았을 때 들어간 차인 것 같고, 아, 저희 차는 여기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0: 캠핑장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1: 대충 보더라도 차가 지나갈 순 없을 듯 하거든요. 돌 던져보면 깊이 날 것 같은데. 와, 천모하고 꽤 들어가요. 차 못 지나가요. 차 못 지나가, 이건. 아, 일단은 방법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짐만 가지고 지금 들어가야 돼요. 이게 캠핑을 하다 보니까 캠핑 장비가 좀 많이 있거든요. 오늘이 가장 힘든 날 중 하나가 되겠는데요. 한 7, 8시간 차 타고 이동했고 캠핑장에 왔는데 또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짐 다 들졌고 다리 건넙니다. 오.
0: 먼저 캠핑장에 도착해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이 유난히 부럽게 느껴지는데요.
1: 여기 알록달록한 형형색색의 텐트가 지금 쫙 있고요. 아이슬란드 캠핑장이 좀 특이한 게, 특히나 하일랜드는 특이한 게요. 리셉션이 따로 있질 않아요. 저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놓고 그냥

0: 와서 원하는 곳에 텐트를 치고 자면 되는 거죠.
1: 여기저기 텐트가 들어선 터라 머물 자리부터 서둘러 찾아봅니다.
0: 아이고 힘들다. 이제 잠깐 쉬었다가 여기다 텐트 치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1: 란드 만날 레이가르 캠핑장은 자갈바위에 텐트를 쳐야 하는데요. 말뚝을 박기도 쉽지 않은 데다 바람까지 강해 텐트를 단단히 고정하는 데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0: 자, 이제 식사를 하시죠. 여기 음식 해먹을 때 있네요. 여기 앉으면 되겠네요. Hello.
1: 거친 도로를 달리며 멀미까지 한 탓에 오늘 저녁은 복잡한 요리 대신 간단히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메뉴를 골랐습니다.
0: 아이슬란드는 거의 빙하 녹은 물이 바로 들어서 되게 깨끗해요. 이렇게 마셔도 돼요. 아, 이것도 쓰죠. 드링킹 워터.
1: 물만 떠오면 요리의 절반은 끝난 셈입니다. 어떤 음식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2: 반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0: 스파게티나 파스타가 어디 어느 나라에 어느 호스텔을 가더라도 제일 많이 해 먹어요.
2: 파스타가 얼추 지금 익은 것 같고요.
1: 잘 익은 면에 소스를 넣고 골고루 버무려주면 순식간에 파스타 완성입니다.
2: 맛있겠죠?
0: 아, 진짜 배고파서 지금 시간이 놀랍게도 와, 딱 11시예요. 여기 지금 현지 시간, 한국 시간은 8시, 아침 8시, 현지 시간은 지금 오후 11시거든요. 근데 지금 11시인데 아침보다 밝죠? 예. 네. 얼마 배가 고픈지.
1: 고된 하루 끝에 맛보는 소박한 한 끼.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떤 만찬도 부럽지 않습니다.
0: 솔직히 맛있지만 시장이 반찬이니까 더 맛있죠.
1: 따뜻한 파스타로 속을 달래니 하루의 피로도 조금씩 풀리는 듯합니다. 기분 좋은 포만감을 안고 이제 텐트로 향합니다.
3: 좁지만 포근한 오늘의 저희 집으로 들어왔고요.
4: 어휴, 바람이 불어서 지금 약간 펄럭펄럭하는데 여기가 지대가 높다 보니까 좀 춥긴 해요.
3: 그리고 필수 아이템이 있습니다. 무조건 아이슬란드에 여름에 오신다면은 꼭 챙겨 오셔야 될 게 바로 안 됩니다.
4: 핸들을 쓰고 저는 이제 자겠습니다.
1: 비록 밖은 여전히 환하지만 꿈도 꾸지 않고 푹 잠들 것 같은 밤입니다.
4: 아이고, 아이고.

0: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 새벽이 너무 추워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껴입고 잤습니다. 어우, 지금 심낭에서 나가기가 싫겠네요. 아, 비도 너무 많이 와가지고 새벽에 좀 고생을 했네요. 아유, 꼴이 말이 아니네.
1: 텐트 문을 열자 차가운 아침 공기가 스며듭니다. 빗속에서도 캠핑장은 저마다 하루를 준비하느라 분주한데요.

0: 저도 서둘러 아침 준비에 나섭니다.
1: 그 아이슬란드의 또 유명한 음식 중 하나가 핫도그거든요. 그래서 핫도그하고 샌드위치의 혼합.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실 핫도그잖아요. 소세지하고 빵에 넣으면은. 근데 계란하고 치즈하고 연어까지. 아, 그리고 재밌는 게 호스텔 주방가도 있는데 이렇게 프리스타프라고 해가지고 무료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이것저것 재료를 샀는데 그 재료를 사고 남았는데 가져가기 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럼 여기 다 놔두고 가면은 다음에 오는 여행자들이 필요한 거 먹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기름이 필요해서 앞사람이 남겨놓은 기름을 살짝 두르고 저도 요만큼만 필요하니까 더 쓸 필요도 없어요.
0: 캠핑 요리는 한정된 재료를 알차게 활용하는 요령이 필요한데요. 달걀과 소시지를 함께 굽고 마지막으로 연어를 올려 풍미를 더합니다.
2: 그 위에 계란을 올리고요. 딱 맞게 계란을 또 완벽하게 크기를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여기 지금 약간 부족한 게 소스거든요.
1: 저기 지금 무료 음식에 소스가 있어요. 아, 케찹이 있습니다. 케찹. 케찹이 있어요.
0: 활용점정이란 이럴 때 쓰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케찹을 더해 오늘의 아침 식사를 완성합니다. 다양한 재료가 한데 어우러져 기대 이상의 맛을 선사합니다.
1: 와, 이제 아침을 잘 먹었고요. 제가 식용유하고 케찹을 얻었으니까 저도 푸실리 파스타 놔두고 가려고요. 누군가, 특히 서양 친구들이야만 맛있게 먹을 겁니다.
0: 누군가에게 기분 좋은 한 끼가 되면 좋겠네요. 란드만날 레이가르는 아이슬란드를 대표하는 트레킹 명소이자 여러 등산로가 시작되는 거점입니다.
1: 저도 이제 이 인근을 트레킹하러 나서게 됐는데요. 저 앞에 그 지도하고 루트가 있거든요. 이제 베이스캠프 화장실 옆으로 지금 지도가 표기가 되어 있고요. 요 지금 트레킹이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트레킹이라고 해요. 라우가백으로 요 정도 발음이 될 듯한데 그래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고요. 제가 가려고 하는 코스는 일단 브레니스 테인살다 요 봉우리까지 가려고 하거든요. 이제 본격적인 시작점이고 전 세계 어디나 똑같습니다. 요 표식만 잘 쫓아가시면 길을 잃을 염려 없어요.
0: 짧은 여름 하일랜드에도 푸른빛이 더해졌습니다. 이끼와 야생화가 반기는 길을 따라 힘차게 걸음을 내딛습니다.
1: 지금 여름인데도 눈의 두께가 한 1m가량 되어 보이거든요. 여름인데도 겨울이면은 장난 아니겠네요.
0: 산자락 곳곳에 남은 눈이 길고 추운 하일랜드의 겨울을 짐작하게 합니다.
1: 와, 그리고 여기 바로 언덕 넘어가자마자 다채로운 빛깔의 이 산군이 쭉 드러났습니다. 막 주황빛, 약간 황토빛, 초록빛, 검은빛. 이야, 뭐지 여기?
0: 라우가베그루 트레일은 다채로운 지형을 두루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장거리 트레킹 코스입니다. 붉은색과 노란색, 초록색이 뒤섞인 유문한 삶과 분기공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죠.
1: 저 아이슬란드가 스스로를 홍보할 때도 화산과 빙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물과 불이 공존하는 그런 기묘한 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풍경 자체가 일단 기묘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바위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이 전체적인 산군이 파노라마로 펼쳐져요. 빡!
0: 황량한 대지 위로 형형색색의 산들이 물결치듯 이어집니다.

제가 여행하면서 늘 느껴요. 진짜 최고의 예술가는 자연과 시간입니다. 자연현상이 딱 만들어 놓은 것을 시간이 다듬게 되거든요. 근데 어떤 위대한 인간 예술가도 그 작품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능가하겠어요?

0: 놓치고 싶지 않은 순간을 담으려는 손길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1: What did you take?
2: Well, more features out there, picking certain things.
1: Uh-huh.
2: You know, in a long lens.
1: Uh-huh.
2: Yeah. The waterfall, the rocks, some rocks over here.
1: Yeah, very detailed.
2: Yeah, very detailed. It's very beautiful.
0: 다채로운 빛깔로 아로새겨진 지구의 시간을 가만히 헤아려 봅니다.
1: 지금 저기 지열 연기 나는 게 신기해서 일단 저쪽으로 계속 향해 볼게요.
0: 대지에 뜨거운 느낌이 그려낸 산등성이 너머에는 여전히 땅속 열기가 새로운 빛깔을 더딥히고 있습니다.
1: 트레킹 초반에 좀 완만한 평야지대를 걷다가요. 이제 좀 가파른 계단길이 나왔습니다. 아, 지금까지 제가 걸어온 길이 다 보여요. 야, 이건 진짜 무슨 외계 행성 같은데요? 실제로 아이슬란드가 외딴 행성 아니가 따로 있는? 왜냐면은 유럽 대륙에서도 한참 떨어지는 외딴 섬이잖아요. 이 정도면은 지구랑 좀 결이 다른 행성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뭐지 이게?
0: 실제로 1967년 인류 최초로 달에 발자국을 찍은 닐 암스트롱은 하일랜드 화산지대에서 달 탐사를 대비한 지질 현장 훈련을 받았습니다. 걸음마다 달라지는 대자연의 파노라마. 잠시 걸음을 멈추고 눈과 마음에 담아봅니다.
1: 와, 여기 또 양옆이 눈이네요. 자꾸 뒤돌아보게 되네.
0: 라우가백으로 전 구간을 걷는 데는 보통 3박 4일이 걸립니다. 산장과 캠핑장에서 묵어야 하기 때문에 배낭도 자연스레 무거워지죠.
1: 저야 베이스 캠프에서 살짝 이제 오가는 왕복 코스를 하느라 약식이니까 좀 이렇게 가볍게 지금 산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도 여기 가고 있는 이 트래커들은 저 짐 안에 뭐 작은 텐트라든지 다양한 이제 캠핑 장비를 다 짊어지고 소위 백패킹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 트레일의 총 길이가 55km예요.
0: 이제 장거리 트레일에서 벗어나 오늘의 목적지인 브랜니 스테인살다로 향합니다. 정상을 앞두고 마지막 굽인 가파른 오르막이 기다립니다.
1: 이제 여기 산등성이 쭉 보이고요. 이 앞에만 올라가면은 완등입니다.
0: 계절은 여름에 접어들었지만 산 위의 풍경은 아직 겨울에 머물러 있습니다.
1: 아, 지금 또 따라 올라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비가

0: 두께가 엄청 두꺼워요.
1: 기온이 낮아 겨운에 쌓인 눈이 녹지 않고 두텁게 남아있기 때문이죠.
0: 풍광이 너무 극과 극이에요. 안 어울릴 것 같은 것들이 한데 어우러지니까 또 잘 어울리네요. 그렇죠? 화산과 눈.
1: 베이스 캠프에서 정상까지는 보통 1시간 반가량이 걸리는데요. 어느덧 긴 오르막의 끝이 보입니다.
0: 드디어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정상석이진 않네요. 보시는 것처럼 파노라마로 주변 풍광 다 담을 수 있어요.
1: 정상에 서고 나서야 하일랜드의 온전한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굽이치는 산과 검은 용암지대, 골짜기에 남은 눈이 저마다의 자리를 지키며 한 폭의 그림을 완성합니다.

0: 그리고 제 바로 오른편으로는 블라우누크르라고 또이 지역의 명산으로 꼽히거든요. 푸른 산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슴푸릇, 예, 약간 푸른기가 감도는 듯도 하고요.
1: 검푸른 화산재와 용암이 산비탈을 뒤덮어 주변의 다른 산과 선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0: 예, 포인트 끝에 도착을 했고요. 믿기지 않는 풍경이네요, 진짜. 제가 지나왔던 모든 풍광들이 다 한눈에 들어옵니다. 멀리 베이스 캠프가 보이고요.
1: 출발점도 지나온 길도 광활한 풍경 속에서 작은 흔적에 불과합니다. 거대한 자연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를 새삼 실감합니다.

0: 온천 가는 분들 있네요. 아, 드디어 이제 트레킹 끝났고요. 제가 앱 보니까 한 15km 정도 걸었습니다. 꽤 많이 걸었죠? 그래서 잠깐 여기서 커피 타임. 저는 핫초코 타임을 좀 갖겠습니다. 여기 베이스 캠프 리셉션에서 지금 커피하고 핫초코 팔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500크로나면 6,000원이니까 비싸진 않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카페 가면은 6,000원씩 받으니까요. Hello. Two hot chocolate and one coffee. 아, 요 안에 지금 보시면은 각종 먹을 거리랑 캠핑에 필요한 다양한 장비들을 다 팔고 있습니다. Actually, we are filming travel documentary about Iceland from Korea. Yeah, that's why. Thank you. Yeah, really envy you living beautiful country.
1: It has many beautiful.
0: Yeah.
1: I love this place. This is one of my favorite places.
0: Yeah. 날씨가 환상해가지고 여기 딱 여기입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커피 한잔하면은 피로가 또 풀리고 마지막으로 온천에서 방점을 찍으면 되겠네요.

0: 산 꼭대기에는 막 비바람 몰아치고 엄청 추워가지고 솔직히 막 볼이 아플 정도였거든요. 근데 내려오니까 지금 날씨도 맑아지고 무엇보다 예, 따뜻한 음료가 기다리고 있어서 좋습니다. 지금 그 여기 끝없이 온천으로 향하는 여행자들이 계속 보입니다. 피로를 푸는 데에는 온천만한 것이 없죠. 란드 만날 레이가르 자연온천은 별도의 입장료 없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저도 몸을 녹이러 서둘러 가봐야겠습니다. 아, 이제 온천하려고 수영을 입었습니다. 지금 오늘 날씨가 지금 아이 5도네. 또 재미있는 사실 알려드릴까요? 지금 저녁 8시입니다. 8시에 지금 해가 중천에 떠 있어요. 여기서부터 못 찍으십니다. 네? 왜냐면 여기가 산이 길이라서 여기 막 이제 막 벗고 흘러벗고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여기 보주방입니다.
1: 벌써 많은 이들이 와 있네요.
0: 네, 저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더워. 아, 신발. 어? 생각보다 많이 안 뜨겁네? 여기는 안 뜨겁고요. 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좀 뜨거운 김이 나오나 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온천 즐기고 있고요. 이 안에서 맥주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1: 땅 속에서 샘솟는 온천수가 거친 대지가 품어온 온기처럼 느껴집니다.
0: 아, 지금 제 바로 뒤로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온천수가 내려오고 있고요. 아.
1: 고된 산행으로 굳었던 몸과 마음이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0: 조금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여기 지금 여성분들은 이 핫스프링에서 맥주를 드시고 계십니다. 아, 지금 되게 신기해요. 어쨌든 제 바로 뒤로 뜨거운 물이 펄펄 쏟아지고 있고요. 주변에 또 초원하고 멋진 산들이 쭉 이어져가지고 아, 약간 무른 도원. 그리고 저같이 이 하루에 노부남을 모두 풀어줄 온천욕을 즐길 봉지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1: 서로 다른 길을 걸었던 여행자들도 말없이 같은 온기를 나눕니다.
0: Yeah, it looks good because you guys drinking beer and enjoy hot spring. That's very special.
2: We're Canadian.
0: From Canadian. Yeah, so hot spring with beer. It's common in your country?
2: Oh, yeah.
0: I know.
2: Yeah, hot tub and beer.
0: How's your feeling now?
2: Fantastic. Yeah, it's been a tremendous trip so far.
0: Yeah. And you guys?
2: Oh, yeah. It's amazing.
3: It's pretty amazing. Everything we wanted.
2: Yeah. Iceland is beautiful.
0: Okay.
2: You can always drink a beer in a hot spring when you come. Yeah. Viking recommend.
0: Ah, Viking beer. Okay, I appreciate cooperation. Thank you, thank you.
3: No problem. Cheers.
1: 거친 자연 속에서 만난 따뜻한 쉼표. 이보다 더 하일랜드다운 휴식이 있을까요? 이제 며칠 동안 집이 되어준 텐트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0: 이제 이렇게 날아가. 가만히 있어. 바람이, 어휴, 바람이 심해.
1: 짐이 제자리를 찾아갈수록 익숙했던 공간이 조금씩 사라져갑니다. 정들었던 캠핑장을 떠날 때면 언제나 아쉬움과 설렘이 교차합니다. 험난하지만 아름다웠던 하일랜드. 하지만 바람에 날아간 텐트처럼 마지막 인사마저 평범하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4: 수도 한복판에 엘프 학교가 있습니다.
5: 엘프 스쿨, right? Yes.
4: 와. 안녕하십니까. 신기하다.
5: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6: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7: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6: 딥이라면 됩니다.
8: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6: 됩니다.
9: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6: 됩니다.
10: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6: 되고요.
11: 지병이 있어도?
6: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1: 수술비도 된다고요?
6: 됩니다.
12: 암 치료비도?
6: 됩니다.
13: 진단비도요?
6: 되고요.
13: 병원 통원비도?
6: 네, 됩니다.
1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6: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3: 입원 첫날부터?
6: 됩니다.
14: 1인실에 입원해도?
6: 됩니다.
4: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6: 되고 말고요.
13: 감기로 입원해도요?
6: 돼요.
1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6: 되죠.
9: 디스크로 수술해도?
6: 물론 됩니다.
14: 이게 모두 된다고요?
6: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5: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6: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7: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6: DB라면 됩니다.
8: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6: 됩니다.
9: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6: 됩니다.
10: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6: 되고요.
11: 지병이 있어도?
6: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1: 수술비도 된다고요?
6: 됩니다.
12: 암 치료비도?
6: 됩니다.
13: 진단비도요?
6: 되고요.
13: 병원 통원비도?
6: 네, 됩니다.
1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6: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3: 입원 첫날부터?
6: 됩니다.
14: 1인실에 입원해도?
6: 됩니다.
4: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6: 되고 말고요.
13: 감기로 입원해도요?
6: 돼요.
1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6: 되죠.
9: 디스크로 수술해도?
6: 물론 됩니다.
14: 이게 모두 된다고요?
6: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5: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15: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0: 호랑이가 들어오시는 것 같은 기운을.
1: 천재 소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리고 제시하지도 못한 그네 한수.
2: 정말 말도 안 되게 강하고 빨리 들면서도 정확하고 또래들이 다 목표로 하는.
3: 이세돌 구단 대 알파고의 대결 일곱 펼쳐지고 있습니다.
2: 인공지능에게 인간이 지는 순간 충격에 휩싸였죠.

0: 분열을 일으켰죠.
1: 인간 대표 이세돌의 첫승.
2: 인류사적으로 큰일을 하지 않았나.
3: 이해하는 건 너무 지금 사실 좀 두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중에서 제가 가장 즐거운 순간이 한치 앞도 못 내다본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탁 변하면서 우리가 같이 찾아가는 재미 너무 좋지 않아요?

0: 우물을 찾는 여정을 같이 출발해 보시죠. 가시죠.
1: 울림으로 그래, 울림으로.
2: 이비행기 최상품이라 한무생 뭐 한 150만 원이니까.
1: 150만 원이요?
2: 네. 이거 아주 소중한 거죠, 여기. 어떻게 보면 공부가 나죠, 이게.
1: 감동장 감동장. 이게 내 인생 보물입니다. 이게 위로 오겠죠. 누나는 너한테 보물 같은 존재.
3: 안녕하세요.
4: 팬야트입니다. 사령관을 다시 인사드립니다. 근데 요즘에 행복한 노래가 별로 없어요.

0: 잠깐! 콘드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드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드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1: 성적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부하등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훈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은 한 세네 번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의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부트를 쓰지는 않았고요.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 오답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 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남방구는 북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5: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6: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7: 먹는 즐거움.
6: 잇몸 튼튼 이가탄.
8: 지금부터 집중.
9: 주로 포메라니안이라든지 말티즈 이런 아이들이 유전적으로 슬개골탈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관절 정형 수술들은 수술비가 저렴하진 않습니다.
10: 반려동물 키우다 보면 병원비 걱정이 제일 크죠. 카카오페이 손해보험 펫보험은 연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청구가 가능하고 여기에 당일 수술비가 업계 최대입니다. 카카오톡에서 강영욱 펫보험을 검색해보세요.

0: 순간 모두의 행복. 더 기아 PB5.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0: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원.
4: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5: 바삭함의 끝판왕.
6: 맛있는 육식의 치킨. 크크크.
7: 치킨 이름이 왜 이래?
8: 지금까지 제가 봤었던 지구의 옷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약간 노른 돈?

0: 수도 한복판에 엘프 학교가 있습니다.
1: 엘프 스쿨, right? 와.
2: 요정을 믿으시나요?
0: 안녕하십니까.
2: 보이지 않는 존재를 찾아 떠나는 여정.
0: 와.
2: 신화가 머무는 땅을 거닐고 전설 같은 풍경을 만납니다. 요정과 신화가 숨쉬는 그곳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아이슬란드에는 바위를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오래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안에 요정들이 살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인데요. 수많은 신화와 전설을 품은 나라, 아이슬란드의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북위 64도에 자리한 레이캬비크는 세계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수도입니다. 겨울이 길고 여름에도 날이 선선해 따뜻한 겉옷이 필요한 날이 많은데요. 찬바람에 온몸을 녹여줄 따뜻한 음료를 찾아 번화가에 들어섰습니다.
0: 이 거리에는 유독 그 기념품 가게가 많은데요. 기념품 좀 안 받아 재미있는 또 이런 모형들이 있습니다. 따뜻해. 지금 아이슬란드에서 볼 수 있는 북극곰도 보이고요.
2: 아이슬란드의 대표적인 바닷새 퍼핀부터 익살스러운 모습의 엘프까지 거리엔 아이슬란드를 상징하는 소품들이 가득합니다.
0: 카페 콘셉트가 희한하네요. 지금 위에 각국의 지폐가 걸려있고요. 뭐야 여기? 카페가 워낙 눈에 띄어가지고 일단 들어가서 좀 몸을 녹이려고 들어왔고요.
2: 카페 내부 장식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찾아온 여행자들이 하나둘 남기고 간 흔적 같은데요. 그중 반가운 장식품도 눈에 띄더라고요.
0: 그리고 지금 아이슬란드 아니랄까 봐 여기 바위에 엘프들이 막 있는 지금 장식물도 있어요. 여기 보면 엘프들이
2: 아이슬란드는 예로부터 엘프처럼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 궁금증을 풀어줄 곳을 찾았습니다.
0: 아이슬란드인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마음속에 엘프를 품고 살아간다는데요. 그 엘프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수도 한복판에 엘프 학교가 있습니다.
1: So here's Elf School, right?
3: Yes.
0: 와.
2: 선생님께서 흔쾌히 초대를 해 주셨습니다.
0: 안에 엘프 주걱이 가득합니다.
2: 공인된 교육기관은 아니지만 엘프에 대한 이야기를 수집하고 소개하는 곳이랍니다.
3: The typical Icelandic elves.
0: Mm-hmm. 가장 전형적인 이제 아이슬란드 엘프요. 네.
3: He's having a pipe. He's smoking. This is a typical small elf lady. She is collecting something in her basket.
2: 엘프는 농사를 짓고 가정을 꾸리며 사는 존재로 바위와 언덕에 살며 평소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답니다.
3: They mean neighbors, they mean friends, they mean helpful people. They are very loving and caring. They are, when they are present, they always help humans. And they are protecting the nature. They are so nice.

0: 공원에 유독 바위가 많이 보입니다.
1: 바위 하나, 풀 한 포기도 어쩐지 특별해 보입니다.
0: 어? 여기 지금 누군가가, 아니 누군가가 아니죠. 엘프가 직접 설치했을 수도 있죠. 지금 이끼 사이에 작은 엘프의 집 문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정말 작은 엘프가 사는지 사다리도 엄청 작네요.
1: 바위에 놓인 작은 문 하나, 혹시 엘프의 보금자리일까요?
0: 그리고 여기서는 분명히 조심해야 될 게 이런 바위를 절대 밟으면 안 될 겁니다. 다 엘프들이 살고 있고 그들에게는 공간이고 또 침대가 되는 곳이라서 어휴, 여기서 바위다. 바위 밟지 않고 조심스럽게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1: 보이지 않는 존재의 흔적을 찾아 다시 걸음을 옮겨봅니다.
0: 여기서 한번 번역을 한번 해볼까요?
1: 이 바위엔 어떤 전설이 서려 있을까요?
0: 인부들이 아무리 곡괭이로 이 바위를 내리쳐도 바위가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전혀 뽑혀 나가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엘프가 곡괭이를 잡고서 놔주지 않았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거죠. 아마 QR을 찍으면은 이 전설이 있는 곳이 표시가 될 것 같아요. 어? 지도가 뜨는데요? 지도가 떠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1: 신비로운 이야기의 주인공을 찾아 나섰습니다.
0: 지금 지도 위치상은 이 바위거든요. 아까 사진에서 봤던 바위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지금 아까 요 사진, 요 모습으로 보였어요. 사진으로 봤었던 그, 저기 있어요.
1: 안내문에서 보았던 쇠막대기가 실제로 바위에 박혀 있습니다.
0: 요게 손잡이가 아닐까요, 이렇게? 이제 뭐 철로 된 손잡이를 이렇게 잡고서 아마 이 바위를 부수려고 했는데 엘프가 안에서 꽉 잡고 아직도 놔주지 않은 거겠죠?
1: 엘프가 사는 바위를 훼손하면 노여움을 산다고 믿어온 아이슬란드 사람들.
0: 와, 그러니까 지금 이 길도 엄밀히 말하면 차 두 대가 교차해서 지나가기가 힘들거든요, 좁아서. 근데 이 바위를 없애면 충분히 길을 낼 수 있어요. 근데 그대로 냅둔 거죠. 그래서 한 대가 지나가고 기다렸다 또 한 대가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데 어쨌든 엘프는 절대 건들면 안 됩니다.
1: 엘프 이야기는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2020년 공개된 영화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파이어 사가에서는 엘프에게 소원을 빌고 도움을 청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그 주요 배경이 된 곳이 바로 항구 도시 푸사비크입니다.
0: 영화에서 등장하는 또 인상적인 장면 중에 그 엘프의 집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인 것 같아요. 한 호텔 앞에 있다고 했는데 여기인 것 같고요. 여기 있어요 지금. 지금은 작게 엘프 그림이 적혀, 엘프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뭐라고 써 있네요. 일단 엘프 주의, 뭐 엘프 알람 이렇게 써 있고. 여기 오신 분들 지금부터 발걸음과 말에 주의하세요. 비록 보이진 않더라도 엘프가 여러분들 듣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엘프의 집이 뒤로 보입니다. 아마 요 집도 영화에 등장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 자그마한 집인데 여기서부터 정말 말소리하고 발소리를 주의해야겠죠. 엘프가 듣고 있고 보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안에 엘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1: 영화에 등장한 엘프의 집을 재현한 모형이라는데요. 창문과 대문까지 제법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0: 문이 잠겨있지 않아서 여기 있습니다. 자그마한 엘프들이 살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지금 비스켓을 놔두고 갔습니다. 막 사탕도 있고 제 비스켓이 제일 커요. 엘프 바로 앞에다가 놔주겠습니다.
1: 전설 속 엘프는 바위와 언덕, 용암지대에 깃든 존재입니다.

0: 엘프를 존중하는 마음은 곧 그들의 터전인 자연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이어졌습니다.
1: 여기까지 온 김에 엘프 친구들, 사람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곳도 한번 가봐야겠죠. 엘프의 사람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바로 옆에 빠로우라고 하거든요.
0: 영화가 인기를 끌자 관련 콘텐츠를 전시하는 공간이 마련됐답니다.
1: 그리고 이빠가 워낙 또 영화로 히트를 쳐서 그런지 이 영화와 관련된 유로비전 뮤지엄도 있습니다. 그 영화 박물관이 있는 거죠.
0: 영화는 쿠사비크 출신의 무명 듀오가 세계적인 가수를 꿈꾸며 노래대회에 도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 Also, Elf the House
2: yes.
1: will appear in the movie.
2: Oh, yes, yes, uh-huh. yes. Are you? Did you take already?
1: A yeah, yeah, yeah,
2: yeah. Yeah, great, great.
1: So, why is Elf the House there?
2: So, the elves is a long. So, people in Iceland, a lot of them still believe in elves.
1: Yeah, yeah. yeah.
2: But we don't believe that they live in houses. We uh-huh. believe they live in rocks.
1: Uh-huh.
2: So, this is something that Hollywood uh-huh. misunderstood,
1: yeah.
2: but we like it.
1: Uh-huh. So what does elf mean to you?
2: Elves.
1: Yeah, and also Icelanders.
2: yeah. Elves mean something exciting and something beautiful.
1: Uh-huh.
2: And I think it's nice that so many people still believe in elves. And when the government is building roads, sometimes there's a rock. And people say, oh, you can't build the road here, there are elves here. And then they will just move the road around. So it's something that we honor and respect.
0: 보이지 않아도 그 존재를 믿고 존중하는 마음. 아이슬란드 사람들에게 엘프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일깨워준 오랜 친구가 아닐까요? 이제 엘프의 집을 떠나 신화가 깃든 땅을 향해 북동쪽으로 달려갑니다. 맞은편에서 힘차게 달려오는 한 무리의 말들. 거침없는 질주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지는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1: 아, 결제는 여기서 하나 본데요. Hello. Want to pay for the camp?
3: Yes.
1: Yeah, yeah, yeah. So, one vehicle, three people, two tents.
3: Okay, I can help you.
1: Yep.
3: Let's see here.
1: Generator도 필요하죠.
4: 예.
1: 지금 여기 그 아이슬란드의 캠핑장을 예약할 수 있는 지금 앱인데 제가 깔려 있는데 지금 통신이 좋지가 않아가지고요. 여기서 대신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른 3명, 그 다음에 전기 필요하고요. So campsite
3: Thank you.
1: H.
3: Yes.
1: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3: I have the confirmation on your email.
1: 아, okay. Thank you.
3: Thank you.
4: 아, 여기 실수다. 여기도 뭔가 한적하다.
0: 아우스비르기 캠핑장은 여행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풍광 때문이죠.
1: 지금 저희가 H3 사이트 예약했거든요. 근데 지금 캠핑 사이트 바로 앞에 주상절리 절벽이에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협곡 안에 탁 안겨있거든요. 아, 말발굽 모양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약간 이렇게 U자형으로 지금 이 협곡이 이어져요.

0: 북유럽 신화 속 신들의 우두머리 오딘. 그가 탔던 8개의 다리를 가진 말 슬레이프니르가 남긴 거대한 발자국이 이 아우스비르 협곡을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1: 네, 아이슬란드가 이제 캠핑장을 제가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이 콘센트 모양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전용 콘센트를 좀 구입해가지고 다니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0: 거대한 협곡을 울타리 삼아 오늘 밤을 책임져줄 텐트를 칩니다. 어디든 하룻밤의 집이 되고 낯선 땅에도 마음 놓고 쉴 쉼터가 생기는 곳. 이게 바로 캠핑의 매력이죠.
1: 바로 앞에 피크닉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해먹으면 되겠네요.
0: 이제 식사 준비를 할 차례입니다.
1: 오늘 해먹을 요리는 아이슬란드가 아이슬란딕 램 해가지고 양고기가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오, 조그맣게 잘 잘라져 있다. 캠퍼들은 이 소리를 비온

0: 고소한 냄새가 캠핑장을 가득 채웁니다. 아이슬란드 양고기는 특유의 잡내가 적고 풍미가 깊은 것으로 유명하죠.
1: 냄새, 앞을 잘 익었어요. 양갈비 냄새가 죄송하지만 손으로 쭉 뜯어 먹겠습니다.
0: 입안 가득 번지는 따뜻한 육즙과 고소한 맛. 탁 트인 자연 속에서 먹으니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2: 우리가 보통 시장의 반찬이라고 하는데 아이슬란드는 풍경의 반찬이에요.
1: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힌다.

0: 이 아스비르기 캠핑장이 워낙 자연으로 둘러싸인 덕분에 이 바로 아래쪽에 30분이면 쭉 돌 수 있는 트레킹 코스가 있더라고요. 보트스트룬 연못이라고 예쁜 연못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벌써 또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1: 지금까지의 여정에선 좀처럼 보지 못했던 울창한 나무와 들꽃.
0: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오니까 이 U자역으로 협곡이 이제 휜 게 보이네요.
1: 마치 신화 속 비밀스러운 세계로 들어가는 듯합니다.
0: 와, 연못도 연못이고요. 지금 거대한 이 주상결리 벽이 딱 나왔습니다. U자형의 마지막 지점.
1: 용암이 식으며 갈라진 바위를 빙하홍수가 깎아낸 억겁의 시간. 그 아득한 흔적 앞에 걸음을 멈춥니다.
0: 와, 또 어떻게 이런 공간이 있을까? 아유, 연못도 참 아름다운데요. 요 앞에 이끼 낀 바위들도 신비스러운 분위기가 나는 게 엘프가 막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주상절리 보면은 작은 틈이 보이는데 마치 창문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은 저 틈으로 엘프들이 드나들었던 창문 또 문이었다고 합니다.
1: 불이 빚어내고 물이 깎아낸 자리. 시간은 척박한 대지에 생명을 깃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비로운 자연의 경이는 신화와 전설이 됐습니다.

0: 트레킹 코스 끝에서 주상절리 절벽을 만났습니다.
1: 주상절리를 아예 직접 만져볼 수도 있겠어요?
0: 수없이 쪼개진 바위의 곁에는 뜨거웠던 대지의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1: 엘프의 집 앞까지 왔습니다. 이런 틈, 이런 틈이 엘프의 창문, 엘프의 문인 거죠. 야, 아까 아래서 바라보던 그 아름다운 호수하고요, 이끼 낀 바위, 주상절리 숲까지 한 프레임 안에 모두 담깁니다.
0: 아이슬란드 전설에서 아우스비르기는 엘프의 성당 알파키르케라 불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모여 이 협곡에서 축제를 열었다고 전해지죠. 거대한 물살에도 깎이지 않고 협곡 가운데 섬처럼 남은 에이아는 전설의 신비를 완성합니다. 협곡에서 나와 서로 다른 물의 힘을 보여주는 폭포들을 만나러 갑니다. 바트나요클 빙하에서 시작돼 아이슬란드 북동부를 가로지르는 물줄기. 이번에는 특별한 폭포를 찾아왔습니다. 바트나요클 국립공원에서도 핵심적인 볼거리로 꼽히는데요. 베티폭스입니다. 강줄기를 따라 폭포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지금 폭포 물줄기는 아직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폭포에서 지금 뿜어져 나온 물줄기, 이 물안개가 엄청나게 흩날리는 게 보입니다. 거대한 물기둥을 쏟아내는 베티포스. 그 위로 또 하나의 폭포, 셀포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1: 와,
0: 높이 약 45m, 폭 약 100m.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폭포로 꼽히는 베티포스입니다.

0: 엄청난 기운과 거센 물보라.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압도적인 자연의 힘을 실감합니다.
1: 여기는 좁은 협곡 사이로 엄청난 유량이 흘러내리다 보니까 파워풀합니다. 파워풀해. 막 강력하게 느껴져요. 막 힘이.
0: 인류에게 불을 전해준 그리스 신화 속 프로메테우스. 그 이름을 빌린 영화 프로메테우스는 태초의 지구를 나타내는 첫 장면을 이곳 데티포스에서 촬영했습니다.
2: You never been to here, right?
3: No.
2: Yeah.
3: First time. By far the most powerful, biggest waterfall I've ever seen. I think bigger than anything in North America.
2: Ah, really?
3: Very, very big. Yeah, it was amazing.
0: 대지를 뒤흔드는 폭포가 빛을 품은 순간, 신기루처럼 무지개가 피어오릅니다.
1: 쫙 저 멀리까지 지금 무지개가 이어져요. 그리고 그 옆에도 희미하게 한 줄기가 더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로 주상절리도 참 멋져요.
0: 폭포에서 시선을 돌리자 절벽을 따라 늘어선 주상절리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짧은 여름에만 마주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1: 게다가 저는 이 순간이 더 특별한 게 이 데티포스는 일반적으로 저 반대편 서쪽 기슭에서 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여름에만 잠깐 제가 서 있는 동쪽 기슭 길이 열립니다. 이쪽이 워낙 비포장 도로고 길이 안 좋아서 겨울엔 닫혀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찾으면 동쪽 기슭에서 이렇게 폭포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거죠.
0: 아이슬란드는 폭포가 많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북대서양에서 불어오는 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비와 눈이 잦은 데다 거대한 빙하에서 녹은 물이 화산이 빚은 가파른 지형을 따라 흐르며 크고 작은 폭포를 만들기 때문이죠. 이제 강을 거슬러 올라가 또 다른 폭포로 향합니다.
1: 아, 셀포스 폭포는 곳곳에서 물줄기가 막 쏟아지네요.
0: 하나의 강줄기에서 태어났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셀포스.

0: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10여 미터 아래로 수많은 물줄기가 쏟아집니다.
1: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나요? 와, 점점 또 겁이 나는데요.
0: 셀포스의 또 다른 매력은 폭포 가까이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

0: 이제 진짜 폭포 한 걸음 앞까지 왔습니다. 지금 제가 진짜로 한 발자국만 뒤지면 폭포예요. 제가 여행하면서 수많은 폭포를 봤는데 이 정도 규모의 폭포 중에서 이렇게 가까이 다가온 적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폭포 옆에 있는 거잖아요. 바로 옆에. 그리고 떨어지는 것도 바로 보고 있고요. 와.
1: 데티포스의 폭발하는 에너지와 셀포스의 섬세한 아름다움. 아이슬란드 자연이 가진 다채로운 매력을 만났습니다.

0: 이제 여정은 아이슬란드 북부를 가로질러 서쪽을 향해 달립니다.
1: 그래서 we are traveling elf house everywhere, so we take pictures. Yeah, yeah. So it's for elves, right?
2: Yeah.
1: Okay, okay.
2: Yes. Yeah, you can take off.
0: Okay, okay, okay. 이동 중에 우연히 만난 엘프의 집입니다. 반가운 마음에 양해를 구했더니 흔쾌히 촬영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규모가 상당합니다. 이렇게 아이슬란드 쭉 이동하다 보면 막 강에 이제 놓인 다리 위에서도 이런 엘프 집이 있었고 뭐 곳곳에서 많이 봤었는데 이게 가정집에서 되게 풍성하게 이 엘프 콘텐츠를 딱 지금 꾸며놓으신 거는 처음 보네요. 지금 엘프의 집도 있고 엘프도 어림잡아 산 20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통? 20명 정도의 엘프가 보입니다. 바위와 언덕 위를 가득 채운 수많은 엘프들. 단순한 장식 이상의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주민에게 그 이유를 직접 물어봤습니다.
1: 안녕. 일로 와. 아이고 이뻐라. So many elves.
2: Yeah.
1: Yeah, so what does elf mean to you?
2: Yeah, elves is a part of the nature.
1: Uh-huh.
2: And we believe we have to live with them.
1: Uh-huh.
2: And have a peace between us.
1: Uh-huh.
2: And have
1: Yeah, so that's why you put many elves there.
2: Yeah.
1: Ah, okay.
2: And in the Christmas,
1: uh-huh.
2: there are stones down there.
1: Uh-huh.
2: We bring candles
1: ah.
2: to them.
1: Yeah, it's like a Christmas greeting.
2: Yeah.
1: Greeting.
2: Yeah. Wow. And the New Year
1: uh-huh.
2: also.
1: Okay.
2: Just to bring peace.
1: Thank you for helping. Thank you for understanding. Thank you for helping.
0: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아이슬란드 사람들에게 엘프는 오래된 전설이 아니라 오늘을 함께 살아가는 일상의 일부입니다. 오늘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 하우가네스. 아이슬란드 서쪽 해안에 자리한 곳으로 주민이 약 1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작은 마을입니다.
1: 오늘 여기다 이제 텐트 치면은 끝내주겠네요. 앞이 바다고 멀리 설산이고요. 아, 이쪽도 들판이에요. 이야, 이런 데서 언제 또 캠핑을 해보겠습니까?
0: 캠핑장을 옮길 때마다 여기가 최고다. 마음속으로

0: 순위를 매기곤 했는데요.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그 순위가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설산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고 바로 앞에는 바다가 펼쳐진 하우가네스 캠핑장. 아침부터 밤까지 이곳에서 맞이할 모든 순간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텐트를 세우기 시작할 무렵 몰려들던 먹구름이 결국 비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잠시 숨을 고르며 비가 그치기를 기다려봅니다. 변화무쌍한 아이슬란드의 날씨. 다행히 비는 잦아들었는데요. 그 사이 캠핑장에 새로운 이웃이 부쩍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캠핑카에 무슨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1: 뭐 텐트야 뭐 어떻게든 칠 수가 있는데 캠퍼밴 같은 경우는 작동을 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잘 수가 없거든요. 예, 조심히 돌아가셔가지고 잘 고치셔가지고 또 재미있는 캠핑 하시면 좋겠네요.
0: 처음 만난 사이에도 도움이 필요하면 자연스레 손을 내미는 마음. 캠핑이 가르쳐준 따뜻한 배려입니다.

0: 그친 줄 알았던 비가 간밤에 다시 세차게 내렸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에 절로 몸이 움츠러드는데요.
1: 다시 텐트에서 아침을 맞이했고요. 제가 살짝 씻으러 가는 길에 보긴 했는데 역시나 어제 기대했던 것처럼 텐트를 나서자마자 멋진 풍광이 또 펼쳐집니다. 밤새 비가 왔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지금 아침에 좀 그쳤고요. 이제 텐트에서 나왔는데 뒤에 이런 풍경이 또 펼쳐집니다.

0: PD님하고 감독님이 또 아침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1: 바람의 연손을 잠시 녹여봅니다.
0: 일교차가 좀 큰 지역이에요. 낮에는 좀 따뜻하고 더운 감이 있는데 새벽하고 아침은 바람이 불면 엄청 춥습니다.
1: 오늘 아침 메뉴는 구수한 누룽지와 된장국입니다.
0: 여기 생전입니다.
1: 요즘은 간편식이 잘 나와서 캠핑하기가 한결 편해졌습니다. 물을 넣고 끓이기만 하면 금세 든든한 한 끼가 완성되죠. 쌀쌀한 아침, 뜨끈한 국물에 누룽지를 곁들이니 굳었던 몸에 온기가 돕니다.
2: 전경 한 번만 찍어주세요.
3: 전경?
2: 네. 이게
0: 먹는 거 풀로 얘기하는 말이 아니라.

0: 솔직히 캠핑에서 이렇게 막 음식 해먹으면서 오신 분들이 좀 너무 애처롭게 보면 어떨까, 어떡하실까 그런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풀로 잡으시면은 전혀 그런 걱정이 안 들어요. 오히려 와, 부러운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뭘 먹더라도 이런
1: 그야말로 풍경 맛집입니다.
0: 자, 보세요. 여기서 먹어도 맛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먹어도 맛있고,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먹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 바다로 가서, 여기서 이렇게 먹어도 맛있어요.
1: 사실 하우가네스를 찾은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2: 지금 제가 머물고 있는 이 하우가네스 캠핑장 인근이 대구잡이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지역 최고의 맛집도 바로 앞에 있는 대구 레스토랑이고 또 인근에 바로 대구 공장도 있다고 하거든요.
1: 우리나라에서 대구는 겨울이 제철이지만 수온이 낮은 아이슬란드에서는 1년 내내 잡히는 대표 어종입니다.
2: 대구를 지금 직접 잡으신 것 같은데요? 우와!
1: 제법 크기가 큰데요.
2: 아, so are you tourists?
3: Yeah,
2: really?
3: So he took me out fishing. He's the captain of the boat.
2: Ah, it's like a fishing tour. Okay, let me help you. Let me help you. Okay. 와, 우와. No problem. It's all yours, right?
3: I'm not keeping all. He's gonna keep some too. I can't eat all that.
1: 방금 잡은 대구를 손질한다고 해서 따라 나섰는데요. 신기한 걸 보여주더라고요.
2: It's a heart.
3: Yeah.
2: Really?
3: Same size as his heart.
2: 이게 지금 대구 심장이래요.
3: Did you see the cheeks?
2: Cheeks. 대구 볼살이야, 볼살. Yeah. Also Korean love chick.
3: This is the best meat.
2: Yeah.
3: Best meat.
1: 제게도 맛볼 기회를 줬습니다.
2: 이게 지금 대구 볼살 회입니다, 회. Oh, great. Very chewy. Very chewy.
3: Chewy,
2: fresh. Fresh, yeah.
3: It's like scallop.
2: Yeah. 엄청 쫄깃하고요. 그다음에 그 비린내 전혀 안 나요. 왜냐면 방금 잡은 신선한 회라서 전혀 안 납니다.
1: 이곳에선 주로 살만 발라서 사용하고 남은 부위는 버리거나 다른 나라로 수출한다고 합니다. 두 마리 손질 작업이 모두 끝났는데요. 쉽게 볼 수 없는 부위를 보여주겠답니다.
2: 그러면 엄청 투명한 대포인데요. 여기.
1: 바로 대구 눈알 속에 있는 수정체입니다.
2: It's like crystal. 와, 대구 눈이 저렇게 투명했나요?
3: Oh, that's cool.
1: 수정체를 통째로 삼키더라고요.
2: 대구 눈 안에서 나왔는데 엄청 투명하고 마치 아이슬란드의 빙하처럼 보이기도 해요. 직접 먹어보라고 줬는데 이게 씹지 말고 그냥 삼키면 된다고 합니다. 그냥 삼켜서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약간 바다의 그 짠맛이 쭉 나오고 그냥 사탕 같습니다. 어? 너무 확 다시 나왔어. Done. Yeah, thank you. 와, 정말 친절한 청년 덕분에 이 아이슬란드 대구가 어떻게 가공이 되는지까지 봤고요. 바로 옆에 또 대구를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이 있으니까 맛보고야겠죠.
1: 추운 기후와 짧은 재배 기간으로 농사가 쉽지 않은 아이슬란드에서 대구는 삶을 지탱해준 소중한 자원이었습니다.
4: Hello, three people. Mm-hmm.
2: Thank you. 와, 여기 지금 레스토랑 분위기가 엄청 좋아요.
1: 하우가네스도 대구잡이로 생계를 이어온 어촌 중 하나입니다.

0: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를 활용한 음식 문화가 발달했죠.
1: 무엇보다 지금 제 테이블에 대구가 그려져 있어요. 지금 말린 대구 같은데 테이블에도 대구가 있어서 하우간에 쓰는 대구의 마을이네요.
2: 그레이.
1: Okay, thank you. So is it baccala?
2: Yes.
1: Okay, thank you.
2: Enjoy.
1: Thank you.
0: 감자를 곁들인 대구 버터구이와 대구살이 올라간 피자를 시켰는데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1: 뒤집어서 써는 게 더 수월하겠네요. 방향으로
0: 소금기를 뺀 염장대구에 버터 소스를 곁들인 대표적인 아이슬란드 가정식입니다.
1: 이 레스토랑 그 홍보물에도 우리 레스토랑의 대구는 텍스처,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식감 정도가 될까요? 식감이 대단히 뛰어나다고 홍보를 했었는데 대구를 씹을 때마다 그 대구의 그 살의 결이 하나하나 느껴질 정도로 식감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먹기 좋게 잘랐고요. 와, 이 신기하다.
0: 저에겐 생선을 올린 피자는 처음이라 맛이 어떨까 궁금했는데요.
3: 한 번 더 먹어봐야겠는데? 약간 대구 위주로.
1: 따로 이렇게 살짝 대구 위주로 같이 드셔야지 피자의 도우하고 대구의 그 쫀득쫀득한 식감이 함께 느껴집니다.
0: 아이슬란드 사람들의 식탁을 책임져주던 대구를 맛봤으니 이번엔 그들이 피로를 푸는 방법을 배워볼까요?
4: 여기 하우가네스 캠핑장의 명물이 바다 목욕탕이 있거든요. 안 그래도 제가 여기 이제 체크인 할 때 살짝 봤었는데 바닷가의 자쿠지처럼 작은 그 욕조 같은 것들을 해놓고 물을 살짝 끓여가지고 네, 사람들에게 개방을 하는 거죠. 특색 있는 공간이라서 안 가볼 수가 없습니다. 배 모양으로 약간 재미있는 목욕탕을 만들어놓고 사람들이 즐기고 있고요. 이쪽은 이제 가족들이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0: 벌써 많은 사람들이 온천욕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4: 오, 물이 따뜻한 수준이 아니라 엄청 뜨겁습니다.
0: 아이슬란드 곳곳엔 지열수를 활용한 온천과 야외 수영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운동을 즐기고 서로의 일상을 나누곤 하죠. 오늘만큼은 저도 아이슬란드 사람들처럼 뜨거운 물에 몸을 맡기고 잠시나마 여행의 피로를 풀어봅니다. 거대한 협곡과 폭포를 지나 신화와 전설을 따라 달려온 시간. 길 위에서 만난 모든 순간들이 잔잔한 파도가 되어 마음으로 밀려옵니다.
5: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6: 상쾌
5: 통쾌 변비엔 메이킨.
7: 무엇이 궁금한가요?
8: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7: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9: 10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10: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1: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12: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1: 아, 근데 좀 장엄한 모습으로 쫙 펼쳐져 있어요.
0: 그동안 우리가 알던 아이슬란드를 있게 하는 낯설고 새로운 풍경들.
1: 와, 너무 아름답습니다.
0: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숨은 핫플레이스를 찾아갑니다.
1: 아, 진짜 예쁘다.
0: 내가 여행하며 본 어떤 풍경과도 달랐다. 달을 걸었던 아폴로 14호 우주비행사가 아이슬란드 훈련을 마치고 남긴 말입니다. 익숙한 여행지 너머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미처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비경이 펼쳐지는 땅, 아이슬란드로 갑니다. 남동부 해안도로를 달리다 보면 저 멀리 날카로운 봉우리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1: 네, 여기 지나가는 길에 또 베스트라우른이라고 하는 멋진 바위산이 있고요. 또 옆에 예, 그 해변이 있어가지고 해변하고 이 산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멋지게 또 나온다고 해서 잠시 들렀는데 입장료가 있다고 합니다.
6: So we are here. Uh-huh. Take your car and scan the code in the machine next uh-huh. to the gate.
13: Okay, so three people.
0: yeah. 독특한 풍경으로 입소문나며 여행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인데요.
14: Where are you from?
13: Yeah, West. From South Korea.
15: 안녕하세요.
1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5: 감사합니다.
13: 감사합니다.
14: 감사합니다.
13: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아, 여기 한국 분들도 종종 오시나 봐요. 한국말 안녕하세요를 하시네요.
0: 아이슬란드의 일부 자연명소는 이렇게 사유지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스토크스네스 해변도 이 경우에 속하죠.
1: 아, 여기는 검은 모래 해변이네요, 진짜로. 약간 화산재처럼 보이기도 하고 스토크스네스 해변이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바다보다 멋진 게 제 앞에 펼쳐져 있는 베스트라호른 산입니다. 아, 굉장히 좀 장엄한 모습으로 바위산이 쫙 예, 좌우로 펼쳐져 있어요.
0: 땅속에서 천천히 식은 마그마의 시간과 암석을 깎아낸 비바람의 시간이 더해 완성된 베스트라호른. 그 장엄한 대자연의 시간을 마주합니다.
1: 여기서 산이 이제 반사되는 게 아름답다고 지금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은 반사되나 봐요. 다 지금 물에서 이렇게 사진 찍고 있거든요. 어? 보이나? 지금 물에 비춰가지고 이 산 이 안에 들어왔거든요. 아, 근데 제가 자세를 낮춰야지 좀 잘 보여요. 아, 요 밑에 마치 거울처럼 이 물이 작용을 해가지고요. 위에 있는 베스트라우른 산을 그대로 밑에 예, 반사를, 어? 이제 더 잘 보이네요. 지금 물이 잔잔할수록 잘 보이거든요.
0: 바람이 잦아들고 얕게 고인 무리로 봉우리들이 비치자 하늘과 땅이 맞닿은 듯 신비로운 대깔꼬마니가 그려집니다.
1: 아, 요쪽에 들어오니까 조금 더 잘 보여요. 지금은 하늘까지, 하늘의 구름까지 다 맺혔습니다. 이 스톡스네스 이 해변이 가지고 있는 작은 거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0: 날씨와 바람, 밀물과 썰물에 따라 다른 장면을 만날 수 있는 곳. 낮익은 아이슬란드의 풍경에서 벗어나 스토크스네스 해변을 찾는 이유입니다.

0: 바다 위에 우뚝 솟은 봉우리를 뒤로하고 지도 위 낯선 이름을 하나 찾아 다시 길을 나섭니다.
1: 와, 오늘 날씨가 진짜 좋은데요. 지금 찾은 곳은 피아드라르 글루퓨르라고 하는 긴 이름을 가진 협곡인데 약 200만 년 전에 빙하가 녹으면서 형성된 협곡이라고 합니다.
0: 100여 미터 높이의 깎아지는 절벽 사이로 굽이굽이 이어지는 물길. 걸음을 옮길 때마다 달라지는 협곡의 얼굴은 색다른 감동을 선사합니다.
1: 와, 이 앞쪽에는 지금 협곡의 윗부분만 보여서 살짝 감질이 났었거든요. 근데 가다 보니까 드디어 아래쪽까지 풍경이 쫙 펼쳐지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와, 저 멀리 빙하가 엄청 심하게 딱 핥히고 간 흔적도 남겨져 있고요.
0: 약 200만 년 전, 잘게 부서진 화산암이 물과 만나 만들어진 암석층. 마지막 빙하기가 끝날 무렵 흘러나온 빙하수는 모래와 자갈을 실어 나르며 이 암반을 깎아 2km에 달하는 장대한 협곡을 조각했습니다.
1: 아, 지금 오늘 하늘이 파란색의 채도가 훨씬 강해요. 아, 이 아이슬란드가 날씨가 맑으면 이렇군요. 그리고 드디어 최고로 멋진 전망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끝자락이고요. 멀리 지금 엄청 높은 지점에서 폭포가 콸콸 쏟아지고 있고요.
0: 쉼 없이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협곡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만나게 되는 하이라이트. 절벽을 따라 가늘고 길게 흘러내리는 물줄기, 메가르포스입니다.
1: 와, 드디어 가장 좋은 전망대에 제가 도착을 했고요. 이 앞쪽으로는 굽이굽이 치는 협곡의 모든 풍광이 다 한눈에 담기고요.

0: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신부의 드레스처럼 쫙 펼쳐지면서 흘러요. 여기가 폭포를 볼 수 있는 최고의 전망대입니다.
1: 수만 년 전 시작된 물의 조각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없이 흘러가는 자연의 시간 곁에 잠시 머물다 갑니다.

0: 접곡을 떠나 남부 해안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갑니다. 여행자들의 거점 비크를 거쳐 탁길 캠핑장으로 향합니다. 남부 해안에 자리한 작은 마을 비크. 규모는 크지 않지만 식당과 마트, 주유소 등이 모여 있어 남부를 여행하는 이들이 꼭 들르는 곳입니다.
1: 지금 비크 최고의 맛집이라고 불리는 화산재 피자집에 왔거든요. 또 독특한 그런 콘셉트 때문에 유명한데 맛집인 게 바로 증명이 되네요. 지금 줄이 너무 길어요.
0: 아이슬란드를 여행하며 음식점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건 처음인데요.
1: 지금 여기 메뉴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블랙 크러스트라고 피자 도우를 검은 빛으로 지금 물들였습니다. 식용 활성탄을 이용해서 도우를 반죽을 한대요. 이 비크가 유명한 게 검은 모래 해변이거든요. 또 아이슬란드 하면 화산재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화산재하고 검은 모래 해변에서 콘셉트를 따와서 피자를 만든 거죠.
2: What do you like to eat?
1: Breakfast number one.
2: Great.
1: And number three.
2: Perfect. Did you been on the beach?
1: Yeah.
2: That is the sand, the
1: black one? That's why.
2: Active charcoal from coconut husk.
1: 오, 나오네요.
0: 드디어 주문한 피자가 나왔습니다.
1: Number three. Okay, thank you. 와. 네, 보면은 이 주변부만 까만 게 아니고요. 완전히 모든 이 도우가 보시는 것처럼 검습니다.
0: 마치 화산재를 머금은 듯한 빛깔인데요.
1: 네, 맛을 보겠습니다. 오, 트러플 향이 은은하게 되어 있어요. 치즈 향하고 이 루꼴라의 향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면서 오우, 굉장히 맛있습니다. 다만 산맛이나 순맛이 나진 않아요.
0: 맛이 어떨지 은근히 걱정됐는데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보기 좋은 떡이 맛이 좋다 그런 얘기하잖아요. 보기 재미있는 피자가 먹기도 재미있는 거죠. 이제 검색했을 때 이 비크라는 도시에서 최고의 맛집, 가장 많은 평점이 있었던 레스토랑이 바로 여기였어요. 근데 의심을 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렇게 사람이 많고 지금도 줄이 끊임이 없습니다.

0: 화산의 섬 아이슬란드를 꼭 닮은 피자를 맛보고 향한 곳은 마트입니다.
1: 이제 다음에 갈 캠핑장이 탁길 캠핑장이라고 하는데요. 좀 외진 곳에 고립된 캠핑장이라서 따로 주변에서 먹을 거를 구할 수가 없대요. 바베큐로 나와 있는 립을 먹어야겠네요. 립. 그리고 또 패밀리 레스토랑 가면 인기 좋은 립입니다. 이게 한 4, 5만 원 할 거거든요. 역시 고깃값은 싸서 다행이네요.
0: 고기 구울 때 필요한 용품들도 꼼꼼하게 챙깁니다.
1: 그다음에 BBQ 해 먹어야 되니까 이 그릴도 사야겠죠. 그릴도 있어야 되고. 뭐 여행하다 보면은 단계 많이 당겨가지고요. 그냥 이런 거 막 보이는 대로 네, 집어넣으면 됩니다.
0: 드디어 캠핑 준비 완료입니다.
1: 아, 이 정도면 며칠을 버텨가겠습니다.
0: 이제 탁길 캠핑장으로 떠나볼까요? 도심을 벗어나자 한없이 이어지는 검은 모래평원. 목적지로 향하는 길에서 스치는 풍경마저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거친 길을 달려 푸른 계곡 깊숙한 곳에 위치한 탁길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짧은 여름에만 머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1: 오늘 찾은 캠핑장은 아이슬란드에서도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난 탁길 캠핑장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깊은 산악지대 오지에 폭 안겨 있어서 아, 굉장히 좀 고립된 느낌을 주는 곳입니다.
0: 탁길은 캠핑장 자체로도 매력적이지만 캠퍼들이 이곳을 찾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1: 이 탁길 캠핑장에 온 이유가 이 주변으로 근사한 하이킹 코스가 있거든요. 어떤 코스를 탈지 좀 정하고 가야겠네요. 푸른색, 분홍색, 노란색, 빨간색. 저는 노란색 코스 한 절반 정도 타고 전망대 보고 내려올 건데요. 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식을 보면서 걸으면 되겠네요.
0: 캠핑장 뒤편으로 난 가파른 산길. 세 개의 트레킹 코스가 모두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1: 지금 이제 여기까지가 캠핑장이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트레킹 시작입니다. 하이킹.
0: 출발부터 가파른 오르막이 이어져 만만치가 않은데요. 숨이 찰 때마다 뒤를 돌아보면 캠핑장은 어느새 한층 멀어져 있습니다.
1: 일단 이 봉우리 끝까지 맞습니다. 여기는 빙하 전망대가 아니라 캠핑장 전망대.
0: 힘들게 오른 만큼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산행의 매력이죠. 캠핑장 전경을 눈에 담고 본격적으로 트레킹에 나섭니다. 멀리서 볼 땐 미처 보이지 않던 바위를 뒤덮은 이끼와 들꽃들. 그 자연과 가까이에서 눈 맞출 수 있다는 것. 제가 트레킹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고도를 높이자 겹겹이 포개진 능선과 깊게 팬 협곡, 잔설 사이로 흘러내리는 가느다란 폭포까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1: 와, 이 코스는 걸어갈수록 어떤 지각 활동으로 인해서 생겨난 독특한 기암들이 많거든요. 약간 막 살아서 꿈틀대는 것처럼 저한테 느껴지기도 하고요.

부드러운 이끼 아래 감춰져 있던 거칠고 원시적인 땅의 굴곡. 발 아래 펼쳐진 태초의 지구를 마주합니다.

0: 이번 트레킹의 목표는 빙하를 만나는 것.
1: 아, 지금 한 3시간 정도 이제 산행하니까 체력이 좀 떨어지고 발걸음도 느려졌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그럴 때마다 아름다운 자연이 딱 펼쳐지면서 힘 좀 내라고 응원을 계속 해줍니다.
0: 산길을 조금 더 오르자 짙은 안개가 주위를 뒤덮기 시작합니다.
1: 시야가 제로 상태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한 앞에 한 10m 안팎밖에 안 보여요.
0: 저는 산행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
1: 빙하 정말 앞까지, 그야말로 딱 발 앞까지 왔는데 빙하가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0: 자연이 허락한 만큼만 보고 돌아서는 것, 길 위에서 배운 지혜입니다. 6시간의 트레킹을 마치고 캠핑장으로 돌아왔습니다.
2: 아이고, 강아지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궁금해. 궁금해. 아이고, 궁금해. 궁금해. 나한테 와, 나한테. 나한테.
1: 그러니까요, 카메라한테 달려있네.
2: 아이고, 아이고, 안 돼.
1: One car and three people, two tents. And how about shower and bathroom?
3: Everything's included in the cost of the camping.
1: Ah, okay.
3: So
1: okay.
3: You're paying 3,000. Are you all grown-ups?
1: Yes? Yeah, yeah, yeah.
3: And may I ask where you're from?
1: From South Korea.
3: South Korea, okay. Yeah. Yeah. Are you from Seoul?
1: Yep.
3: Oh, whoa. Man, it's very similar to here, right?
1: No, man. Not exactly.
0: 산행은 끝났지만 캠핑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룻밤을 책임질 텐트부터 서둘러 칩니다.
1: 아이고, 오늘 트레킹 하느라 고생하고 또 위에서 추워가지고요. 몸이 천근만근이면 이럴 때 고기를 또 먹어줘야겠죠. 그래서 어제 산 바베큐하고 여러 먹거리를 제 인생 첫 캠핑장한 동굴 속에서 먹어보려고요.
0: 탓길 캠핑장의 또 하나의 매력, 천연 동굴 안에 마련된 공용 식사 공간입니다.
1: 신기하다. 여기 테이블 하나 있어요.
0: 테이블과 의자는 물론 바베큐 시설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1: 너무 어둡긴 하네. 자, 오늘의 주인공 바베큐가 있고요. 그다음에 늘 바베큐 할 때는 사이드로 소세지가 필수입니다. 아, 얍. 땡큐.
0: 동굴 아니라 시원한 것은 기본. 입구 너머로 보이는 절경은 덤입니다.
1: 아, 근데 캠핑장 안에 공용 주방이 동굴인 건 당연히 처음 봅니다. 진짜 여행 가다 보니까 별군데를 다 다녀보네요.
0: 출출해진 배를 채워야 할 시간. 불길이 적당히 잦아든 숯불 위에 오늘의 메인 메뉴 바베큐 립을 올립니다. 노릇하게 익어가는 고기를 바라보는 이 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데요.
1: 바베큐 좀 시간이 걸리니까 옆에 소세지를 올려서 요기를 하면서 또 구워야죠.
0: 허기를 달래줄 구원 추수, 소시지도 함께 올립니다.
4: 소세지는 지금 바로 익고 있어요.
1: 캠핑의 꽃이 또 바베큐거든요. 너무도 낭만적인 동굴, 예, 공용 주방, 식당이 있으니까 이렇게 먹어가면서 원래 굽는 겁니다. 삼겹살도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익었을 때 하나 먹어가면서 굽듯이.
0: 노릇하게 익은 바베큐 립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면 저녁 준비 끝. 탓길에 푸른 계곡이 근사한 반찬이 되어줍니다. 집에서는 좀처럼 내기 힘든 숯불의 맛,

0: 북부로 향합니다. 말의 고장인 홀라르를 거쳐 해안마을 호프소스로 갑니다. 깊은 산과 너른 초원에 둘러싸인 마을. 홀라르는 비옥한 땅을 기반으로 오래전부터 말을 길러온 아이슬란드의 말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아이슬란드에 특별한 축제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약 1000년 전에 바이킹이 아이슬란드에 말을 들여온 뒤에 아이슬란드 말은 1000년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품종과 섞이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호라르 말 축제가 열립니다. 지금 승마 경기가 열리고 있어요. 계속 말들이 트랙을 돌고 있습니다. 란치모토 헤스타 만나는 아이슬란드를 대표하는 말 축제입니다. 각지에서 선발된 말과 기수가 모여 속도와 기량을 겨루고 혈통과 체형, 고유한 보법을 평가받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말들이 달리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이 아이슬란드 말만의 보법이 있다고 합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뭐 트웰트라든지 스케이드라든지 다섯 가지 보법이 있는데 지금 그 보법을 하나하나 지금 시범을 보이고 있어요.
1: 평보는 네 발을 차례로 땅에 딛는 느리고 안정적인 보법입니다.
0: 다시 보법이 바뀌었네요. 뭔가 경쾌한 보법으로도 바뀌었어요. 음악도 경쾌해졌고요.
1: 세 박자 리듬으로 달리는 구보는 빠르고 경쾌한 것이 특징인데요. 트웰트는 빠르게 나아가면서도 흔들림이 적어 안정적으로 말을 탈 수 있습니다.
0: 말들의 걸음걸이가 참 우아하게 느껴집니다. 막 무조건 빨리 달리려고 힘차게 달리는 게 아니라 보법을 지금 겨루는 축제로 보입니다.
1: 같은 쪽 두 다리를 함께 움직이는 스케이드는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아이슬란드 말 특유의 보법입니다. 고유한 보법의 역사는 멀리 바이킹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들이 들여온 말 가운데 특별한 걸음을 지닌 말들이 오랜 세월 선택적으로 길러졌고 외부 품종의 유입 없이 이어져온 이 보법은 오늘날 아이슬란드 말의 상징이 됐습니다. 아이슬란드 말들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만나고 싶어 축제 현장 인근에 있는 목장을 찾았습니다.
0: 와, 여기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엄청 많은 말이 일단 보이네요. 말을 지금 차량이 몰고 있어요. 보통 양을 양치기계가 몰듯이 지금 차가 한쪽으로 말을 몰고 있는데, 와, 되게 많다. 우와. 야. Hello. Yeah. So open farm, right? 아, okay, thank you. 아, 또 저희 말고도 이미 방문해 계신 분들이 계시네요. Hello. 아유, 커피 좀 떨어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란지못 그 말축제는 공식적으로 어제 종료가 됐거든요. 근데 다음 날 이 주변에 이제 농장이 지금처럼 이제 일반 대중에게 말 목장을 이제 개방을 하는 거죠.
1: 아이고. 말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전국에서 홀라르로 모여든 말들입니다. 축제 기간 동안 인근 농장에서 이렇게 말을 맡아주고 돌봐준다는데요. 윤기 나는 털과 풍성한 갈기, 그리고 온순한 눈빛까지 가까이서 보니 더 매력적입니다. 이 농장의 말들은 야외 울타리 안에 따로 모아두었다는데요.
0: 말들이 우리나라 제주도 말처럼 크기가 약간 아담한 편이고요. 와, 그 다음에 윤기가 막 잘잘 흐르네요. 갈기라든지 꼬리에서. 어이구, 다가온다. 어이구. 알아본 거야? 한국에서 온 거? 어이, 고마워. 콧바람은 지금 슉슉 하는데 엄청 따뜻해요.
1: 말들이 3, 4살 무렵이 되면 타고난 보법을 다듬는 훈련을 시작한답니다. 산속에서 몇 주 동안 지내며 사람의 지시에 맞춰

0: 걷고 달리는 법을 익히는 거죠.
1: Easy to handle also. They can live in groups very easily. And they are popular. They are very friendly, as you see. They're friendly and relaxed, most of them. Big horses, they are quite often
2: wild.
1: Difficult to keep together. So you need to separate each and everyone, otherwise they will fight. And,
3: It's Loye. He's four.
2: 아, 네 살이래요. Can I pet, pet him? 어, 살짝 만져봐도 된대요. 어, 안녕.
3: Let them smell you a little bit.
2: This one. 어, 나도 만져볼게. 오, 와, 털이 정말 부드럽습니다. 제가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 여행하면서 가령 뭐 영천 같은 곳은 말로 유명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영천에서 뭐 말도 살짝 타보고 말과 관련된 많은 또 농장도 봤었는데 이렇게 말들이 모여 있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다 격리됐다 그러나요? 한 칸씩 나눠져 있거든요. 싸우거나 좀 이렇게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서.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서로 저기 보시면은 어유 막 볼을 부비기도 하고 엄청나게 서로 예, 친하게 또 되게 친근하게 또 지내고 있네요.
0: 척박한 땅을 딛는 단단한 발굽과 흔들림 없이 이어지는 독특한 걸음. 아이슬란드 말이 지닌 강의 남은 이 땅의 자연과 닮아 있습니다. 이제 요정의 마지막 캠핑지로 떠납니다. 홀라르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호프소스입니다.
4: 와, 바람. 지금 일단 호프소스라는 지역에 캠핑장에 도착을 했는데 어우 바람이 엄청 세네. 지금 이쪽이 텐트 치기 좋긴 한데 이 인근에 멋진 주상절리하고 바닷가 수영장이 있다고 하거든요.
2: 제 바람의 위력을 보여드릴게요.
0: 수건이 세찬 바람에 깃발처럼 펄럭입니다.
4: 이제 바닷가까지 왔고요. 와, 이 날씨에 수영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0: 캠핑장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지열 수영장입니다. 이용료는 우리 돈으로 약 17,000원. 굉장히 저렴하죠?
4: 아, 지금 저기 수영장 있어요. 어, 와, 완전 인피니티 풀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수영장이 있는데 그 너머로 바로 바다입니다.
0: 부담 없는 가격에 탁 트인 바다 전망까지. 이보다 완벽할 수 있을까요?
4: 어, 아, 추워. 빨리 들어갈게요.
5: 근데 앞에 뷰를 끝내줍니다. 바로 너머로 바다가 펼쳐지고요. 물은 얼마나 뜨거운가 볼까요? 와, 따뜻합니다. 여기 31도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오.
0: 바닷바람을 피해 따뜻한 물속으로 몸을 담가봅니다. 수영장 물결 넘어 끝없이 이어진 바다. 몸도 마음도 수평선 위에 가만히 머무릅니다.
4: 와, 여기 오니까 되게 기묘한 체험을 지금 한번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제 몸을 반으로 갈랐을 때 상반신은 엄청 춥고 지금 비바람이 쏟아지고 있어서 좀 아플 정도거든요. 근데 하반신은 너무 따뜻하고 좋아요. 그래서 지금 위아래가 따로 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워낙 춥다 보니까 지금 정신이 없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눈이 되게 즐겁습니다.

차가운 북쪽 바다를 눈에 담고 따뜻한 지열수를 가르며 헤엄칩니다. 거친 자연 한가운데서 온기를 누리는 시간. 아이슬란드다운 여유를 만끽합니다.

폭포수수의 특별함은 수영장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해안 산책로를 따라가면 바닷가 절벽을 이룬 주상 절리를 가까이서 만날 수 있습니다.

0: 다시 캠핑장으로 돌아왔습니다.
1: 워낙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요. 보통 이 텐트 폴대가 똑바로 일자거든요. 완벽하게. 보통 이제 텐트가 이렇게 되는데 바람이 많이 부니까 얘가 계속 힘을 주느라고 지금 여기도 휘어버렸어요. 다 휘었어요. 아...
0: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는 호프소스. 강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평소보다 텐트를 단단히 고정합니다.
1: 네, 이 앞이 지금 주방이어가지고요. 오늘 저녁은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고급스럽지 않은 그런 음식을 해먹으려고 해요. 네, 여기 잠깐만요. 아, 여기 인덕션이 있어서 버너를 안 해도 되겠네요. 영화 기생충에 나와서 K푸드가 됐거든요.
0: 여행이 막바지에 다다르니 쌀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은 재료들로 저녁을 차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스테이크를 먹음직스럽게 구워주고 라면 두 개를 섞어 끓입니다. 어떤 음식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1: 짜장라면은 스프를 다 넣고요. 하나를 다 넣고 그 다음에 요 우동라면은 스프를 반 정도만 다 넣으면은 엄청 짭니다. 이제 이 소고기를 투하합니다. 와, 지금까지는 그렇게 고가의 음식이 아니었는데 소고기가 투하하는 순간 한 3,000원 정도의 몸값이 갑자기 2만원이 넘어갑니다.
0: 순식간에 저녁이 완성됐습니다.
2: 세부적으로 묘사하지 않더라도 다들 아시겠죠? 오, 예, 이게 뭐 호불호가 갈릴까요, 우리나라 분들이?
0: 고기를 빠뜨릴 순 없죠?
2: 소고기 한 가지 쏙 넣으면은 부자가 된 느낌입니다.
0: 아는 맛이 무섭다는 말이 있죠?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더 행복해지는 한 끼입니다.
3: 바람 때문에 컨테이너를 흔들려요.
0: 계속되는 바람과의 사투.
1: 우리 지금 네, 일자로 왔다고 옆으로 지금 막 계속 휘잖아요, 그렇죠? 와, 아이고.
0: 오늘은 설거지조차 쉽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어서도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거센 바람. 깨끗이 씻은 접시 두 개를 기어코 날려버립니다. 결국 설거지를 다시 하고 급하게 식당 안으로 몸을 피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소동도 즐거운 에피소드로 기억되겠죠? 우여곡절 끝에 텐트로 돌아왔습니다.
1: 지금 제가 딱 누웠을 때 어떤 상황인지 간접 체험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반대로 돌리면은 제가 딱 누웠을 때 지금 모습이거든요. 여기 지금 제 발이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양옆으로 소리 들리시죠? 와, 텐트가 지금 너무 흔들린다.
0: 세찬 바람에 텐트가 쉴 새 없이 흔들려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는 바.

지평선 너머로 조용히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바람소리에 잠 못 드는 밤이 아니었다면 만나지 못했을 명장면입니다. 근데 제가 계속 백야만 경험을 하다가 지금 처음으로 이 호프소스에서 일몰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슬란드는 11시 30, 이제 40분 됐네요. 오후. 근데 저녁인데 지금 멀리 해가 지고 있는데 보통 여행하다 보면은 워낙 일몰을 많이 봐서 그렇게 막 신기한 장면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일상에서는 보기 힘들다 보니까 감동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진짜 어마어마한 감동에 쌓일 수밖에 없는 게 일몰과 함께 지금 뭔가 어둠이 찾아오고 있는데 이런 경험을 처음 해봐요.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네요. 진짜 예쁘다. 와. 일몰이 이렇게 반갑다니요. 밤에도 빛이 머무는 아이슬란드에서 처음 마주한 노을. 여행의 끝자락에서 만난 붉은 하늘을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0: 호프소스를 떠나 북부 내륙을 가로질러 하일랜드의 알데이 야르포스로 갑니다. 이번에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지질학적으로 큰 가치가 있는 폭포를 하나 찾아왔습니다. 어휴, 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비탈진 바윗길을 내려서자 대지를 가르며 굽이치는 하얀 물줄기와 기묘하게 휘어진 주상절리가 단숨에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1: 아, 아이슬란드 폭포는 뭐 어디서 보더라도 훌륭한데, 우와! 여기 폭포 바로 옆에 주상절리가 진짜 너무 아름답습니다. 마치 진짜 이게 조각을 한 것처럼 훌륭해요. 이야, 주상절리가 진짜 멋지다.

0: 여기는 진짜 주상절리군이 뭐라고 이게 자연적으로 형성된 거로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로 정교하고 되게 깔끔하게 또 떨어지네요. 이 폭포는 폭포 자체도 웅장하고 멋지긴 한데 그 주변의 멋진 지질학적인 풍경을 보러 올 만한 가치가 충분한 곳입니다. 아, 이쪽도 지금 위쪽은 굉장히 불규칙한 형태로 주상절리군이 막 휘어져 있는데 이런 모습도 무슨 작가들이 마음껏 붙터치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야.
1: 용암이 식어간 방향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 주상절리. 뜨거웠던 대지의 시간이 돌기둥마다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0: 와, 폭포 바로 옆까지 갈수 있네요.
1: 태고의 기억을 품은 돌기둥을 따라 거센 물보라가 피어오르는 폭포 곁으로 조심스레 걸음을 옮겨봅니다.

0: 야, 여기 이제 폭포 옆쪽으로 왔는데 여기가 폭포와 주상절리의 조합을 가장 완벽하게 볼 수 있는 각도입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멀리서 그냥 평면적으로 보였던 주상절리가 위에서 입체적으로 육각기둥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무엇보다 그 사이로 압도적인 물줄기가 쏟아지는 게 아, 정말 뛰어난 조합입니다.
1: 쏟아지는 물줄기의 거친 힘과 반듯한 주상절리의 정교함이 어우러져 인간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움을 빚어냅니다.
0: 이야, 진짜 여기는 무슨 세상 끝에 와 있는 것 같네요. 왜냐면은 워낙 좁은 옆폭으로 쏟아지다 보니까 잔잔하던 강줄기가 여기서 엄청나게 으르렁대듯이 몰려들어서 빡 쏟아지고 있어요. 와.
1: 이야. 시선을 돌릴 때마다 또 다른 풍경을 보여주는 아이슬란드. 세상의 끝에 선 듯한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0: 신비의 세계가 펼쳐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이제야 야크를 만나네요. 신호등 대신 수신호로 차량을 통제하고 있어요. 활 하나 쏘는데 이렇게 신날 일인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스님을 만났어요. 사람들의 터전과 신들의 영역이 잘 어우러져 있어서 아주 멋진 풍광을 보여줍니다. 오랫동안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1: 바다하고 이 아름다운 마을이 쫙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0: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3: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4: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3: 네?
4: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3: 와.
4: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거죠.
3: 어떻게?
4: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1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사전에 줄여드립니다.
5: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6: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5: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3: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7: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0: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8: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3: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1: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9: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4: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1: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7: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0: 이어서 시대 목격이 방송됩니다.

0: 집을 사고 나서 확인했더니 이 집이 1905년도에 지어진 집이었고.
1: 특이하다. 얘를 특히 내가 키운 딸이 맞나.
2: 7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인데 지금은 너무 당연한 것처럼
0: 가족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아요.
1: 처음에는 약간 해가 느낌 좀 났어요.
3: 1년 만에 은우가 생겨가지고
4: 아이고야.
3: 가족을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0: 사람은 absolutely killing him right now. 내가 원하는 건 this one's bigger.
1: 준비되셨어요?
2: 하크, 준비씨, 네가 원하는 게 뭐야?
3: Creation of a champion. 99.9% 확정이야. 확정.
4: 사고치기 전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일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도시 깔끔한 파스텔톤, 안전한 실리콘 재질, 오븐, 전자레인지 사용으로 요리를 쉽고 빠르게. 편리한 실리콘 냄비 3종 세트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왜 된다고요?
1: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

0: 어디까지 보자.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5분 전자레인지 사용으로 편리한 실리콘 냄비 3종 세트 모두 증정.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8: 진단비도요?
0: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5분 전자레인지 사용으로 편리한 실리콘 냄비 3종 세트 모두 증정.
12: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그냥 잠깐의 1인자였을 수는 있어요. 그것만으로 뭐 업적을 쌓았다고 하긴 또 그럴 것 같고요.

고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바둑 때보다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바둑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지면 다시 두면 돼요. 근데 인생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게 무게감이 다른 거죠.

사실 참 저는 이런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는데요. 오늘 딱 보니까 왜 사진을 찍고 기록을 하는지는 좀 알 것 같아요.

0: 예, 안녕하세요. 처음 프로바드 기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삶을 돌아볼 때도 복귀라고 하죠. 바둑의 복귀처럼 한번 돌아볼 때가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흥미롭네요. 예, 오랜만에 사진을 보다 보니까. 어, 이게 제 모습인가요, 이게? 88년도. 참 이게 장난기 있죠.
1: 여기 섬인가봐요?
0: 그렇죠, 여기 섬이 있죠. 여기도 섬이고.

0: 목포에서 배 타고 들어가는 섬입니다. 신안군이죠. 신안군이 비금도 배 타고 한 요즘도 거의 2시간 걸릴 겁니다. 이게 뭔가 섬만이 주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섬에서만 제 나이 때 경험해 보지 못하는 섬만이 주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사실 제 나이 또래에서 개구리 잡고 뭐 개구리 뭐 이렇게 뒷다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었다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드물 것 같아요. 피자 같은 것도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비파나무라고 착각을 해서 피자나무 있다. 5살 말쯤? 그러니까 만으로 4살이죠, 아직. 만으로 4살이고요. 큰 누나 아니면 작은 누나예요. 이렇게 무릎 위에 얹혀놓고 이렇게 막 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사방을 막으면 드러낸다. 그게 너무 좋잖아요. 드러낼 수 있으니까. 그것부터 이제 시작을 했던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그게. 하나의 놀이로서. 예.
1: 안녕하세요. 저는 이세돌 구단 친형이고 프로 기사인 이상훈 구단입니다. 아버님도 이제 교편 초등학교 교사셨는데 자식들한테 바둑을 자연스럽게 한번 가르쳐 본 거죠.
2: 아예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고향 신안에서 하게 돼서 정말 저한테도 굉장히 뜻깊고 아시다시피 저는 바둑을 두던 사람입니다. 만 5살에 바둑을 시작을 했고요. 2019년 말 은퇴할 때까지 약 30년간 바둑을 두었습니다. 프로 생활만 24년을 했고요. 바둑은 인류가 만들어온 유일하고 완벽한 추상 전략 게임입니다. 바둑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여기 19x19입니다. 361칸에 사실 아무것도 없죠. 둘이서 번갈아가면서 한 수씩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기본 추상 전략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 아버지가 이제 세돌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대를 안 했죠. 거기서 이렇게 혼자서 아버님 가르쳐주는 정도 가지고 얼마나 두겠는가라고 이제 기대를 전혀 없었는데 한번 이렇게 둬봤는데 뭐 저보다 난 것 같더라고요.

0: 우리나라의 조훈현 구단이 중국의 소비평 구단을 물리치고 웅창기배 세계 대회의 패권을 차지한
1: 진짜 갑자기 영상 관광 영상 아니에요? 내재자 들어가겠고요.
2: 정감용 사부님 뭐 제자 뭐 여러 명이 있지만 이제 가장 아끼는 제자 중에 뭐 당연히 이세돌보다 그냥 번뜩번뜩이었어요. 그냥 뭐 바둑도 그렇고
3: 아, 이세돌은 다르다. 실력이 정말 말도 안 되게 강하고 빨리 두면서도 추이기가 너무 정확하고 사활 잘 풀고 그리고 세돌 형이 그때 그 충암 연구실에 자주 왔거든요. 거기서 이제 세돌 형 자주 봤었고

0: 조용 책.
1: 바둑 재밌어요?
2: 저희 누구 만났어요?
0: 알파고 이긴 사람.
3: 근데 너무 잘 녹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딱 듣는 게 친구가 제가 7살 때 그 정도 건자리 정도 했을 것 같아요. 바둑이라는 게 사실 간단하지. 사방이 막히면 드러내는 거고, 그런 다음에 두 집이지, 두 집. 두 집을 내는 거. 그렇지? 그 다음에 뭐 배우는 게 패 같은 걸 거야. 따내면 뭐 한 대 하나 두고 다시 따내는 거. 그렇지? 사실 바둑은 요 외에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바둑이라는 거는 이런 기술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정신적인 게 더 중요해. 사실은 지고 이기는 거는 그렇게 중요치 않아. 상대방과 내가 어떤 바둑을 두었느냐가 중요해. 한 줄씩 두어가면서 둘이서 만들어가는데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으면 좋은 작품 나올 수가 없겠지. 아저씨는 6살 때부터 존중하고 책임지는 그걸 한 30년간 배웠어. 우리 친구도 조금만 더 노력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다음에 혹시 또 오게 되면 한 번 둘까요? 그때는 정식으로 한 6, 7점에?

0: 자기 기풍이 그 주위에선 공격적이라고 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1: 모르겠어. 제 프로 첫 대고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기사 조한승 구단이고 지금 프로기사 협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입단 대회에서 두 명만 입단을 하기 때문에 같이 이제 프로가 된 거에는 좀 의미가 있었고요.
1: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고 이제 들어왔는데 사실 둘다 그렇게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 프로가 되고 참 재밌는 게 바둑계가요. 진짜 노터치예요. 알아서 해, 이거예요. 바둑뿐만 아니라 어지간한 건 네가 알아서 해요. 좀한 95년도 입단을 했고요. 98년도까지는 예상만큼 발전을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그 당시 97년도 말이죠. 또 외환위기 왔었잖아요, IMF. 어수선했어요, 또 사회가. 굉장히 어수선했습니다. 바둑계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고.
2: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았어요. 제가 소득을 올려서 이제 집안을 건사하고 있었는데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면 소득이 끊기잖아요.
1: 그냥 사근동이라고요. 저기 야담하게 살았죠. 반지 하나. 예. 수입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뭐 아시다시피 정신도 못 차리고 98년도까지는 그렇게 성적도 못 냈는데. 없었죠. 뭐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그 사람의 그런 신체적 그런 것들은 제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거를.
0: 근데 아마 좀 어린 나이에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냈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요.
3: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탔다고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혼자 지하철 타고 막 이렇게 돌거나 그런 식으로 외로움을 많이 탔다고 제가 전에 들었어요.
4: 지나고 보니까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가 이렇게 됐구나 하고.
2: 한동안은 뭐 말도 잘 못했다라는 뭐 그런 얘기까지 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옆에 같이 있었으면은, 같은 바둑계다 보니까 승부를 함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됐을 거고, 그러다 보면 그런 일도 없었을 수 있는데, 많이 이제 저도 안타까운 일이죠.
1: 97년도 말이죠, 그게. 선생님 98년도에서 돌아가시고. 뭐, 바둑의 가치가 존중, 배려, 책임을 아버지가 이런 것들 쌓아주신 분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처음으로 기록을 남긴 게 97년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제대로 된 기부를 거의 못 보셨죠. 근데 그 암울한 상황에 아버지도 이렇게 되시면서 그때 좀 정신을 차렸던 것 같은데, 살면서 좀 그런 거예요.
5: 연초 32연승에 돌풍을 일으킨 후 연말 바둑대상 MVP까지 수상한 이세돌.
3: 2000년에 이제 32연승 하면서 불패소년이라는 별명도 붙고 이미 세계적인 선수였어요. 그 저희 또래들이 다 목표로 하는
6: 무서운 신예, 차기 이제 바둑 1인자. 저와 한살 차이밖에 안 났지만 그 경지의 차이는 어마어마했어요.
4: 강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제 강했기 때문에.
0: 아마 그 시절에는 이창호 단을 넘을 걸로 예상이 되는.
6: 이창호 구단의 아성을 과연 이세돌이 무너뜨릴 수 있을까?
5: 금이 환영하는 조년을 맞이하는 이 소년은 당시 최연소 타이틀 보유자 이창호.
7: 이창호 사부님의 존재는 어떤 느낌이에요?
1: 거의 구름 위의 존재죠.

시대마다 1인자는 존재하는데 그런 단순한 1인자가 아니에요. 저는 시기는 짧지만 저도 1인자였던 시절이 있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런 1인자가 아니라요. 패러다임을 바꿨거나 혹은 완성시킨 분입니다.

0: 결승 1국과 2국을 완전 압도했어요. 내용 면에서도 그렇고 제한 시간도 얼마 안 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몇 개월 뒤에 3국이 치러졌는데
1: 모두 다 그 바둑을 다 보고 있었고 2연승 하고 있을 때만 해도 아 이제 넘어가는구나 이제도 우리의 시대가 오는구나.
2: 참 재밌었어요. 그 유일했던 이제 그게 뭐냐면 1, 2국을 두고 3, 4, 5국을 몇 개월 후에 둬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0: 기억나는 게 검토실에서 그 대국을 검토하다가 세도령이 거의 우승했다라고 생각하고 출발했어요. 이제 검토실에 계속 남아있던 박영훈 구단이 저한테 문자가 와서 형이 간 다음에 이창호 사범님이 아니라 바둑에 신이 든 것 같다고 해서 세도령이 역전패 당했다.
2: 처음에는 좀 못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뭐랄까? 아, 바둑 쪽으로 봐도 뭐가 문제인지는 정확히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 바둑이 뭐가 문제였을까? 결국 정신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1, 2국을 승리한 다음에는 너무 이제 자신감이 올라갔고 특히 구름 위의 존재라고 아까 말씀드렸을 때 구름 위의 존재, 그 이창호 사장님이 더 이상 구름 위의 존재가 아닌 거예요. 어쩌면 좀 자만, 오만 이런 게 들 수도 있고 아, 그래서 삼국의 그 압도적인 상황에서도 패배한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 그로부터 한 2년 뒤죠? 이창호 구단과 이세돌 구단의 대전쟁이 시작이 되었죠.
1: 이세돌 구단은 날카로운 창, 이창호 구단은 이제 방패.

0: 제20회 LGB 세계 기왕전 우승 이세돌 6단.
1: 이제는 뭐 이세돌 9단의 시대가 열리는구나.
2: 1인자에 딱 올라갔던 것 같아요.
3: 이세돌 9단이 도요타 덴소베 세계 바둑 결승에서 중국의 창하오 9단을 188수 만에 불계로 물리치며 패권을 차지했습니다.
4: 이세돌 9단은 이로써 지난해 삼성화재배 세계 바둑대회 패권에 이어 후지츠배 등 세계 바둑대회에서 5번이나 우승하는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아까 반가웠던 애가 아이가 하나 있어요. 기억나는 친구인데.

근데 승부욕이 있는 친구들이라, 근데 바둑이라는 게 원래 뭐 지고 이기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거에 너무 집착하면 사실 바둑에서 좋은 점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바둑 기사처럼 많이 지는 경우가 드물긴 하겠죠. 최고의 기사도 진짜 많이 패하는 것이 바둑이다 보니까. 저는 18판 이긴 경우, 8판 못 이겼습니다. 평생 80%를 못 해본 것 같은데, 1년 단위로. 두 번을 넘겨진다는 거죠. 저쓸때뭐 엄청난 그렇게 충격을 받으면, 못해요. 바둑은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일 수 있거든요, 이게. 승패라는 게. 좋은 대국을 하고 있으면 또 그걸로도 괜찮은 거거든요.

0: 수상기라는 게 한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게 뭐 몇십 년 만일까요? 엄청나게 오랜만에 60몇 년 만에 아마 벌어진 10번길 겁니다. 그 굉장히 명예스러운 대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리스크도 큰 대회죠. 졌을 때는 아무래도.
1: 전통적으로는 정말 이 시대의 1인자를 가리는 시합이고
2: 그 승부를 사실 받아들이는 그 두 기사가 대단하다. 그런 승부에서 지는 순간에는 본인의 이제 바둑 인생은 거기서 끝이다.
0: 그 전에 사전에 막 엄청 얘기를 많이 했죠.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부터. 근데 우리가 이걸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10번 기계 명예스러운 대결을 그 리스크 때문에 못하면 어떻게 하겠냐.

0: 기도 나온 적 없으면요. 압도적인 일인 줄 알아. 누가 그 이창호 사장님한테 10번 길을 감히. 말이 안 되는 거죠. 저와 구리구단만이 가능했던 어떻게 보면 10번 긴 거예요.
1: 구리의 바둑은 무림 정파의 어떤 후계자 뭐 이런 느낌이면 세드령은 마교 교주. 그래서 진짜 누가 강하냐.

0: 한국에서 딱 한 판을 했었거든요. 그 증도라고요. 어찌됐든 충격이 있었는지 제가 좀 술이 좀 돼가지고 제가 그때 천우동 살 때예요. 호텔 로비가 택시 좀 불러달라 그래가지고 아 저기 현대백화 저기 천우 현대백화점 좀 가서 좌회전하시면 된다. 증도에서
1: 반승. 아, 대단합니다.
2: 现在看任何记录都是被自己一生对手终结，也是种幸福。因为只有输给他，我觉得是正常。如果输给其他人，我自己内心不接受。
0: 그러니까 인정할 수 있는 상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리고단이랑 돌 때는 진짜 깔끔하게 인정하고 승복했어요. 아, 오늘은 네가 잘했어. 네가 좀 더 바둑을 두었어. 근데 다른 회사 할 때는 그렇게까지 깔끔하게 들어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응원했어요, 사실은. 저 잘, 우리 같이.
2: 对你事实，短暂的恨，长久的爱。其实这就表明，就是说，为什么是短暂的恨，就是因为老是在决赛中输。但你说长久爱，就是说，就像刚刚说成长的明灯。 这个就是因为有了他在前面，就是说对我围棋生涯来说的话，有了目标，就朝着目标能够自己好好努力的去前进。
0: 저는 구리고단을 당연히 원망해 본 적도 없고 선의 경쟁자로서 언제나 존중하고 사랑이라는 표현이 좀 어색했어요. 뭐라고 표현해야지 이거는? 저의 그런 바둑의 동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라이벌보다는 진짜 동반자 파트너.
2: 其实还是很想念他，因为虽然说我们年龄也不算特别大嘛，40多也不算特别大，但是在中国叫老登了，这个老登嘛，这个很怀念青春岁月嘛，因为那是自己人生的一个印记。

0: 여전히 자신감은 있는 상태고요. 아무래도 역시 아직은 인간의 직관력이나 이런 감각들을 컴퓨터인 인공지능이 따라오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꼭 인간의 그런 걸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그게 이제 2015년 말에서 2016년 초에 그 결승전이 하나 있었어요. 중국에서 하는 샵인데 제가 이제 커지고 다니는 2대3으로 패하고 돌아오는 날 연락이 왔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연락을 하지 않거든요. 큰 시합을 패하면 조금 이제 시간을 줘요. 근데 이제 이 알파고 얘기였던 거죠. 뭐 비밀 유지 계약서 쓰고 이러는데 좀 그냥 이벤트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체스가 진즉에 컴퓨터가 정복을 했잖아요. When in 1997, another IBM computer named Deep Blue beat the reigning world champion, Gary Kasparov. 하도 또 언젠가는 당연히 그렇게

0: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좀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제안이 왔을 때, 아, 이제 바둑이 시작되는구나. 그러니까 몇 년 후, 아니 2년 후, 3년 후에는 모르겠구나. 근데 그 시작점이 저잖아요. 그 매우 기쁘게 받아들인 거죠.
1: 상금도 이제 얘기해주고 뭐 하길래 아, 그뭐 속된 말로 뭐 거저 아니야? 어, 당연히 해야지. 이게 뭐 이제
2: 이 형 땡 잡았다. 그냥 이거는 당연히 인간이 이기는 승부인데 솔직한 제 심정으로는.
3: 네, 인간과 인공지능 컴퓨터가 펼치는 세계의 바둑 대결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인간계 대표 이세돌 9단.
4: But we'll have to see how they do against someone of the brilliance and creativity of Lee Sedol.
5: 알파고의 현재 능력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6: 구글의 인공지능 컴퓨터는 바둑 최강자와 이 세계의 대결을 준비하고 있는데
2: 아무리 구글이라고 해도 이게 뭐 별 수가 있겠어? 그때는 뭐 이제 뭐 딥러닝이라는 이런 걸 알지도 못했고.
0: 저는 진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최종 수컷, 뭐 한판 제가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는 있는 거고. 근데 전체 시리즈를 제가 패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7: 일곱은 좀 이 본인 스타일대로 처치해 둘 것 같습니다. 예.
8: 어떤 면에서는 이세돌 9단이 정말 잘 둔다면 알파고원의 명곡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0: 내 숫자였을까? 하나. 13수? 12수구나. 12번째 수부터 이건 좀 잘 두는구나 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8: 분위기가 네, 좀 무거워졌어요.
7: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지금.
8: 네, 이세돌 9단 또한 지금 실감을 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7: 뭔가 좀
8: 아, 지금 던졌습니다. 이세돌 9단이 돌을 거뒀습니다.
7: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죠.
8: 와, 네, 이세돌 9단의 알파고의 대결, 첫 번째 대결, 알파고의 불계승입니다. 정말 충격을 감추지 못하겠네요.
0: 알파고가 생각보다 잘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그 일곡을 패배한 상황에서도 자신감은 여전히 좀 존재했었어요.
9: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결, 그 두 번째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너무 좁은 시야를 갖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야, 근데 이 곡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10: 아, 끝까지 계산도 안 해요.
9: 네.
10: 연습 잘했습니다.
9: 이세돌 9단이 현곡을 합니다.
10: 지금 많이 졌어요. 가장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끝났어요. 끝난 다음에 바둑판에 본인이 어떻게 하는데
9: 네.
10: 의미가 없어요. 받아줄 지금 사람이 없어요. 혼자서 그냥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요. 지금.
9: 거의 벽이죠, 지금.
0: 이게 진 것도 진 건데요. 뭘 정확하게 몰라요. 왜 졌는지.
1: 진짜 근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알파고가 되는 수법이 너무 신선하면서도 독창적인 그 창의력이 느껴지는 것이었죠.
0: 그래서 이창호 사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편안히 돌아. 그 사람이 못 이기는 것 같다.
2: 예, 이후 끝나고 형수님이 연락이 오셔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잘 모르겠다고 해서 그리고 이제 그럼 복귀하는 거 좋아할 거라고 세돌이 형은 평소에 시합 두면 복귀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방에 와줄 수 있냐?
1: 밤새 아마 새벽 한 4시 반? 5시쯤 나왔던 것 같아요. 정말 바둑이라는 본질을 완전히 처음부터 어떤 백지화시켜놓고 토론을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0: 제가 3국부터는 작전을 짜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못 이긴다. 하여튼 작전 자체는 초반에 승부를 거는 거였습니다. 그 이유가 바둑은 돌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경우의 수가 많죠. 저는 경우의 수가 많은데도 승부를 한 거예요. 알파고가 연산 능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제가 위험하다고 본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초반에 승부를 했는데 아니었죠.

0: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첫 수를 넣는 그 순간부터 어쨌든 승률 높은 수를 두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돌 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수익기를 못해요. 일종의 감각으로 도는 겁니다. 감각과 데이터의 싸움이 되는 거죠. 뭐 아시다시피 데이터의 압승입니다.
1: 내용 면에 있어서 완벽하게 눌렸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벽에다가 주먹치기 하는 것처럼 막 무릎이 후들거리더라고요. 너무 이제 제 생각과 빗나가는 상황이 벌어졌고, 앞으로 우리 바둑계는 어떻게 되지? 막 생각부터.
0: 동료, 지인, 가족, 총출동을 했죠. 당연히 분위기도 또 어렴풋이는 알잖아요.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다는 거, 응원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냥 뭐 절망이었죠. 1, 2, 3국 졌을 때가 참, 참 바둑 두면서 이게 나의 패배가 아니구나 생각을 좀 했었어요. 나만의 패배가 아니구나. 아니, 그런 대국이 어디 있습니까?
2: 자, 이제 대국이 시작됐습니다. 서울 포시즌스 호텔로 가보겠습니다.
0: 그러니까 초반은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러니까 전투를 피합니다. 오히려. 최대한 간명하게.
2: 세계 대결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제4구 함께 보고 계십니다.
0: 68번째, 이게 여기가 68번째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78번째. 굉장히 이상한 점이다. 이상한 수를 주면서 지금 버그를 유도한 거거든요.
2: 먼저 끼워갔어요?
3: 그게 뭔가 느낌이 좀 있는 수예요.
0: 어쨌든 저걸 두는 순간 사실 거의 끝나버립니다.
4: Look at that move. That's an exciting move.
5: Basically,
6: he found the wedge.
7: The sharpest fucking win rate we've seen.
8: He dropped at 80%. Wow.
9: 어? 어? 어? 뭐지? 아니, 이거는
10: 뭐지?
9: 오늘 뭐 렉 걸린 것 같은데?
11: Thank you. 그러니까 알파고가 이제 포기를 한 겁니다.
2: 네. 네.
12: 박수 한번 칠까요?
13: 네. 아, 네. 인간 대표 이세돌의 첫 승.
14: 이렇게 3연패를 당하고 1승을 하니까 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15: 승리의 의지와 사람의 지혜로 무장한 이세돌 앞에서 결국 인공지능도 돌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1: 신에게 균열을 일으켰죠. 실제로 인공지능이 막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 많은 수를 읽어내지만 바둑판의 모든 부분을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그럼 예측 못한 곳으로 찔러 들어가야 거기서 이제 균열이 일어나는 건데.
16: 뭐 모두 딱 보셨잖아요. 네, 신의 한 수 이렇게 친한 형이지만 그 바둑은 정말 진짜 인정한다고.
17: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리고 제시하지도 못한 그 길을 결국 혼자 만들어냈고.
18: 他是能够洞察到，作为人类历史上，他应该这个是一个人类历史的围棋的人类围棋历史的丰碑。
0: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겨 한판이라도 이긴 사람으로서 지금 그렇게 지금도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패배한 사람이죠 처음으로. 네, 시리즈 전체를 패배한 사람이 된 겁니다. 바둑계는 2017년도부터 아주 큰 영향,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19: 꼬물이는 거 나쁘다. 꼬물이 떨어질 것 같긴 한데.
17: 약간 이거 쫄만 한데.
0: 제가 그때가 이제 33이었죠. 제가 예전부터, 그러니까 예전부터 거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만의 뭔가 시그니처 뭐 이런 걸 딱 끼고 싶다라는 게 강해요. 뭔가 이창호 사님처럼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뭔가 남기고 싶었는데 알파고가 이렇게 바로 딱 되면서 이제는 뭐 남겨볼 수가 없고 이미 시대가 바뀐 거고 이미 도대체 나는 그럼 이제

0: 해야 되는 건가?
1: 한국 바둑의 간판으로 꼽히던 이세돌 9단이 전격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를 이겼던 바둑기사는 단상 밖에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합니다.
0: 그것을 제가 뭐 결정할 부분은 아니었어. 결정을 한다? 그게 아니라 그냥 저는 자연스럽게 은퇴를 하게 된 거죠. 제가 무슨 결정을 내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사람이요. 저는 바둑을 뭐 30년을 뒀지만 바둑에 제가 생각한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스스로 부여한 뭔가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의미가 사라진 순간에 제가 무슨 뭐 거기서 무슨 선택을 못했어요.

정신없이 정상을 향해서 가다 보면 그 자체가 그냥 뭔가 그런 것들을 다 털어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정상을 향해 가는 게. 1인자만 돼도 뭐 정상에 섰냐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또 업적을 쌓았느냐라고 봤을 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뭐냐라는 거죠. 그걸 이제 지금 찾고 있는 중이고.

0: 저는 뭐 지금 보드게임도 만들고 지금도 좀 점점 조금씩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고마운 제안이었죠. 이네스트에서 트윙크 제안으로 강의도 하고 있고요. 이 모두가 다 의미 있는 일이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그런 중심감이라고 생각하기엔 좀 어렵거든요. 아직은 그걸 좀 찾고 있는 중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가족에서 제가 가장 즐거운 순간이 한참도 못 내다보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막막하겠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같이 찾고 있잖아요, 사실은. 비슷할 거예요. 상호우존적인 존재,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AI 시대가 되면서, 이게 너무 와닿아요. 우리가 같이 뭔가 의미도 찾아가면서, 대화도 하고, 그런 것이, 오히려 이게 좀 와닿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너무 좋지 않나요? 화동장은 그 전문가로서 얘기할 거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쉽게 이렇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었다면 이건 제가 뭐 거의 뭐 인생에서는 다 아마추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기대감이나 설렘의 그런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1: 지금부터 집중!
2: 주로 포메라니안이라든지 말티즈 이런 아이들이 유전적으로 슬개골탈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관절 정형 수술들은 수술비가 저렴하진 않습니다.
1: 반려동물 키우다 보면 병원비 걱정이 제일 크죠? 카카오페이 손해보험 펫보험은 연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청구가 가능하고 여기에 당일 수술비가 업계 최대입니다. 카카오톡에서 강영욱 펫보험을 검색해보세요.
3: 가족의 풍은아? 저는 세돌이 형은 항상 똑같았어요.
4: 영원한 스승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5: 음악하는 사람보다 더 영감을 불러일으키면서

0: 그보다는 영감을 불러일으켜요, 사람을.
1: 같이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선후배.
2: 짧은 추억, 오랜 동경.
3: 진심의 등타.
4: 이어서 명의가 방송됩니다.
5: 신비의 세계가 펼쳐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이제야 야크를 만나네요. 신호등 대신 수신호로 차량을 통제하고 있어요. 활 하나 쏘는데 이렇게 신날 일인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스님을 만났어요. 사람들의 터전과 신들의 영역이 잘 어우러져 있어서 아주 멋진 풍광을 보여줍니다. 오랫동안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6: 보물을 찾는 여정을 같이 출발해 보시죠. 가시죠.
7: 울림으로 그래, 울림으로.
8: 여기 최상 큽니다. 한무생 뭐 한 150만 원입니다.
7: 150만 원이요?
8: 네. 이거 아주 소중한 거죠, 여기. 그 뒤에 보면 봉우가 가죠, 이게.
9: 당근무장 당근밖에 안 나. 이게 내 인생 보물입니다.
7: 이게 위로 오는 척. 누나는 나한테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0: 따라간다면?
1: 2분 위기.
2: 뭐야 이거?
1: 접은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3: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4: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돌 하나. 하지만 이 돌이 몸속에 자리 잡는 순간 상상을 초월하는 통증을 일으킨다.
5: 이게 잡아뜯고 뭉치고 잡아뜯고 뭉치고 막 참을 수가 없을 만큼 아프고.
6: 아픈 건 막 엄청 아파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아픈 건 막 이 통증이 엄청 커요. 아파.
7: 지어 짜는 통증이라는 게 허리를 못 펼 정도로 굉장히 아프고요.
8: 이걸 안 빼면은 지금 간 수치가 뭐 800이 넘어가고 너무 위험하다. 당장 빼야 된다.
4: 원인은 바로 담낭과 담도에 소리 없이 자라난 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커져 거대 담석이 되기도 한다. 가파르게 늘고 있는 담석 환자는 이미 20만 명을 넘어섰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몸속에 돌이 생기는 걸까?
9: 담낭 담도 질환은 우리의 생활 습관과 좀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석의 주범이 이런 것들인데요. 노인이 되시게 되면 담석을 예방해주는 때문에 담석이 발생할 빈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담도성의 통증은 스퀴징이라고 해서 이게 쥐어짜는 통증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리에 지나보신 적 있죠. 그 장단지 지났을 때 그런 통증입니다.
4: 수술 없이 내시경만으로 돌을 직접 제거하는 최담도 질환의 권위자, 소화기내과 천영국 교수. 오늘은 그와 함께 현대인의 담낭과 담도를 위협하는 그 돌의 실체를 파헤쳐본다. 어제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하루였다. 극심한 통증과 고열로 응급실을 찾은 90세 남성. 밤사이 응급치료를 받고 현재 시술을 앞두고 있다. 세월의 풍파를 다 견뎌왔지만 90평생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다.
10: 죽겠으니까 배가 아프면 죽겠으니까 왔어요. 어느 정도는 그 여자들은 그렇게 왜 애기 낳는 정도로 아프다고 나보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참으라고.
11: 그럼 오늘은 이따 어떤 거 하세요?
10: 돌 깨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속에 돌 있대요. 근데 그걸 깨주신다고는.

0: 흔히 쓸개라 불리는 담낭은 간 아래쪽에 붙어있는 주머니 모양의 소화기관이다. 나뭇가지 형태의 담도는 담즙이 흐르는 길로 직경이 1cm도 되지 않는 가느다란 관이다.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은 이 담도를 따라 담낭에서 농축되고 저장된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담낭이 수축하면서 저장해둔 담즙을 뿜어낸다. 담도를 지나 십이지장으로 들어간 담즙은 음식 내 지방이 잘 소화되도록 부드럽게 해준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담즙의 찌꺼기들이 뭉치고 굳어지면 돌처럼 딱딱한 담석이 된다. 담즙이 흐르는 곳이면 어디든 돌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위치에 따라 이름이 다르다. 쓸개 안에 생기면 담낭 담석, 간 속 담관에 생기면 간내 담석, 담도에 자리 잡으면 담도 담석이라 부른다. 90세 김덕래 씨는 쓸개, 즉 담낭에 돌이 생긴 환자. 그의 담석 제거를 위한 시술 준비가 한창이다. 그런데 모니터를 확인하는 천 교수의 표정이 이내 굳어진다. 어떤 상태인 걸까?
1: 이 담낭 안에 돌이 이렇게 꽉 차 있습니다. 12지장에 붙어 있거든요, 담낭이. 근데 이 돌이 너무 크다 보니까 12지장과 담낭 사이 염증이 생기면서 구멍이 뚫려가지고 그 담낭에 있는 돌이 스르륵 12지장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돌이 너무 크다 보니까 12지장에서도 못 내려가고 길을 막았습니다. 막아가지고 음식을 못 먹고 토해가지고 응급실로 내원하셨어요.
0: 거대 담석을 방치해 담낭에 천공까지 생긴 환자. 그 돌이 현재는 음식이 내려가는 길을 막고 있다. 그는 오늘 어떤 시술을 받게 될까? 2년 전 태양검사를 위한 CT에서 우연히 담석이 발견된 환자. 담석은 오랜 시간 자라 무려 6cm에 이르는 거대 담석이 됐고 담낭은 이미 기능을 잃은 만성 담낭염 상태였다. 문제는 거대 담석이 담낭과 맞닿아 있는 십이지장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면서 두 장기 사이에 구멍이 생겼고 빠져나온 돌이 십이지장을 막았다. 6cm에 달하는 거대 담석은 음식물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십이지장의 길목을 막았고 결국 이로 인해 위가 팽창하면서 반복적인 구토까지 이어졌다. 환자는 고령에 심혈관 질환이 있어 수술은 어려운 상황. 내시경으로 담석 쇄석술을 받기로 했다. 내시경을 십이지장까지 접근시켜 레이저로 거대 담석을 잘게 부순 뒤 조각을 제거하기로 했다. 잘게 부순 돌 조각은 장을 따라 내려가 자연스럽게 변으로 배출된다. 이제 본격적인 시술에 들어간다.
1: 자, 내시경 들어갑니다. 내시경이 좀 커요.
0: 문제의 담석을 찾아 나설 차례.
1: 돌이 돌이야 이거? 여기 있네. 큰 돌이네 이거.
0: 십이지장을 가득 메운 거대 담석. 그 크기에 시술을 집도하는 천 교수도 놀랄 정도다.
1: 이야, 돌이 정말 이렇게 크다니.
0: 이대로는 꺼낼 수 없는 큰 돌을 잘게 부수는 작업이 시작된다.
1: 대단한 돌이다. 하, 정말 단단하기도 하고 너무 크네. 이렇게 큰 돌은.
0: 레이저 쇄석술로 그토록 단단했던 돌이 어느새 작은 조각이 됐다. 부서진 돌가루로 금세 시야가 흐려지는 상황. 한 시간 가까이 씻어내고 부수기를 반복한 끝에 마침내 돌을 밀어냈다.
1: 조각난 돌들입니다. 조각난 돌들이고요.
0: 보통의 담석은 크다 해도 2cm 이하.
1: 한 5cm에서 6cm에 됩니다. 6cm. 이런 담석은 진짜 거의 없습니다. 사람 몸에서 이렇게 담낭에 6cm 담석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주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0: 이렇게 자랄 동안 왜 몰랐던 걸까? 막다른 순간에 알게 된 거대 담석. 그대로 두면

0: 어떻게 될까?
1: 안병 환자가 밥을 못 먹죠. 밥을 못 먹고 그다음에 십이장이 꽉 껴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십이장을 또 터뜨릴 수 있어요. 천공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복막염이 와서 사람이 사망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시경으로 돌을 못 빼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을 해서 그 돌 있는 십이장을 잘라내야 돼요.
0: 십이지장이 다시 열리면서 장폐색도 해결됐다. 고령일수록 거대 담석이 많은 이유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발견이 늦어지기 때문이다.
1: 거대 담석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연령이 많습니다. 나이가 드시게 되면 노화 현상으로 이 담도가 늘어납니다. 조금 조금씩 늘어나게 되는데요. 돌이 조금밖에 생겼을 때는 늘어난 담도에서 이 담도를 막지를 못하니까 증상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돌이 생겨도 연세 드신 분들은 모르고 지내세요. 증상이 없으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돌이 담도 내에서 점차 자라게 됩니다. 실제로 거대 2cm 이상의 거대 담석을 이렇게 잘라서 단면을 보면 나무와 나이테 같은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담석이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고 거기에 이제 프로테인, 그다음에 이제 세균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점차 조금씩 나이테 같은 형성을 하면서 점차 이렇게 커지게 되는 이유인데요. 그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담도가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0: 그러나 담석증은 비단 노년층만의 질병이 아니다. 젊은 층에서도 담석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에서 40대 담석 환자는 10년 새 약 74%나 급증했다. 젊다고 담석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2: 두 안에서 숟가락으로 이렇게 벅벅 긁는 듯한 통증이 일어나고 덩치와 맞게 먹는 걸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 18일날 응급실에 가기 전날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대찌개를 시켜놓고도 햄 한 숟갈 먹고 먹자마자 도저히 못 먹겠다고 판단해서 못 먹었었어요. 그 정도로 음식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파서요.
3: 지금 98kg, 99kg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제가 탄수화물 면 같은 거 많이 좋아하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요즘 배달 음식을 좀 많이 있으니까 배달 음식이 그런 일이 힘들더라고요.
4: 기름진 음식 같은 걸 먹으면 되게 등이 아프고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진짜 너무 막 한 번에 방어랑 대방어랑 삼겹살 이걸 먹고 밤에 잔 날이 있는데 새벽에 막 너무 아파서 깼어요. 이 명치 오른쪽이라 그래야 되나?
0: 40세 윤여수 씨도 처음엔 그저 소화불량인 줄 알았다. 통증을 참다 결국 응급실을 찾았지만 설마 담석일 줄은 몰랐다.
1: 자, 여기 쓸개를 보면 요게 담낭인데 요 하얀 것들이 담석이고 그 옆에 이게 돌되기 전에 슬러지라고 찌꺼기, 기름 찌꺼기들이 여기 꽉 차있네. 다 돌들이다. 저게 다 콜레스테롤, 기름 덩어리.
0: 90kg까지 늘어난 체중이 담석의 위험을 높인 걸까?
1: 여기 보면 이게 다 내장지방, 내장지방. 그러니까 이렇게 복부 지방이 많으면 담석이 잘 생긴다. 알겠죠?
5: 네. 응?
1: 그래서 다이어트하고 저 일단 운동해야 돼, 운동. 돌은 이렇게 크기가 크지가 않아. 작은 돌들의 집합체. 그건 오늘 내시경으로 뺍니다.
0: 비만일수록 돌이 잘 생기는 이유는 뭘까? 내장 지방이 많고 비만할수록 지방 대사가 활발해지면서 중성 지방이 혈액으로 흘러나온다. 혈액 속 중성 지방은 간 문맥을 통해 간으로 이동하고 간의 콜레스테롤 대사에도 영향을 준다. 이 과정에서 담즙 속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작은 콜레스테롤 결정이 만들어지기 쉬워지고 이 결정들이 서로 뭉치면서 담석으로 자랄 수 있다.
1: 최근에 젊은 연령층에서도 담석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고중성지방 식이를 많이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비만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콜레스테롤 담석의 발생 빈도를 높이게 되는 이유가 되고요. 또 비만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 살 빼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과도하게 짧은 시간 내에 체중 감소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식사가 불규칙해서 담낭을 제때제때 수축을 시켜주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그 높아진 콜레스테롤이 엉겨붙을 시간을 주기 때문에 역효과로 해서 담석이, 콜레스테롤 담석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료 여건이 좋아지면서 노령층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노인이 되시게 되면 담석을 예방해주는 담즙산의 농도가 적어지기 때문에 담석이 발생할 빈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0: 문제는 바로 기름진 식습관과 비만을 부르는 과식. 담석은 현대인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다. 아주 작은 돌도 통증의 씨앗이 된다.
5: 매일 면 먹었어요, 면. 아랫배가 전체적으로 쥐어 짜듯이 아프고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파요. 아, 제가 지금 황달 수치가 있는데 그게 조금 정상으로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담석 때문에 밥을 못 먹는데 이거 시술하고 밥을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0: 그는 어떤 치료를 받게 될까? 복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검사 결과 환자의 담낭에는 5에서 7mm 크기의 담석이 10여 개나 있었고 이 가운데 7, 8mm 크기의 돌 두 개가 담낭에서 담도로 빠져나왔다. 담도로 내려온 돌이 담즙의 흐름을 막으면서 통증과 염증을 일으켰던 것이다. 시술은 먼저 입으로 내시경을 넣어 십이지장까지 접근한 뒤 담도 입구를 넓혀 돌이 나올 길을 만든다. 이후 스텐트로 공간을 확보하면서 그물망 모양의 기구로 담도에 걸린 돌을 하나씩 꺼낸다. 담도의 돌 두 개는 내시경으로 제거했지만 담낭에는 여전히 담석이 남아있어 추후 담낭을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하다.
1: 담석이 근데 다행히도 한 90%에서는 어디서 생기냐면 간 외 담도에 생깁니다. 간 외 담도라고 하는 것은 간 입구에서 십이지장으로 연결된 부위인데요. 대부분 여기서 생깁니다. 여기서 생긴 간 외 담도 담석은 ERCP라는 이 내시경 시술로 거의 모두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 내 담석도 생기거든요. 간 안 속에. 그런데 간 입구 쪽에 가까운 간 내 담도 담석은 일부는 내시경으로 저희가 제거할 수 있고요. 내시경으로는 담낭 담석을 못 빼는 이유는 담낭과 담도에 연결된 부위를 간에 달한 파이크 연결된 관이 굉장히 직경이 작습니다. 작고 돼지꼬리처럼 이렇게 꼬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빼기 위해서 기구를 집어넣다 보면 이게 터집니다. 터지게 되면 담즙이 복강내로 새서 복막염을 유발시키는 후유증만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낭 담석은 내시경으로 빼는 시도는 하지 않고요. 문제가 된다면 복강경으로 담석과 담낭을 같이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0: 드디어 젊은 담석 환자 윤여수 씨의 내시경 시술이 시작됐다. 담석 제거를 위한 첫 단계는 좁은 담도에 스텐트를 넣어 길을 확보하는 것. 이제 담석이 있는 곳으로 접근한다. 담석이 보이자 그물망 모양의 바스켓으로 조심스럽게 담석을 포획하는 천 교수. 담석이 걸리지 않도록 좁은 통로로 세심하게 통과시킨다. 남아있던 담석까지 무사히 제거했다. 그러나 담낭에는 여전히 돌이 남아있는 상황. 담낭은 염증이 가라앉은 뒤 수술로 제거할 예정이다. 작은 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생긴 걸까?
1: 이 담석이 아주 보면 여러 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한 10개 이상의 담석이 있고 그리고 이 담도에 보시면 또 큰 담석이 두 개가 보이죠. 그래서 이 담석을 제거하는 오늘 시술을 했습니다. 이 바스켓으로 담석을 빼냈습니다. 빼냈더니 아주 색소성 담석, 아주 새까만 색소성 담석이 나오고 있어요. 색소성 담석은 용혈성 빈혈, 적혈구가 깨지게 되면 적혈구에는 빌리루빈이 혈류내로 이제 막 쏟아져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색소성 담석을 만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간 질환이 있는 경우.

0: 간경변증, 그다음에 나이가 드신 경우, 그다음에 이제 유전, 이런 것들이 색소성 담석의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담석이 생기는 이유는 이 담즙 내에 결국은 콜레스테롤의 과포화,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 건데요. 이거 대표적으로 비만, 그다음에 고지방식이를 많이 하시거나, 그다음에 이게 비만을 치료한다고 해서 너무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체중 감소를 하는 경우 콜레스테롤 담석이 잘 생기게 되고요.
1: 윤여수 씨의 몸속에는 두 종류의 돌이 함께 있었다. 담석의 성분은 원인의 단서가 된다. 왜 유독 밤만 되면 더 먹고 싶어질까? 퇴근 후 빠질 수 없는 즐거움은 바로 야식과 음주.
2: 혹시 야식?
1: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해주는 이 시간이 꽤나 달콤하다.
3: 보통 야식을 자주 드세요?
4: 네, 자주 먹는 편입니다.
3: 일주일에 두세 번? 네. 치킨 아니면은 오죽발? 치킨을 주로 많이 먹는 것 같아요.
4: 네.
1: 이런 식습관 때문일까? 4년 전 과식으로 속이 더부룩했던 날, 남편 오진영 씨는 담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 약물 치료 후 지금은 추적 관찰 중이다.
2: 그때 통증은 숨을 못쉴 정도로 통증이 심했고요. 가슴 압박이 와서 숨을 좀 쉬기 어려웠었어요.
3: 주로 어떤 걸 드셨어요?
2: 큰 아들이 운동을 하고 있어서 고기류를 좀 많이 먹어서 그 육류 주위로 좀 많이 먹었어요.
1: 그런데 최근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다. 건강검진에서 아내의 몸속 남편보다 더큰 담석이 발견된 것이다.
3: 돌이 좀 3cm가 좀 넘게 있다고 해서 좀 수술을 해야 될것 같다라고까지 얘기는 들었어요. 네. 부부가 이렇게 담석이 있는 거는 흔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둘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식습관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좀 걱정은 되기는 해요.
1: 부부 모두 현재는 통증이 없어 경과를 지켜보는 중이다. 오늘은 남편 오진영 씨가 1년에 한번 담석 정기검진을 받는 날이다. 증상 없는 담석. 그냥 지켜봐도 되는 걸까?
0: 1년 동안은 별일 없었죠?
2: 다행히 별일 없었습니다.
0: 그러게요. 그 담낭 기능을 좋게 하는 약을 잠시 쓰고 요번에 추적 검사에서도 그 담낭 담석이 그대로 2cm가 있는데 하지만 나빠지진 않았어요.
2: 네.
0: 근데
1: 담석이 더 커지진 않았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0: 근데 본인은 돌이 생기는 위험 인자를 여러 개 갖고 있어요. 일단 피 검사에서 고중성지방 혈증,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높았고 당뇨도 있잖아요.
2: 네.
0: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담석이 잘 생기고 또 담낭의 모양도 이게 하나의 정상 담낭은 이렇게 원통형이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격벽이 있어요.
2: 네.
0: 그러다 보니까 담즙 순환도 잘안 돼. 그러다 보니까 돌이 생긴 거야.
1: 보통의 담낭은 하나로 이어진 주머니 모양이지만 오진영 씨의 담낭은 벽처럼 생긴 구조가 있어 담즙의 흐름을 방해한다.
0: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직 수술할 필요는 없고 아침 식사 꼭 하죠.
2: 아침 식사는
0: 그게 해야 돼요. 아침 식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2: 못하고 있습니다.
0: 담낭 그 질환을 예방하고 하는데.
2: 네,
0: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고 기름진 식사하고 그렇게 특별히 아픈 적도 없죠, 최근에.
2: 네.
0: 하지만 추적 관찰은 필요하다.
2: 네.
0: 그래서 1년 뒤에 또 처음 발을 볼게요.
2: 네, 감사합니다.
0: 그래요. 지금처럼 생활 잘 유지하세요.
2: 네, 알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0: 네, 됐습니다.
1: 그렇다면 담석을 꼭 제거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
0: 담낭 담석에서 결국은 수술이 필요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담낭 담석 있는 환자의 대략 한20% 정도 내외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증상이 없고 환자가 통증이 없다 그러면은 추적 관찰만 하면 되는데요. 담낭 담석은 복부 초음파로 추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복부 초음파로 담낭은 아주 잘 관찰되거든요. 담도 담석은 복부 초음파가 적합한 검사가 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담도 담석은 주변에 십이지장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복부 CT나 그 다음에 자기공명 담체관 조영술이라고 하는 MRI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초음파 내시경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고요. 담도 담석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추적 감찰을 우리가 권유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짧은 시간 내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담도 담석이 발견된 경우는 바로 그 제거를 권유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1: 누구나 돌이 생겼다고 하면 덜컥 겁부터 나기 마련이다. 3년 전 71세 오경혜 씨도 그랬다.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라 해도 수술이라는 말은 두렵다.
5: 수술은 좀 피하고 싶으신 거죠?
6: 아, 당연하죠. 수술이다 하니까 아무래도 겁부터 나죠. 수술을 한 분이 언니가 있고 조카가 그렇고 조카 둘이 그렇고, 그래서 담낭 제거 수술을 했죠.
1: 주변에서 흔히 겪는 수술, 혹시 이번엔 내 차례일까?
0: 요즘에 뭐 소화불량이 있거나 배가 아프거나 이런 건 없으셨죠?
6: 예,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0: 그래요. 그래, 우리 어머니가 전에 담낭에 그 돌가루 찌꺼기가 꽉 차서,
6: 네,
0: 그때 약을 한 몇 개월 먹고 저 추적 검사 초음파에서 깨끗해졌었거든요.
6: 네, 예, 예.
0: 근데 최근에 어쨌거나 한번 좀 한 2, 3년 지났고, 그래서 한번 검사를 했는데 또 담낭에 찌꺼기가 가득 찼어요.
1: 돌이 되기 직전에 찌꺼기들이 다시 차오른 상태. 게다가 담낭에 벽이 있어 담즙이 원활하게 흐르기 어렵다. 이럴 땐 어떤 치료가 필요할까?
0: 그래서 전에 그 약을 먹고 좋아졌었기 때문에,
6: 네,
0: 어머니는 이제 수술을 바로 생각하기보다는 약으로 먹어서 그 돌가루를 또 없애볼 수 있어요. 만에 하나 이번에 약을 먹고 전에처럼 아주 드라마틱하게 담낭에 그 돌가루 찌꺼기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수술을 고려해야 돼요. 아시겠죠?
6: 네.
0: 그래서 약 잘 드시고요.
6: 네.
0: 3개월 뒤에 초음파 검사하러 오세요.
6: 네. 아우,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0: 그래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6: 네.
1: 이번에도 수술 대신 약물 치료를 먼저 시도하기로 한 오경혜 씨. 어떻게 약물만으로 담석을 녹일 수 있을까? 담석 중 일부는 담즙 속 콜레스테롤이 뭉쳐지면서 만들어진다. 이때 크기가 작고 아직 단단한 돌로 굳기 전이라면 먹는 약으로 담석을 녹이는 치료를 시도할 수 있다. 우르소대 옥시콜산이라는 약물은 담즙 속 콜레스테롤이 잘 녹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약을 복용하면 끈적하게 뭉쳐있던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녹기 시작하고 작은 담석도 서서히 작아진다. 이렇게 분해된 콜레스테롤은 담즙과 함께 자연스럽게 배출된다.
0: 약물로도 담석을 일부 환자에서 제거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담낭에 국한된 얘기가 되겠고요. 담도 쪽은 아닙니다. 담석을 제거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일단 담낭의 기능이 정상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담낭에 나가는 입구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담석에 의해서 막혀 있으면 안 되고요. 세 번째는 돌의 크기가 2에서 3mm로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 약물이 녹아서, 약물이 그 담즙 내로 들어가서 그 녹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2, 3mm의 작은 우리가 모래알 담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담석이 되기 전에 슬러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담즙 내에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아져서 이 담즙이 찐득해진 상태를 슬러지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 슬러지와 2, 3mm의 작은 담석은 약물로서 녹일 수가 있는데, 담낭의 기능이 정상이어야만 이 녹은 담즙이 배출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조건이 합당할 때 우리가 약물로 녹여볼 수 있는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1: 그러나 이미 담석이 크고 통증이 심하다면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담낭 제거술은 연간 9만 명이 받는 흔한 수술. 그런데 쓸개가 없어도 소화에는 문제가 없을까?
0: 쓸개 수술하자 그러면 그 떼야 돼요?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있는 게 좋죠.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 이빨이 없으면 뭐라 그러죠? 잇몸이 대신한다고. 그러니까 담낭의 역할은 오롯이 담즙을 모았다가 짜주는 역할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낭이 없게 되면 그 담도가 담낭의 기능을 어느 정도 보상해서 늘어나요. 옆에서 보존해 주기 때문에 크게

0: 담낭과 담도. 이곳을 위협하는 건 비단 돌만이 아니다. 50년째 매일 같은 출근길에 오르는 정종훈 씨. 반평생 약사로 일하며 아픈 이들에게 약을 건네주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1: 크게 아픈 일이 없었고 병원에 갈 일도 없었고 그래도 약간씩 오는 거는 다 약이 있으니까 그냥 주사 먹고 그러다 보니까 안 했는데 이제 갑작스레 그런 일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늦게 간 거죠.
0: 평생 약사로 살아온 그조차 피할 수 없었던 뜻밖의 위기. 평화롭던 그의 몸속에서 조용히 비상경보가 울리기 시작했다.
1: 이제 소변을 보는데 소변 색깔이 점차 이상해지는 거야. 그래도 그냥 괜찮아지겠지 하고 며칠간 버텼죠. 소변도 그렇지만 대변 색깔이 내 상전 초응으로 하얀 색깔이야. 이게 간에서 나온 게 전혀 안 묻었다는 얘기거든. 담즙이. 그럼 담즙이 막혔다는 걸 내가 짐작은 할 수 있죠.
0: 돌아보니 입맛도 없었고 피로는 쌓여갔다. 서둘러 병원을 찾게 된 건 흰색에 가까운 대변과 짙은 콜라색을 띤 소변.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웠던 몸의 변화였다. 약사로서의 그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오늘은 정종훈 씨의 시술이 있는 날. 응급실 내원 당시 그의 수치는 위험 수준이었다. 황달 수치는 정상 범위인 1.2를 훌쩍 넘어 9.76까지 치솟았고 간 수치 역시 정상보다 4배에서 9배까지 올라간 상태였다.
2: 그럼 이렇게 왜 올라갔냐면 아버님이 이렇게 담즙이 내려오는 길이를 담도라고 하는데 이 담도 끝에 여기가 지금 맥혔어요. 이게 간에서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가는 담도거든요. 지금 담도가 여기까지 잘 내려와야 담즙이 잘 내려와야 황달이 안 생기는데 지금 여기가 맥혔습니다. 여기.
3: 아, 12주장 가까이. 네.
0: 정확한 병명은 담도 협착증. 현재 하부 담도가 막혀 있다.
2: 그래서 지금 황달이 생긴 거고요. 오늘 내시경이 들어가서 이게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여기 맥힌 데를 이렇게 스텐트를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맥힌 데를 뚫어줄 거예요.
3: 예.
2: 네. 그리고 왜 맥혔는지 그 담도 스텐트를 넣기 전에 조직 검사도 할 겁니다. 그게 뭐 소위 말해서 암 때문에 맥힌 건지 염증 때문에 맥힌 건지.
3: 예예.
2: 혹시 뭐 궁금한 게 있으세요?
3: 담도에 스텐트 넣는 건 처음 들어봐서.
2: 그렇죠.
3: 심장에는 많이 하는데.
2: 그게 마찬가지예요. 심장도 혈관이 맥히면 심장 마비가 오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담도가 맥히면 황달이 오고 염증이 생기거든요. 그 스텐트가 그 막힌 데를 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3: 예.
2: 담도도 그런 게 똑같습니다. 크게 걱정할 시술은 아닙니다. 이렇게.
3: 네.
2: 네. 그래서 오늘은 시술하고 내일까지.
0: 막힌 담도를 뚫어야만 담즙이 다시 흐르고 치솟은 간 수치와 황달도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황달과 함께 소변색이 콜라처럼 짙어진 원인은 담도가 좁아진 담도 협착 때문이었다. 간에서 생성된 담즙이 내려가지 못하고 고이는 이유는 하부 담도 일부가 좁아져 길목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갈 곳을 잃은 담즙은 그대로 간 안에 고이기 시작하고 결국 담즙 속 노란색 소인 빌리루빈이 혈액으로 역류하면서 피부와 눈을 노랗게 물들이는 황달이 찾아온 것이다. 그렇다면 막혀버린 담도의 길은 어떻게 열까? 먼저 내시경을 12지장까지 진입시킨 뒤 좁아진 담도 부위를 정밀하게 확인하며 통로를 확보한다. 이어 좁아진 관 사이에 플라스틱 스텐트를 삽입하면 정체되어 있던 담즙이 다시 12지장으로 원활하게 흐르기 시작한다. 시술 직전 짧은 정적이 흐른다.
4: 그래요, 아버님 시작해요. 내시경 들어갑니다. 놀라지 마세요. 라이톤.
0: 이어 천 교수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문다.
4: 여기 좁아져 있는 게 보여. 여기가 병변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어떤 원인으로 해서 담도가 좁아진 거예요.
0: 우선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조직 검사부터 시행한다. 칫솔 같은 미세한 브러쉬가

0: 담도를 수차례 오가며 조직을 채취한다. 이제는 막힌 길을 넓힐 차례. 담도에 스텐트를 삽입하자 오랫동안 갇혀있던 담즙이 기다렸다는 듯 쏟아져 나온다.
1: 어느새 시커멓게 담즙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담즙이 나오고 시커먼 담즙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석하시게 되면 이게 막혔던 담즙이 저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0: 흔히 쓸개즙이라 부르는 담즙의 본래 색은 노란빛. 하지만 오랫동안 정체되다 보니 검게 변해버렸다. 마침내 담도가 시원하게 뚫렸다.
1: 이렇게 해서 스탠드가 잘 됐고요. 조직 검사도 잘 됐고 시술은 잘 끝났습니다. 하루 정도는 금식을 하고 하루 뒤에 관찰을 해서 환자가 특별한 복통이 없고 혈액 검사를 해서 전날보다 황달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정상적인 식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0: 2주 뒤 다시 약국으로 출근을 시작했다는 정종훈 씨를 다시 만났다. 그는 과연 일상을 잘 되찾았을까? 황달이 사라지고 혈색도 돌아온 정종훈 씨. 손녀들과 함께라면 더 바랄 게 없다.
2: 이거 이제 제일 큰 애. 지금 4학년. 초등학교 4학년인데 천상 여자. 눈물이 많고 뭘 만들기 좋아하고. 할아버지 병원에 갔더니 우는 애. 우리 둘째 고집이 있긴 있는데 자기 할 일은 끝까지 잘하는 애. 셋째는 막내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에요. 항시 조심해야 돼요. 얘는 제일 예쁘면서도 제일 귀여우면서도 할아버지는 럭비공을 좋아한다.
0: 귀여운 손주들 앞에선 나이도 있게 되는 천상 할아버지.
3: 누구야? 꽉 잡아, 꽉 잡아. 꽉 잡으세요.
0: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지켜줄 수만 있다면 등에 짊어진 무게도 거뜬히 버틸만 하다.
2: 내가 오래 살아야하는데 지금 이제 8순인데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저 위에 분이 도와주셔야 돼. 나는 이제 추억을 안고 가지만 얘들은 또 추억을 기억을 할지 모르겠네. 그냥.
0: 그래서 더 함께 웃을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 사실 가장 미안한 사람은 50년을 함께한 아내다. 평생 마주 앉아 밥을 먹었는데 그날은 좀처럼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4: 잘 먹던 사람인데 갑자기 밥맛 없다고 안 먹고 그러니까 보통 먹던 분이 안 먹으니까 나는 그냥 거기서 조금씩 적게 폈는데도 또 많다고 그러고 또 많다고 그러고 자꾸 그러니까
2: 근데 그때부터 이상이 있었던 거지.
5: 지금 잘 드세요?
2: 네, 지금은 좋아요.
5: 밥맛도 많이.
2: 예, 그럼요.
0: 조직 검사 결과 담도 협착의 원인은 다행히 암이 아닌 면역 질환이었다. 늘 함께였기에 그 기다림은 더 길고 무거웠다.
4: 글쎄, 저는 그랬어요. 한 3년만 건강하게 살다가 꼴가닥 같이 가자. 혼자 남는다는 건 조금 그래요.
2: 그리고 어디 나갈 때도 항상 손을 잡고 가요. 손을 잡고 가면 서로 기댈 수 있어요. 뭐가 이제 걸음걸이 하다가 잠깐 실수할 때 손 잡고 가면 서로 딱 잡기가 좋아.
0: 이 손이 앞으로도 서로의 든든한 지팡이가 되어줄 것이다. 황달은 담낭과 담도가 보내는 구조 신호와 같다. 작년 가을, 79세 한사면 씨가 심한 황달로 병원을 찾았을 땐 이미 암 3기였다.
5: 배가 그렇게 많이 아프셨을 때 암이라고는 생각...
6: 못했죠. 사는 거는 죽고 뭐 이런 거는 별로 겁 안 나는데 괜히 이거 움직이도 못하고 애들한테 못 알려줄까 봐 제일 그것만 걱정해 지금도.
0: 여한 없이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가족들이 아른거렸다. 그의 담도 협착의 원인은 암. 담도암은 증상이 없는 침묵의 암으로 악명이 높다.
7: 여기 담도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짤록하게 뭐가 들어와 있죠. 이게 혹이에요, 혹. 그러니까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더니 여기서 암세포.

0: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 암이 담도를 따라서 이 간을 따라서 이렇게 양쪽으로 번져서 수술이 외과랑 상의했을 때 수술이 불가하다.
1: 발견 당시 이미 간내 담도와 림프절까지 전이된 상태. 수술 대신 항암 치료도 시도해봤지만 부작용이 심했다. 치료가 막막했던 순간,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고주파 치료를 받았다.
0: 지금 이렇게 치료하고 이게 한 1년 좀 가까이 되는데, 추적 검사 CT나 MRI에서 암이 전혀 지금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마지막 6월 달 찍은 MRI에서는 병이 약간 좀 좋아졌다.
1: 치료 경과가 좋다니 마음이 한시름 놓인다. 한사면 씨는 오늘 세 번째 고주파 치료를 받는다. 고주파 치료는 어떤 원리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할까? 간외 담도에서 암세포가 발견된 환자. 하지만 암세포가 간내 담도 두 곳까지 퍼져 있어 수술이 어려운 상태였다. 고주파 치료는 담도를 따라 넓게 퍼진 암의 진행을 막는 국소치료법. 내시경을 통해 열선에 달린 기구를 병변 부위에 정확히 접근시킨다. 이제 고주파 열을 가할 차례. 고주파 열은 일정한 온도를 넘지 않도록 정밀하게 조절된다. 정상 조직 손상은 최소화하고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태워 암의 진행을 차단한다.
0: 히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담도 내로 직접 들어가서 종양을 태우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1: 50도 이상부터 암세포가 괴사하기 때문에 고주파 열은 80도 안팎을 유지한다.
0: 살이 막 노랗게 변하죠? 저렇게 태우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죠? 카테터에 막 이렇게 죽은 조직이 떨어진 거, 탄 조직들이.
1: 시술 시간은 단 30분. 체력 부담도 적고 부작용도 거의 없다. 빠르고 안전하게 마무리된 고주파 치료. 소화기내과 천영국 교수가 이제야 한숨을 돌린다.
0: 고주파 치료라고 그러면 어디까지나 국소적 치료이기 때문에 암의 완치 목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담도암이 치료를 안 하고 놔뒀을 경우에 평균 생존율이 한 4개월에서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개월 동안 다른 곳에 번지지 않고 환자분이 아주 건강하게 지내셔요. 고주파 치료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태웠기 때문에 정상 조직이 어느 정도 재생되는 시간이 필요해서 아주 빠르게 한다면 한 2, 3개월에 할 수가 있고요. 3, 4개월에 한번 아니면 6개월 이렇게 한번 해줘도 될것 같아요.
1: 처음엔 앞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일상에도 푸른 나무와 같은 생기가 찾아왔다. 요즘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을 한다는 한사면 씨. 고주파 치료 후 몸이 한결 가뿐해졌다.
2: 평상은 매일 걸으시는 거예요?
3: 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아침 먹으면.
1: 두번 다시 못할 것 같았던 골프도 다시 시작했다.
3: 어제 봤더니 뭐 통증도 없고 그냥 조금 드러눕다 온것 같아요. 아무 이상도 없더라고.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근데 항암 치료하는 진짜 그냥 온몸을 그냥 못 살게 하더라고. 세포가 그런가 봐, 암세포.
1: 앞만 보며 치열하게 달렸던 젊은 날. 활력 넘치던 그 시절, 무엇이 아쉬웠을까? 건강은 늘 당연한 것이었다.
3: 술은 이제 남보다 한 곱절을 더 먹었어요. 기분 좋으면 공 쳤다고, 잘 맞으면 잘 맞았다고 치고, 안 맞으면 안 맞았다고 먹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후회를 되는 거예요. 아, 세상 사례가 다 이런구나.
1: 젊고 건강했던 시절로 완전히 돌아갈 순 없지만, 삶은 또 다른 계절로 그를 이끌 것이다.

0: 수많은 희로애락이 쉼없이 교차하는 곳. 이 한복판에서 매일 수많은 환자를 만나는 천영국 교수에겐 특별한 취미가 있다. 그는 클라리넷을 연주하는 의사다.
1: 연말에 우리 이렇게 환자들 모시고 연말 이제 그 환자 이제 환우를 위한 송년회 그거를 간간히 해요.
0: 진료실 밖 작은 연주회가 열렸다.
1: 자 그냥 귀엽게 봐주시고요. 제가 준비한 게 화장을 고치고를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그 사실은 제목을 우리 여러분들의 병을 고치고로 네, 그런 의미로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0: 메카투병으로 지친 환자들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진다. 언제쯤 병원 문 밖을 나설 수 있을까? 이 연주가 지친 이들에게 아주 작은 위로가 되기를. 진료실에서는 다 하지 못했던 따뜻한 마음들이 음악이 되어 환자들에게 전해진다. 네. 여운을 남긴 채 그는 다시 환자 곁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1: 이제 회진 가야 되겠다. 이거.
0: 삶의 길목을 막아서는 예상치 못한 불청객. 몸 안에 담석 하나씩 품은 채 야식과 음주를 즐겼던 부부는 삶의 걸림돌을 걷어내고자 일상을 새롭게 바꾸기 시작했다. 담석은 있지만 아직은 지켜봐도 되는 마지막 기회. 수술만은 피하고자 러닝을 시작했다.
2: 다음에는 이제 키로수를 좀 더 늘려가면서 뭐 대회도 한 번씩 나가서 같이 하는 걸 계속 하고 싶어요.
3: 화이팅! 열심히 뜁시다!
0: 내 몸속 돌과 작별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4: 그러니까 담도 담낭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막연하게 겁내실 건 없고요. 일단은 기름진 식사에 내가 유별나게 소화가 안 되는가, 그리고 새벽마다 내가 아파서 깨는가, 만약에 내가 그런 증상이 있다면 의료진과 상담해서 내가 담낭 담석 질환이 치료한가에 대해서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게 규칙적인 식사, 운동, 그 다음에 식물성 식단에서는 식물성 단백질을 좀 높이고 야채를 늘리고 만성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너무 잦은 음주, 고지방 식이, 그 다음에 요즘은 젊은 사람들 밤늦게 식사하고 그냥 바로 쓰러져 자고 또 이런 경우도 많은데요. 이렇게 밤늦게 식사하는 습관도 좀 버리시고요. 이런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 집안에서 넘어져서 한 네 번 정도 꿀떨된 게 많아요.
6: 장난하다가 툭 건드렸는데 부러졌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7: 골다공증의 대표적인 골절인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에는 1년 내 사망률이 20%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암에 의한 사망률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8: 아, 이제 젊은 사람들도 좀 많이 걸리는구나.
9: 여성 호르몬 차단하는 약을 먹으면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약.
7: 골다공증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1년간 사용했을 때의 골밀도 상승 효과는 볼륵스 억제제를 3에서 4년간 사용했을 때 정도와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진단금이 이렇게 많이? 대장암, 간암 다 따로따로? 다 받으면 이게 얼마야?
1: 어? 보장기신?
0: 가입하고 91일부터 보장된다고?
1: 설마 세 달 안에 안에 걸리겠어?
2: 지금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3: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소외감, 일반암 등 각종 암 진단금은 물론 암 직접 치료비와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까지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다행히 암에 걸리지 않는다면 진단금은 단계적으로 더 든든하게 첫날부터 당신 곁을 지켜줄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4: 1577-1704
5: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6: 진단금에 항암 치료비도 보장, 로봇 수술비, 중입자 치료비도?
7: 아, 이거 엄청 비쌀 텐데 이걸 다 보장해준다고?
6: 근데 가입 1년 미만은 50% 지급? 아, 절반만 준다고?
7: 1년이면 뭐 금방이네.
2: 지금 암 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100%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3: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각종 암 진단금과 최대 5년간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되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도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게다가 암에 걸리지 않는 기간이 길수록 진단금은 더 크게 보장해드립니다. 암이 더 가까워지기 전에 지금 전화주세요.
4: 1577-1704
5: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8: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은 최 부장님. 뜻밖의 결과에 눈빛이 흔들립니다. 갑자기 뭔가를 급하게 찾는데.
9: 여보, 지난달에 내 이름으로 암보험 하나 가입한 거 있지?
8: 바로 얼마 전 아내가 들어놓은 암보험증서. 그런데
10: 계약일로부터 91일?
8: 누구에게나 암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11: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12: 91일이 아닌 가입 첫날부터 100% 보장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큰 표적 항암 치료비까지 이 모든 보장을 가입 첫날부터 즉시 100% 보장. 지금 전화 주셔서 첫날부터 보장받으세요.
4: 1577-1704
13: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8: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60대 우 여사님. 왠지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14: 암입니다. 요즘 신약 효과가 좋아서 빨리만 치료하면 괜찮은데 이게 비용이...
8: 병원을 나와 바로 딸에게 전화하는데.
15: 작년에 내 앞으로 암보험 하나 든다 했지? 지금 암 걸리면 보험금 다 나오나? 50%? 아, 100%가 아니고?
8: 암은 치료비의 부담도 큽니다.
11: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12: 가입 첫날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50%가 아닌 100% 전액 보장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치료비, 거기에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표적 항암 치료비도 1년이나 2년 감액 기간 없이 가입 첫날부터 100% 전액 보장해드립니다. 모두가 기다려온 신개념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4: 1577-1704
13: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6: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0: 조금 더, 조금 더.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분.
1: 안심이 안 되는데?
2: 감독님, 뭐가 문제예요?
1: 위생과 청결이 빠졌잖아.
3: 식품 안심 없어.
1: 몰라?
3: 개인 위생부터 업장의 청결, 꼼꼼한 식재료 관리까지 까다롭게 감독하는 안심의 기준. 안전한 외식은 식품 안심 없어로 감독.
4: 액션!
3: 다섯 개의 별과 빛나는 위생으로 식품 안심 없어. 오케이.
2: 감독님, 이제 그 다음이.
1: 다음은 5천만의 안심으로.
3: 안심의 기준, 식품 안심 없어.
5: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6: 아, 이 분위기?
7: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6: 그렇다니까.
8: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9: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9: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0: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이야, 그 참 나만큼이나 요상하게 생긴 물건이요? 시 황대 달무리온시다. 아네, 좀 전까지만 해도 귀양 가는 길이었는데 말입니다. 천한 광대놈이 칼도 다 차보고 아, 이 또한 고사가 아닌가 하였는데 보절다리 말씀이 가는 길도 멀고 힘드니 아이, 제담이나 한잔락 해보라 하더이다. 시 놀다 놀다 이제는 귀향길에도 놀아보는

0: 광대놈 귀양 가는 사연 한번 키고 왔다. 그날 사람들 앞에서 신명나게 한판 놀고 있었는데
1: 대역죄인 탈문이 나오더라.
0: 오래 살다 보니 이 천한 놈 이름 앞에 대역 죄인자를 타는 날이 다 있습니다. 내 평생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아 양반님들과 가까이 지낸 적도 없는데 하! 역모를 꾸민 양반님 입에서 내 이름이 나왔다지 뭡니까? 그 양반님은 본래 몰락한 집안의 서자 출신인데 이름이 이가 달손이요. 이 달무늬의 동생이라 했다지 뭡니까? 내 얼핏 들으니 달무늬 동생이라 하면 사람들이 줄줄 따라 세력을 모으기가 좋았다나요? 함께 잡혀온 또 다른 이는 아이고 글쎄 이 달무늬의 아들이라 했답니다. 내 비록 머리는 반백이나 장가 한번 못 가본 총각인데 아 이 얼굴을 좀 보십시오. 짐승도 다 짝이 있다지만 아니 누가 이런 박색에게 시집오려 하겠습니까? 게다가 대역 죄인 이가 달손의 형이라니 아 나 참나 아 이놈은 족보도 식구도 없는 몸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 천한 놈의 말에 귀 기울여 주겠습니까? 도깨비 같은 포졸님들이 다짜고짜 곤장을 치는데

0: 또 삭신이 쑤십니다. 허나 매맞은 몸보다 더 쑤시는 것은 여기 이 마음입니다. 비록 천한 재주로 빌어먹는 몸이지만 하늘 아래 떳떳하게 살았지요. 내 본디 거지 속을 우두머리 출신이라 배고픈 아이를 보면 그냥 지나치질 못하고 돈이고 밥이고 나 혼자 먹는 법을 모릅니다. 허나 천하의 가난한 이는 수두룩하고 이 닮은이 몸은 하나라. 어느 겨울에는 배골타 죽은 거지 아이를 꽁꽁 언덕에 묻으며 참 많이도 울었지요. 먹고 사는 것만 해도 일이 고달픈데 성내고 서로 미워하여 무엇하겠습니까? 자랑은 아니지만 네, 싸움 말리는 재주가 있습니다. 전이다가 다투는 사람을 만나면 끼어들어 아 우스꽝스럽게 흉내를 내죠. 이 추한 얼굴도 사람들 웃기는 데는 꽤 쓸모가 있습니다. 저작거리 아이들은 서로 놀릴 때 이리 말한답니다. 네 형은 닮은이다. 아이 뭐 그러면 어떻습니까? 못난 얼굴이든 천한 이름이든 알량한 재주든 누구든 보고 한바탕 웃으면 그뿐이지요. 부부, 이 재주가 쓸만한지 찾는 곳이 많아 팔도 강산 안 가본 곳이 없지요. 아침이면 노래 부르며 장에 들어갔다. 저녁이면 어느 집 처마에서 자니 한양에만 내 집이 8만 호는 돼요. 죽을 때까지도 다 못 가볼 지경인데 이 재주가 화근이 되어 죄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니 삐뚤어진 입이라도 말은 바로 하라는데 으잇! 어찌 못 배우고 못 가진 나보다 가진 자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죄다 거짓말뿐이지. 내 이름을 알려 밥은 먹고 살았으나 결국 그것이 화근이 되는군요. 대역 죄인이란 누명은 어찌 벗었지만 나에게는 또 다른 죄가 있다 하더이다.
1: 닮은이란 저는 머리가 반백인데도 총각의 모습을 꾸며 민심을 현혹시키고 풍속을 괴란하는 무례한이다.
0: 임금님 말씀 한마디에 하마터면 내 목이 달아날 뻔했지요. 그래도 역모에는 뜻이 없다 밝혀져 귀한 길에라도 오르게 된 것입니다. 참, 이 광대놈 이야기가 너무 무겁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내 귀한 길이라 당장 구한 것은 낡아빠진 탈바가지 뿐이나 내 평생 갈고 닦은 재주로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의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2: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불 꺼놓고 뭐 하냐?
1: 응? 아, 난 잠깐 눈좀 붙이려고. 근데 여긴 어쩐 일이야? 여기 앉아. 뭐 맛있고 줄까?

0: 아니야, 잠깐 들린 거야. 우리 병원 옮겼어. 근데 전에 다니던 병원에서 연락 왔더라. 누가 병원비 입금했다고.
1: 아이고, 안 돌려줘도 되는데, 내가 여유가 있어서 보낸 거야. 뭐, 요즘 나 완전 바빠.
2: 우 차장. 아니, 여기 있었어? 아니, 아까 불 꺼져 있더니.
3: 네, 사장님.
2: 이봐, 우 사장.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제도 임대료 입금 안 됐던데, 한두 번도 아니고, 내가 매번 이렇게 받으러 와야겠어?
1: 그럴 리가 없는데요.
2: 뭐가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기는. 그래, 그뭐 힘들어서 직원들 다 내보낸 건 아는데.
1: 아, 제가 수표로 입금을 했거든요. 수표는 은행에서 확인해야 돼서 좀 늦게 넘어가요.
2: 알았어. 내가 내일 뭐 은행에 가서 알아보면 되지. 수고해.
1: 안녕하세요. 아, 요즘 수표를 주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0: 수아나, 우리한테 신경 안 써줘도 돼. 무슨 말인지 알지?

0: 누구죠?
1: 아무 말로 해.
0: 알겠습니다.
2: 是. 부후에왕다. 저따오라.
0: 국장님이십니까?
1: 와이프야. 화장품 사오래.
0: 아.

0: 유다희.
1: 이번 임무와 관련된 정보는 태블릿 확인하고 무슨 일 생기면 카톡이나 위챗 쓰지 말고 전화로 해.
0: 네.
1: 이번에는 백업해주는 팀이 없다. 혼자 해야 돼.
0: 네.
1: 진짜 위험한 일이야. 죽을 수도 있어.
0: 알겠습니다.

0: 있습니다. 급한 볼일은 조금만 참아주세요.
1: 오랜만이야, 신기루 의원.
2: 오랜만입니다, 차호 의원님.
1: 요즘 국정원 분위기 어때?
2: 뒤숭숭하죠. 계속 입지가 좁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에요?
1: 비공식적으로 부탁할 일이 있는데.
2: 아, 꽤 심각한 상황이네.
1: 도와줄 거지?
2: 아, 근데 좀 부담되는 일이긴 한데. 기관에 찍힐 수도 있는 일이고.
1: 활동비는 우리가 낼게.
2: 아, 그건 당연한 거고요.
1: 러시아 쪽 정보상 하나 소식해줄게.
2: 오케이, 알겠습니다. 위장용 사무실 위치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로 오라고 하세요.
1: 믿어도 되겠지?
2: 저 안 믿으면 누구 믿으시려고요? 우리 서로 목숨까지 보여준 사람인데.
1: 잠깐, 이건 뭐야?
2: 아, 이거 이어폰이잖아요. 진짜 나 의심하는 거예요?
1: 직업병이야.
0: 힐차!

0: 30만 원이에요. 에어템이니까 내고 안 돼요.
1: 난 그냥 지난번처럼 여기 한 달만 빌리러 온 건데.
0: 에? 아, 그분이시구나.
1: 비용은 똑같이 500?
0: 근데요, 지난번에 여기 빌려드렸더니 자꾸 이상한 데서 전화도 오고 이상한 사람들도 찾아오고 그랬거든요. 혹시 일하시는 데가 정보기관에서 일하시는
1: 200 더. 현금으로 찾아올 테니까 청소나 좀 해놔요. 벌어지가 많던데.
0: 네, 깨끗하게 해놓겠습니다.

0: 아, 진짜 왜안 와? 싸우고 싶을 걸. 팔아야 되나?
1: 到这个季节就，过去年的人，我写下帮你的这件事，微笑墙上几百块。
2: 是。
0: 어서오세요여기앉으세요
2: 네아제가
0: 아근데여기는무슨일로남친이바람을피웠나아니면스토킹
2: 연락받으셨죠
0: 무슨연락이요
2: 이미얘기다된걸로아는데요
0: 아어제그분
2: 저희팀장님하고잘아는사이아닙니까
0: 아뭐안다면아는사이일순있는데잘모르죠이름도모르니까
2: 아그렇겠네요그럼어젠어떤얘기를들으셨죠
0: 뭐여기를좀쓰겠다는거랑바로지같은거좀제거해달라고
2: 이번엔그렇게까지할필요는없어요제가암살을하러온건아니니까그냥정보를좀얻은다음에경찰이해결하게하면될거예요
0: 암살
2: 먼저성금으로사드릴게요
0: 뭔가오해를
2: 오해요
0: 아니요저는성금으로다안주면일을안하는그런사람은아니라고요
2: 아그럼천만원나눠서드릴까요
0: 아니요이미무겁게들고오셨으니까이번엔그냥받을게요
2: 아니안무거운데요
0: 아니요괜찮다니까요
2: 이름이우수한씨맞죠
0: 네
2: 그럼저는여기직원으로위장해야되니까사장님이라고할까요
0: 사장은좀거창하고팀장님이라고부르면될것같은데
2: 아네팀장님
0: 근데이름이어떻게돼요
2: 유다희입니다그냥편하게말씀하시면돼요여기직원인거니까
0: 아오케이유다희아근데내가무슨일을하는지자세히는못들은것같은데
2: 아여기브리핑룸이어디예요
0: 브리핑룸이거
2: 아저기다적으면서하라고요
0: 왜
2: 아니여긴보안이보장안되잖아요
0: 괜찮아어차피올사람도없어

0: 돼.
1: 깜짝이야.
2: 내 주소서 사인 받을 건데.
1: 이거 새거 없어요?
0: 줘. 잠깐만.
1: 그런 거 좋아하십니까?
0: 아니야, 이거 증거품으로 모아놓은 건데 신경 쓰지 마.
1: 이 사람이 우리 타깃이에요. S1 케미컬은 중국에서 히터류를 수입하는 회사고요.
3: 문 사장,
4: 수표를 입금하기 뭐니
3: 그래. 3개월 침대료.
4: 3개월치? 어, 그래, 고마워. 미안해요.
0: 들어가세요.
4: 그래.
0: 계속해.
1: 보안 유지가 안 되잖아요.
0: 아니, 그냥 동네 아저씨야. 어차피 봐도 몰라.
1: 이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0: 그 뭐냐, 그 키토산인가 수입하는 사장이잖아.
1: 키토산이요?
0: 뭐 새우나 랍스터 그거 수입하는 거.
1: 히토류요, 히토류. 토치 하나 맞았구만. 아무튼 이 회사에서 며칠 전에 중국에서 대량으로.
0: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5: 우리 애가 없어져서.
0: 아, 그래요? 여기 앉으세요.
5: 뭐 하고 있어요?
0: 아, 저 친구가 그 손버릇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그거는 김비서가 잘못한 거야. 김비서, 그 여기 커피 두 잔만 부탁해.
5: 난 아이스로.
0: 나도 시럽 많이 넣어가지고.
6: 팀장님, 커피 어디 있어요?
0: 사와야지. 그 찾아야 되는 분 이름이 뭐죠?
5: 도로시.
0: 도시예요?
5: 영어 이름이야, 돌띠.
0: 교포예요? 아니, 이런 거는요, 그 동물을 전문적으로 찾아주는 회사가 있어요, 따로.
5: 이거 줄게.
0: 저희가 바로 그 전문적인 회사거든요.
6: 그럼 부탁해요.
0: 걱정하지 마세요.
1: 걔도 찾아줍니까?
0: 들어온 거니까 해야지.
1: 이젠 계속해도 되죠?
0: 오케이.
1: 자, 이 S1 케미컬이 지금 도대체 몇 번째? 박두식 사장이 며칠 전에 중국에서 토카레프 5,000정을 한국에 밀수했어요.
0: 토카레프? 히트삼성? 권총?
1: 네?
0: 무기밀매 사건을 우리 둘이 조사한다고?
1: 그게 왜요?
0: 아니, 그 정도 스케일이면 경찰이 하는 거지.
1: 경찰은 사건이 터지거나 증거가 있어야 움직이니까.
7: 그럼 경찰은 아니고?
1: 증거가 없으니까 우리가 일하는 거고요.
7: 국정원? 김사? 어쩐지 많이 준다 했네.
6: 뭐야 이 자식, 혹시나 뒤통수 치려는 건가?
7: 아니다 싶으면 버리자.
1: 무슨 문제 있으십니까?
0: 아니.
1: 네, 박 사장은 매일 저녁 강남에 있는 탱고 카페에서 춤을 춰요. 제가 박 사장하고 탱고를 추면서 핸드폰을 빼낼게요. 그럼 팀장님이 받아서 복제하시면 돼요.
0: 오케이.
1: 핸드폰 복제는 할 줄 아시죠?
0: 당연하지. 불법이란 문제지.
1: 뭐, 우리 일이 원래 다 불법이니까.
0: 그건 그렇지. 근데 탱고는 출줄 알고?
1: 네, 기본 교육은 받았어요. 그럼 내일 탱고 카페에서 봬요.
0: 아, 그 드레스 챙기는 거 잊지 마.
1: 드레스요?
0: 기본이잖아.
1: 아, 연습인데도 드레스를 입어요?
0: 그럼 태권도 하는데 태권도복 안 입고 하냐?
8: 내신은

0: 홀라! 내가 좀 늦었지?
1: 아니에요, 이제 시작했어요.
2: 우리 호흡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1: 네.
2: 예.
0: 드레스가 스페셜하신데요.

해보. 뭐야, 폴더폰.

0: 한잔하세요.
1: 사장님 괜찮으세요?
0: 괜찮아요.
2: 카페에 있었어.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넌 뭐 하고 있었어?

0: 사장님! 이 선생님 도와주세요!
1: 이미 죽었어요. 피해야 돼요.
2: 왜 피해?
1: 아, 경솔하면 골치 아파지니까.
2: 뭔 소리야. 지금 도망가면 더 수상하지.
1: 아, 정말 괜찮다고요?
2: 괜찮아. 우리가 뭘 했다고. 걱정하지 마.
3: 그 두 분 서로 아는 사이예요?
4: 네.
3: 아, 아는 사이예요? 모르는 사이예요?
4: 아, 저는 그 원래 모르는 사이였는데 오늘 알게 됐으니까 아는 사이라고 한 거죠.
3: 모르시고. 우수환 씨.
4: 네?
3: 그 흥신소로 하신다고요?
4: 네.
3: 그럼 태국 카페는 누구 조사하러 간 거예요?
4: 아니요. 저는 취미로 배우려고.
3: 취미로. 그리고 유다희 씨.
5: 네.
3: 탱고는 오늘 처음 배우러 간 거고요?
5: 네.
3: 아, 근데 두 분 복장이
4: 그죠? 골 때리죠. 탱고 처음 배우러 갔는데 복장이 이게 뭐야? 이거 장난까지 끼고
1: 나비 넥타이나 풀고 쳐왔던가.
5: 근데 왜 저희가 조사를 받는 거죠?
3: 뭐 수상했다고 진술을 했으니까요.
4: 누가요?
3: 전부 다요.
5: 아니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혐의가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3: 그거는 그렇죠. 뭐 사인도 심장마비라고 하니까.
5: 그럼 가도 되죠?
3: 네.
4: 수고하셨습니다.
3: 선배님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6: 야, 네가 아직 짬밥이 안 돼서 그러는데 나 정도만 되면은 딱 보면 느낌이 온다고.
7: 저 두 사람 신원조회 좀 더 해봐.
3: 예? 왜요?
7: 뭔가 있어. 느낌이 와.

0: 그럼 우리 일은 이제 끝난 거지?
1: 뭐가요?
2: 타깃이 죽었잖아.
1: 아무래도 박 사장 이용당하고 살해된 것 같아요.
2: 뭔 소리 하는 거야? 심장마비래잖아.
1: 아니, 염화칼륨을 다량으로 주사하면 심장마비로 죽잖아요. 흔적도 안 남고. 이것도 몰랐어요?
2: 당연히 알지. 그러니까 프로들이 개입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린 그렇게 보고하고 이렇게 빠지면 된다. 뭐 그런 얘기지.
1: 빠지긴 또뭘 빠져? 아, 일하기 싫으면 받은 돈 뱉어내든가.
2: 테스트한 거야. 건성이 있나 없나.
1: 기분 자빠졌네.
2: 그런 건 속으로 생각해야지. 다 들리는데.
1: 아, 참. 핸드폰 복제는 했죠?
2: 그게 폴더폰이더라고.
1: 그래서 못했다고요?
2: 야, 잭이 안 맞잖아. 그리고 네가 나한테 폴더폰이라고 얘기도 안 했잖아. 요즘에 다 스마트폰 쓰는데.
1: 아이, 그러면 뭐 통화 내역은?
2: 아, 봤지. 최근에 전 본부장이라는 사람한테 문자 보냈더라고. 오늘까지 연락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1: 번호 외웠죠? 아, 못 외웠어요?
2: 다 대포폰이야. 대포폰 번호 외워서 뭐 하게? 야, 무기물매하는 놈이 대포폰 쓰지. 멀쩡한 걸 쓰겠냐?
1: 아니, 그럼 도대체 오늘 뭘한 거야?
2: 그나저나 어디서 내려줄까?
1: 아, 역 앞에 내려주세요.
2: 어디요?
1: 대림역.
2: 아, 너무 멀잖아.
1: 아, 그럼 왜 물어봤어요?
2: 아, 그냥 가까운 역에서 내려주세요 할줄 알았지.
1: 이러고 어떻게 지하철을 타요?
2: 누가 그렇게 입고 다니래?
1: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입고 왔는데? 저랑 같이 일하는 국정원 요원 말인데요. 아무리 봐도 요원 같지가 않아서요.
3: 그게 그 친구의 능력이야. 아무도 요원인 줄 몰랐거든. 그래서 아무명도 신기루라고 불리는 거지.
1: 알겠습니다.
4: 아니, 근데 이 사람 뭐 신분증 같은 게 이런 게 하나도 없다고요?
5: 네. 신분증도 없고요. 휴대폰에 아무 기록이 없대요. 그런데요, 이분 어디서 많이 본것 같긴 해요.
4: 어디서?
5: 유튜브에서요. 얼마 전에 야구장 키스타임에요. 그 본의 아니게 게이 커플이 데이트하다 걸렸거든요. 인터넷에 막 짤방도 돌아다니고 유명해요.
4: 그래서 신변 정리 다 하고 그냥 도로 속으로 그냥 확 뛰어들었구나.
5: 그렇지 않을까요?
4: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이 환자는 내가 반드시 살린다. 좀만 참아.
6: 아니, 뭐 하다 이제 와요?
7: 이러다 왔지.
6: 이런 일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7: 돈 받았으니까 해야지.
6: 하긴.
7: 근데 왜 왔어? 우리 일 끝난 거 아니었어?
6: 이 뉴스 못 봤어요? 강남 로데오 퍼부스가 총에 맞아 죽었어요.
7: 응?
6: 바로 어젯밤에.
7: 그럼 뭐야? 벌써 총기가 풀렸다는 건가?
6: 그러니까 그걸 알아봐야죠. 그, 뭐, 팀장님 주변에 그쪽 세계 정보를 좀잘 아는 사람 없어요?
7: 그쪽 세계?
6: 응. 조폭들 정보.
7: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경찰이 알지.
6: 일하기 싫으면 성금 받은 거 돌려주시든가.
7: 그쪽 전문가를 잘 알긴 하거든.
6: 아이, 그럼 가면 되잖아요.
7: 아, 돈 드니까 그렇지.
6: 얼마나?
7: 200.
6: 확실한 사람 맞죠?
7: 완전 확실해. 점쟁이야, 점쟁이.
8: 오랜만에 오셨어?
7: 아, 네.
6: 아니, 진짜 점쟁이한테 오면 어쩌자는 거냐고.
7: 조폭들한테 유명한 집이야. 그래서 아는 게 많아.
8: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을까? 두 사람 궁합이라도 봐줘?
9: 아니야!
8: 아닌 게 아닐 텐데. 두 사람 같이 있으면 피바람이 불 거야.
6: 그건 됐고요. 최근에 로데오파에서 뭐좀 들으신 거 없어요?
8: 그런 건왜 물어봐? 195만 원이네.
7: 응?

0: 여기 있네. 아, 정말 용하시네. 한눈에 알아맞히시고.
1: 아, 장난꾸러기. 얼마 전에 로데오파 보스가 갑자기 찾아와서 물어보긴 하더라고. 자기가 총에 맞아 죽을 팔자냐고.
2: 그래서요?
1: 그럴 일 없다 그랬지. 대한민국에서 총에 맞아 죽을 확률은 벼락에 맞아 죽을 확률이랑 거의 비슷하잖아. 상식이지. 상식어. 어머.
0: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1: 어머나.
2: 저, 뭐, 그러면, 혹시 다른 얘기 더 들으신 거 없어요? 강남 로데오파가 총을 사려고 했다든지.
1: 그런 일은 없지. 지금 로데오파는 강남에 자리를 잡았잖아. 괜히 경찰한테 찍힐 짓을 할 리가 없지. 오히려 경찰한테 상대 조직 정보를 줘서 해체시켜버리면 되거든. 합법적으로 조지는 게 제일 무서운 거야.
0: 그러네. 응? 조폭끼리 전쟁을 할 리가 없대잖아.
1: 대한민국에서 조폭이 무슨 전쟁을 해? 아, 있다. 도끼파.
2: 도끼파요?
1: 요즘 보기 드물게 아주 살벌한 애들이거든. 재작년에 중국 애들이랑 붙었는데 통으로 흡수해버렸잖아. 걔네들이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지. 암만, 암만. 어, 갖고 와, 갖고 와, 갖고 와. 어, 모기타, 모기타.
2: 어우, 어, 왜 이렇게 쉬어요?
1: 응?
2: 유통기한 지났잖아요.
1: 동자야, 주스 상했다. 갖다 버려라. 응? 갖다 버려.
2: 아무래도 도끼파에 접근을 해봐야겠어요.
0: 도끼파?
2: 아니, 딱 봐도 조폭들끼리 전쟁하게 만든 다음에 총기 뿌리려는 게 분명해요. 로데오파가 안 움직인다면 분명 도끼파를 건드릴 거예요.
0: 미쳤나 봐. 아까 못 들었어? 도끼파가 얼마나 살벌한 놈들인지?
2: 아니, 벨트랑이라더니 왜 이렇게 겁이 많아?
0: 하, 내가 어이가 없네. 야, 내가 겁이 많은 게 아니라 너 같은 초짜 아마추어를 데리고 다니는 게 싫으니까 그러는 거지.
2: 아이, 걱정 마세요. 제 앞가림은 제가 할 수 있으니까.
0: 아이고, 어디서 다이어트 복싱 이런 거 좀 배웠나 보다.
2: 다이어트 복싱? 보여줘요?
0: 자, 네, 해봐.
2: 나한테 맞으면 도끼파에 가는 거예요.
3: 그러니까 해봐. 도장에서 배운 거랑 실전이랑 완전히 다르다.
2: 진짜 처벌하면서요.
4: 맞아준 거야?
2: 코피 어디 안 묻었어? 광역수사대에서 나왔습니다.
5: 아까 경찰한테는 다 진술을 했는데요. 우리 관짓이 아니라고.
2: 최근에 총을 사라고 브로커가 온 적 있죠?
5: 아니요.
2: 우리가 그 브로커를 체포했거든요.
5: 아유, 그럼 그 브로커한테 물어보시든가.
0: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체포하는 수가 있어.
5: 그런데 체포영장은 있으신가?
2: 조직폭력법은 특별법이라서 그런 거 필요 없는 거 몰라?
5: 몰랐는데.
0: 네, 안 되겠어. 수갑 채워. 가서 신문해야겠어.
2: 수갑이요?
0: 응, 수갑.
2: 없는데?
0: 아니, 그 형사가 그 정신이 있어 없어 수갑을 놓고 오면 어떡해?
5: 이건 뭡니까?
0: 피의자들이 하도 손목이 아프다고 민원을 넣어서 지금 시범 운용 중인 수갑입니다. 참 세상 좋아졌다. 그지? 어? 별 거지 같은 인권을 다 챙기고.
5: 수갑 채우기 전에 미란다 원칙도 얘기 안 해줍니까?
0: 미란다 원칙? 그 의대에서 하는 거 아닌가?
2: 아이, 그거 히포크라테스 선생.
0: 아, 미란다 원칙 알아. 당신은 검사를 선임할 수 있어.
5: 변호사
0: 알아.
2: 지금 뭐 하는 거냐?
5: 니들 경찰 아니지?
2: 아니요.

0: 아니에요?
1: 어?

0: 어디 대한민국에서 총질을 해, 진짜. 죽을 뻔했네, 진짜.
1: 아는 해커 있어요?
0: 해커? 갑자기 해커는 왜?
1: 아, 이거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0: 아, 그거 안 풀어도 돼. 이제 이거 안 해도 돼.
1: 그게 무슨 소리예요?
0: 야,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자식들 완전 프로야.
1: 아, 나도 알거든요. 응? 아까 보니까 더블탭에 모잠비크 드릴까지 구사하는 것도 그렇고 소음기에 아음석탄까지 사용했어요. 그 정도면 분명 용병들 중에서도 베테랑이에요.
0: 아, 그럼 지원팀을 부르든가.
1: 안 돼요. 저 혼자 해야 돼요.
0: 왜?
1: 아무튼 우리끼리 해야 된다니까. 하기 싫으면 받은 돈 돌려주시든가.
0: 진짜. 야, 내가 더러워서 준다. 어? 일단 착수금 50% 빼고 지출경비랑 인건비랑 위험수당 빼고 200 줄게. 됐냐?
1: 준다는 거야 안 준다는 거야?
0: 야, 뺄 건 빼고 줘야지. 나도 한 게 있는데. 아무튼 난 빠질 거니까 혼자 하시든가 말든가.
1: 일 끝나면 1,000만 원 더 줄게요.
0: 해커가 필요하다고 했었나?
1: 네, 이럴 줄 알았다.
0: 아니, 돈이 드니까 그랬지.
1: 야, 얼마나?
0: 한 300 줘야 돼.
1: 오자. 아, 또 아까처럼 5만 원 빼돌리지 마요. 아, 내가 진짜 아까 쪽팔려가지고.
0: 야, 그거 진짜 그냥 실수로 빠진 거야.
2: 손님 안 받냐?
3: 잠깐만. 아, 내 세이브를 못해가지고.
1: 아!
3: 유다이. 아, 우리 유다이만 몇 번 보는 거야.
2: 응? 뭐야, 둘이 아는 사이였어?
3: 뭐가요?
0: 야, 너 이거 언제 샀냐?
3: 아, 이거 얼마 전에 쇼케이스에 있었잖아요.
2: 야, 나 이거 하나 가져도 되냐?
3: 에, 안 돼요.
2: 야, 지난번에 내가 콘서트 티켓 하나 줬잖아.
3: 아, 맞네. 아, 오케이, 하나 가져, 그럼.
2: 했어. 어? 자, 나 이거 하나 갖는다.
3: 아, 쉐기는 안 되지. 형 양아치네.
2: 너 예리잖아. 예리 나오면 내가 주면 되잖아.
3: 아니, 꼭 줘야 돼요?
2: 당연하지.
1: 가지가지 한다, 진짜. 아, 일 얘기 안 할 거예요?
2: 야, 이거 좀 봐줘.
3: 성금인 거 아시죠?
2: 당연하지. 자, 설마 우리 사이에 세워볼 건 아니지?
3: 뭐하러 세워봐요. 5만 원이 비네.
2: 응? 어? 아휴, 야, 신기하네. 저 5만 원이 왜 자꾸 빠지지?
1: 진짜 쪽팔리.
2: 진짜 빠진 거라고.
3: 여기서 뭐 찾아요?
1: 토카레프, 뭐 브로커 이런 말 있나 좀 찾아봐줘요.
3: 아, 뭐 이런 건가? 중개상.
1: 언제 통화한 거예요?
3: 이거가 3일 전이요.
1: 그럼 그 번호 주인이 누군지도 알 수 있어요?
3: 알 수 있죠. 잠깐만요. 이 폰 주인이 이 폰으로 뭐 온라인 쇼핑몰 같은 거 한 게 있으면 주소 기록이 남으니까. 잠깐만요. 네, 서울이네요. 이거 주소를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1: 네. 가요.
2: 지금 간다고?
1: 당연하죠. 아, 화장실 좀 쓸게요. 어디 있어요?
3: 아, 지금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막혀가지고 뚫어뻥 받았어요.
1: 좀, 빨리 좀 가봐요.
2: 왜?
1: 아, 좀 밟으라고요!
2: 야, 안 돼. 서울 시내에선 제한속도가 60km야.
0: 내가 불법적인 거 되게 싫어하거든. 근데 왜?
1: 아까 주스 상했잖아.
0: 아, 난 안 먹었는데.
1: 아씨, 아니 그냥 내비를 달아요.
2: 특수부대 출신들은 지도 한번 보고 외우는 거 기본이야. 내가 우리나라 국도번호도 다 외우는데 내비 같은 건 필요가 없어요. 18번 국도? 18번 국도는 전남 진도에서 구례까지 가는 국도지. 진천 IC? 진천 IC는 중부고속도로에서 21번 국도로 빠져나가는 인터체인지지.
1: 샤! 아, 더 해드리라니까! 아,
4: 없나 봐.
5: 가자. 가긴 뭐가. 또 잠겼어.
4: 계세요? 한번 더 잠자. 나와. 내가
5: 열어줄게. 아, 진짜 나오라니까.
4: 너와 빨간 맛 궁금해 허니.
6: 오, 야, 반장님 이게 새로 산 차예요?
7: 그래.
6: 야, 완전 슈퍼카네.
7: 야, 손대지 마. 때묻어. 벌써 지문 묻혀놨네 저씨. 여기 안에 상황 어떠냐?
6: 아, 사방에 총질을 해댔는데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8: 반장님.
7: 어, 뭐 찾은 거 있어?
8: 네. 뭐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7: 그래?
8: 그 사건 발생 전에 현장 앞을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 그때 그 탱고 커플 같지 않습니까?
6: 내가 그랬잖아. 두 사람 뭔가 있다고.

0: 아, 끝나?
1: 자살로 위장했어요. 저항군이 없는 걸로 봐선 풀어둘 짓이 분명해요.
0: 야, 너 대체 뭘 먹고 다니는 거야?
1: 아, 이거 시체 썩은 냄새거든요? 아,
0: 그러니까 대체 뭘 먹고 다니길래 똥에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나냐고.
1: 아, 무슨 소리야. 시체가 여기 있으니까 나는 거지.
0: 야,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냄새가 나겠냐? 아우.
1: 으아. 아, 저 배꼽주의 수포를 좀 봐요. 에? 저 정도면 3일은 넘은 거라고요. 그런 것도 몰랐어요?
2: 알아.
1: 아, 이거 안에 뭐가 낀 것 같은데. 아.
3: 비켜봐.

0: 아니야? 이런 걸 보고 배워야지. 이게 바로 짬과 경매에서 나오는 경험.
1: 김용구 경비 팀장. 이 회사랑 관련된 것 같아요.
2: 무기 중개업체인데요?
3: 거기 그 본부장 직함도 있어?
1: 잠시만요.
2: 네, 전훈 본부장.
3: 전훈 본부장? 전 본부장.
0: 그 박두식 사장 핸드폰에서 나왔잖아. 그럼 그 자식이네.
2: 아, 그럴 가능성 높죠.
0: 뭔 가능성이야, 그 자식이구만.
1: 내일 12시에 엘빈 호텔 영빈관에서 셀러브레이션이 있어요.
3: 무슨 셀러브레이션이라고?
1: 해외 입양아들을 초대한대요.
3: 내일 거기 가자고?
1: 당연하죠. 그 전원 본부장 휴대폰을 복제하면 좋은데.
3: 안 돼. 휴대폰 빼돌렸다 돌려줄 시간이나 되겠냐? 너무 위험해. 다른 작전.
1: 그럼 제가 미인계를 좀 써볼까요?
3: 안 돼. 위험해. 다른 작전.
1: 아, 왜?
3: 미인계는 진짜 예쁜 애들이 하는 거잖아.
1: 나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내가 이러고 다녀서 그렇지, 어? 꾸미고 나가면 길거리에 여자들 다 오징어 만든다고요.
4: 순대 한 접시 주세요. 많이 남았는데 좀 드세요.
5: 네.
3: 그래, 미인계는 저런 애들이 하는 거야.
1: 아, 뭐 누구 뭐 하고 싶어가지고 하겠다고 한 줄 알아.
3: 다른 약재는 없냐?
1: 그 본부장 몸에 그럼 도청기만 붙일게요.
3: 네가 붙여라. 야, 너 내일 드레스 챙기는 거 잊지 마라.
1: 아, 또 뭔 드레스요?
3: 아, 뭔 셀레브레이션이라며. 맞춰 입고 가야지.
1: 팀장님 나 이상한 거 입고 있어요.
6: 전화 잘 할게요.
1: 이름은 왕아이링. 현재는 유다희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이며 어린 시절 한국에서 자라 한국어가 매우 유창합니다. 북경대 심리학과를 졸업했고 중국 MSS에서 활동한 지는 3년 정도 되었습니다.
7: 그렇지. 예상대로 초짜를 보냈구만. 젊은 엘리트 하나 희생시키고 우리 탓을 하겠지. 근데 저 옆에 있는 저 친구는 중간 보고는 했나?
1: 아니요, 아직.
4: 제가 접근해서 사인을 보내긴 했습니다만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7: 다시 제대로 연락해서 보고하라고 해.
1: 근데 저는 누군지 모르는데요.
8: 우리 요원 아니냐?
9: 아, 지난번보다 실력이 많이 줄었는데?
10: 이건 몸풀기였어요.
9: 야, 도우야. 근데 엄마 올 때 되지 않았냐?
10: 아니에요. 오늘 늦을 거예요.
9: 그래? 그럼 간다. 왜 안 쳐?
10: 엄마.
1: 도도! 너 뭐 하는 거야? 다치면 어쩌라 그래.
10: 안 다치면 되잖아.
1: 내가 네 덕분에 두 아빠도 만나고 우리 두 얻게 된 거 정말 고맙게 생각해. 근데 이제는 거리를 좀 둬줘. 나중에 두가 아빠를 죽게 놔두고 온 게 너라는 거 알게 되면 혼란스러워할까 봐 걱정돼. 이젠 더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
11: 저 근데 두호 상태는?
1: 수술하면 괜찮아질 거야.
11: 아.
1: 두호 가자.

0: 大龙，你继续作弊！你也没说不可以啊，尤里。
1: 子龙，明天去趟医院。这点下不像什么。
0: 专业点，别像我孩子似的，有伤就赶紧治，别耽误事。
1: 大龙，大哥。
2: 총성 수고하십니다.
3: 엄마, 그 차 바꾼 지가 며칠인데 좀 흔한 차도 아니고 이제 좀 외워라.
2: 시청하겠습니다. 총성 수고하십시오.
4: 현장님 오셨어요.
5: 오셨습니까?
6: 오셨습니까? 아니 어디 가냐?
5: 시체가 발견됐대요.
6: 그래?

0: 명품.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장인의 정신이 깃든 명품. 체크. 야, 여긴 테이블보다 명품을 쓰네. 와.
1: 쪽팔리니까 자켓 벗어요, 빨리.
0: 알았어, 벗으면 될 거 아니야.
1: 벗지 마.
0: 왜 벗으려며?
1: 더 쪽팔리다고. 아니, 그걸 왜 입고 와, 진짜. 이걸 가리든지. 빨리.
0: 가지. 가지 않나 진짜. 야, 됐냐?
1: 아우, 구려.
0: 나 꽃이.
1: 근데 신고는 했죠?
0: 응? 무슨 신?
1: 어제 시체 있었잖아요. 신고는 해야죠.
0: 아, 그걸 아침에 했지.
1: 혹시 핸드폰으로 한 거 아니죠?
0: 야, 야, 바보야. 당연히 공중전화로 했지. 우리 둘이 거기 있었던 거 아무도 모른다고.
2: 이거 어디서 찾았냐?
3: 아니, 방문 옆에 떨어져 있었는데요.
2: 아니, 이 자식은 무슨 헨젤과 그레텔이야? 이거 가는 데마다 흔적을 남겨.

0: 마시고 일어나세요.
1: 네.
0: 근데 우린 어디에 입양된 걸로 할 거야?
1: 나 영어 못해.
0: 그래서?
2: Where are you from, please?
3: Puerto Rico.
2: 응? Puerto Rico.
3: 응.
2: My name's 저는.
3: My name is Carlos Feliciano.
2: And you?
4: Olga Feliciano.
5: I'm aware there's no case of Korean adoption in Puerto Rico so far. Did you immigrate after you've been adopted to U.S.?
3: Yes.
5: Oh, I see. 원래는 미국으로 입양되었다가 이민해 갔다고 합니다.
2: Have a nice day.
3: Thank you. Thank you. 바이.
2: 바이. 쟤네들 뭐야? 미친 새끼들 같아. 아, 더러워, 씨.
3: 자, 동작 빠른데?
0: 푸에르토리코?
3: 크, 센스 쩔었지.
0: 웃기고 있다, 진짜.
3: 푸에르토리코.
6: 따가.
7: 도기파가 왔다고 합니다.
2: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7: 유리.
6: 샤롱, 샤롱.

0: 갑자기 무슨 일이시죠?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1: 오해? 여기서 네가 죽는 것도 오해야.
2: 다 찍어버려.

0: 진정들 하시죠.
1: 오해라니까요? 굳이 쓸데없이 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생각해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은 분노 범죄가 들끓고 있죠. 권총은 굳이 조폭이 아니어도 살 사람 많거든요. 우리가 뭐하러 전쟁을 벌이려고 하겠습니까? 경찰에 타겟만 될 텐데.

0: 우리 형님은 누가 죽였다는 거야?
1: 고대 로마 시대의 키케론 이런 말을 했죠. 누가 이익을 보는가? 토끼파와 로데오파가 서로 싸우면 누가 이익을 볼까요?
0: 강북 새끼들.
1: 굿. 정답을 알고 계시네요.
2: 아이, 개자식들. 그 총, 그 얼마야?
1: 얼마나 살았냐에 따라 다르죠.
2: 일단 100개.
1: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조의의 표시로 저희가 80% 가격만 받겠습니다.
0: 물건은?
1: 물건은 여기 있는 게 아니니까 오늘 밤에 드리죠. 시간과 장소는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0: 모조리 같은 것들. 아이, 더러운 새끼들.
3: 오늘 밤에 물건을 넘긴대요. 아, 듣고 있어?
4: 소고기.
3: 하, 진짜.
5: что там?
6: Здесь парень, который сломал себе нос.
5: Который?
6: Он надел скатерть.
5: Пуэрто-Рико.
3: 들켰어. 어서 피해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4: 응? 나 아직 디저트 안 먹었어.
3: 아이, 지금 들켰다고. 들켰어. 빨리 줘.
4: 아이, 알았다고 진짜.
7: 얌전히 따라와.
4: 네.
7: 야!
4: 네가 맡아.

0: 일로나 있어. 내가 처리할게.
1: 말이나 말든가.
2: 우수한 응신소?
3: 네?
2: 여긴 무슨 일로 오신 거죠?
3: 사실대로 말하면 보내주실 건가요?
2: 물론이죠.
3: 그 김영구 경비팀장 아시죠?
2: 예. 네.
3: 그 사람을 찾아달라고 이 여자가 의뢰를 했거든요.
2: 왜죠?
3: 그 이 여자가 꽃뱀이에요, 꽃뱀. 김영구 팀장을 등쳐먹으려다가 오히려 지가 돈을 뜯겼어요.

0: 뜨요. 아주 꽃뱀이 돈을 뜯기는 게 쉽지가 않은데, IQ가 좀 떨어지는 거죠.
1: 그러니까 김영국 경비팀장을 만나러 여기 오신 거다.
0: 네, 그렇죠.
1: 그럼 어제 도끼 빠지튼 왜 가신 거예요?
0: 제가 어디를 갔다고요?
1: 어제 도키파 보스가 총에 맞아 죽은 현장에 계셨잖아요.
0: 아, 그 룸사롱이 도키파 아지트였구나. 아, 그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요. 김영구 경비팀장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보고 간 거죠.
1: 통화 내역을 보셨다고요?
0: 네.
1: 휴대폰을 해킹하신 거예요?
0: 그렇죠. 저는 그 정도는 막 기본이죠.
1: 그럼 다른 내용도 봤겠네?
0: 반역 정보 봤어요.
1: 어떻게 안볼 수가 있어요?
0: 얘가 다 봤어요. 얘가 다 알아요.
2: 뭔 소리야? 같이 봤잖아.
0: 아니야, 난 눈이 나빠서 안경 써야 보여. 제가 난시가 있거든요.
2: 이거 양아치 아니야? 받은 돈이 얼만데, 씨.
0: 어이구, 이거 아주 꽃뱀 아니랄까봐 성질이 아주 더러워요. 제가 돈 벌자고 이짓 하는 건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1: 그러니까 우리 까롤스, 아니, 우수환 씨는 김영국 경비팀장에 대해선 전혀 모르신다.
0: 네, 그렇죠. 그 자세한 거는 이 꽃뱀한테 물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봐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1: 그런데 한 가지 부탁만 들어주셨으면 하는데요. 그러면 두분다 풀어드릴게요.

0: 저기 지구대 보이지? 거기 가서 경찰들 다 죽이고 오면 돼.
1: 경찰을 다 죽이라고?
0: 부담 가지지 마. 경찰은 죽으면 다 순직이야. 가족들도 유족연금 나오고.
1: 단순한 무기밀매가 아니었나?
0: 알거 없어. 괜히 무서워서 도망가면 바로 죽여버린다. 살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해. 졸지 마. 총알이 모자라진 않을 거야.

0: 그러니까 본인이 국정원 요원을 도와서 총기 밀매 사건을 조사 중이었는데 그 요원이 잡혀갔다고? 와, 큰일 났네. 전화 한번 해봐요. 스피커폰으로.
1: 당연히 못 받죠. 잡혀갔으니까.
0: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고. 잡혀갔는지 안 잡혀갔는지.
1: 응?
2: 여보세요?
1: 야, 어디야? 괜찮아?
2: 당연히 괜찮죠. 무슨 일이에요?
1: 야, 너 잡혀갔잖아.
2: 무슨 소리예요? 저 지금 집에 가고 있어요.
1: 뭐라고?
2: 그리고 이제 저한테 전화하지 마요. 우리가 만나서 해장국만 몇번 먹었는지 알아요? 6번이에요, 6번. 전 국수 좋아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매번 무시했잖아요.
1: 야, 뭔 소리야? 너.
2: 됐어요. 끊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하지 마요.
1: 오, 유대, 야!
0: 멀쩡하게 전화 잘 받네. 이제 안심하셔도 되겠어요. 그리고 국정원은 무슨 국정원 요원이 흥신소랑 같이 일을 하냐고!
3: 반장님, 국정원에서 사람이 왔는데요.
0: 국정원?
4: 잠시 자리 좀 비켜주시죠. 오랜만입니다, 우수원 중사님. 예전에 절 구하는 임무를 맡으셨어요, 태국에서. 아무튼 저도 그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5: 사고가 아니라 명령이었겠죠. 아무튼 여긴 왜뭐 그때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4: 아, 그건 아니고요.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6: 본인의 이름이 우수환 맞나요?
5: 네.
6: 과거 707 특임대에서 불명예 전역을 하신 게 맞나요?
5: 네.
6: 이 여자 아는 사람입니까?
5: 네, 유다희.
6: 본인의 신분을 뭐라고 밝히던가요?
5: 신분을 밝힌 적이 없어요.
6: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서 도움을 줬나요?
5: 그쪽 사람 아니었어요?
4: 저희 요원은 아닙니다.
5: 그럼 김우사?
4: 중국 MSS 요원입니다.
5: 중국 국가안전부. 아니, 중국 애가 왜 한국의 총기가 풀리는 걸 막으려고 해요?
4: 어때?
6: 거짓말이 아닐 확률이 93% 이상입니다.
4: 알겠습니다. 우수한 씨는 비록 외국 첩보원에게 도움을 주긴 했지만 대한민국에 대한 이적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수한 씨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지셔야 될 거예요. 제가 도움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
5: 당신들은 알고 있었지, 우리나라에 총기가 풀린다는 거. 왜 막지 않은 거야? 그리고 유다인은?
4: 그 여자는 처음부터 희생양으로 보내줬어. 임무 중에 죽으라고 보내줬다고. 본인은 모르겠지만.
5: 그럼 그냥 죽게 놔둔다고?
4: 외국 첩보원까지 우리가 챙길 이유는 없으니까.
5: 태국에서처럼 처리하려고 하는 거지.
4: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지. 어차피 우리 사람도 아니고.
5: 우리 사람이면 달랐나?
4: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만 행동할 뿐입니다. 그럼. 그냥 절차대로 하시면 됩니다.
0: 뭐냐, 대체.
7: 무슨 얘기 했어요?
5: 그게 좀 기밀이라서요.
7: 기밀?
5: 조용히 말해야 돼요.
0: 뭘 귓속말로 해? 여기 우리밖에 없는데.
5: 녹화하잖아요.
0: 네가 뭔데? 뭐 아무나 다 하는 줄 아냐?
5: 그런 말안 해.

0: 요즘 저러면 안 되는데. 오늘 회식할까?
1: 약속 있습니다.
2: 저도 있어요.
0: 그래, 내가 쏠게.
1: 그럼 먹어.
2: 저도 콜. 이봐, 우선 씨! 지금 하는 짓이 아주 큰 중범죄인 거 몰라? 야, 너 대체 원하는 게 뭔데 그래?
3: 차키, 야, 네가 그런다고 우리가 협조할 것 같아?
2: 나 대한민국 경찰이야!
3: 어? 그냥 차키 줘요.
2: 야, 나 차 없어. 아, 반장님이 차수를 뽑았잖아.
3: 아,

0: 나 오늘 차.
1: 어제 두고 가셨어요. 주차장 있던데요.
2: 임마! 너 그러나 유인태! 임마! 저쪽에서 만나라!
3: 저 자식 저거 내 차인 줄 알아? 다른 놈이 운전하니까 분명히 나올 거야.
4: 충성! 수고했죠!
2: 살살 보라 이씨!
5: 우리가 만나서 해장국만 몇 번 먹었는지 알아요? 6번이에요, 6번. 전 국수 좋아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매번 무시했잖아요.
6: 양평에 국방국도구째 아까 그 회사 건물 있나 찾아봐줘.
7: 양평에 창고가 두 개 있는데요?
8: 국수리 하나랑 금곡리 하나.
6: 거기야 국수리. 문자로 주소 좀 보내줘.
9: 철수하라. 반복한다. 철수하라.
10: 대원 한 명이 붙잡혔다. 구철작전 승인해달라. 오버.
9: 사살하라. 반복한다. 사살 후 즉시 철수하라. 오버.
11: 그 여자는 처음부터 희생양으로 보내졌어. 임무 중에 죽으라고 보내셨다고.

0: 정일지구대앞 주택가 골목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상을 입은 신원 미상의 용의자
1: 멍청한 놈들.
0: 현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
1: 그래도 뭐 일단 분위기 조성은 됐다고 봐야지.
2: 조폭들끼리 전쟁을 하게 만들고 권총을 팔려는 게 목적인가요?
1: 통화하니까 경찰은 아닌 것 같고 국정원? 기무사?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 줄 알아요? 국민을 온실 속에서 살아게 한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치안은 좋으면서 공권력은 약한 나라. 배부른 놈이 더 많이 시위하고 떼쓰고 들어놓으면 정부가 챙겨주는 나라. 이런 나라에 미래가 과연 있을까요? 이걸 고치려면 방법은 간단해요. 온실을 치워버리면 되죠. 세상은 위험하다. 함부로 행동하면 너희도 다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총기를 허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능력도 없이 권리만 주장하는 그런 개쓰레기들. 그런 새끼들이 서로 총을 쏘면서 먼저 죽고 죽이겠죠. 죽고 죽이고 죽고 죽이고. 이거는 혁명이야. 대한민국의 대대적인 수술과 같은 거라고.

0: 총알은 기본 8발씩 들어있습니다. TT-33 모델이라 안전장치가 없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1: 참 아는구만.
0: 제가 워싱턴에서 대학 다닐 때 총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2: 알았다고.
1: 알았다.
0: 그리고 2층에 권총 테스트 겸 총알 바지 하나 준비해놨습니다. 얼굴이 반반하니까 죽이든 데려가든 알아서 하시죠.
1: 재밌네. 재밌어.
3: 야, 그 통합 관제센터에서는 아직 연락 없냐?
4: 네, 지금 차량이 많아서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린대요.
3: 손 똑바로 안 올려?
5: 예.
3: 60개월 할부로 사서 딱 한 달치 냈다. 비닐도 다

0: 뭐 중요한 거 같아. 기무사에서 보내는데?
1: 제가 요청했습니다.
2: 가서 봐봐, 그러면. 아, 뭘 요청했는데?
1: 부재식 말입니다, 우수한. 기무사의 복무 기록조 요청을 했거든요.
2: 아, 근데.
1: 707 특임대 출신이랍니다.
2: 그 자식이?
1: 불명예 제대를 했다는데요.
2: 아, 이유는 뭔데?
1: 명령 불복 중이랍니다.
2: 새끼, 아주 말 안 듣게 생겼더라. 야, 근데 707이면 그거 아무나 못 가는 데 아니야?
1: 그죠. 아무나 못 가죠.
2: 시사병이나 막 PS병 이런 거 아니고?
1: 아니요. 근접전투 교관이었답니다.
2: 그 자식이?
3: 그럼, 휘날.
4: 아우장 용 형이

0: 괜찮아요. 아무도 없어요. 저기 운동화.
1: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2: 최대한 빨리 온 거야.
1: 경찰은?
2: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따돌렸어. 잘했지?
1: 아, 데리고 왔어야지.
2: 야, 어떻게 데리고 오냐? 나 잡겠다고 난린데.
1: 팀장님, 국정원 요원 아니죠?
2: 내가? 내가 왜 국정원 요원이야?
1: 네, 이럴 줄 알았고.
2: 난 네가 국정원 요원인 줄 알았다.
1: 아유, 그럼 여기까지 왜 온 거예요? 그것도 혼자서?
2: 유다이, 잔금 1,000만 원 남았잖아.
1: 일이 끝내야 되지.
2: 그거 맞잖아.
1: 아, 내가 할 테니까 신고나 해.
2: 이게 구해줘도 난리야. 어? 야, 여기 잘 안 터지는데?
1: 그럼 문자로 해요. 그게 나아요. 일부러 그러는 거죠?
2: 뭐가?
1: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진 모르겠는데 상처받기 싫어서 가벼운 척 하는 거 아니에요?
2: 정확하게 봤어. 내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
1: 아우, 나 진짜 괜히 말했다.
3: 나도 안 보여.
1: 아이씨.

0: 진짜 따가워 진짜. 아 근데 야 여기로 가는 게 맞는 거야?
1: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처음인데.
2: 이다희.
1: 예?
2: 물러나 있어.

0: 따롱
1: 다이징슬러
0: 따롱
2: 진숙 살았다

0: 야, 어떻게 된 거야?
1: 저 정도는 기본이죠.
0: 유다, 경찰한테 문자 왔어.
2: 경찰? 출동했대요?
3: 걔 찾았대.
1: 걔라뇨?
0: 왜 카즈마 있잖아. 걔 찾아달라고 했던.
2: 아, 뭐 그 리트리버 그 도로신?
0: 그래도 찾았어, 다행이다.
2: 다행은 무슨,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0: 총 버려.
1: 버리면 둘 다 죽는 거 알죠?
0: 그럼 인연부터 죽이고 시작하는 거야. 한발 장전돼 있잖아 이 새끼야. 총 버리라고.

0: 유아리.
1: 예리?
2: 난 슬기.
3: 어? 뭔 소리야?
1: 레드벨벳인가 봐.
3: 뭐?
0: 나바이로스 필요 없이 슬기.
2: 슬기가 뭐 어쨌다는 거야?
0: 와이즈 미 모이 노시.
2: 와씨, 허무터면 당할 뻔했네.
3: 아니 그게 아니라 칼로 대결하자고 던져준 거 아니었어요?
2: 이상한 놈이야. 대결은 무슨 대결이야?

0: 어이, 잘 생각해봐. 너 정도 실력이면 나랑 같이 혁명을 일으킬 수 있어. 물론 돈도 달라는 대로 줄게.
1: 혁명? 무슨 혁명?
2: 한국에 총기를 뿌리겠다.
1: 뭐하러?
0: 대한민국에 도움이 안 되는 쓰레기들을 처리할 수 있다고.
1: 지금 우리들이 그러고 있잖아.
0: 아니, 우리들 말고. 우리는 혁명가고 진짜 쓰레기들 말이야. 능력도 없이 태어난 잠재적인 범죄자들. 그런 쓰레기들을 우리가 청소할 수 있단 말이야.
1: 자세히 말해봐.
0: 투표권이 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을 더럽히는 그런 인간들, 그런 밑바닥 쓰레기들을 없애버려야!
3: 아! 참 떠드는 거 좋아해.
4: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왜 이렇게 그랬는지 아, 저도 잘...
5: 저거 변기통에 쳐박어.
0: 아, 저기 죄송합니다. 저기 그냥 여기서 맞으면 안 될까요?
6: 저 그냥 여기서 맞을게요! 맞을게요 그냥! 아 살려주세요!
7: 아! 뭐 저희가 의도한 대로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국과 공조를 해서 사건을 해결했다는 점에 대해 위에서도 매우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8: 그럼 좀 빼내주시든가.
7: 그러기엔 너무 과격하게 일을 벌이셨어요. 그래도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8: 어?
7: 저희 쪽 블랙 요원이 되는 거예요.
8: 지금 나보고

0: 국정원 요원하라고요?
1: 이번에 중국에서 한 번 더 공조를 하자는 요청이 왔어요. 우리는 우수한 씨가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0: 미쳤어요? 또그 짓을 하게? 안 해요.
1: 안 합니다. 여기 꽤 오래 있어야 할 텐데.
0: 아니, 내가 우리나라에 총기가 풀리는 걸 막았는데 그게 정상참작...
2: 특수폭행, 특수상해, 살인, 상해치사, 관명사칭, 주거침입, 공무집행 방해, 특수강도, 괴물파손, 아무튼 아무리 정상참작한다 해도 최소 10년은 나옵니다.
0: 차라리 여기 10년 있는 게 낫지. 내가 몇 번이나 죽을 뻔했는데.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1: 자, 착수금 1억. 임무 완료 시 1억을 추가로 더 지급할 겁니다.
0: 콜.
3: 주무시는데 죄송해요. 사인을 받아야 돼서요.
4: 어떤 사인이요?
3: 수술 일정 잡기 전에 보호자 사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4: 수술 일정이라니요?
3: 수술하기로 하셨잖아요. 수술비도 수납되어 있던데.
1: 덕분에 사건이 잘 마무리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 아닙니다. 저희야말로 신세 졌습니다. 오랜만이야?
1: 이미 아시겠지만 이번에도 같이 공조를 하게 될 우수한 요원입니다.
5: 처음 뵙겠습니다. 차오라고 합니다.
0: 우수한입니다.
6: 요원?
0: 뭐 그렇게 됐어.
5: 아 근데 신기록 요원은 어떻게 된 건가요? 연락이 안 되던데.
1: 저희도 연락이 안 돼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5: 아 그럼 도로시 실종과 연관이 있을까요?
1: 아무래도 그렇게 접근을 해야겠죠.
6: 그 도로시가 누굽니까?
5: 아 도로시는 부스랑 KGB 출신 정보상의 암호명이야. 이번에 북한 관련 정보를 신기루 요원한테 넘겨주기로 했는데 두 사람 다 연락이 두절된 상태지.
0: 그 정보라는 걸 어떻게 넘겨주나요?
1: 도로시는 금을 좋아해서 보통 골드바 같은 것 안에 마이크로 SD 카드를 숨겨서 준다.
6: 황금돼지 어디 있어요? 파란지.
1: 뭐라고?
0: 아니요.
6: 아닙니다.
5: 어쨌든 도로시를 납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두 사람이 부부로 위장해서 잠입을 해야 될것 같아.
6: 부부요?
5: 호흡 차이 맞으니까.
6: 아닌데요?
1: 옷도 맞춰 입은 거 아니야?
6: 아닌데요?
5: 딱딱 차이 맞네 부부.
6: 아니 꼭 이렇게 입어야 돼요?
7: 야, 블라디보스토크래잖아. 너 러시아가 얼마나 추운데.
6: 아, 좀 봐봐. 이렇게 입고 온 사람 우리밖에 없지.
7: 야, 이 사람들은 잘 몰라서 그래. 어? 이 사람들은 중간에 내릴 수도 있어.
6: 아, 맞다. 아, 그때 양평에서 개 찾았던 문자 뭐였어요?
7: 다른 개였대.
6: 아 근데 그 황금돼지를 팔면 어떡해. 아, 안 팔았으면 그냥 해결되는 거였는데.
7: 야 너는 알았냐? 그 안에 SD카드 들어있는 거? 나만 몰랐나?
6: 아 그 판자다가 다시 달라고 하면 되지.
7: 이미 녹였대.
6: 아우 뭐 하나 제대로. 아 정보는 언제 오는데.
7: 아니 여기 크루즈 뱃머리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네 여보세요 어디세요? 뒤야? 뒤 바다인데? 에?
8: 혹시 그게 뭐예요?
7: 우리 이거 타고 가는 거예요?
8: 몰래 들어가야지.
6: 제가 이거 혹시 알았어? 이 배로 갈 수는 있어요?
8: 가봐야 알아.
6: 뭐야?

0: 떠오르는 이미지 같은 거, 이런 거 없을까요?
1: 어떤 남자가요, 옷을 벗은 채 의자에 묶여 있는 게 생각나요.
0: SM 쪽이구나.
1: 그리고 권총, 칼, 주사기, 이런 게 아른거려요.
0: 계속 죽으려고 고민했구나. 저 환자분 괜찮으시면은 이런 상황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분을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좀 만나보시겠어요?
2: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래도 요즘엔 예전보다 인식이 훨씬 좋아졌으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은 하지 마.
3: 여기 계시네요. 환자분 가족이 드디어 나타났어요.
0: 그래?
3: 여보. 내가 얼마나 찾았다고. 몸은 괜찮아? 괜찮은 거지?
2: 여보라니?
3: 내가 와이프니까 여보지.
2: 이모 아니고?
4: 이 대머리가 농담을 목숨 걸고 하네.
2: 아니, 누가 봐도 상황이 수상하잖아요. 이렇게 잘생긴 남자분이 뭐 미쳤다고 아줌마하고 결혼을 해?
4: 당신이 여자의 매력이 뭔진 알아?
2: 진짜 모르겠다.
3: 여보, 우리 다른 데로 가요.
4: 그동안 여자도 꼬이는 것도 피곤했는데 이제 남자도 꼬이네.
2: 아니, 어딜 가요?
4: 아니, 당연히 우리 집에 가야지. 아니,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2: 아니, 진짜 부부인지도 모르는데 수상한 여자한테 이분을 어떻게 맡겨?
4: 수상하기 뭐가 수상해? 부부가 부부라는데?
2: 20살 차이 나 보이는데 무슨 부부?
4: 어머, 뭔 소리야. 나 관리받은 여자야. 어머, 여보 어디 가?
2: 조심!
5: 어떤 인간이 그랬다. 첫사랑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라고.
6: 너 뭐하냐?
7: 그래서 수미자 날가 다니는 대학을 너도 가겠다?
2: 아, 웃지 말라고 진짜! 승희야.
6: 야, 너 여기서 뭐해?
8: 나 남자친구 있다.
5: 남자친구.
2: 앞으로 자기 앞에 얼씬도 하지 마라.
9: 그런 거 아니야.
10: 술 많이 드세요.
2: 아, 소주 만나 이거.
8: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구나 싶은 순간이 3초래.
5: 결국 사랑은 타이밍이다.
11: 이어서 2016 헬로 루키가 방송됩니다.
12: 신비의 세계가 펼쳐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이제야 야크를 만나네요. 신호등 대신 수신호로 차량을 통제하고 있어요. 활 하나 쏘는데 이렇게 신날 일인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스님을 만났어요. 사람들의 터전과 신들의 영역이 잘 어우러져 있어서 아주 멋진 풍광을 보여줍니다. 오랫동안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13: 우물을 찾는 여정을 같이 출발해 보시죠. 가시죠.
14: 울림으로 그래, 울림으로.
15: 이미역이 최상품이라. 한 문에 뭐 한 150만 원입니다.
14: 150만 원이요?
15: 네. 이거 아주 소중한 거죠, 여기. 어떻게 보면 봉우가 다 돼, 이게.
14: 당근보장 당근밖에 안 된다. 이게 내 인생 보물입니다.
9: 콕콕콕 소리가 나. 이게 위로 오겠지. 유면은 나한테 보물 같은 존재.

0: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운전자 기본 수칙.
1: 선배님, 출발하셨습니까?
2: 아, 다들 한잔 하나?
1: 네.
0: 음주가 예상되는 경우 약속 장소에 차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3: 제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2: 야, 너 뭐 하는 거야?
0: 음주를 한 경우 기어 조작만 하더라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입니다.
3: 선배님, 저 진짜 괜찮은데.
4: 너 이거 몇 개야?
3: 네 개?
0: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은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3: 걱정 마십시오. 걸리더라도 통신 뒤에 이것만 마시면...
2: 뭐라고?
0: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과음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과음을 한 경우 수면을 취하더라도 혈중 알코올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습니다.
2: 선배님!
4: 너 어제 잘 들어왔어?

열팀의 뜨거운 무대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무대 어떠셨어요? 마음속에 한 두 팀을 뽑아보셨나요?

0: 보면 줄만 90점 이상 높고요. 지난번이랑 너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히 좋았고
1: 직접 보니까 음악이 되게 고압가지고 이런 라이브를 하고 안 뽑는 게 말이 안 돼.
2: 저렇게 절실하단 말이야? 막 눈물이 막 줄어나는 거예요. 사실 최고점을 주긴 했어요.
0: 몰라 나이들
1: 대체로 저희는
3: 발표해볼까요? 뮤지션 분들도 준비되셨나요? 이달의 헬로우루키 첫 번째 팀입니다. 양치기 소년단입니다.

0: 선정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 받으셨나요?
1: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저희 생각보다 좋아가지고 감격해서 말이 잘 안 나왔는데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0: 김학선님 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2: 제가 약간 좀 꼰대여서 관객들 막 이렇게 세우고 같이 노래 따라 부르게 하고 그런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0: 근데 그런 걸 정말 상쇄시킬 만큼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보여줬고 들이 그냥 귀에 계속 쏙쏙 들어오고 후렴구가 남을 정도로 좋은 팝을 쓰는 밴드이고 그런 멋진 밴드라고 생각을 해서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1: 감사합니다. 관객분들 오늘 최고였고요. 제 뽑아주신 신사위원님 네 감사하고요. 뮤지션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2: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 두 번째 팀 발표해보겠습니다. 이달의 헬로루키 두 번째 팀은 컴파인드 화이트입니다.

0: 있었던 무대였거든요. 저희가 애들이 많이 기가 죽어있기도 하고 걱정 속에서 준비를 했던 걸 제가 봐왔기 때문에 너무 뜻깊은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번에는 전진희님의 선정평 한번 들어볼게요.
2: 멤버들의 표정을 봤는데요. 굉장히 비장하고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저 표정은 정말 정말 정말 절실해야만 나올 수 있는 표정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펀파인드 화이트만이 줄 수 있는 어떤 그 공기가 달라지게 만드는 힘을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 흘렸어요. 너무 그만큼 좋았고 우리의 음악 진심을 담는 이 일에 뭔가 성공한 순간이라고 느꼈어요.
4: 두 번째 오면서 든 생각은 일로루키도 될 때까지 하면 되지 않나, 근성을 보여주자,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으로 좀 왔습니다.
5: 완전 진지 모드였거든요. 멤버들이 거의 기도하고 올라갔어요.
6: 집에 우환이 있으신 줄 알았다고.
5: 아, 진짜요? 진짜 어떤 결이었거든요, 저는. 또 전장에 싸우러 가는 그런 약간 전사 같은 마음으로 보여주고 온다. 눈을 불알이 덮고 올라갔거든요.
7: 저는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두 번째라고는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번 무대에서 활 연주 자체를 전 처음 해봐가지고 활 보면 활이 엄청 막 끌고 있어요.
3: 원래 반짝거리는 기타가 활자국으로 전부 다 망가질 정도로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무대를 위해서.

0: 고마워. 태범이 오늘 무릎 꿇는 거 좋았다. 재민이 오늘 진짜 칼박 미쳤다. 대명이 오늘 활 너무 멋있었다.
1: 근데 만약에 오늘 안 됐으면 다음 달에 진짜 넣었을 거예요?
2: 네,
3: 그럼요. 아, 저희
4: 아까 그 얘기했어요.
5: 9월엔 조금 더 시원하니 그래도 괜찮다.
0: 삼수를 할 뻔했네.
6: 변치 않는 것 같아요. 계속 성장하고 싶은 루키.
0: 새로운 것들을 더해가지 않을까요? 다음 무대도 우리답게 조금 새로운 걸 가져가면서 준비해볼 것 같습니다.

0: 진짜 컴파인드 화이트 팬으로서 너무 감동받았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1: 경칭에서는 했는데
2: 어안이 지금까지 범벙하고 생각한 전략대로 돼서 다행이었는데요. 전략이 뭐였냐면 이제
3: 저희 헬로루키를 위해서 러닝도 했습니다.
4: 이렇게 할 거예요?
5: 이렇게 하시면은
6: 장난을 한번 칠 거예요. 호응을 막 유도를 하다가 멈춰서 거의 이것밖에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오, 나 잘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럼 그때 제가 이렇게 하면 너무 좋잖아요 하면서 이제 다시 들어가는 거죠.
7: 여러분들 이렇게 할 거예요?
8: 아 너무 좋잖아! 가자!
7: 이렇게 할 거예요? 막 했는데 뭔가 사람들이 아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다 바로 그냥 이렇게 하면 너무 좋잖아요 하면서 이제 다 같이

0: 우리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된 것 같다.
1: 저는 제가 드럼을 파이팅 있게 잘 쳐서
2: 우리의 이것 때문이라고 했는데.
1: 아 그래?
3: 우리의 짬.
4: 사랑해.
2: 넌 멋있어.
4: 너도 멋있어.
2: 나는 기타를 잘 쳐.
4: 넌 베이스를 잘 쳐.
0: 그분만 하지 세 분 안
3: 되겠다. 우리는 떠야 하는 루키다. 이번 기회로서 제대로 떠서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길 원하는 거죠.
0: 뜨면 하고 싶은 거?
4: 더 많이 사고 싶어요.
5: 좋은 집을 짓고 싶습니다.
6: 저는 스튜디오 만들고 싶어요. 근데 주인님
3: 세속적이셔 이분은.
7: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어디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재해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부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2: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태풍! 여름아 부탁해.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서핑도 하고 보리풍질도 하고 거미랑 불멍도 해야지. 뭐라고?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고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피해주세요. 집 주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하천, 둔치 등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옮겨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허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설물을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바닷가 주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등은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펭수의 일기. 집콕 휴가였지만 태풍 피해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1: 유후.
0: Start of the week.
1: 네.
0: Alright. 자, 월요일은 항상 가정 영어입니다.
1: 그렇죠.
0: 자, 제목이 휴일에 좋다 말았던 아빠. 되겠습니다.
1: 왜요?
0: 자, 지금 엄마랑 동생이 외출한 상황이에요.
1: 아.
0: 그래서 집에 지금.

0: 뭐 오빠든 뭐 누나든 형이든 이렇게 있는 거예요.
1: 약간의 어떤 그런 자유로운?
0: 아니, 슬기 씨는 어떨 것 같아요? 이제 아이를 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1: 네.
0: 지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본인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1: 그러면 정말 천국 같을 것 같아요.
0: 천국, 오케이. 자,
1: 네.
0: 오늘 이 다이얼로그에서 그 천국을 누릴 수 있을지 봐야 됩니다.
1: 궁금한데요.
0: 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엄마가 드디어 마유를 쇼핑몰에 데려가셨어요. 오, 마유가 아기인 거예요. 어린 친구예요. 근데
1: 네.
0: 이제 뭐그뭐 오빠가 됐든 형이 됐든 누나가 됐든, right?
1: 얘기를 한 거죠. 상황 보고를 하는
0: 그렇습니다. 아,
1: 거죠.
0: 상황
1: 네, 그쵸,
0: 보고입니다.
1: 그쵸.
0: 자, 그랬더니 두 번째 미션이 굉장히 짧은데 이래요.
1: 강렬하군요.
0: 10분 있다가요.
1: 어?
0: 자, 근데 10분 있다가가 어떤 의미에서 10분 있다가인지는 내용을 봐야 돼요.
1: 딱 봐도 뭔가 커밍 순 한다는 얘기
0: 커밍
1: 같은데? 예.
0: 직감이 맞을 수도 있어요.
1: 저는 이거 좀100% 맞는 편이거든요.
0: 깜짝 놀랐습니다. Alright, 다 영어로 바꿔볼게요.
1: 좋습니다. 이 엄마랑 아기가 없는 그 빈집의 공허함을 한번 만끽하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1: 하우스?
2: Why is it so quiet? No noise.
1: 엄마가 드디어 마유를 쇼핑몰에 데려가셨어요.
2: Mom, Mayu.
1: Mom, 브링 마유.
2: Bring Mayu.
1: Go to 쇼핑몰.
2: Oh, took Mayu to the shopping mall.
1: Yeah.
2: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1: Come back house?
2: Home, yeah.
1: Come back home. 한 10분 있다가요. 10분 있다가.
2: What?
1: After 10 minutes.
2: Oh, 10 minutes?
1: Yes.
2: Oh, just 10 minutes left.
1: Yeah, we have no much time.
2: Oh,
1: Yeah.
2: I like it being quiet.
0: 네. 오늘 왠지 스릴을 느낄 수 있는 내용입니다.
1: 빨리 보고 싶어요.
0: 그렇습니다. 내용을 즐기면서 영어 흡수하도록 할게요.
1: 네.
0: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주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4: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3: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4: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집이 오늘 왜 이리 조용하니? 이거는
1: 오.
0: 아빠가 집에 와서 물어보는 걸 수도 있고요.
1: 그쵸?
0: 전화로 뭐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백그라운드 소리가 들릴 거잖아요. 그게
1: 그쵸.
0: 뭔가 조용할 때 있잖아요. 그런 걸 수도
1: 맞아요.
0: 있습니다.
1: Why is the house so today?
0: 자, why가 뭐예요?
1: 왜 집이 이렇게 너무
0: 아하.
1: 조용하니 오늘?
0: 아.
1: 예. 그러면 여기에 조용하다.
0: 뭔가 형용사가 빠졌어요.
1: 그쵸. 우리가 또 조용히 할때 be quiet 쓰니까 저는 이거 quiet 한번 큐. 그 다음에 you. quiet.
0: Okay.
1: T.
0: Alright. Quiet. Quiet.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금 확신은 없어요.
0: Well, 나쁘지 않아요, 지금.
1: 네.
0: Okay, so why is a house so quiet today? 정답? 맞습니다.
1: 오.
0: 자, 이거 약간, 이거 맞나, 맞나? 아닌가? 이런 이유가 이게 T하고 E 마지막을 바꾸기만 해도 다른 뜻이었죠?
1: 맞아요.
0: Quiet 이러면 꽤나란 뜻으로 바뀌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So quiet 이렇게 해주고요. 너무 quiet 하지 마세요.
1: 네.
0: U의 강세를 좀 찍어서 읽을 때 거기 강세 주면요. 엇보다도 에에 가깝게 오히려 발음이 될 겁니다. So
1: 와이.
0: 약간 quiet, quiet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강세를 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1: 네.
0: Alright, 자, 여기 지금 조용한 게 나온 김에
1: 예.
0: 만약에 목소리 왜 이렇게, 뭐, 이렇게 시끄러워? 뭔가 시끄러워? 라고 할 때, 우리, L로 시작하는 거.
1: N 아니에요?
0: L.

0: Love?
1: 뭐야? 갑자기요? 아, love. 이건 이상하잖아요.
0: Loud는요?
1: loud.
0: 응.
1: 맞습니다.
0: 근데 이거는요?
1: 소리가 큰도 되고요.
0: Noisy 이건
1: 맞아요.
0: 뭐죠?
1: 그것도 가능해요.
0: 아,
1: 이거는
0: 이것도
1: 좀
0: 돼요?
1: 잡음이 심한의 느낌, noisy라는 느낌인데요. 보통 아우 시끄러워 할 때는 이게 굉장히 잘
0: 예,
1: 어울려요.
0: loud.
1: loud라고 하는 거. 자, 지금 의문사 또 나왔어요. 최근에 의문사 은근히 나왔죠, 그죠?
0: 네.
1: 오늘은 뭐였죠?
0: Why?
1: why? 뭘 물어보는 거예요?
0: 이유.
1: 이유.
0: 그쵸.
1: 왜?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right? 얘를 빼면 Is the house so quiet today? 좀 어색하긴 하지만
0: 네.
1: 오늘 집이 조용하니? 여기 상황에서 이상해요. 그렇죠?
0: 그쵸.
1: 그래서 도대체 조용한 거 알겠는데 왜 그렇게 조용하냐라는 걸 물어볼 수 있어요. Right? So, why 뒤에 질문 어순 이어주는 거 까보겠습니다. 아마 왕초보 영어를 보고 이렇게 의문사를 넣어서 하는 거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이제는 와, 그때는 되게 어려웠는데 이게 되네?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0: 보람 많이 되실 거예요.
1: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왜 울고 있어? 너왜 울고 있니?
0: Why are you
1: 그렇죠. Hey, why are you crying? 친구가 울고 있는 거예요.
0: crying이군요.
1: 그렇죠. 진행형이니까.
0: 네.
1: 자, how about this? 너왜 나한테 문자했어? 자, 문자 하는 건 방법이 많은데요.
0: 네.
1: 단순하게 텍스트라는 걸 동사로 써도 돼요.
0: 네.
1: 그리고 사실 메시지도 동사로 써도 됩니다. 텍스트 한번 해볼게요. 너왜 나한테 문자했어? 과거죠?
0: Why did you? 맞아요? Why did you text me?
1: 저 지금 화가 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Why did you? 그러면서 Why did you text me? Why did you message me? Right? Why did you send me a message? 이런 것들 다 가능합니다. 오케이. Okay. So, right. 너 뭐다? 필요하구나. 너 나한테 텍스트했어. 이런 느낌.
0: 용돈 필요해? 이렇게
1: 그렇죠?
0: 넘어가죠.
1: Right.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hy are you crying?
0: Why are you crying?
1: Why did you text me?
0: Why did you text me?
1: 본문 읽어볼게요. Hey,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0: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1: 자, 이때 미션입니다. 엄마가 드디어 마유를 쇼핑몰에 데려가셨어요. 상황
0: 오호.
1: 보고해주는, 그죠? 마유가
0: Yeah.
1: 이제, 다른 동생이겠죠? 그죠?
0: 그쵸?
1: 네.
0: Mom finally 드디어 took my you 데리고 갔어요. 어디로? To the 쇼핑몰. 쇼핑몰이 이제 예전에 우리 많이 이제 해서 저도 반복됐기 때문에 학습이 됐습니다.
1: 네.
0: To the mall 할게요.
1: 오케이.
0: 네.
1: MALL, 쇼핑을 그냥 빼버렸네요.
0: 응?
1: 오케이. 자, 맞는지 볼게요. 뭐예요? Mom finally took Mayu where? To the
0: To the
1: mall.
0: mall.
1: That's
0: Yes.
1: right. 자, 이것은 원래는 뭐라고요?
0: 쇼핑몰.
1: Shopping 몰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I went to the
0: Mall.
1: mall 이런 식으로 mall 쓰게 됩니다. 대신에 몰보다는 ALL 혹은 AL 스펠링은 이 모양이 벌려져야 돼요.
0: Mall.
1: 그래서 R에 더 가까워요.
0: 네.
1: So 한번 try 해볼게요. mall, mall.
0: Mall. Mall.
1: 네. 근데, 한국에서도 몰이라고 그냥 하나요? 저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나 어제
0: 맞아요.
1: 몰 갔어. 이렇게?
0: 근데 조금 부자연스럽긴 한데,
1: 살짝, 오케이.
0: 요즘에 그래도 그렇게 쓰기도 해요.
1: 오케이. 근데 해외에서는 뭐둘다 된다는 거예요. 그쵸?
0: 네.
1: 자, 그리고요. 지금 보세요. I finally, mom finally took my you to the mall.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자, take 누구? to 어떤 장소 하게 되면
0: 네.
1: 그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이렇게 테이크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데려가는
0: 네.
1: 겁니다. 물건이 될 수도 있어요. 물건이 될 때는 가져가는 게 되겠죠. 그렇죠? So take someone to 어디 하면 누군가를 어디로 데려가다.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응급 상황인 거예요. 그를 데려가세요. 병원으로. 자, 그를 데려가세요. 일단 어떻게 해요?
0: Take him
1: him. 자, 그 병원으로.
0: to the hospital.
1: 자, 그래서 take him to the hospital. 빨리
0: 긴급
1: 데려가라.
0: 상황이네요.
1: 그렇죠. 자, 이번에는 평소문을 해볼게요. 방금은 명령으로 쓴 거죠. 나의 엄마가 날 데려갔다. 동물원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나의 엄마는 나를 데려갔어.
0: My mom took me to the
1: To the zoo.
0: zoo.
1: My mom took me to the zoo. 막
0: Yes.
1: 이러면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느낌. Okay? So, take의 과거형은 took이구나. 알아줘야
0: 네.
1: 되겠고, 명령어도 가능, 평소문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0: Yes.
1: Okay,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Take him to the hospital.
0: Take him to the hospital.
1: My mom took me to the zoo.
0: My mom took me to the
1: 네,
0: zoo.
1: 이런 거는 사실,

0: 이번에 뭐 어린이날에 무슨 날에 뭐 누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셨다라든가 저 어디 좀 데려다 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고 아 누가 너 공항에 데려다 줬어 이런 거 있잖아요
1: 그죠, 그죠.
0: 너무나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take라는 동사를 꼭 기억해 주세요
1: 네.
0: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1: Mom finally took Maya to the mall.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워치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0: 네,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잘
1: 네.
0: 됐을 때 아빠가 약간 이런 거요. 잠깐 몇 시에 돌아오는데?
1: 돌아오기 전에 할게 있나 봐요.
0: 아,
1: 예.
0: 한숨이라도 자고 싶어요.
1: 그쵸. 예. Wait, wait. What time are they? 몇 시에 그들이 돌아오냐?
0: 돌아오는 게 뭐죠? 돌아오는 거?
1: 돌아오는 거는 지금 비동사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0: 돌아오다.
1: coming back 해야겠다.
0: 컴백 아니라고요?
1: 왠지 여기 동사가 있어가지고
0: 알겠습니다.
1: 동사를 두개 쓰면 안 돼요. 예.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0: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보신 분들은 나 뭔지 알겠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1: 네.
0: 자, 한번 보겠습니다.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그게 뭔가 작전이에요.
1: 네.
0: 정답 맞습니다.
1: Yes.
0: Coming back, ing 썼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돌아오다라고 얘기를 할 때, come back, right? back이라고 하는 게 도로. 그리고 come은 오다이니까요.
1: 네.
0: 돌아오다가 당연히 되겠죠. 자, 그리고 참고로 come back 대신에 조금 더 격식으로 쓸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돌아오다,
1: 아, 그래요?
0: 돌아가다 둘다 되는 그
1: Come back.
0: 힌트 드릴까요?
1: I return?
0: 영화에서
1: 아, 예.
0: 힌트 주기도 전에.
1: 그러네요. 와, 제가 이제 촉이 남달라졌어요.
0: 오케이. 자, return.
1: Yes.
0: 맞습니다. 근데 너무나 좀 격식이긴 해요. Okay, so come back. 자, 여기 잠깐 볼게요.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에서 여기 이거 무슨 뜻이에요? What
1: 몇
0: time?
1: 시?
0: 몇 시?
1: 네.
0: Right. 볼게 하나 있습니다. What time이라는 게 있고요.
1: 네.
0: 그리고 when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몇 시라고 했고요. when은 뭐죠, 우리?
1: 언제?
0: 언제? 몇 시? 언제? 아마 조금 guess를 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1: 그러게요.
0: 차이가 조금 있죠. What time은 정확하게 몇 시라는 개념이에요.
1: 정확한 대답을 요구할 때.
0: 시간, 시간.
1: 시간.
0: Right. But when은 언제이기 때문에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날짜, 요일이 될 수도 있어요. 더
1: 아,
0: 포괄적이죠. 그렇기
1: 그러네요.
0: 때문에 when을 써서 시간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맥락이 확실하다면. 하지만
1: 네.
0: when으로 잘못 물어보면, 시간을 난 알고 싶은데, 날짜로 말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Okay? So, 몇 시에 그들이 돌아와? 아, 그러니까 몇 시에라고 하면 정확하게 몇 시간을 물어봤잖아요.
1: 네.
0: 근데 언제 그들은 돌아와? 이러면 요일 물어보는 거예요? 시간 물어보는 거예요? 이럴
1: 그렇죠.
0: 수도 있다는 겁니다.
1: 예.
0: So, 어떻게 보면 포괄적이어서 쉬운 장점도 있지만은 조금 디테일이 떨어지죠.
1: 네.
0: Okay? 자, 그래서 우리는 what time으로 오늘은 써보겠습니다. what time 하고 나서 질문 어순을 쭉 이어주는 거예요. 그럼
1: 오케이.
0: 몇 시에 뭐뭐뭐뭐이니? 가능하겠죠, 그렇죠? 자, 가볼게요. 일어나는 거 wake up 말고 뭐 있었죠? 무슨 up?
1: Get up.
0: get up. 너몇 시에 일어났어? 아, 이거 너무 많이 쓰죠? 너
1: 그쵸.
0: 몇 시에 일어났니?
1: What time 일어났니요? What time did you get up?
0: That's it? What
1: Oh.
0: time did you get up?
1: What
0: What
1: time
0: time
1: did
0: did
1: you
0: you get up
1: get up?
0: this morning?
1: 네.
0: Right? How about this? 진행형 해볼게요.
1: 네.
0: 아, 진행형 아니라 비동사 ing.
1: 오케이.
0: 뭐뭐 해. 이런 느낌. 너몇 시에 떠나? 너 떠난다며? 너몇 시에 떠나? 팩트만 궁금한 거예요.
1: What time are you leaving?
0: That's it. What time are you leaving?
1: Yes.
0: Alright? 너의 계획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미 정해진 걸 나한테 정보만 줘라는
1: 그 전에 밥
0: 느낌.
1: 차려주고 싶어가지고.
0: 하?
1: 예, 그 전에, 떠나기 전에 밥 차려줘야 돼요.
0: Sweet, sweet.
1: 예.
0: Alright. 자, 여기서 비동사 ing 또 나왔잖아요. 우리 저번에 말씀드렸죠? 확정된 미래 사실.
1: 네.
0: 사실은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여기에 그게 들어갔죠?
1: 오.
0: 비동사
1: ING.
0: 보세요. 몇 시에 그들은 돌아오고 있어? 말이 되나요?
1: 아니죠.
0: 안 되죠? 정해진 정보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확정된 걸 물어보는 것처럼 아빠가

0: 몇 시에 돌아오니? 아빠, 엄마가 말했을 것 같은데. 이런
1: 그쵸.
0: 느낌인 거예요. 오케이?
1: 예.
0: 그래서 이게 계속 쌓일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1: 응?
0: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hat time did you get up?
1: What time did you get up?
0: What time are you leaving?
1: What time are you leaving?
0: 자, 이번에는요. 약간 긴장한 느낌.
1: 응?
0: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1: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0: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1: 네.
0: Check this out. 10분 있다가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됐다? 되는 거죠.
1: 그쵸.
0: 이거
1: 좋다 말았다.
0: 아, 이미
1: 예.
0: 지금 뭐 전화 온 거예요.
1: 그쵸.
0: 에.
1: B-I-N-G가 여기 또 나오는군요.
0: Oh, yeah.
1: They are coming back in 10, 10분이니까 minutes. S까지.
0: Okay.
1: 네.
0: Very, very good. So, oh, they're coming back. 이건 뭐예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또.
1: 그쵸.
0: Right? 돌아와요. They're coming back. 언제? In 10 minutes. 정답? 맞습니다. 와, 비동사 ING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예문까지 하면
1: 그러게요.
0: 세 개예요.
1: 네.
0: 여러분, 느낌 조금 더 오나요? 그들은 오고 있어요. 10분 있다가? 이상하잖아요. 그쵸? So, 10분 있다 돌아와요. 팩트예요. 감정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계획 얘기도 아니고, 그냥 정해졌다고요.
1: 네.
0: 이런 느낌. So, minutes는 당연히
1: 분.
0: 분을 얘기를 하겠죠. 스펠링을 여러분 꼭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1: 네.
0: 줄여서 참고로 MIN까지만 표기를 하기도 하고요.
1: 예.
0: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In 10 minut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in은 안쪽이에요, 바깥쪽이에요.
1: 안쪽이요.
0: 아니니까 아, in 10 minutes 그러면 한 7분, 6분쯤 올 수도 있겠구나.
1: 그쵸, 10분 안에니까.
0: 이 생각할 수 있지만 틀립니다. 우리가 시간을 얘기를 할때 in 얼만큼 뭐10 minutes 뭐 3 days or 5 hours in이 나오게 되면 그만큼 채우고 딱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in 10 minutes는 10분 딱 채우고 온다. 뭐 10분 1초 정도 낼 수가 있겠죠. 근데
1: 예.
0: 그 전에 온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게 10분 내에 들어온다는 걸 확실히 얘기할 때는 오히려 within을 써요.
1: Within.
0: Within or maybe in less than.
1: Yes.
0: Less than이 뭐뭐보다 덜이기 때문에요. In less than 뭐 언제 얼마
1: less
0: or within 이걸 쓰면 확실하게 뭐 6분, 7분일 수 있으나
1: than. 네.
0: in 10 minutes는 이거는 10분 전에는 오진 않는 느낌. Alright? 여러분 항상 제가 말하지만 이거 I'll see you in 30 minutes. 이런 말 많이 쓰죠?
1: 예.
0: 슬기 씨, I'll see you in 30 minutes.
1: 10분 있다 만나자.
0: 30 minutes, 30 minutes.
1: 아,
0: 30분 있다
1: 30분
0: 만나자.
1: 있다 만나자.
0: 그러면 지금 1시면은 몇 시에 볼 거예요? 올 거예요, 여기?
1: 1:30.
0: 1:30에 오겠죠?
1: 예.
0: 그런데 제가, 아니, I'll see you in 30 minutes라고 했는데 왜 1:30에 나왔어요? 이러면 황당하겠죠, 그쵸?
1: 그쵸.
0: 내 스스로 말하면서 헷갈린 거죠, 그쵸?
1: 아.
0: In 30 minutes라고 하는 거, 그 in이라고 나는 쓰는 거니까 뭐한 10분에 나가도 슬기 씨 있겠다. 이거 아닌 거예요. 그렇게
1: 아,
0: 기대하면 안 되는
1: 그렇죠,
0: 거예요. You know what I
1: 그렇죠.
0: mean? So,
1: 예.
0: in 쓰면 그만큼 채운다.
1: 예.
0: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있잖아요. 있다가라는 말을 더 썼어요. 뭐 30분 있다가 만나, 뭐 3시간 있다가 만나. 채우는 거죠.
1: 그렇죠.
0: 가봅니다. 1시간 있다가는 영어로 뭐다?
1: In a hour.
0: All hour?
1: In an hour.
0: In an hour?
1: Yes.
0: 6개월 있다가는요?
1: In 6 months.
0: There you go. 가보게요. 나너 볼게. 오케이. 1시간 있다 보자. I will. 이러면서.
1: I'll see you in an hour.
0: I'll see you in an hour. 이러면 정확히 1시간 있다 나타나시면 됩니다.
1: Yes.
0: 약속에서. 자, how about this? 우리라고 할게요. 우리. 그리고
1: 네.
0: 비동사 ing까지 섞어 봅니다.
1: 예.
0: 우리 돌아와. 6개월 있다가. 정해진 거야. 우리 돌아와.
1: 오.
0: 6개월 있다가.
1: We're coming back in 6 months.
0: Exactly. We're coming back in 6 months. 이렇게 쓰면
1: Yes.
0: 되겠습니다. 이거는 3개월이 될 수도 있어. 2개월이 될 수도 있어.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채워야 돼요.
1: 무조건 6개월은 채우고 그 뒤.
0: Exactly.
1: 네.
0: 읽어보겠습니다. I will see you in an hour.
1: I will see you in an hour.
0: We are coming back in 6 months.
1: We are coming back in 6 months.
0: 네. 아, 참고로 이 months 오랜만에 나온 김에요.
1: 네.
0: months하고 s를 붙이면 발음이 엄청 헷갈릴 것 같죠. 그렇죠?
1: 맞아요.
0: 왜냐면 th는 흔히 말해서 뭐 번데기 발음 whatever, right?
1: 네.
0: So 윗니 아랫니 사이에 혀가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그리고 s가 나오니까 months 뭐 어떻게 해야 되지?
1: 저도 이거 할때꽤
0: 네.
1: 애먹어요.
0: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요. 이거는 원래 정말 빠르게 하면 원어민들은 실제로 지키기는 해요.
1: 네.
0: 하지만 워낙 빠르기 때문에 티가 안 나는 것뿐이에요. 정확하게 하면 months.
1: 어떻게 그렇게 해요?
0: 그러나
1: 네.
0: 워낙 빠르게 연음 처리가 되면은요, 거의 S에 가까워집니다. 마치 TS처럼요. 아. 너무 그걸로 스트레스 받아서 막 months 이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네. months 하셔도 months. 괜찮습니다. 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I will see you in an hour.
1: I will see in you.
0: See you.
1: I will see you in an hour.
0: All right. 두 번째. We are coming back in 6 months.
1: We're coming back in 6 months.
0: All right. 자, 이거는 그들은 돌아와요. 10분 있다가. All right. 그러니까 아빠 좋아할 필요가 없네요.
1: 네.
0: 자, 갈게요.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1: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0: All 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0: 네, 깔끔하게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네.
0: 엄마가 드디어 마유를 쇼핑몰에 데려가셨어요.
1: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0: 두 번째 미션은요. 10분 있다가요.
1: They are coming back in 10 minutes.
0: 네, 이 부분은 우리말 번역이 굉장히 생략된 케이스입니다.
1: 네.
0: All 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2: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3: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2: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0: 네, 직접 입으로 영작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자, 첫 번째는 take 목적어 to 어떤 장소입니다.
1: 네.
0: 데려가는 거죠. 많은 분들이 입영작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죠, 진짜로.
1: 맞아요.
0: 안 돼요, 안 돼요.
1: 왜냐면 네. 틀리면 누가 혼내지도 않는데.
0: 그럼요.
1: 약간의 어떤 그런 자존심.
0: 아.
1: Something like that.
0: 의미 없습니다.
1: 맞아요.
0: 소리를 내봐야 그게 또 뇌가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꼭 소리내주세요.
1: 네.
0: 자, 갑니다. 그를 병원에 데려가세요. 그 병원이라고 해야겠죠.
1: 네. Take him to the hospital.
0: 그죠. Hey, take him to the hospital. 영화에서도 나오는 또 대사이기도 하죠, 그죠?
1: 네.
0: 자, how about this? 우리 엄마가, 나의 엄마가 날 동물원에 데려가셨어.
1: My mom took me to the zoo.
0: 그죠? 과거형이니까 took me가 맞겠죠?
1: Yes.
0: 세 번째입니다. 엄마가 드디어 마유를 쇼핑몰에 데려가셨어요. 그냥 몰이라고 해도 돼요. 엄마가 마침내 마유를 데려갔는데 그 몰로 데려갔다.
1: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0: All right. 둘이 약간 짠 느낌이 있네요.
1: 예.
0: 그렇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ake him to the hospital.
3: My mom took me to the zoo.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0: 자, 다음 볼게요. In 시간, 기간, 얼마 있다. 그만큼 꽉 채우고 느껴주면서 소리 내서 가보겠습니다.
1: 네.
0: 한 시간 있다가 보자. 나 한 시간 있다가 너 볼 거야.
1: I will see you in an hour.
0: I'll see you in an hour. 약속 시간에 맞춰주고 좀 응용 가능하겠죠.
1: 네.
0: 그쵸? 자, how about this? 우리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정해진 사실로 해볼게요.
1: B-I-N-G.
0: 아, 우리 6개월 있다가 돌아와. 아, 우리 6개월 있다가 돌아와.
1: Oh, yeah. We're coming back in 6 months.
0: 그죠. We are coming back in 6 months. 그래서 사실 이거는요. in을 연습하다 보면 비동사 ing가 자동으로 연습이 될 거고요.
1: 맞아요.
0: 반대로 또 이거 연습하다 보면 얘가 자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1: in을 계속 따라 붙이게 되겠네요.
0: 그래서요, 여러분들 핵심 패턴이나 표현들이 두 개 이상 들어가 있는 문장은요. 완벽한 문장이에요.
1: 오.
0: 하나를 하면서 나머지 이렇게 자동으로 학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실 저는 사실 그런 예문을 만들어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스터디 메이트를 구하라고.

0: 그렇게 입이 마르고 닳도록 강조하는
1: 야,
0: 이유가
1: 네.
0: 같이 해봐야 되거든요. 서로 문장을 만들어 보고 한번 교환해 보세요.
1: 네.
0: Right? 자, 세 번째입니다. 그들은 10분 있다가 와요. 아, 이것도 팩트로 해볼까요? 그들은
1: 예.
0: 돌아와요. 10분 있다가.
1: They are coming back
0: 10분 있다가.
1: in 10 minutes.
0: 그래서 in 10 minutes.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그 안에도 올수 있다 하면 in less than or within을 쓰시면 돼요.
1: 네.
0: 같이 읽어볼게요. I will see you in an hour. We are coming back in 6 months.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잘하셨습니다.
1: 네.
0: 자,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3: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2: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3: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4: 해결!
5: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6: Mom finally took Maya to the mall.
5: Oh,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6: They are coming back in 10 minutes.
5: 10 minutes?
6: Yes.
5: Oh, that's quick.
0: Great job, you guys.
1: 네.
0: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나 내 생일 못 기다리겠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can't wait for my birthday.
0: 그렇죠. Can't wait for 명사였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What time? 하고 나서 질문 어순으로 이어가기.
1: 네.
0: Right, 이용해서 지금 이거 영작해주세요. 그들은 몇 시에 도착했죠? 그들이 몇 시에 도착했죠?
1: 어허,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0: 네.
1: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자 항상 뭔가를 이렇게 영작을 해봐라라고 한다고 해서 한 문장 만드는 거는 아우 택도 없습니다.
1: 네.
0: 적어도 5개, 10개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도전해 주세요.
1: Alright,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저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선배님 여전하신데
1: 좋은 거랑 같이 하니까 그렇지.
0: 과일상 팀메이트
2: 역시 우리 과일
0: 언제 먹냐? 아 지금 먹어 지금.
1: 누나는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한창수입니다. 오늘부터 8번의 수업을 시작합니다. 50을 위한 심리 처방전. 모든 처방전은 진단을 명확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는 그 진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약해진 게 아닙니다. 지금이 원래 힘든 시기입니다. 이탈리아의 시인 단테는 유명한 본인의 신곡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생의 한가운데서 나는 길을 잃었고 어두운 숲속에 있었다. 이때 단테의 나이가 35살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평균 수명이 70살 정도였다고 하니까 인생의 정확히 절반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으로 치면 몇 살 정도나 될까요? 한 50살? 50대가 인생의 중간 지점인 겁니다. 800년 전에도 사람들은 인생 중반쯤에 와서 방향을 잃었다고 고백한 겁니다. 아마도 그 이전 사람들도 그랬을 거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50대가 유독 힘든 이유가 뭘까요? 정신과 전문의가 되고 나서 제 상담 클리닉에서 주로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0대 분들이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 거의 똑같습니다. 교수님, 저 원래 이런 사람 아니고 원래 이 정도는 더한 일도 많이 겪었었고 이거 가지고는 사실 별 문제 없었는데 근데 요새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자책하고 자기 비하를 하는 거죠. 그때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게 자책할 필요가 없는 일이라는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설명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생물학을 말씀드릴게요. 50대에 접어들면 호르몬이 변한다는 얘기 다 아십니다. 여성들은 흔히 여성 호르몬, 특히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죠. 갱년기에 접어듭니다. 남성들은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을 하죠. 남자도 갱년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몸의 변화만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기운 빠지고, 근력 빠지고, 체력이 떨어지고, 잠이 잘 안 오고, 이런 신체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은요, 사실은 그게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는 호르몬인데, 에스트로겐은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의 민감성을 유지해줘요.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행복 호르몬이라는 얘기 많이 드셨잖아요. 사람이 행복함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고 이 정도면 나 기분 괜찮아 라고 느끼게 만드는 게 세로토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세로토닌이 작용하는 종착지에 갔을 때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인 거예요. 근데 이 에스트로겐이 나이가 들면서 좀 주니까 세로토닌은 아직 몸 안에 좀 남아있는데 작용을 잘 못하는 거예요. 얼굴에 화장품을 좋은 거를 발랐는데 피부가 흡수를 못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결국은 이게 마음이 약해진 게 아니고요. 뇌의 화학이 달라진 겁니다. 남성도 비슷해요. 남성의 뇌에도 에스트로겐이 있습니다. 흔히들 나이가 들면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줄면서 여성 호르몬이 올라간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더 중요한 건 남성 호르몬이 주는 거죠. 근데 이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요, 의욕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기력이 좀 떨어집니다. 이거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몸 안에서 이 도파민이 잘 안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파민이 극단적으로 떨어진 상태는 우리가 다 알아요. 파킨슨병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병은 아닌데 살짝 떨어지면 그냥 일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나이 들면서 남자들의 경우 부인들이 그러죠. 저 인간이 안 그러다가 갑자기 요새 좀 게을러졌어. 자꾸 늘어져 있네. 근데 이게 게을러진 게 아니에요. 그냥 심리학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수면 습관도 급격하게 달라집니다.
50대가 넘어가면요. 정상적으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없다고 해도 깊은 수면이 줄어들어요. 깊은 잠을 잘 못 자게 되니까 잠을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죠. 그리고 중간에 깨니까 깊은 잠이 가기 전에 꿈꾸다가 깨니까 나는 밤새도록 꿈만 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우울증기가 생기면 이게 더 심해져요. 이게 그냥 제가 제 머릿속으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모두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빙빙 돌려서 얘기하지만 결국 나이 50대가 되면 기계 자체가 중고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뭐겠어요? 나만 그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비슷한 일로 마음고생하는 분들이 주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면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남들도 다 그래. 그 얘기만 듣고도 마음이 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몸의 변화만 있을까요? 심리학적으로 사회적인 변화도 우리는 느낍니다. 인생의 중간에 삼중고의 시대를 만난 거죠. 사실은 몸만 좀 약해지는 거면 그나마 좀 낫죠. 그거에 맞춰서 그냥 내 몸의 운동 속도 조절하고 살살 맞춰서 살면 되니까. 문제는요,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는 나의 사회적인 역할도 동시에 흔들린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트리플 웨이브라고 부릅니다. 세 개의 파도가 동시에 나한테 달겨드는 거죠. 첫 번째 파도는 이렇습니다. 직장 내 위상 변화가 달라져요. 40대까지는요, 커리어가 쭉 올라갑니다. 50대가 되면 멈추죠. 그리고 주변에 누구누구가 대충 날짜 채운 사람들이 명예퇴직했다는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후배들이, 제 아래 직급 친구들이 자기네들끼리 단체 톡방을 만들었대요.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일처리들을 하기 시작을 하네. 그게 내가 더 좋을 거라고. 두 번째 파도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떠나가요. 독립을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동안 결혼하고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가족 중심으로 살았어요. 집에 가면 그냥 큰 소리 치고 자식들은 내 맘대로 줄 세워가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가면서 살았습니다. 대신에 자녀들이 원하는 거는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다 해주려고 노력을 했죠.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이들이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아예 떠나가는 경우도 있고 내 집에서 내 밥 먹고 살면서 심리적으로는 독립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때 느끼는 그 공허감은 그냥 아쉬운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뜬금없이 TV나 이런 데서 어린 아이들 또 어린 강아지 이런 영상들을 보면 괜히 마음이 짠해요. 내 자식 어릴 때 생각도 막 나고 괜히 마음이 보들보들해지는 걸 느끼죠.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그냥 단순한 아쉬움이고 그리움으로 끝나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내 정체성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경험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내 정체성의 아주 중요한 축이 자녀였기 때문에 그러겠죠. 세 번째 파도는 뭘까요? 노부모에 대한 책임이 증가됩니다. 위로는요, 아직 부모님들 건강하세요. 의료

저한테 그러죠. 기대도 안 하고 바라지도 않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놈의 자녀들이 그럴 것도 아닐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 자녀에겐 기대하지 않는 처음 세대, 마처 세대라고도 부르죠. 이런 걸 내가 몸으로 느끼면 내가 흔들리는 게 오히려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50대를 흔히 제2의 사춘기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죠. 저는 사축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이게 사춘기라는 얘기는 함자를 보시면 봄을 생각하는 시기잖아요. 사축이는요, 이제 슬슬 올랐던 물이 빠지면서 잎사귀는 떨어지고 꽃은 이미 졌고 가을을 생각한다는 의미죠. 어쩌면 50대에 맞는 이 곤란한 시기는 사축이가 온 걸 수도 있습니다. 발달 심리학자인 에릭 에릭슨이라는 분은요, 인간의 일생을 8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보면 50대는 7번째 단계에 해당되죠. 7번째 단계에서 인간이 할 일은요, 생산성이냐 또는 침체냐의 갈림길에 놓인 겁니다. 어린 시절에는요, 바닥을 기다가 쇼파 잡고 내가 벌떡 일어나기만 해도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박수 쳐주고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가방 메고 학교만 가도 좋아했죠. 근데 나이 먹으면 공부 잘해야 칭찬받았고요. 더 나이 먹으면 직장 좋은데 가야 칭찬받았고요. 결혼하고 났더니 돈 잘 벌어와야 칭찬받았어요. 근데 40대, 50대가 되니까 내가 살아온 것들이 이제 조금 있다가 끝날 것 같은데 아니면 후배들한테 넘겨줘야 될 것 같은데 이 다음 세대 후배들한테 의미 있게 만들어서 전달이 될까? 아니면 그냥 나는 소비되다가 그냥 끝날까? 이런 물음이 50대에 사는 분들을 관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요, 저도 요새 자주 생각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나는 대치 가능한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나라는 인간은 좀 누구랑 바꿀 수 없는 독특한 사람이냐? 제가 큰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 말고도 의사는 되게 많잖아요. 이 수천 명, 수백 명의 직원이 있는 기관에서 일하는 내가 당장 내일 안 나오면 이 기관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봤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저랑 비슷한 일 하는 사람으로 그냥 바꿔놓으면 되거든요. 10대의 사춘기가 나는 도대체 누구지? 이제 뭘 해야 되지? 나는 뭘 잘하지? 이런 거를 처음 묻는 시기였다고 한다면 50대에는요, 나는 그동안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지? 라는 질문을 다시 묻는 시기가 왔다는 거죠. 그리고 사춘기 때는요, 약간의 환상과 과장된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기획하는 게 가능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젊은 시절에는 혹시 안 될지 몰라도 이거 내가 할 수 있다 그러고 대통령 되고 싶다 그러고 뭐 장군 되고 싶다 그러고 대기업 총수가 되고 싶다 그러고 그러면서 살잖아요. 그래야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내 젊은 인생을 살죠. 하지만 중년기 50대에는요, 그러지 못해요. 훨씬 더 현실에 기반한 고민이어야 한다는 거죠. 가족, 경제, 사회. 더 현실적인 거를 잘 볼 수 있는 능력도 생겼고요. 그거를 훨씬 더 철저하게 계산된 나의 미래를 디자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에서도 그걸 증명을 해요. 이걸 잘한 분들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린 게 46세래요. 이제 딱 50대 직전이죠. 아마 그 당시 46대면 50대보다 넘었을 거예요. 괴테가 파우스트 2부를 완성한 건 무려 82세였다고 합니다.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쓴 건 57세였고요. 톨스토이가 부활을 쓴 건 71세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50대라는 건 끝이 아니었고요. 인생의 전성기였던 겁니다. 인도 철학에서는 인생을 네 단계로 나눈다고 합니다. 네 개의 아쉬라마라고 부릅니다. 학생기, 가주기를 거쳐서 숲으로 물러나는 시기가 임서기입니다. 그게 지나고 나면 모든 소유를 버리고

들고 떠나는 유행기로 접어들죠. 그 중에서 50대는 임석이 이제 내가 활개치고 살던 세상에서 손을 띄고 숲으로 물러나는 시기가 온 겁니다. 이제 숲으로 들어가서 진짜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 온 거예요. 혼란스럽고 낯섭니다. 외로워요. 근데 이걸 통과해야 다음이 열립니다.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고민하는 시기. 이것은 마치 어두운 숲 속에서 첫 걸음을 내딛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50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정신과 의사 한창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0에 느끼는 감정 중에 우울함과 무기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0: 집을 사고 나서 확인했더니 이 집이 1905년도에 지어진 집이었고.
1: 특이하다. 얘를 특별히 내가 키운 딸이 맞나.
2: 7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인데 지금은 너무 당연한 것처럼
0: 가족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아요.
1: 처음에는 약간 해가 느낌이 좀 났어요.
3: 1년 만에 은우가 생겨가지고
4: 아이고야.
3: 가족을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뿌듯할 것 같아요.
5: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6: 아, 이 분위기?
7: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6: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6: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험준한 산세를 깎아 협곡을 만들었습니다. 댐이 막아서면 기꺼이 멈추어서 큰 물을 품었습니다. 쉼없이 토사를 실어날라 넓은 벌을 만들기도 했죠. 그렇게 1300리를 흘러 마침내 바다에 이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 낙동강. 긴 물길에서 강도 사람도 온 힘을 다해 여름을 건넜습니다.
1: 이게 다 탄압이어가지고, 그리고 배가 자체가 같이 저의 앞으로 나가는 거라서.
0: 그 첫 번째 여정에서 만난 청춘들.
2: 됐어.
3: 자, 9월달에 이제 해병대 입대가 있어가지고 그냥 체력을 좀 늘리려고 합니다.
0: 물 만난 고기처럼 힘이 넘치는 뜨거운 여름을 만나볼까요?

0: 강원도 태백의 황지 연못에서 솟아난 낙동강이 드디어 강의 모양을 갖추는 곳. 그곳이 바로 허웅준하고 원시적인 봉화협곡입니다. 영남권 최고의 래프팅 성지로 꼽히는 봉화.
1: 머리를 하나, 둘, 셋.
0: 인간과 강이 온몸으로 소통하는 래프팅의 강렬한 매력은 여름마다 피 끓는 청춘들을 낙동강 상류로 불러모으고 있죠.
1: 대목에가 한 70km 해서 한 60km, 70km 왔다 갔다 거리고요. 큰 거는 80km까지 나오고요.
0: 고된 일은 짜릿한 시간을 위한 준비 운동일 뿐.
1: 하나, 둘, 셋!
0: 거친 강에서 동고동락하다 보니 동료들 간의 유대감도 깊답니다.
2: 여기 누가 최고 팀장이에요?
1: 양쪽 다 팀장이랑 팀장입니다.
2: 아, 팀장, 팀장?
1: 네네.
2: 아, 올해 몇 살인 팀장이에요?
1: 저는 21살입니다, 올해. 가이드 시작은 고3 때부터 시작했고요. 네, 이 강에 들어온 지는 4살 때부터 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 낙동강 자체가 이제 저의 놀이터라고 보시면 되죠, 이제.
0: 래프팅 업체를 운영하는 아버지를 따라와 여름마다 낙동강에서 자유롭게 뛰놀며 달았다는 준기군.
3: 이거 보세요. 어릴 때부터 배 타는 이 탈 보면은 이게 저희가 이제 가이드들의 명예 훈장 같은 겁니다.
0: 그을린 검은 피부가 베테랑의 증표랍니다.
4: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4: 래프팅 타러 오신 분들 맞으시죠?
5: 예. 예.
0: 드디어 기다리던 탑승객. 먼저 안전 장비부터 챙깁니다.
6: 가족끼리 뭐 휴가 때 한번 같이 한번 경험을 하고 싶어서 좀 마음이 좀 설렙니다. 이제 뭐 처음 하는 그 래프팅에서.
0: 가이드로 나서는 준기군. 4살 때부터 낙동강에서 자란 청년과 함께 우리도 래프팅 한번 해볼까요?
1: 물 조금만 묻혀보시고, 물 조금 묻혀보시고.
4: 아, 그냥 여기 삐져내요. 왜 삐져내요?
0: 물과 친해지는 과정.
1: 어, 저한테는 말고요.
4: 저한테는 말고요.
0: 탑승객과 가이드 간에도 서로를 믿는 신뢰가 중요하답니다.
1: 됐고, 밑에 보시면은 발 거리가 다 있어요. 발 거리. 이거 일단 넣었어.
4: 일로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자, 이게 기본 자세예요. 자, 돌에 박았을 때도 잘 안 넘어갑니다. 잘 안 넘어갑니다. 잘 안 넘어가요. 어, 아버님 괜찮으세요?
4: 네.
1: 자격증이 있습니다, 저는.
4: 언제 자격증이?
1: 저는 고3 때부터 땄고요, 자격증을. 그 전까지는 계속 뭐 선임들 옆으로 해갖고 같이 타고 놀면서 내려가는 그 정도만 있었습니다.
0: 강이라는 위험한 공간에서 가이드는 안전을 책임지는 인명 구조원이자 선장입니다.
1: 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 아, 왜 안 해? 왜 안 해요? 너 왜 안 해요? 부러워요?
5: 네.
1: 이게 다 단합이어가지고, 그리고 배가 자체가 같이 저희 앞으로 나가는 거라서 그냥 내려가면 재미가 없어요. 뭐든.
7: 하나 둘 셋 넷 끼룩끼룩 누구야? 끼룩끼룩 끼룩끼룩 뜨는 것 같은데 아닌가?
0: 한 배를 타고 스릴 넘치면서도 유쾌한 모험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이드와 탑승객의 관계라고나 할까요?
5: 아, 옆에 너무 좋네요.
1: 제가 손님으로서 우리 장아지를 좀 부려가고.
8: 고향이 이 근처인데, 뭐, 낙동강 상륙 와본 경험이 없었는데, 가족끼리 오니까 너무 좋네요.
0: 래프팅을 즐기는 구간은 긴 세월에 걸쳐 백두대간의 험준한 산악지대를 깎아내며 물길을 낸 거대한 협곡지대.

0: 가파른 물길을 타고 내려온 강물은 바위에 부딪힐 때마다 거친 급류로 변합니다. 승객이 즐길 때 온 힘을 다해 보트의 중심을 잡는 것도 준기 씨의 몫.
1: 이게 한번 힘들지 않아요? 힘들다기보다는 즐겁습니다.
2: 자, 뒤에 보시고.
1: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손님들한테 휴대폰을 들고 타지 말라 하시기 때문에 혹시 잃어버리시면 저희가 책임을 못 져드려서 항상 저희 휴대폰 갖고 타서 손에 사진 찍어드리고 배 끝나면은 전화번호 받아서 사진 보내드리는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3: 자, 3, 2, 1, 뿌려 뿌려 물 뿌려 물 뿌려 물 뿌려 물 뿌려 물 뿌려 물 뿌려 오지마.
0: 급류가 잦아들자 준기 씨의 역할이 또 바뀝니다. 이번엔 놀이를 이끄는 오락부장입니다.
1: 재밌으세요?
4: 그렇죠,
5: 맞죠.
4: 놀러 오세요. 물이 너무 적어서 비가 없어요. 하늘이 없어요.
1: 아, 물이 적어서? 내려. 내려요.
6: 내려요.
1: 내려요. 내려요. 내려. 내가 스릴 즐기게 해줄게. 내려. 내려. 내려. 내려.
0: 낙동강 상류의 절경이자 호수처럼 물이 잔잔하고 깊은 백용담. 이 강을 즐기지 못하는 건 준기 씨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죠. 베테랑 가이드가 꺼내든 비장의 무기, 순식간에 보트가 뒤집히고 미끄럼틀이 만들어지는데요. 자연 속에서 즐기는 물놀이장 개장입니다.
7: 즐기려고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아직 부족하시다고요? 아래가 강물이라 수영장보다 아찔합니다.
1: 무서우세요?
4: 네, 무서워요. 하나, 둘,
1: 셋, 가보.
4: 너무 짜릿해요.
0: 결국 온몸을 불태우고서야 끝났습니다.
8: 아, 너무 재밌었어요. 점프도 하고 스릴도 있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0: 낙동강 거친 물살과 사투를 벌이고 나면 갑자기 찾아오는 게 허기죠.
9: 여기 옛날에 저희 아버지께서 자주 데리고 나와주셨던 동네인데 매번 올 때마다 고기 연기로 되게 자극했던 곳이라서 레프팅 끝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고기 이런 거 먹으러 옵니다.
0: 이곳 봉화에서만 맛볼 수 있는 지역 명물.
10: 고기 갖고 왔어, 양념고기.
11: 가져가.
10: 양념.
0: 1976년부터 50년째 솔잎 숯불구이의 명맥을 잇고 있는 터줏대감. 여든을 넘기고도 고기와 양념은 직접 챙기신다는군요.
12: 맛의 비결은 생고기 숙성시켜서 안을 굽고 손으로 썰어서 하는 게 그게 주요 포인트. 양념을 해서 금방 하면 숙성이 안 되면은 맛이 없어.
13: 고기도 숙성시키고 양념도 숙성시키고.
12: 그렇지, 그렇지. 숙성이 중요한 거야. 손맛, 정성.
0: 이제야 음식이 뜻대로 된다는데요. 양념 조리법은 비공개랍니다.
12: 아직까지도 이걸 내가 딸한테도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13: 왜요?
12: 아이, 그거는 비밀이지. 나중에 내가 진짜 이 장사를 못하게 될 정도 되면 내가 딸한테 전수해 줄 거예요.
4: 우리 엄마 아직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0: 또 다른 맛의 비결은 바로 솔잎. 예로부터 봉화는 최고급 소나무인 춘향목의 대표적 자생지랍니다.
14: 이게 소나무 숯입니다.
0: 숯불 하면 화력이 좋고

0: 참나무부터 떠올리는 게 보통이지만 봉화 사람들은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소나무에서 봉화만의 맛을 찾아냈답니다.
1: 기름이 조금만 떨어져도 불이 붙어서 다루기가 좀 힘들어요.
2: 근데 왜 이것만 고집하시는 거예요? 근데
1: 향이 나르니까. 할머니 고집이시죠? 이렇게 50년 동안 해오신 고집이요.
0: 소나무 향을 진하게 고기에 입히는 직화구이. 다른 곳에선 맛보기 힘든 불맛이죠.
3: 우리 손자 고기 원래 잘 굽는데 이 더운데 고생 많이 한다.
0: 초벌구이를 하고 나면 소울잎을 얹어 돼지고기 특유의 기름진 잡내를 지우고 담백함을 완성합니다. 이렇게 다 구워서 상에 올리는 게 또 다른 특징. 향긋한 소울잎 이불까지 덮은 고기 향에 청춘들의 입맛이 폭발합니다.
4: 아, 솔잎향이 나면서 너무 맛있어요.
0: 돌도 씹어먹을 나이. 대자연 속에서 온몸을 불태운 뒤 소박한 행복을 마음껏 누립니다.
5: 너무 맛있어서 말이 안 나올 정도예요.
3: 반찬 먹을 나이인데 맛있어요?
6: 네, 네. 맛있어요.
3: 잘 먹으셔서 고마워요.
7: 젊은 분들 오셔서 저를 드시면은 마음이 너무 기쁘고 좋아. 내가 이 해명의 보람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낀다니까.
0: 하루를 마칠 시간. 청춘들은 아직 쉴 수 없답니다.
8: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0: 가이드에겐 체력이 필수죠?
8: 하나, 둘, 셋.
9: 제가
10: 저도 해병대 갔다 왔고 이 친구도 해병대를 갔다 와서
11: 두 사람?
12: 전이랑 같이 갑니다.
11: 이분도 해병대 가세요?
12: 예. 몸을 이렇게 외소해도 웬만한 여러분 체력은 좋습니다.
11: 아, 그래요?
12: 네.
11: 어디 악기 좀 있어요?
12: 악기질이 있습니다.
10: 고라니 튀어나오고 있다, 고라니. 이 정도면 가서 충분히 자라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13: 저도 해병대 가려고 하는데.
10: 저희 막내입니다. 20살이에요.
11: 아, 그래요? 해병대 가족으로 보이겠네요?
10: 예,
11: 네, 그렇게
10: 해요. 네. 네. 해병대 무리지. 자, 들어가자.
0: 강을 놀이터이자 일터 삼아 성장해온 준기군과 동료들. 가이드 일을 통해 책임지는 법을 배웠고. 이제 국가를 위해 복무하기 위해 그 힘든 해병대까지 자원했답니다. 참 고맙고 대견하죠? 쉼 없이 흐르는 낙동강처럼 청춘들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연의 섭리.
11: 곧 있으면 낙동강하고 헤어지겠네?
14: 그냥 되게 그냥 가슴 한편에 구멍이 난 것 같아요. 이게 또 계속 매년 들어왔다가 계속 지금 한 18년째 들어오고 있는데도 1년 딱 6개월 못 들어온다는 생각 때문에
10: 각자 흩어져 있다가 또 저희가 이게 끈끈하게 다시 모일 수 있는 곳이 여기이기 때문에 다시 이 낙동강에 모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함께한 우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0: 청춘들의 뜨거운 여름이 아쉽게 지나갑니다.
15: 집 우리 집인데
16: 그때가 참 좋았지. 참 옛날 생각나네.
15: 낙동강에 이제 동무들하고 맨날 빨가벗고 수영하고.
17: 뭘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 아이고.
18: 잘 갖고 드시고 또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얘기 많이 더 빛나고 좋은 것 같아요.
19: 아, 엄마, 아니 전화를 안 받으셔. 엄마.
20: 어느 날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0: 쓰러지셨습니다. 긴 간병의 시작이었습니다.
1: 디스크 파열입니다.
0: 아버지의 디스크 수술로 인한 입원과 아내의 갑작스런 손목 골절 사고 때도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뇌경색증이 악화된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아버지는 고관절염에 전립선암 수술까지. 집보다 병원에 계신 날이 늘어났고 간병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꾸준히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간병, 미리 대비한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2: 간병의 부담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은 물론 큰 수술 후 긴 시간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피하기 힘든 백내장, 디스크, 스텐트 수술 등 다양한 질병 수술비를 수술 받을 때마다 보장해드리고, 수술 후 종합병원에 입원하시면 첫날부터 입원비도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지병이 있거나 큰 병을 알았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하고, 중간에 보장을 몇 번을 받아도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가입 나이도 최대 79세까지. 가족 간병 필요할 땐 이미 늦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전화주세요.
3: 1577-1791
4: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5: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0: 헛보고 즐기고.
1: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0: 먹는 즐거움.
1: 이가탄탄. 이가탄.
2: 오! 선배님 여전하시는데?
3: 좋은 거랑 같이 하니까 그렇지.
2: 나일상 팀메이트.
4: 역시 우리 과일.
2: 먼저 먹는.

0: 이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어요. 냄비도 되고 또 냄비까지도 먹는 거예요.
1: 몽골의 빙하를 찾아갑니다.
0: 승차감이 마치 세탁기 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
1: 시작부터 험난한데요.
0: 카메라도 너무 가져가지고 여기 지금 게르를 짚고 있나 봐요.
1: 이런 게 여행의 참맛일까요?
0: 댐베너. 아, 너무 귀여워. 정말 끊임없이 주시는데요. 여기 앉아서 먹어야겠어요. 그냥 저도 자리 잡고 앉겠습니다.
1: 낙원이 따로 없는 몽골의 여름.
0: 와, 강 색깔이 뽀얀 우유 색깔이에요. 우와, 경치가.
1: 여름의 진풍경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 끝으로 갑니다.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3시간 반이면 닿을 수 있는 나라 몽골.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울란바타르에서 무려 1700km 떨어진 몽골 최서단. 쉬지 않고 꼬박 이틀차를 달려 바양울 기주에 도착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 스칸처럼 전망대에 오릅니다. 그 나라의 도시와 자연을 한눈에 담기 위한 제 나름의 대면식이랄까요? 해발 1700m에 자리한 바양울기의 주도 울기.
0: 와! 와! 울기 시내 전체가 내려다 보여요!
1: 울기는 알타이 산맥에서부터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온 혹드강이 품을 넓히고 숨을 고르는 평화로운 도시입니다.
0: 여기 울기 지역은 카자흐족이 많이 살고 있어서 문화가 완전 달라요. 이슬람 문화권에 속한대요. 그래서 여기저기에 모스크도 많이 보이고요. 여기 모스크에서 울려 퍼지는 기도 소리가 들려요. 들리시나요?
1: 아잔 소리가 하루 5차례 울려 퍼집니다. 주민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믿고 카자흐어를 쓰는 카자흐족이라는데요. 흔히 아는 몽골과는 또 다릅니다. 색다른 정치가 느껴지는 이 도시에 들른 까닭. 몽골 국경수비대에 기남 볼 일이 있어서인데요.
0: 받았어요. 드디어 알타이 타항복드 국립공원 퍼밋을 받았습니다. 이게 있어야 타항복드 빙하 앞까지 갈 수 있어요. 오!
1: 몽골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접경지대에 자리한 타항복드. 만년설과 드넓은 빙하가 있는 이곳은 추위가 극심한 가을부터 봄까지는 전면 폐쇄되고 언땅이 녹는 이 계절에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길이 열리더라도 난간이 있습니다. 울기에서 차로 10시간 이상 비포장길을 달려야 한다는 것.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왔던

0: 기대했던 곳으로 가는 길이라 한껏 설레지만 어째 가도 가도 끝이 안 보입니다.
1: 검은 소가 아니다. 조효석인 것 같은데?
2: 조효석!
1: 네?
2: 어머, 대박!
0: 뜻밖의 장소에서 주유소를 발견했습니다. 초원의 주유소라니 신기한데요?
2: 지금 주유소에 내렸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던 주유소랑은 사뭇 다른데요.
0: 이분이 사장님입니다. 울기 시내에서 기름을 직접 공수해 오신다네요. 기름값은 시내의 1.5배. 좀 비싸긴 해도 장거리 운전자들에겐 사막의 오아시스나 다름없죠.
3: 말이 잘 안 통해요. 잘 못 알아들어.
2: 아, 여기는 카자흐족들이 살아서 몽골어가 지금 좀 안 통하고 있어요. 이 땅덩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언어도 다르네요.
0: 광활한 초원에서 낭패를 안 보려면 넉넉한 주유는 필수. 그런데 이곳에 다른 분들도 살고 계시는 걸까요?
2: 아, 너 너무 예쁘다.
4: 오케이.
2: 오케이. 영어도 할 줄 알아? You're good. What's your name?
4: What?
2: 아, your house? 집을 보여준다는데요? 그래, 가볼까?
0: 아이에게 집 초대를 받았습니다.
2: 살람. 아, 여기 집이 아니라 여기는 지나가는 여행자들이 물건을 살 수 있는 상점 같은 곳인가 봐요.
0: 오가는 운전자들과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유소 휴게소입니다. 친근한 식재료도 눈에 띄는데요. 한여름엔 온 가족이 여기서 먹고 자며 장사를 한다네요.
2: 너 이거 나한테 물건 사라고 나 불러왔구나? 아이가 저희한테 그 고객 행위를 한 것 같아요. 아, 땡큐. 근데 나 먹으라고?
4: Yes.
2: 어. 아니면 사라는 건가? 그래도 사서 먹어야겠죠? 고마워, 땡큐. 안 그래도 차 이동이 많아서 네, 뭐 하나 먹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5: 다들 하나 먹어. 타이완.
2: 땡큐. Good.
4: Good.
0: 주유소에서 기름을 가득 채우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바양울기는 평평한 초원이 많은 여느 몽골 지역과 달리 야성 넘치는 고산이 많은데요. 촬영용 드론이 습격을 받았습니다. 녀석들이 사냥감으로 착각한 걸까요? 사실 바양울기는 검독수리나 솔개 같은 맹금류들의 주요 서식지입니다. 반신반의했는데 역시나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그나저나 드론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2: 수락관 좌표가 어디예요? 그 GPS 보면서 계속 가거든요, 이거. 그냥 뛰면 안 되니까. 지금 한 400m 앞에 있거든요? 한 저기, 저쪽일 것 같은데 제가 먼저 가서 한번 찾아볼게요.
6: 같이 가요.

0: 봐라.
1: 제 직업은 탐험가입니다.

0: 알래스카를 비롯해 3대륙 최고봉을 모두 등정했는데요. 산이 제 아무리 높아도 우선 오르고 보는 게 직업병이랄까요? 바위산 하나 타고 넘는 것쯤은 몸풀기나 마찬가지. 예상대로 산 너머에서 드론을 발견했습니다. 좌표 독법을 익혀두면 야생에서 꽤나 유용하죠.
1: 엄청 높이로 떨어졌나 봐요. 이게 날개도 부서지고 우선은 이거 카메라도 다 망가져가지고.
0: 그렇다고 드론 촬영을 포기할 순 없고 결국 울란바타르에서 새 드론을 공수받기로 했습니다. 오는 데만 이틀이 걸려서 인근 마을에서 기다리기로 했는데요. 우연히 들른 곳은 첸겔 마을입니다. 북쪽으로는 러시아, 서쪽으로는 중국과 국경을 맞댄 오지 중의 오지. 마을로 들어가려면 이 낡고 오래된 목조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저분들은 지름길을 택하셨네요.
2: 살람.
1: 와, 오토바이가 건너오는데? 피해줘야 되겠어요. 와, 이 다리가 오토바이도 건널 수가 있구나. 와, 조심히 가세요. 어? 여기 지금 게르를 짓고 있나 봐요.
0: 완성된 게르는 여러 번 봤지만 짓는 과정은 처음입니다. 나무를 깎아서 벽체를 세우니 얼추 형태가 나오는데요.
2: 뱀뱀아.
0: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라.
2: 지금 게르를 왜 짓고 있는 건가요?
3: 이미 길이 야가지가 또.
0: 대뜸 다가가 물었는데.
4: 카자크 어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말이 지금 안 통해요.
5: 아, 카자크 사이트에서
3: 가서 카자크를 일주 왔나?
5: 제가 오신 거죠. 자연도 나오는데 무슨 자 카자크들은 카자크요. 이 자야 뭐나 아가들은 무슨 건가 손 벗은다이. 자 자자 자다 니들은 되게 건스탄을 자들.
0: 부르는 명칭만 다를 뿐 몽골의 게르와 비슷한 이동식 주택입니다. 형님네가 여름을 날 집을 짓기 위해 형제들이 팔을 걷어붙였죠.
2: 아이고 너무 귀엽다. 안녕하세요.
0: 형님네 본래 집은 여기입니다.
2: 아 너무 귀여워.
0: 귀여운 아이들이 집을 보고 있네요.
2: 너무 귀여워요.
1: 지금 번역기를 쓰니까 언어가 통합니다. 지금 카자흐어로 번역하고 있거든요.
6: 포토!
1: 아, 저쪽에서 여기 나. 같이 사진 찍자고 밖으로 나온다네요.
2: 뱀뱀아!
0: 외진 마을까지 찾아온 낯선 외국인이 아이들에겐 신기했나 봅니다.
1: 와, 여긴 진짜 흙집인데요? 전통 흙집이에요.
0: 손에 흙이 묻어납니다. 내부는 어떨까요?
1: 와, 완전 카자흐족 전통집인데요?
0: 바깥문과 집안 사이엔 이런 완충 공간이 있습니다. 겨울이 유난히 혹독한 지역이라 찬바람을 막기 위해서라죠. 여기서 가축 손질도 한다고 하네요. 산림 공간은 이 안쪽.
2: 여기는 부엌이구나. 부엌이고 거실이고.
0: 이 집에는 누구누구 사는 거예요?
7: 마마, 파파, 으스바우름, 아가, 민.
2: 와, 여기 일곱 명 살기 너무 좋은 집이다.
0: 형제 많은 집의 맞다리였네요. 주방에선 달그락달그락. 일곱 식구의 단란함이 느껴집니다. 대대로 유목을 하며 살다가 내 아이의 교육 때문에 정착을 했다는데요.
2: 아, you study so hard.
0: 딱 봐도 수업 시간표입니다.
2: 이건 무슨 과목이에요?
7: 몽골키.
2: 아, 몽골 몽골 랭귀지. 아, 이렇게 몽골어를 따로 공부하고 있나 봐요, 여기서도. 그럼 센베노 like that.
7: Yeah.
2: You're a good student.
0: 어느새 여름 별장이 완성돼 갑니다. 지붕엔 꼭 양털 펠트를 얹어줘야 한다죠.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와 겨울의 극단적인 추위를 막아주는 천연 단열재라는데요. 평소 일머리를 자부하는 터라 저도 손을 보탰습니다. 반나절만에 지었지만
2: 굉장히 포근합니다. 겨울에도 따뜻할 것 같아요. 아가야, 너는 왜 옷을 벗고 있니? 쌀쌀한데. 되게 쌀쌀한데 몽골 아이들은 강하게 자랍니다. 너 너무 강해.
0: 마지막으론 방수와 방풍을 위한 커다란 방수천을 둘러줍니다. 방수천이 완전히 밀착되도록 손 바느질로 고정해주면 별장이란 말이 썩 잘 어울리죠? 이보다 절묘한 타이밍이 있을까요? 새 집에 진가가 발휘되는 순간.
2: 아이고, 마침 어떻게 타이밍도 이런지 딱 비가 오는데 집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비를 아주 잘 막아주고 따뜻하기도 하고 완벽한 집입니다.
0: 여름 한철 머문다곤 해도 엄연히 집인데 허투루 지울 순 없죠. 환기창도 설치하고 카자흐족의 상징인 카펫도 깔아줍니다.
2: 와, 너무 예쁘다. 와.
0: 여름 별장에서 아이들의 꿈도 물을 익어가길 바랍니다. 존재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오지. 하지만 챙겔마을은 누군가에겐 새 삶을 시작하는 소중한 고향인데요.
2: 지금 뭔가 새로 이사 오셨나 봐요. 트럭이 한 대가 서 있는데요. 센베노. 지금 이사 오셨어요?
8: 자, 만약 어떤 가짜 교수님들 비를 어떤 비를 얻었으니 하더라. 네가 지킨 대로 보여 어떤 흔히가 인지가 없죠. 아, 제이스타가 들니가 타고 만나 어떤 두기만 아 비링 만 어떤 인지는 게 있으면 되지요.
0: 친정에서 보내온 혼수랍니다. 카자흐족 전통에 따르면 신부는 결혼 후 시댁에서 1년간 탈 없이 잘 살아야 시댁의 일원으로 인정받는다고 하네요. 혼수는 그 즈음에 드립니다.
2: 결혼 축하드려요. 아, 쌍둥이를 아 축하드려요.
5: 자바일라
9: 오셔서 감사합니다. 나 지금 많이 떨립니다.
5: 이 부들 아베 저 제일 볼

0: Бүдээрээ гэр бүл амьдэрдэг. Энийг байшин дээр бүдээрээ.
1: 세상의 풍파마저도 막아줄 것 같은 튼튼한 벽돌집. 우선 혼수는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옮기는데요. 정성껏 준비한 혼수가 실내 한가득. 캐리어가 안 터진 게 용합니다. 아기 내의부터 방안부츠와 양말까지. 겨울이 매서운 이곳에 꼭 필요한 것들이네요. 결혼식만큼이나 경사스러운 날. 친정 식구들도 도착했습니다. 서로의 자식을 품어안은 사돈지간의 포옹이 찐합니다. 카자흐족은 같은 카자흐족끼리 결혼하는 게 전통이라죠. 헬로. 결혼 축하드려요. 결혼 3년 차 세대기 수줍음이 많으시네요. 신부분이 너무 수줍으셔서 말씀을 잘 잊질 못하시네요. 마른 하늘에 사탕이 쏟아집니다. 꽃가루 뿌리듯 허공에 던지는데요. 이때다 싶었는지 아이들은 사탕 줍기에 여념이 없네요. 의미를 물었더니 우리나라 패배가 엇비슷했습니다.
2: 아이딩어도 요할 때 이트발릭 이트발릭은 어떤 배가사 어디 인기 이러고도 자칫하고 이네 치킨식 암트다 암트는 우기질 팀.
1: 와, 너무 북쪽에서 들어갈 자리도 없는데요? 객식구지만 실내를 무릅쓰고 들어가 봤습니다. 아, 저쪽에. 다행히 자리를 내주시네요. 정말 북쪽이네요. 이거 가족 축제예요.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카자흐족 마을엔 따뜻한 공동체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웬 양이죠? 알고 보니 이 녀석도 혼수라네요. 유목민에게 가축은 가장 든든한 살림 미천. 친정 부모의 사랑이 담긴 선물입니다.
3: 옛날에 헛군 아우라티 앞질스 누구 요가 어그니 하복이 뭐 앞질스 누다 이게 둘이 둘이씩 이게 아우라지대. 어다 들 토막 유르드 히든.
1: 이제 잔치의 하이라이트.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가 차려집니다. 푸짐한 상차림은 가문의 부와 손님에 대한 환대의 뜻. 손님이 양껏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카자흐족의 문화라네요.
4: 아롤 에이스키 에이스키 아 에이스키 아롤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에이스키라는 음식인데요. 아마 유제품을 말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뭐지? 정말 끊임없이 주시는데요. 여기 앉아서 먹어야겠어요. 그냥 저도 자리 잡고 앉겠습니다.
1: 말고기는 처음 먹어봅니다.
4: 그러니까. 이 말고기는 5, 6개월 정도 말린 다음에 이렇게 중요한 날에 한번 푹 삶아서 수육처럼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부드러운 것뿐만 아니라 약간 쫄깃쫄깃해요. 한번 말렸기 때문에. 맛있지롱. 어릴 때부터 말고기를 먹네? 난 처음 먹어보는데?
1: 말고기는 특별한 날에만 먹는다는데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즐기는 귀한 음식입니다. 어느덧 잔치도 끝이 났습니다. 낯선 마을에서 얼결에 하객이 되어 넘치는 환대를 받았네요.
4: 축하드립니다.
1: 부부의 앞날을 축하하며 작은 성의를 표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드론이 도착했습니다. 문제없이 작동도 잘 됩니다. 드론으로 본 챙겔마을은 여름의 절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1년의 절반이 겨울이라는 오지. 그래서 챙겔의 아이들은 명절보다 여름을 더 손꼽아 기다린다는데요.
4: 와, 너무 재밌겠다. 물 시원한가? 와, 지금 밖에는 대개 30도 정도 되는데 물은 진짜 시원해요. 딱 수영하기 좋은 온도?
1: 강가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4: 물놀이 풍경은 한국과 다를 바가 없네요. 애들은 물을 진짜 좋아하나 봐요. 와, 이게 뭐야? 물고기 잡았네? 아, 물이 깨끗한가 보다. 물고기들도 많이 사는 걸 보니까. 아, 그렇구나.
1: 이 순간을 놓치면 후회될 것 같아서 냅다 양말을 벗고 들어가 봅니다.
4: 와, 진짜 시원해. 너무 시원해. 진짜 시원해요.
2: 이거 봐요, 그냥.

0: 막다른 오지에 살고 있지만 심심할 새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여름볕 아래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죠. 강변에서 캠핑온 가족을 만났습니다.
1: 아, 보지 마.
2: 아, 캠핑 오셨구나. 감사합니다.
3: 하나 쓰신 배.
4: 비요.
3: 예.
4: 바이올리에. 아무긴 도우 없어.
0: 저도 모르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네요.
4: 자, 가라 이모 때래. 장한테.
5: 여기 가족분들끼리 여행 오신 거예요?
6: 길고 때래 있죠, 너.
5: 됐잖아.
4: 아.
5: 아, 자고 있구나.
4: 인사, 마가 복두가라가 하시대.
0: 여름 한낮에도 기온이 20도 안팎인 피서 명당입니다. 생애 두 번째 여름을 맞는다는 아이. 그런데 물 색깔이 뽀얗네요.
5: 화이트 이즈 워터 이즈 소 옐로우.
7: It's frozen milk.
5: Frozen milk.
0: 워낙 건조한 지역이라 피부 보습을 위해 우유 목욕 중이라는데요. 한 폭의 수채화 같았던 챙길마을의 여름. 우연히 들른 그곳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새겼습니다.

0: 그럼에도 푸르궁은 몽골 여행의 낭만으로 여겨집니다. 푸르궁 운전 경력 10년 차. 기어는 수동이고 그 흔한 에어컨조차 없지만 여유가 넘칩니다.
1: 여기 운전기사 아저씨 여기 러닝 셔츠 입고 뭔가 로컬 감성이 장난 아닌 것 같아요.
0: 흥겨운 음악은 기사님의 특별 서비스.
1: 이 차의 바운스에 맞춰서 리듬을 타면 됩니다.
0: 그렇게 얼마쯤 달렸을까요?
2: 으로 아, 거도 좋은 것 같으시대. 아까 담은 것도 좋죠.
0: 강은 강인데 그냥 강이 아닙니다. 초원에 우유를 쏟아붓기라도 한 듯 강물색이 뽀얀데요. 차강골, 몽골어로는 하얀 강을 뜻한다죠. 하안복트 빙하에서 녹아내린 물이 각종 침전물과 섞여 이렇게 우윳빛을 띠게 됐습니다.
1: 우와! 물이 진짜 차가워요! 빙하물이에요!
0: 손이 얼얼할 정도인데요. 초원을 적시는 이 우윳빛 물줄기는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에만 볼 수 있습니다. 이 물줄기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빙하를 만날 수 있다는데요. 이제 고지가 머지 않았습니다. 경험에 비춰보건대 비경을 만나려면 몸 고생이 따릅니다. 무적의 푸르공도 막바지 고전 중.
1: 우와.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마지막 길이 엄청 심해. 엄청 심하게 흔들려요.
0: 험난했던 여정 끝에 드디어 마주했습니다. 알타이 산맥 중심에 솟아있는 타항복드. 해발 4,000m 전후에 5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산이라기보다 살아있는 자연의 정령 앞에 선 기분입니다.
1: 경치가 엄청난데요? 우와. 이곳이 바로 타왕복드입니다. 타왕복드는 몽골의 5개의 신성한 봉우리를 의미해요. 지금 여기 앞에 5개의 봉우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어요.
0: 만년설을 뒤집어 쓴 타왕복드는 몽골인들이 가장 신성시 여기는 산입니다.
1: 샘베노. 아, 어디서 오셨어요?
3: 우란바타르.
1: 우란바타르. 우와, 멀리서도 오셨네요.
3: 이 몽골 대중서 들어가 곧 호흡이 되지. 신대도 알았어.
0: 제게도 보리 한 주먹을 주셨습니다. 자연에 대한 경의의 의미로 곡물이나 물, 술 등을 땅에 뿌린다고 하네요.
1: 물도 뿌리는 거. 이거는 술 그쵸?
4: 이건 뭐?
0: 저도 인사를 전했습니다. 제가 10여 년 넘게 탐험가로 살 수 있었던 건 자연이 품어준 덕분이었죠.
1: 안녕하세요. 한국어를 왜 이렇게 잘해요?
5: 아니요.

0: 한국에서 지금 유학생이고 방학
1: 아.
0: 중에 거기서 몽골에서 온 중이에요.
1: 아, 그렇구나. 몽골
0: 네.
1: 어디에 사세요?
0: 몽골에서 울란바토르에서 살았어요.
1: 울란바토르에서
0: 네,
1: 여기까지.
0: 여기까지 왔어요.
2: 이름이 뭐예요?
0: 강희식입니다.
2: 강희식?
0: 네.
2: 몽골 이름은 뭐예요?
0: 몽골 이름으로 강희식이요.
1: 오, 강희식.
0: 네.
1: 오, 이쁘다.
0: 한국 이름이랑 비슷하죠?
1: 진짜 한국에 갈 운명이었나?
3: 이니로서 해게 넘치고 신터 신. 신앙 걷다고 진짜.
4: 이런 행운이 또 있을까요?
3: 이대가 달자가 무슨.
1: 저한테 이거 입어보라고 제안해 주셨는데요?
3: 그걸 몽골 없으니까 전혀 다 넣어야겠지.
4: 우리나라의 두루마기와 비슷한데요. 신성한 의식을 치를 땐 대를 차려입어 예를 갖춥니다. 몽골 대통령도 올라와 정성껏 제의를 드린다는 이곳.
0: 이거 몽골어로 어워이라고 하는데요.
1: 어워.
0: 이거 어워를 그냥 이렇게 네. 써 있는 거 아니고 한 번씩 이거 세 번 이렇게 돌아가야 돼.
1: 아.
0: 돌아갈 때마다 원하는 것을 말해야 돼.
1: 아.
0: 생각하고.
1: 그러면 이루어진다고.
0: 네, 이루어진다고. 진짜 이렇게.
1: 아. 몽골에 오니까 이렇게 전통을 지키면서
0: 네.
1: 살아가는 게 너무 인상 깊어요. 그런 모습 보면서 아, 우리도 잘 지켜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4: 예부터 몽골인들은 어워가 땅과 하늘을 잇는다고 믿어왔습니다. 어워 앞에선 가족의 안녕을 빌고 자연에 감사를 전했죠.
5: 제 이름은 어디요? 몽골초 티스테르이스 오울스 다 шүтлэгтэй нар сананда шүтлэгтэй тэгэл өвдөөдс уламжилж ирсэн ёс заншил гэж байдаг.
4: 너른 초원을 무대로 살아가는 몽골인들은 오로지 자연을 믿고 자연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몸과 마음을 더 바짝 낮춰 정성을 표합니다.

0: 몽골인들의 성지 타앙복드. 여행자들에겐 빙하 트레킹 성지로 유명합니다.
1: 아짜! 잘 부탁한다.
2: 정말!
0: 빙하 탐험을 떠나는 길. 차로는 더는 갈 수 없어 이 녀석들에게 신세를 졌습니다. 고작 2m 높아졌을 뿐인데 말 위에서 내려다보니 세상을 다 품은 기분이 듭니다.
2: 아, 말을 타고 보는 풍경이 예술인데요?
0: 그간 수없이 많은 설산을 오르고 또 빙하를 만났습니다. 아찔한 순간도 많았지만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죠. 그래서 한여름 몽골의 빙하가 더 기대됩니다. 푸르른 초원이 끝나는 지점부터는 걸어가야 합니다.
2: 수고했다. 이제 걸어서 저기 강까지 내려갑니다.
0: 여기서부터는 암석과 빙하뿐인 극지의 땅. 세상 끝에 다름없는 이곳에도 야생화가 피어납니다. 작지만 강인한 생명력으로 극지의 여름을 알리고 있죠.
2: 빙하까지 갈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여기까지 빙하가 있었다고 하던데 지금은 빙하가 저 멀리에 있네요. 와, 지구 온난화가 이렇게 심각한가 봅니다. 한 10년 뒤가 되면 아마 빙하가 다 사라지고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빙하가 사라지기 전에 이 타앙복드에 와봐서 정말 다행입니다.
0: 해를 거듭할수록 저만치 물러난다는 빙하를 보며 실은 좀 씁쓸했습니다. 아직 거대한 얼음벽과 빙하 골짜기가 남아있는데요. 마치 한여름에도 얼음왕국의 위용을 뽐내던 타앙복드의 전설을 들려주는 듯합니다. 벌판처럼 보이지만 이게 다 빙하라죠? 알타이 산맥 최대 규모라는 포탄인 빙하. 길이가 무려 14km에 달합니다. 포탄인 빙하가 녹은 물은 우레 같은 소리를 내며 알타이 산맥의 골짜기 곳곳을 흘러가죠.

이곳에서 탄생한 우유빛강은 아랫역까지 긴 여행을 하며 오랜 세월 카자흐족 유목민의 삶을 지탱해 왔습니다.

0: 세상의 끝이라 생각했던 곳이 세상의 시작이었네요. 어느덧 봉우리에 해가 걸렸습니다. 날이 저물기 전에 캠핑이 가능한 산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차로는 10분 남짓.
1: 오늘은 파항북도 국립공원 안에서 캠핑을 합니다. 여기서 텐트를 치고 오늘 설산을 보면서 잘 거예요.
0: 야생에서의 하룻밤. 탐험가에게 이보다 설레는 순간이 있을까요? 몽골 대초원에 어둠이 내려앉습니다.
2: 정말 필요한 생존템이 있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
1: 생존템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우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생존템은 바로 워터필터입니다. 워터필터가 있으면 어떤 물이든 깨끗하게 정화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워터필터랑 같이 이런 알약까지 가지고 오면 정말 천하무적입니다.
0: 극지에 갈 때마다 반드시 챙기는 것들입니다. 이름하여 저만의 생존 필수템 10가지.
1: 이렇게 빙하지대에 올 때는 반드시 이런 화장실 응고제를 좀 챙겨 다니는 게 좋아요. 왜냐면 빙하가 오염될 수도 있으니까 화장실 용변을 보면 이 가루를 넣어서 응고시켜서 가져가면 자연이 깨끗하겠죠? 오, 다 익었다.
0: 소박한 식사지만 그리 아쉽지 않습니다. 짙은 어둠 넘어 세상 끝에 빙하와 마주하는 시간. 반짝반짝 물별이 제잘거리는 잊지 못할 여름밤입니다.
3: 아이고!
1: 와, 여기가 차탄종 마을이네요. 오, 오, 좋아한다! 좋아한다! 오! 순식간에 이만큼이나 먹었어요. 야, 우리 부자다, 부자.
4: 3WC 진공 밀폐와 압력으로 더 맛있게, 원터치 오픈으로 간편하게, 저압 압력솥에 전골 냄비까지 저압 압력솥 3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5: 저기 강식이가 또 암이래.
6: 지난번에 폐암이었잖아. 이번에는 대장암이래.
7: 요즘 암 두세 번 걸리는 사람 꽤 되더라.
6: 그러니까 암 보험 들 때 암 진단금 몇 번 주는지 꼭 확인하랬잖아.
8: 맞습니다. 암 보험 가입할 때 암 진단금이 딱 한 번만 보장되는지 여러 번 보장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악사는 암 진단금을 최대 8회까지 보장해드리고 전이암도 따로 보장해드립니다.
9: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뭐부터 들으실래요?
10: 좋은 소식이 뭔데요?
9: 간암 치료에 특별히 좋은 최신 항암 치료가 나왔습니다.
10: 나쁜 건요?
9: 이게 비급여라 환자가 치료비를 전부 부담해야 돼요.
8: 그래서 학사는 표적항암 방사선 같은 최신 암치료 비용을 암에 한 번 걸리든 두 번 걸리든 계속해서 반복 보장해드리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암 주요 치료비도 암진단 후 생활자금도 보장해드립니다.
11: 우리 저 한 번 하나 들자.
10: 우리도 나이 드는데 심장이나 뇌, 치매 같은 병원 필요하지 않을까?
11: 그것보단 암이 먼저지.
10: 하나로 다 해주면 좋을 텐데.
8: 그래서 악사는 딱 한 번 가입으로 암 보장은 물론이고요. 뇌 심장 질환을, 진단금은 물론 치료비까지 보장해드리면서 여기에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치매도 보장해드립니다. 당뇨가 있어도, 고혈압으로 약을 먹고 있어도 간편하게 전화로 가입할 수 있다니까 지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12: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4: 성도만유씨 저압압력솥에 전골냄비까지 저압압력솥 3종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5: 저기 방식이가 또 암이래.
6: 지난번에 폐암이었잖아. 이번에는 대장암이래.
7: 요즘 암 두세 번 걸리는 사람 꽤 되더라.
6: 그러니까 암 보험들 때 암 진단금 몇 번 주는지 꼭 확인하랬잖아.
8: 맞습니다. 암보험 가입할 때 암 진단금이 딱 한 번만 보장되는지 여러 번 보장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악사는 암 진단금을 최대 8회까지 보장해드리고 전이암도 따로 보장해드립니다.
9: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뭐부터 들으실래요?
13: 좋은 소식이 뭔데요?
9: 간암 치료에 특별히 좋은 최신 항암 치료가 나왔습니다.
13: 나쁜 건요?
9: 이게 비급여라 환자가 치료비를 전부 부담해야 돼요.
8: 그래서 학사는 표적항암 방사선 같은 최신 암치료 비용을 암에 한 번 걸리든 두 번 걸리든 계속해서 반복 보장해드리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암 주요 치료비도 암 진단 후 생활자금도 보장해드립니다.
11: 우리 저 한 번 하나 들자.
10: 우리도 나이 드는데 심장이나 뇌, 치매 같은 병이 필요하지 않을까?
11: 그것보단 암이 먼저지.
10: 하나로 다 해주면 좋을 텐데.
8: 그래서 악사는 딱 한 번 가입으로 암 보장은 물론이고요. 뇌 심장 질환을 진단금은 물론 치료비까지 보장해드리면서 여기에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치매도 보장해드립니다. 당뇨가 있어도 고혈압으로 약을 먹고 있어도 간편하게 전화로 가입할 수 있다니까 지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4: 성도만유씨 저압압력솥에 전골냄비까지 저압압력솥 3종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2: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4: 이어서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방송됩니다.
15: 화나려고 해.
16: 혜민이랑 바꾸기 싫은데.
17: 엄마 내 마음도 모르면서
18: 답답해.

0: 바르게 달리는 풀포드.
1: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2: 빨리 찾아서 선계로 보내야 해.
3: 저거다! 안 돼!
4: 어디...
5: 해치?
6: 전학생!
5: 돌아간 거 아니었어?
4: 일이 생겨서...
7: 윤호야!
3: 어서 가봐!
7: 윤호야!
5: 그럼...
7: 뭐 하고 있어?
5: 아니야. 가자.
8: 에이, 설마. 아니, 정말이라니까.
4: 놓쳐버린 건가?
9: 인간계에서 뭐 할 거예요?
10: 몰라.
11: 몰라?
12: 그럼 그것부터 결정해야겠네요.
10: 뭘 먼저 해야 하나?
11: 공주님이 결정해야 우리들도... 아우, 배고파서 말할 힘도 없어요.
9: 융아, 저기 가서 먹을 것 좀 사와봐.
11: 돈이 어디 있다고요?
10: 돈이라는 게 없으면 못 먹어?
9: 정말 돈도 몰라요? 월공주님 아무것도 모르네.
11: 인간계 공부부터 해야 하나?
10: 삐요삐요. 됐다.
5: 뭐야?
10: 이거 먹어.
12: 잘 먹겠습니다.
5: 어떡해.
9: 마법 실력이 제법인데?
12: 아직 근처에 있어. 여긴 아니고.
9: 공주님, 또 다른 마법들도 쓸 수 있어요?
10: 그건?
13: 진짜 잘한다.
14: 고마워.
13: 동준아, 아까 그 골 정말 멋있었어.
10: 와.
13: 내일 또 보여줘.
14: 대단한 것도 아닌데. 내일도 학교에서 축구 또 할까?
5: 또 축구하자고?
10: 나도 쟤네 학교에 가야겠다.
5: 그 학교를 다니겠다고? 인간 학교를 왜요?
10: 왜냐고?

0: 공부하러 가는 거지.
1: 학교는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2: 전학도 해야 하고 동네 살집도 있어야 하는데요.
0: 집? 집을 구해야겠어. 빈집을 찾아줘.
2: 에?
0: 삐요삐요.
3: 에? 에? 잠깐 마음대로 시동이 걸렸어.
0: 뭐야?

0: 마법의 기운이 사라졌어. 어디로 간 거지?
1: 엄마!
2: 어?
3: 안녕하세요.
2: 안녕. 이제 오는구나.
3: 네. 윤호야, 내일 봐.
2: 안녕. 잘 가.
3: 네.
2: 들어가자.
1: 다녀왔습니다.
4: 아, 그래? 어, 엄마도 같이 왔네?
2: 네.
1: 아,
5: 빈집을 찾긴 했는데 어쩌려고요?
3: 여기서 살 거라니까.
1: 네?
6: 공주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볼까?
5: 어쩌려고 그러지?
3: 어?

0: 근처야. 저쪽이야. 아자자.
1: 열렸는데?
2: 들어가자.
1: 뭐?
2: 괜찮으니까 들어가.
0: 여기다. 또 사라졌어. 이 근처 같았는데. 분명히 이쪽이었는데.
3: 정말 대궐 같은 집이잖아.
4: 엄청나네.
2: 이제 여기서 살 거야.
5: 분명히 버려진 집이었는데.
4: 이렇게 만들다니. 공주님, 다른 방법도 또 보여줄 수 있어요?
2: 여기선 조심하랬는데.
4: 아이, 그러지 말고 진짜 보여줘.
2: 그렇게 부탁하니 특별히 보여줄게.
5: 특별히 보여주겠냐?
4: 공주님 마법을 볼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2: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4: 또 어떤 마법을 보여주실까?
2: 잘 보세요. 삐요삐요.
5: 뭐야, 뭐야?
2: 봤지? 자.
5: 어떻게 한 거죠?
2: 공간 이동술이야.
5: 다시 봐도 정말 신기한 마법이네요.
2: 삐요삐요. 아휴, 편해. 원래 모습으로 있으니 훨씬 마음 편하다.
5: 원래 모습은 달아주잖아.
4: 원래 모습이 더 예뻐요.
2: 이제 집에서는 그냥 이대로 살아야겠다.
4: 공주님. 어? 지금부터 인간계에 사는 동안 날 언니라고 불러.
6: 난 오빠.
2: 언니, 오빠?
4: 내일 학교에 가면 꼭 그렇게 불러야 해.
2: 내일? 그럼 내일 학교에 가는 거야?
4: 가야지.
6: 미아가 공부하겠다는데.
2: 우와.
4: 하자. 짜자자자자. 아자 짜자자자. 오.
7: 포근아, 왜 그래?
8: 뭐?
9: 창문 좀 열어줄래?
7: 들어와.
9: 고마워. 그래, 나도 반가워.
7: 어떻게 된 거야?
8: 그게 내가 동굴을 비운 사이에 선계에서 누군가 인간 세계로 넘어왔어.
7: 어?
8: 이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찾아서 선계로 데려가야 해.
7: 괜히 나 때문에. 나도 도와줄까?
8: 그것보다 찾을 때까지 네 방에서 신세를 질 수 있을까?
10: 윤호야. 포근이가 짖던데 무슨 일 있니?
7: 저한테 빨리 자자고 그런 거예요.
4: 알았어, 자자.
10: 숙제는 다 했어?
4: 그럼요.
10: 그럼 잘 자, 포근이도.

0: 윤호야, 난 나가볼게.
1: 벌써?
0: 선기에서 온 자를 찾으려면 서둘러 움직여야 해.

0: 해놨구나.
1: 이제 학교 가야지.
0: 응? 맞다. 삐어삐어.
2: 최 선생님.
0: 어? 아, 네.
2: 수업 준비 때문에 바쁘시죠?
0: 네.
2: 선생님 반에 전학생이 왔네요.
3: 전학생이요?
2: 여기.
4: 안녕하세요. 미아야, 인사드려야지.
5: 안녕하세요.
0: 어, 안녕.
6: 윤호야.
7: 어, 다녀오겠습니다.
8: 어, 안녕, 세나야.
5: 안녕하세요.
8: 잘 다녀오거라.
7: 네.
9: 진짜 그래?
10: 어, 윤호야.
9: 안녕.
7: 안녕.
5: 세나야.
6: 어?
5: 오늘 전학생 온대.
6: 그래?
4: 인사.
11: 안녕하세요.
0: 오늘부터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전학생이 있어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할까?
5: 네. 안녕. 내 이름은 미아야. 만나서 반가워.
0: 미아 자리는 어디 빈자리가 있을 텐데.
5: 삐요삐요.
6: 내가 여기 앉았었나?
0: 아, 저기 빈자리에 앉으면 되겠다.
5: 네. 안녕.
9: 어, 안녕.
12: 어, 방울이 반응하고 있어.

0: 말도 안 돼.
1: 이 근처야.

0: 있으네.
1: 부르면 대답하는 뭉실이.
2: 아이 귀여워.
1: 어디가 제일 귀여워?
2: 너 반기친 거야?
1: 아이 부끄러워.
3: 너 누구랑 얘기해?
1: 나랑 말하는 거 비밀이야. 봉실아, 부르면 대답하는 봉실이.
3: 미니월드.
4: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5: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0: 따라다니네. 김치하우스. 밥 먹자. 배불러? 그럼 운동해야지. 뭔가?
1: 김치하우스에서 김치 돌봐주세요.
0: 자니?
2: 뚱칫뚱칫 댄스 배틀.
3: 오늘도 평화로운 양양시티.
4: 쟤 무슨 좋은 일 있어?
2: 짜잔! 특별한정 통통 치즈 카드를 구했지요. 오! 그것도 원 플러스 원 두 장이나.
4: 춤출만 하군. 나도 같이 추자.
5: 지금 크게 잘못된 부분이 있어.
2: 응? 설마 이 카드가 가짜? 그럴 리가 없는데.
5: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지금 그 춤 기쁨을 표현한다면 그렇게 추면 안 돼. 내가 진짜 기쁜 춤이 뭔지 알려줄게. 에이?

0: 슈퍼제 출동! 어? 아! 써버렸다! 내 통통 치즈 카드!
1: 슈퍼제, 히어로는 그런 걸 아까워하지 않아. 그리고 아직 한 장이 더 남았잖아.
0: 남은 건 꼭 아껴먹을 거예요.
2: 슈퍼제, 냠냠시피 공원에서 레시피스톤의 신호가 나타났어요.
0: 어? 그럼 출동이다.
2: 악당들도 레시피스톤을 찾고 있으니 조심해요.
0: 걱정 마세요. 악당들아, 레시피스톤은 내가 지킨다.
3: 어디 있지? 이쯤인 것 같은데. 어? 여기 있다.
0: 그거 이랬네.
3: 어? 누구세요? 이건 제 건데.
0: 주라면 줄 것이지 말이 많아. 롱꼬롱꼬 롱꼬. 아우, 신경질나. 너 레시피스톤이 아니잖아. 레시피스톤을 찾아 신의 힘을 얻으면 나도 어른들처럼 멋진 마법볼을 가질 거야.
4: 찾았다!
0: 저쪽이구나! 야! 그걸 레시피스톤이지! 좋은 말할 때 내놔!
4: 에? 넌 누구야?
0: 난 세계 최고의 미녀 마법사! 빅빅콘이다!
4: 에이, 여자 역사?
0: 어? 미녀라고 했지! 미녀!

녀석, 너 악당이구나! 내 레시피 스톤 내놔! 롱뽀롱뽀로롱뽀!

0: 이건 못 피할걸! 쫓아가는 롱버롱버롱버롱!
1: 레시피스톤이!
2: 와요!

0: 깔끔하지. 어? 와, 저기 있다.
1: 지금부터 둠칫둠칫 댄스 대회를 시작합니다. 댄스 대회 우승자에게는 냠냠 카드가 가득 들어있는 트로피를 드립니다. 트로피는 오직 우승자만이 가져갈 수 있죠. 그럼 첫 번째 대결을 하게 될 댄서들은? 삐삐콘대 팡팡!
0: 네! 어릴 때부터 댄스 학원을 다니고 내 실력을 보여주지!

0: 이런 댄서 팡팡이 미끄러져 버렸네요. 그럼 승자는?
1: 좋아.
0: 그럼 두 번째 대결은 할아버지와 핫팬츠.
1: 내 춤 봤지? 우승은 이제 내 거라고. 나도 춤 잘 춘다고. 그리고 비겁하게 이겼으면서. 어쨌든 내가 이겼거든. 아무튼 우승해서 레시피 스톤을 가져가면 할 말 없기다.
0: 네, 정말 굉장한 무대였습니다. 승자는 할아버지.
2: 왜 우리 무대를 안 보여줘?
0: 이번 대결은 슈퍼잭과 카를로스.
1: 웃겨. 무슨 춤이 저래?
3: 괜찮아 슈퍼잭. 멋진 춤이야.

0: 슈퍼잭, 이번에도 자신 있지?
1: 네! 아, 나 같은 훌륭한 댄서가 이런 아마추어들과 한 무대에 서다니 영광인 줄 알아!
2: 드디어 결승 라운드! 이제 단 3명의 댄서가 남았는데요. 댄서들은 제한된 시간 동안 가장 자신 있는 춤을 춰주세요.

0: 가려고 했어.
1: 이때다.
0: 성공이야.
2: 거짓말하지 마. 새새꼬마 지금 뛰어와. 셋, 둘, 하나 반.
0: 뭐야? 어떻게?

0: 고마워.
1: 와, 슈퍼제! 히어로 포인트가 올랐어!

0: 이어서 다이노스터 공룡 수호대가 방송됩니다.
1: 피성 피성! 마음이 위험해!
2: 짜증나고 막 화나려고 해.
3: 혜민이랑 바꾸기 싫은데.
4: 엄마 내 마음도 모르면서.

0: 마이크로 킥보드.
1: 사건 발생. 변신 경찰차 출동.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경찰 본부로 변신. 월드컵 출동하라. 범인 검거 완료. 월드컵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2: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3: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4: 지당하신 말씀.
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5: 데뷔와의 1점.
6: 루시오, 여기 랩터 스파이크를 써봐.
5: 좋아, 한번 해볼게. 랩터 점. 하, 신입치곤 제법인데. 메이야 메이야 랩터 스파이크. 우와.
6: 루시오, 네가 이겼어.
7: 이건 말도 안 돼. 네가 신입이라고.
6: 전 배틀에서 이긴 거 축하해.
8: 저기 멋지.
5: 다들 고마워.
6: 축하해, 루시오.
8: 와, 진짜 잘했어.
9: 저 기술은 말도 안 돼. 저런 녀석이 전설의 다이너스터일 리가 없잖아. 절대 불가능해.
6: 그게 네 새로운 스킬이야?
5: 그런 것 같아. 스티븐, 다친 데는 없어?
7: 당연하지. 그리고 난 이 결과 인정 못해. 내가 계속 지켜볼 거야. 뒤통수 조심해라.
6: 내가 뭘 했어? 쟨 답이 없다니까. 오늘 배틀이 정말 최고였어.
5: 근데 스킬이 정확히 뭘 말하는 거야?
6: 그거. 각각의 다이노스터가 가진 고유한 기술이 스킬이야. 레벨이 충분히 오르면 새로운 스킬을 얻을 수가 있어. 그리고 스킬을 전부 다 모으면 그땐 최강 다이노스터가 될 수 있지.
5: 최강 다이노스터가 된다고? 그러려면 스킬을 얼마나 모아야 해?
10: 제나!
6: 오빠! 빨리 숨어!
5: 어디에?
11: 또 여기 있었어?
6: 이런 낡고 지저분한 창고에는 어쩐 일이야?
11: 왜 그렇게 당황해? 숨기는 거라도 있어?
6: 숨기긴 내가 뭘 숨겨. 새로운 춤을 연습 중인데 남들한테 보여주긴 창피해서 그랬지.
5: 뭐가 뭔지 모르겠네. 스티븐도 다이노스토라고? 델비랑 오즈는 어디 있는 걸까?
12: 우와, 정말이야?
5: 우와. 안녕, 얘들아.
13: 루시오, 왔어?
8: 루시오, 다시 뛰어보고 있었다며.
6: 네가 스티븐을 이겼다며?
14: 제 말로는 제이민하고도 배틀을 했다던데. 그게 정말이야?
5: 뭐, 아마도.
8: 대단하다.
7: 웃기시네. 루시오는 속임수를 쓴 거야. 난 패배를 인정할 수 없어.
6: 스킬을 몇 개나 갖고 있어?
13: 오늘도 배틀할 거야?
8: 제이미랑 재대결 안 해?
12: 언제 할 건지 제발 알려줘.
7: 아무리 잘난 척 해봤자 델비는 절대로 못 이겨.
14: 뭐? 델비? 어디 있는데?
7: 그야 옆옆반 교실에.
14: 그거?
7: 델비!
11: 뭐 하는 거야?
5: 미안, 내가 좀 급해서. 델비 어딨어? 이 안에 있어?
11: 델비? 대결하러 온 거야?
5: 설마. 난 친구가 되려고 온 거야. 교실 안에 있어?
6: 친구라고?
5: 델비!

0: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1: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티커.

0: 정말 오랜만이... 아니, 만나서 반가워.
1: 넌 누구야?
0: 난 루시오야. 너랑 같은 다이노스터고.
1: 나한테 도전하러 온 거 아니면 괜히 귀찮게 굴지 마.
0: 델비! 기다려! 내 사전에 호기란 없지. 친구 만들기 작전 제대로 시작이다!
1: 엄마가!
0: 델비! 힘내! 막을 수 있어! 앞을 봐!
1: 조용히 좀 하지! 잘했어! 예!
0: 맛있게 드세요.
2: 여기요?
1: 이걸 다 먹으라고요?
0: 친구를 위한 특별 서비스야.
1: 정말 이상한 녀석이야.
0: 안녕? 정말 나랑 친구 안 할래?
1: 난 친구 필요 없어. 여기까지 따라오진 않겠지?
0: 델비! 잠깐만! 델비, 기다려! 그러지 말고! 그럼 우리 친구의 친구의 친구 할까?
1: 몇 번을 말해, 난 관심 없다니까.
0: 좋아, 그렇다면 친구의 친구의 친구의 친구의 친구는...
1: 신의 한복판에 브라키오사우루스가?
0: 어서 가자!
1: 나한테 온 알람이거든. 넌 끼어들지 마. 다이노 슈트! 변신! 하!
0: 잠깐만! 나도 같이 가!
1: 킬로 해머 블래스트! 어서 여기서 피하세요!
3: 고마워요 다이노스터!
1: 안킬로 해머

0: 데비, 괜찮아?
1: 말했잖아, 상관하지 말라고.
0: 기다려.
1: 난 두 번은 절대 안 당해.
0: 저 녀석은 나한테 맡겨. 그런 공격은 나한테 안 통해.

0: 헌터필드 확장!
1: 어, 안 돼!
0: 엠버 스트라이크! 출격!

0: 경험치를 꽤 많이 얻었네. 임무 완료!
1: 어떻게 된 거지?
0: 그래. 착하지.
1: 델비!
0: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했을 텐데.
1: 난 도와주려고 한 거야. 우린 친구니까.
0: 친구 아니거든. 네 도움도 필요 없고.
1: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2: 좋아. 그럼 다이노 배틀로 결판을 내자. 지금 당장!

0: 이어서 딩동댕 딩동댕이 방송됩니다.
1: 안녕, 난 메일리야. 내가 누굴 만났는지 알아? 이 이상하게 생긴 털복숭이 애들이 바로 아이돌을 만들어주는 요정 몽글리래. 으아! 어쩌지? 거대 망글리로 변해버렸어. 어? 이 사람은 또 누구야? 멋진 가디언이 나를 도와주잖아. 이 가디언이 누군지 궁금하지? 소망 요정 몽글리,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귀여운 몽글리들 만나러 와줄 거지 숑.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자,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3: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4: 콩주라빗 디럭스 하우스. 우와, 새로운 친구들 만나는 날. 콩주라빗 유치원 버스 타고 출발. 우와, 2층에도 앉을 수 있어. 스톱, 친구들 어서 와. 미끄럼틀 타고 슝. 시속 타고 그네 타고 귀염뽀짝 콩주라빗 가방 유치원. 내일 또 만나. 원앤원.

0: 우리 가슴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문이 하나 있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음의 방으로 향하는 길이 나와. 그곳에서 오늘은 어떤 마음을 만나게 될까?
1: 샘이 난다, 샘샘이!
2: 안녕, 난 지아야. 오늘은 유치원에서 그림 그리기 수업이 있어.
1: 자, 오늘 그리기 시간에는 친구와 가장 즐거웠던 순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려볼 거예요. 짜잔! 이건 선생님이 그린 그림인데 선생님은 얼마 전에 친구랑 미술 전시회 갔을 때가 정말 즐거웠거든요. 여러분은 친구와의 즐거웠던 순간 기억해요? 어, 희미!
3: 저는 소희랑 같이 영화 보러 갔을 때 엄청 즐거웠었어요.
1: 영화 보러 갔을 때? 자, 또? 어, 은우!
4: 저는 시우랑 파자마 파티했을 때요.
1: 오, 그럼 시우는?
5: 윤희야, 나 너랑 키즈카페 간 거 그릴 거야. 넌? 나도 그거 그리려고 했는데.
6: 은우라.
5: 우리 똑같은 거 그리겠네?
7: 그니까.
8: 우리 둘 다 예쁘게 그려보자.
9: 이게 공부마입니다.
2: 나는 윤희가 좋아. 윤희는 착하고 친절하고 뭐든지 다 잘해. 그래서 어떨 땐 윤희가 좀 부럽기도 해.
10: 선생님, 저 다 그렸어요.
1: 그래? 자, 어디 보자. 지아는 친구랑 뭐 하는 거 그린 거야?
10: 윤희랑 키즈카페에서 논 거예요.
1: 아, 그렇구나.
10: 선생님, 저도 다 그렸어요.
1: 오, 보자.
10: 이게 저, 이게 지아예요.
1: 아, 윤희는 지아랑 키즈카페 간 거 그린 거구나.
10: 네.
1: 어, 볼풀장에서 노는 거 완전 신나 보이네.
10: 맞아요. 아, 그리고 이 미끄럼틀도 엄청 재밌었어요.
1: 그러니까.
2: 똑같이 키즈카페 간 그림인데.
1: 맞아, 너 그려봐, 알았지?
2: 윤희가 나보다 훨씬 더 잘 그렸잖아.
1: 다 그렸어?
11: 봐봐, 한번.
10: 지아야, 네 그림 봐봐.
12: 나 아직 다 못 그렸어. 더 그려야 돼.
2: 유치원 수업이 끝나고 나는 윤희랑 희민이랑 같이 놀이터에서 놀았어.
13: 얘들아! 아! 아!
10: 우리 대탈출 놀이 할래?
13: 그래, 그래!
10: 그게 뭔데? 술래가 보물을 숨겨.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그 보물을 찾는 거야. 그리고 저 미끄럼틀을 통해서 탈출할 수 있어. 아, 그리고
2: 윤희는 재밌는 놀이도 많이 알아.
10: 어때, 어때? 재밌겠지?
13: 와, 재밌겠다!
14: 준비, 빨리 하자!
10: 준비!
2: 그래서 친구들이 다 윤희를 좋아해. 나도 윤희처럼 재밌는 놀이 많이 알고 싶다.

0: 얘들 안녕.
1: 안녕하세요.
0: 어머, 이미 못 본 사이에 키가 많이 컸네. 뭘 먹고 이렇게 큰 거야? 우리 희민이한테도 비결 좀 알려주라.
1: 아, 저 매일 저녁에 줄넘기 하거든요.
0: 줄넘기가 비결이구나. 하루에 몇 번씩 하는데?
2: 나도 요즘 키 많이 컸는데. 나도 줄넘기 잘하는데.
0: 우리 다음에 그럼 또 보자.
1: 네.
0: 가자.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
1: 잘 봐.
3: 잘 봐.
4: 근데 윤희 너 진짜 하루에 줄넘기 100개씩 해?
1: 응, 당연하지.
4: 나도 그 정도 한대. 그럼 우리 줄넘기 내기 할래? 누가 안 걸리고 더 많이 하나.
1: 그래, 좋아.
5: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4: 내가 이길 거야. 줄넘기는 윤희보다 내가

0: 잘할 수 있어. 준홍끼도 윤희가 나보다 훨씬 더 잘하잖아.
1: 와, 윤희야, 너는 어떻게 준홍끼를 그렇게 잘해?
0: 아, 윤희는 왜 나보다 뭐든지 더 잘하지? 그림도 나보다 잘 그리고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고. 나 기분이 이상해. 짜증나고 막 화나려고 해.

0: 세미난다, 세미나! 세미나서 견딜 수가 없다! 세미난다, 세미나! 뭐든지 지아보다 잘하는 윤희한테 세미나서 윤희가 미워! 정말, 정말! 미워! 얄미운 윤희가 방! 발로 뻥! 차버려!
1: 어? 지아야. 내 가방 왜 발로 차?
2: 실수야, 실수.

0: 윤희가 그린 그림 지아보다 잘 그려서 꼴도 보기 싫어. 윤희 그림 내가 다 망쳐버릴 거야.
1: 비상 비상, 지아의 마음이 위험해. 지아를 마음의 방으로 오호리

어디지? 저 방에 누가 있나 봐.

0: 망쳐버릴 거야! 망쳐버릴 거야!
1: 잠깐! 너 누구야?
0: 어? 지아구나! 나야! 샘샘이!
1: 샘샘이?
0: 응! 샘샘이! 샘나고 질투 나는 지아 너의 마음! 지아, 너 윤희가 너보다 줄넘기 잘하는 것 같아서 샘나지? 그리고 친구들이 윤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샘나지?
1: 응, 맞아. 샘나. 윤희가 나보다 그림 더 잘 그리는 것도 샘나.
0: 그래서? 윤희 그림 내가 다 망쳐버릴 거야! 야!
1: 안 돼! 그러니까 좀 전에 나한테 윤희 그림 망치라고 시킨 게 샘샘이 너였구나.
0: 맞아. 윤희 가방 발로 빵 차버리라고 시킨 것도 나였어.
1: 그럼 안 돼. 친구를 괴롭히면 안 된다고.
0: 아 그렇지만 윤희가 미운 걸. 너도 윤희 밉잖아. 그치?
1: 밉냐고?
2: 윤희야, 나 너랑 키즈카페 간 거 그릴 거야.
3: 나도 그거 그리려고 했는데.
2: 우리 똑같은 거 그리겠네?
3: 그니까. 우리 둘 다 예쁘게 그려보자.
4: 하나, 둘, 셋, 넷, 다섯.
1: 아니, 나 윤희 밉지 않아. 나 윤희 좋아해.
0: 좋아해?
5: 그런 거 같더라. 지아는 윤희랑 놀 때 엄청 즐거워

0: 그럴 리가. 지아는 윤이랑 놀 때 행복하지 않아. 윤이는 다 잘하는 것 같고 지아는 다 못하는 것 같아서 지아는 윤이가 미울 거야.
1: 미운 게 아니라 나도 윤이처럼 잘하고 싶은데 잘 못해서. 그래서.
2: 그래서 지아 마음이 뾰족해졌군요. 바로 저렇게.
0: 그래, 나 지금 뾰족해. 지아는 뭐든 다 1등 했으면 좋겠다고.
2: 근데 지아가 다 1등 할 수 있냐?
0: 아, 당연하지. 우리 지아는 뭐든 다 1등 해야지. 그치 지아야, 1등 할 수 있지?
1: 삼삼아, 내가 어떻게 다 1등해?
0: 헐, 왜 못해? 너 태권도도 잘하고 그리고 여기 혼자서 단추도 잘 잠그잖아. 그렇게 다른 것도 다 1등으로 잘하면 되지, 안 그래?
1: 내가 잘하는 것도 있지. 근데? 나보다 다른 친구가 더 잘하는 것도 있어.
2: 브라보! 지아 말이 맞아. 지아가 잘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친구가 잘하는 것도 있지. 뭐든 다 내가 1등으로 잘할 순 없는 거야.
0: 아, 그래도 난 지아가 뭐든 다 1등 했으면.
1: 그만! 삼삼이 너 사라져! 빨리!

0: 천삼이 왜안 사라져? 왜 여기 있어?
1: 지아야, 샘샘이는 사라지지 않아. 항상 네 마음 속에 있을 거야.
2: 뭐? 싫은데? 샘샘이 때문에 나또 친구들한테 심술 부리면 어떡해?
1: 그래. 샘샘이 때문에 심술이 날 수도 있지. 근데 때론 샘샘이도 꼭 필요하다.
0: 샘샘이가 필요하다고?
1: 샘샘이는 지아가 더 열심히 노력하게 도와주거든. 윤이 그림을 보고 샘이 날 때 지아가
3: 나도 앞으로 그림 더 열심히 그려볼 거야
1: 하고 더 노력하게 될 수도 있지. 줄넘기 잘하는 윤이 보고 샘이 날 때 지아가
3: 나도 앞으로 줄넘기 더 열심히 연습할 거야
1: 하고 노력한다면 지아는 줄넘기를 정말 정말 잘하게 될지도 몰라.
0: 그렇구나. 샘샘아, 사라지란 말 취소. 너도 내 소중한 마음이야.
4: 지아야, 지아야.
0: 어?
4: 지아야.
0: 어?
4: 너 뭐해?
0: 윤이야, 아까 네 가방 발로 차서 미안.
4: 아, 괜찮아. 가방을 바닥에 놓아서 그래.
0: 근데 윤이 너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
4: 아, 나 매일 그림일기 그려서 그런가?
0: 그림일기? 그게 뭔데?
4: 매일매일 오늘 있었던 일 그림으로 그리는 거.
0: 그럼 나도 이제부터 그림일기 그려볼까?
4: 근데 매일 하려면 엄청 귀찮긴 해.
0: 그렇겠다. 그럼 일주일에 한 번만 할까?
4: 그래도 좋지. 가자.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풀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2: 이어서 한글 용사 아이야가 방송됩니다.
3: 꼬마버스 타요가 멋진 소방구조 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위가 함께 말이지.
4: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5: 타요, 트위,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3: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6: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5: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6: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0: 지구 영웅 헌개맨.
1: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2: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3: 피니띵 노트북. 피니띵과 함께 다양한 놀이를 시작해요. 영상 편지 쫓아. 생일 축하해 축. 더 쌤 뺄 쌤 해보고 노래도 불러요. 나만의 피니띵 노트북. 내일도 같이 놀자.

0: 순간 모두의 행복. 더 기아 PB5.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TV에서만 보던 똘똘이를 이제 우리 집에서 만나요. 터치하면 똘똘이가 한글도 척척, 영어도 쏙쏙, 피아노 연주와 칠판 놀이까지. 100명의 똑똑맘이 선택한 우리 아이 첫 올인원 학습 놀이 책상. 똘똘이 똑똑 책상.
1: 거미가 커졌어요.
2: 나 세종대왕. 세상의 모든 한글을 모아둔 비밀의 방, 한글방을 만들었지. 난 한글 용사 아이야에게 한글을 지키게 하고 세상을 떠난 후 우주의 대왕별이 되었어. 그런데 약 600년 후 어둠 속에 갇혀있던 악당 천지가 다시 깨어나 한글방에 들어가는 열쇠인 훈민정음을 훔치고 호시탐탐 한글을 파괴하는데.
3: 아, 거미다! 거미 너무 무서워.
4: 거미가 뭐가 무섭냐?
5: 오, 넌 안 무서워?
4: 당연하지. 나 한참 세상에 무서운 게 하나도 없지.
5: 거미! 으악! 으악! 으악!
4: 우와, 거미 안 무섭다더니?
5: 무서운 게 아니라 놀란 거야.
4: 아, 그래?

0: 천지 대장님이 주신 변하다 한글 카드로 변신해볼까? 천지 대장님으로 변하다! 자, 오, 멋져! 그럼 시작해볼까? 한글 용사 아이야가 오기 전에 오늘도 한글을 파괴해볼까?
1: 어? 천지? 한글방엔 절대 못 들어가!
0: 벌써 들키다니! 이럴 땐! 도망 최고!
1: 거기 서라, 천지!
2: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다니!

0: 변신 마법이 풀려버렸네.
1: 어?
2: 계력?
3: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4: 닫히기 전에 파괴해볼까? 어, 저게 좋겠군. 쭉! 키우, 어, 커, 지읒, 이, 지, 디귿, 아, 다. 거지다.
3: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1: 이럴 수가, 완전히 속았어.
5: 세상에서 거미가 제일 싫어.
6: 나도 거미 너무 무서워.
5: 또 나타나진 않겠지?
6: 그러겠지?

0: 천지 또 한글을 파괴하다니.
1: 훈민정음을 되찾기 전엔 계속해서 침입해올 겁니다. 천지 잡히기만 해봐라.
2: 이번엔 또 어떤 한글을 파괴한 거야?
0: 곧 알게 되겠죠. 오늘 파괴된 글자는 기억과 미음이 들어간 글자. 어떤 글자인지 어서 찾아야 합니다.
3: 사마 왜? 나 안 불렀는데 그림 그리잖아.
4: 그럼 내 어깨 있는 건 뭐지?
5: 괴물이!

0: 저렇게 큰 거야?
1: 무서워.
2: 얘들아, 무슨 일이야?
0: 거미가.
3: 어? 거미?
2: 거미? 나도 무서워.
4: 거미가 왜 저렇게? 잠깐.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
5: 기억과 미음이 들어간 글자?
1: 기억과 미음. 그럼
0: 거미?
2: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1: 이러다 들킬 것 같은데.
2: 거미의 시선을 돌려야 해.
6: 아, 한 번만 켜다.
5: TV를 켜다.

0: 세계에 거미가 다 커졌나 봐.
1: 천지가 거미 글자에 커지다 마법을 건 게 틀림없어.
0: 그럼 이제 어떡해요?
1: 어서 한글 세계로 가야 해. 가서 거미 글자를 찾으면 모든 걸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어.
2: 모음, 자음, 준비됐지?
3: 네! 모음, 자음, 변신!
1: 어서 거미를 찾아보자.
0: 응? 저기 기흑미음 있어요. 아, 저건 거미가 아니라 개미야. 거미는 어디 있지? 찾을 필요 없을 것 같아. 응? 저기! 집에 있던 그 거미가 따라왔나 봐.
2: 아니야, 세상에 모든 거미가 커져서 한글 세계에 있는 거미도 저렇게 커진 거야.
0: 거미줄까지!
1: 거미줄이 엄청 세. 거미줄이 떨어지지 않아. 천지?
4: 거미가 우리 대신 한글 용사와 잘 싸워주고 있군.
5: 예. 근데 거미가 생각보다 작은데요?
4: 그래? 그럼 더 크게 거지다. 거미가 더 거지다.
0: 거미가 더 커지고 있어.
1: 천지 그만둬. 히앗 바다라 뭉치.
2: 젖. 우리도 따라가자.
1: 그래.
5: 어디까지 가신 거야? 못 보고 가겠지? 이쪽으로 오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0: 뭐 하는 거야? 이쪽으로 던지면 거미가 이쪽으로 오잖아! 와, 어떡해!
2: 어? 무슨 일이야?
0: 거미가 이쪽으로 와요. 제발, 오다가 미끄러져라, 제발!
1: 미끄러져? 좋은 생각이야.
6: 좋은 생각이요?
7: 아, 미끄러지게!
1: 자음, 모음, 마법진을 부탁해.
7: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8: 미음 이 미
2: 쌍기역 으 끄
8: 리을 어 러
2: 지읒 이 지
8: 디귿 아 하 거미가 미끄러지다!
0: 저게 뭐야? 그러니까 꼭 춤추는 것 같아. 거미 진짜 웃겨.
5: 천지 대장님 도와주세요. 대장님!
4: 오늘은 이쯤에서 물러나는 게 좋겠군.
1: 거미가 미끄러져서 오지를 못하네. 그렇다면 헛!
8: 나 한글! 오늘 내가 쓸게. 뿅망치로 어!
1: 이는 내가 쓸게. 태극공으로 이! 쫙! 헛! 쫙!
2: 마무리는 너희가 바르게 읽어야 해.

0: 기억이 어를 만나 거. 미음이 이를 만나 미. 거미.
1: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모미, 자우미도 놀러 왔구나.
1: 네, 할아버지.
0: 모미와 자우미가 이 장난감을 좋아할지 몰랐지.
1: 어, 거미다. 거미가 롤러스케이트 신고 미끄러진다는 거 생각난다. 너무 웃겨.
0: 아니, 그럼 모미와 자우민 거미가 안 무서운가 봐.
1: 좀 무서운데 이젠 아니에요.
0: 그래 그래, 사실 거미는 해로운 벌레를 잡아먹어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거든.
1: 우와, 그럼 우리 편이네.
2: 자세히 보니 좀 귀여운 것 같아. 그치?
0: 오, 그래 그래, 사실 무섭다는 건 생각하기 나름이거든.
1: 맞아요.
0: 그래, 그럼 우리 한글 과자 먹으러 갈까?
1: 네, 좋아요.
0: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0: 네, 주인님.
1: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확인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네오미.
0: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1: 똑똑한 AI 로봇, 네오미. 코딩 로봇 사이언, 오토 로봇, 파리냐. 로봇 사이언, 1&1.
0: 유치원 가자! 똘똘이 유치원! 유치원이 열리면, 똘똘이랑 교실 놀이! 교섭이랑 가게 놀이! 종이 울리면,
2: 놀이터로 와!
0: 신난디야!
2: 내일 또 놀자!
0: 똘똘이 유치원!
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5: 지당하신 말씀.
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6: 사라진 바지.
7: 1443년 조선시대, 나 세종은 백성들이 글을 쉽게 읽고 쓸 수 있게 한글을 만들었지. 하지만 반대하는 신하들이 많았어. 그래서 난 세상의 모든 한글을 모아둔 비밀의 방, 한글방을 만들고 한글 용사 아이아에게 한글을 지키게 했지. 반대하는 신하들이 보낸 악당 천지가 한글방을 파괴하려 했지만
8: 지신파
9: 악당 천지

0: 꿈속에 잠들라!
1: 잠들라!
0: 샷!
2: 그렇게 한글방을 지키고 훗날 나는 죽어 우주의 별, 대왕별이 되었지.

0: 새벽 네 피리 소리가 날 깨웠군.
1: 예.
0: 시간이 얼마나 지났지?
1: 600년이나 흘렸어요. 600년.
0: 600년이라.
1: 아, 맞다. 천지대왕님, 제가 비밀을 하나 냈습니다. 세종대왕이 갖고 있는 훈민정음 책이 한글방에 들어가는 열쇠라고 합니다.
0: 그래?
2: 거긴 누구냐?

0: 아니, 훈민정음이 한글방에 위험하구나. 한글용사 아이야!
1: 드디어 열렸군. 넌 여기서 지키도록 해.
0: 예!
2: 허락받지 않은 침입자가 들어왔습니다.
3: 내 꿈은 한글용사 뿅망지로 얍!
4: 엄마, 너 요리하려고?
5: 응, 어린이 요리대에 도전하려고. 이 가지 올리로.
4: 왜? 하필 왜 맛없는 가지?
5: 딴 요리하면 안 돼? 맛없는 가지라니. 가지를 먹으면 피부가 매끈해지고 화장실도 잘 간다고.
4: 그렇구나. 그래도 난 안 먹을래.
5: 하하. 내가 만든 가지 오리 먹으면 생각이 달라질걸.
2: 아. 허락받지 않은 침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1: 이런, 서둘러야겠어. 시옷, 아, 사, 밀, 아, 라, 지읒, 이, 지, 디귿, 아, 사. 사라지다.
2: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6: 한 발 늦은 것 같아.
7: 천지대장님! 또 같이 쉬는 줄 알았잖아요.
1: 어서 가자.
7: 예!
8: 그 짧은 시간에 한글을 파괴하다니. 어서 대왕별의 기운을 받은 자음과 모음에게 가세요. 그 아이들만이 파괴된 한글방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9: 네, 대왕별님.
8: 오늘 파괴된 글자는 기억과 지읒이 들어간 글자. 어떤 글자인지 어서 찾아야 합니다.
5: 채소시키 끝. 그럼 이제 가지를.
4: 어? 가지가 어디 갔지? 자음아, 여기 있던 가지 못 봤어?
5: 못 봤는데.

0: 벌써 이루어지다니.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뭐부터 하면 돼요?
1: 먼저 천지가 파괴시킨 글자가 뭔지 알아야 해.
2: 기역, 지읒이 들어간 글자야.
0: 기역, 지읒?
3: 기역 지읒이면 감자?
2: 감자? 히엇! 감자가 파괴되지 않고 잘 자라고 있어. 감자는 아닌 것 같아.
0: 그럼 아! 공주 아니야?
1: 인어공주, 백설공주, 잠자는 숲속의 공주, 엄지공주. 공주는 다 있어. 사라지지 않고.
0: 사라져요? 한글이 파괴되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4: 맞아. 그 글자로 된 게 세상에서 사라지거나 또 망가지거나 변할 수도 있어.
0: 그럼 혹시
5: 가지?
0: 좀 아까 가지가 갑자기 사라졌거든요.
4: 가지가? 가지밭에 가지가 모두 사라졌어.
1: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가지였어.
2: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가지 글자를 찾아.
0: 아, 하필 왜 가지야? 맛도 없는 가지. 찾기 싫은데.
6: 무슨 소리야? 이번 요리대에 나가려면 가지가 꼭 필요해. 가지 글자를 꼭 찾아야 해.

0: 여긴 글자들이 모여있는 한글 세계야.
1: 이곳에서 가지 글자를 찾을 수 있을 거야.
2: 어? 너 금방 변신한 거 아니었어?
3: 근데 왜 다시 풀렸지?
0: 글자를 꼭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
3: 진짜 꼭 누구보다 더 찾고 싶어요. 왜 내가 싫어하는 가지를 찾는 거야?
4: 시간이 없어. 어서 글자를 찾자.
2: 어? 저기 게으르의 기억지우시 있어요.
3: 아, 저건 가재예요.
2: 어? 저기도 기억지우시 있어요.
0: 어서 가재에서 글자를 찾자.
5: 자. 과연 글자를 가져갈 수 있을까?
4: 개벽?
2: 개벽?
4: 천지의 부하야.
5: 가지는 내가 가지고 간다. 야!
0: 거기서 욕망치로 지진 파!
5: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가지는 내가 가져. 오.
0: 오. 천지.
6: 이 가지를 파괴, 글자 가지를 영영 못 찾게 하겠다. 썰다, 가지를 썰다! 오! 가지가 흩어지다! 오!
3: 어떡해, 가지가 다 흩어졌어.
0: 가지를 다시 모아야 해.
1: 그 전에 먼저 천지부터 막자.
4: 알았어.
7: 바다라 뿜뿜치! 대륙은
0: 브레이크!
7: 쥬어! 주문아!
3: 으아! 으,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2: 그러게. 아, 몸잠 마법진. 그래야 한글 마법을 쓸 수 있다고 했잖아.
3: 아, 좋아.
2: 몸 마법진.
3: 잠 마법진.
2: 응? 몸만 가지고는 한글 마법을 쓸 수 없어.
3: 아까 변신 안 하고도 됐는데.
2: 아. 이러다 진짜 가재가 사라지면 어떡해. 대회 못 나가는데.
3: 그냥 다른 걸로 하면 되잖아.
2: 안 돼. 난 가재가 좋단 말이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3: 좋아. 난 가지를 좋아하지 않지만 널 위해서 꼭 찾고 말겠어. 그리고 우리 엄마도 가지

0: 엄청 좋아하거든. 변신했어!
1: 우와! 글자를 찾고 싶은 마음이 생겼구나.
2: 천지 콘!
3: 어떡하지? 그래, 우리가 마음과 힘을 합치자.
4: 좋아.
5: 한글 용사 아! 이! 야!
6: 치사하게 나를 천지대장님 개벽이 살려요.
2: 두고 보자, 아이야.
7: 천지가 도망갔어.
5: 작전 성공!
7: 모음, 자음, 마법진을 펼쳐줘.
0: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7: 미음, 오, 모. 이응, 으, 으.
3: 디귿, 아, 다.
7: 가지를
5: 모다! 모다.

0: 주소서
1: 한글.
0: 아는 내가 쓸게. 똥망치로. 아! 이는 내가 쓸게.
2: 마무리는 너희가 바르게 읽어야 해.
3: 네. 기역이 아를 만나 가. 지읒이 이를 만나 지. 가지.
4: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5: 하, 정말 다행이로다. 모음과 자음, 처음인데도 정말 장하다. 장해.

0: 진짜 내 스마트폰.
1: 커즈 화면
2: 플러스.
0: 물론 그래.
2: 플러스.
0: 더 다양해지. 24가지 앱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4.0 원인원.
3: 엑스트레이, 엑스파이터, 카봇 X, 카봇 기사 트리오, 그랜드 카봇 X. 하늘의 창, 새로운 X와 그랜드 카봇 X가 합체하여 탄생. 최강 용사 카봇, 그랜드 카봇 GX. 키트가, 코드가, 페트롤 가이즈 플러스. 최강 형사 카봇, 페트롤 가이즈.
2: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 뒤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 핑과 함께.
4: 버스들 출발 시간이에요. 라니 출발, 가니 출발, 루기 출발, 가요. 차가문이 열리면 슝. 꼬마 버스 타요. 주강 최고지 놀이 타요와 친구들.
5: 꿈속의 호기를 깨워라. 골드보이 멈춰! 맥스를 놔줘!
6: 어?
5: 안 돼!
7: 호기!
2: 괜찮아, 호기? 어우, 안 돼, 호기. 눈 좀 떠봐, 제발.
5: 어떡하면 좋지? 맥스는 잡혀갔고 이젠 호기까지.
8: 해결책을 찾아야 해.
2: 월드 우주본부로 데려가서 검사를 받게 하는 게 좋겠어.
8: 그래, 여긴 내가 정리할게. 아리, 넌 어서 가봐.
2: 알았어. 어떡해, 어? 큰일 났어. 어? 빨리 좀 도와줘.
9: 아리? 오, 세상에, 호기!
10: 어떻게 된 거야?
2: 맥스는 잡혀갔고 호기는 잠들었어. 깨워보려고 애써봤지만 꿈쩍도 안 해.
9: 우주야, 당장 호기를 검사해봐야겠어.
10: 검사대 준비할게.
2: 좋아, 됐어.

0: 꿈꾸기는 아주 깊이 잠들어 있어.
1: 맞아, 꿈을 꾸고 있는 걸로 보여.
0: 꿈을 꾸고 있다고?
1: 그래, 꿈속에서 호기의 위치가 점으로 표시되고 있어. 움직이고 있는 걸 보니 아마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
0: 그럼 호기를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해? 호기는 아주 깊은 꿈속에 갇혀 있어.
1: 꿈에서 꺼내려면 직접 들어가서 데리고 나와야 해.
0: 그 말은 호기의 꿈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그게 가능하긴 한 거야? 당연하지. 우리한텐 천재 발명가 슈퍼윙스 큐리가 있잖아. 큐리, 지금 당장 관제실로 와줘. 네 발명품이 필요해.
2: 내 발명품이 필요하다고? 지금 바로 갈게.
3: 호기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야?
0: 깊은 잠에 빠졌어. 그래서 직접 꿈속으로 들어가서 깨워야 해.
2: 걱정하지 마. 딱 맞는 걸 만들어뒀거든. 짜잔! 내가 만든 발명품이야. 일명 꿈 추적 장치지. 이걸 이용하면 호기의 꿈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
0: 큐리, 대단하다. 이런 것도 만들 줄 알았어?
2: 사실은 우리 강아지가 무슨 꿈을 꾸는지 알고 싶어서 만든 거였어. 근데 꿈속에서 거의 길을 잃을 뻔했거든. 그래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지.
0: 알았어, 이제 서두르자. 시간이 얼마 없어. 시작해줘.
2: 좋았어. 꿈 추적 장치 작동 시작! 발이 출발! 호기의 꿈속으로!
0: 호기, 내가 널 반드시 깨워줄게.

0: 이게 다 뭐지? 아, 맞다. 여긴 꿈속이었지. 후기, 어딨어? 후기!
1: 어? 어째서 다시 시계탑에 와 있는 거지? 어? 여긴 대체 어디지?

0: 어떻게 된 거지? 문을 아무리 많이 열고 지나가도 끝이 없잖아. 어? 맥스! 너 여기 있었구나. 골든보이가 데려갈 줄 알았는데.
1: 맞아. 어? 골든보이가 데려갔지. 그동안 넌 뭘 하고 있었어?
0: 그게 무슨 소리야?
1: 네가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내가 골든보이한테 잡혀간 거잖아. 친구가 위험에 처했는데 제때 와주지 않다니. 넌 내 친구도 아니야.
0: 그건 그런 게 아니야, 맥스.
1: 이제 너 같은 친구는 필요 없어. 다시 날 방해하다니 절대로 날 용서 못해.
0: 맥스 진정해. 맥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2: 호기.
1: 좀 봐라!
2: 안 돼!
0: 아리! 맥스! 정말 왜 이러는 거야?
1: 넌 친구를 지키지 못했고 그 누구도 구하지 못할 거야!
2: 맥스 말 듣지 마, 호기! 넌 지금 악몽 속에 갇혀있어!
0: 악몽? 꿈이라고?
3: 그렇구나! 이건 내 꿈속이야! 진짜 맥스는 밖에서 날 기다리고 있어! 넌 진짜가 아니야!
1: 그래, 난 진짜가 아니야! 네 마음속의 두려움이지! 그건 네가 무서워하는 어떤 모습으로도 변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야!
4: 골든 추가!
2: 호기, 여긴 네 꿈속이야. 이 안에서 뭐든지 나가.